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밥솥아, 말도 안 돼. 이건 해적들의 진짜 보물 지도잖아.

못 찍으러

엄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아, 정말 재밌었겠다. 아,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엄마 어디 있어? 가지 뭐.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Yeah.

없어 하나도. 고멍,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 엄마! 다람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님 늑대들이? 엄마 말해봐! 누가 알까? 어? 누구야? 아, 토끼가 아는구나? 토끼야! 토끼야! 토끼야! 저기 토끼다! 어디에 있어? 아! 이봐 토끼야!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어, 말해줘! 제발! 말해주면 이거지?

비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된다는 거지? 하늘의 비야 안녕? 어서 얼굴을 보여줘. 촉촉히 이곳저곳 퍼져달 할 수 있게 도와줘. 토끼야, 아무 소식이 없는데?

안녕. 안녕. 아파 내려와 네 얼굴 보여줘. 미안.

흥!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0: 너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이겼네. 내가 경고했지? 반칙은 절대 안 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랜
2: 덮어본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덮어본 말
3: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6: 읽기.
5: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6: 읽기.
5: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읽기.
7: 우리 모두
8: 읽기. 올바르게 키우자 얼기.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숲속에 가자.
11: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12: 인식입니다.
11: 모두가 친구 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4: 가자 얘들아,
1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얼른 신기를 찾아야 하는데.
1: 아, 어디가 서쳤냐.
2: 나 때문에 신디가
3: 그만 울어 옐로비쥬.
1: 신디는 괜찮을 거다 뿅. 언니들 무슨 일 있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0: 어? 아니야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1: 이상하네. 신디 언니는 어디 갔어?
4: 신디.
1: 이 소리 안 들려? 누가 울잖아.
5: 미아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1: 네, 엄마.
0: 신디가 어디 있는지 타로한테 물어봐야겠어.
6: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1: 뭐야, 안 받아.
3: 주주, 카이 요정님한테 가보면 어떨까?
7: 아, 그래, 요정님은 뭔가 아실지도 몰라.
8: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줄게.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1: 카이 요정님.
0: 아, 저기에요. 카이 요정님.
8: 슈슈? 아침부터 여긴 웬일인가요? 네?
3: 그렇게 신디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0: 요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9: 그러니까 뭔가 알면 빨리 말해.
8: 나의 프레셔스 신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텐데.
1: 이건 어릴 적 내 사진이잖아.
8: 뭐라고요? 이건 내 여동생 사진인데?
10: 지금 둘이 남매라는 거냐, 큐?
7: 카이 요정님의 잃어버린 동생이 루시였어?
8: 루시, 내 동생아.
1: 카이,
9: 말도 안 돼. 멍청한 요정이 내 오빠라니.
8: 귀여웠던 내 동생은 어디 간 거야?
3: 그러고 보니 많이 닮았는데?
0: 그러게. 왜 몰랐을까?
7: 저 빛은 뭐지?

0: 아,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1: 그거 좀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0: 신디님을 위해 사라면 위험도 무릅써야죠. 자, 당장 신디님 있는 곳을 알려줘.
1: 어? 저긴 동화나라 같은데?
0: 그렇군요. 눈과 얼음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동화나라네요.
2: 근데 이상한 탑이 있다뼈.
3: 신디!
4: 당장 저기로 가자.
1: 하이 오빠, 머리가.
0: 어?
1: 갑자기 왜?
0: 아, 어둠의 마법을 쓴 대가로군요.
1: 어떡해.
0: 난 괜찮다, 동생아. 넌 신디님부터 구해.
4: 레드비주, 가자.
2: 알겠습니다, 뮤.
1: 같이 가, 루시.
5: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이 요정님.
0: 나 어떡해.
4: 준비됐지?
2: 응.
4: 시작하자, 레드비주.
2: 갑니다, 뮤.
5: 저기 얼음탑이 보여.
6: 조금만 기다려, 신디.
2: 얼른 가자, 뮤.
1: 잠깐. 더 빨리 가려면 이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얼음탑으로 출발.
5: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여긴 너무 높아.
7: 넌 절대 못 나간다.
5: 너는
7: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2: 넌 영원히 갇혔다, 치아!
5: 아니야, 친구들이 날 구하러 올 거야.
7: 주비주가 제발로 온다면 나야 좋지? 그럼 그때 보자.
5: 너무 추워, 주주.

0: 모두 고마워. 대마녀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1: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뷰. 예, 그렇게는 안 된다.
0: 레드비즈!
2: 드디어 주비즈가 내 손에 들어왔네. 넌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야.
0: 안돼! 레인보우 립스틱! 레인보우 스틱! 이리 와!
2: 감히 날 방해해?
0: 주주, 레드비즈를 부탁해! 루시!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보여줘. 주로 썸스타브를! 조심해! 가서 드비즈를 데려와!
1: 알았다, 자!
0: 죽다니요.

0: 정신 차려, 민트비즈. 뮤직 슬라이드.
1: 어서 타고 봅니다, 뮤.
0: 어딜 가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자. 주비즈는 내 거야. 위험해. 클링 클링 미라클.
1: 주주, 제발.
2: 알았어.
0: 이대로는 못 간다.
1: 이제 됐습니다, 뷰.
2: 저 구름은 뭐지?
0: 따라왔어. 각오해라. 미러시. 이런.
3: 기다려라. 곧 찾아갈 테니.
4: 그대 이름은 스노우 화이트.
5: 사실은 대마녀가 내 친구 아이린인 것 같아.
6: 뭐? 말도 안 돼.
7: 확실한 거 맞아?
5: 응. 얼굴이 똑같았어.
6: 뿅.
8: 아니, 이게 웬일이야?
7: 무슨 일이지?
9: 선샤인빌에 때 아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10: 겨울도 아닌데 웬일일까요?
9: 내 평생 이런 건 처음 봐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니 오늘은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히.
1: 어둠의 주비주다니요?
7: 대마녀의 짓인가 봐.
5: 아이린.
6: 아무도 없고 썰렁하네. 추워.
1: 또 얼어붙은 동안하러 갔습니다, 뮤.
5: 다크사피잖아. 대마녀가 아이린이 근처에 있나 봐.
1: 그거 이리네.
5: 아이린? 역시 너였구나.
0: 내 이름은 어떻게 알지? 너 뭐야?
7: 루사는 네 친구잖아.
0: 무슨 소리야? 난 대마녀도 아니고 네 친구도 아니야.
1: 대마녀가 아니면 너 뭔데? 알 거 없고 이거나 받아라. 자, 자, 자,
0: 당장 내놔. 다크사피는 내 거야.
7: 루사, 괜찮아?
5: 아이린이 기억을 잃었나 봐. 어쩌지?
7: 감히.

0: 내 친구 로샤를 괴롭혀. 핏핏 레인보 스킨.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가서 저 애들을 없애고 주비진을 데려와.
1: 도망쳐라 큐.
2: 날 따라와라 큐.
0: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따로 있지.

예쁜 사람.

0: 로사, 내가 널 몰라보다니.
1: 아이린,
0: 정말 미안해 로사.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1: 이제 다 괜찮아.
2: 나 이리 와봐라 큐.
3: 너 말이냐 저?
2: 너 아니면 누구겠냐 너.
3: 이거 먹을래 저?
2: 우리가 이런 걸로. 와,
1: 맛있다 큐. 이 맛은 큐.
3: 마음껏 먹어라 저.
2: 마음이 모글모글해지다니요.
3: 다행이다 저.
4: 쟤들 좀 봐. 금방 친구가 됐네. 아 참, 샤샤랑 릴리는 잘 있어?
0: 그게...
1: 어? 타로 전화야. 타로!
5: 주주, 지금 당장 선샤인빌 숲으로 와.
6: 빨리 와야 하는데.
1: 타로! 돌아온 거야?
4: 보고 싶었어. 아 참, 우리가 로사 친구와 민트비주를 찾았어.
6: 그래? 로사 잘됐다. 안녕.
0: 안녕.
2: 이제 얼른 집에 가자 뀨.
6: 안돼.
2: 왜 안된다는 거냐뇨?
6: 너희는 이제 아리시엘로 돌아가야 한다고.
1: 돌아가고? 왜?
6: 왜냐하면 아리시엘 보석 꽃밭이 다 시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필요해. 마침 일곱 주비주가 다 모였으니까 꽃밭을 살릴 수 있을 거야.
2: 그럼 얼른 가자 뀨.
1: 응, 우리가 보석 씨앗이 돼서 꽃밭을 살리는 거다 뀨.
4: 보석 씨앗이 된다고? 설마 너희가 사라지는 거야?
1: 안돼, 못 가, 못 보낸다고.
2: 주주, 이게 우리 일이다 뀨.
3: 얼른 다녀오겠다뇨.
4: 다녀온다고?
2: 그래, 보석꽃이 피면 우리도 원래대로 돌아온다 큐.
1: 타로,
2: 우린 준비됐다 큐.
6: 응, 주주, 하트패트를 꺼내봐.
2: 그럼 우리도 갈까 큐.
5: 이렇게 간다고? 지금?
4: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주비주들이 없다는 게. 그러게.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데.
5: 주주, 핑크비즈가 말한 비밀은 뭐였어?
2: 아, 그 비밀은 거기 맛있는 쿠키 숨겨놨으니까 나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으라 뀨.
1: 핑크비즈 벌써 보고 싶어.
7: 나도야.
1: 타로,
5: 주주, 보여줄 게 있어서 전화했어. 이거 보여? 핑크비즈가 다시 자라고 있어.
1: 그게 핑크비즈라고?
4: 옐로는? 블루는?
1: 레드비즈도 보여줘.
2: 핑크비즈, 기다릴게. 얼른 다시 만나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중물엔
4: 달콤한 맛.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데이비팅,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우리 여행 가자!
2: 환영합니다!
1: 그럼 여기 출발!
2: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0: 기내식입니다!
2: 아, 맛있겠다!
1: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0: 뽀로로 떴다 비행기!
3: 아침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

0: 여기구나. 진짜 있네. 로큰롤 타워다.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1: 응, 물론이지. 응? 넌 재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지. 오해 베스들이 원래 그래.
0: 오해 베스들?
2: 우리는 오해 베스들. 하이파이브.
0: 신나게 놀아볼까?

0: 높이 올라가죠.
1: 우리 따라가볼까. 밴드의 리더니까.
0: 오, 하이파이브.
1: 우두개면 여행 떠날 로켓선을 만들어 시
0: 발사.
1: 구구단 우단을 외워보자. 나를 따라 우회배수 계속 세어봐. 다음은 독특한 친구들 특수비 매군 다 소개해. 15
0: 70? 내가 독특하다고?
1: 우간 4개면 사중 창단. 이런 재주도 있단네. 20
2: 차태

15. 나를 따라 계속해. 4는 20, 5는 25, 6은 30. 이렇게 계속해. 7은 35, 38은 40, 49는 45. 45.

0: Oh no! Ground!
1: Oh!
0: Black! White! Gray!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10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달까지 날아가고 싶어.
1: 10이 태워주는 로켓은 한마디로 제대로지.
2: 우리는 하늘이 온통 무지개인 7번 행성으로 멋지게 날아갔었어. 고마워 10.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럭키해.
3: 천만에 7. 그래서 다음은 누구 차례야?
4: 나야.
5: 심, 네가 피곤하지만 않다면
4: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어때?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잖아.
3: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오, 발사. 미안해, 좀 쉬어야겠어. 당분간 로켓 체험은 힘들 것 같아. 지금이 바로 계단팀의 신이 나설 차례인가? 별까지 갈 수 있는 4단계 계획이 있지.
6: 1단계, 10이 편하게 앉아있게 해주기.
7: 2단계, 로켓 타워 더 만들기.
6: 3단계, 로켓 더 만들기.
8: 4단계, 별까지 발사하기.
9: 만세!
10: 훌륭한 계획이야. 타워는 나한테 맡겨. 옥토블록 만들자. 1, 2, 3, 4, 5, 6, 7, 8 만들자.
2: 저기 친구야, 그 정도면 충분한데.
6: 이제 로켓을 만들자. 1
7: 더하기 2
6: 더하기 3
10: 더하기 4는
3: 바로 10. 5, 다음은 네 차례야.
0: 5 더하기 6 블록 하나를 옆으로 보낼게. 미끄러져 내려가면
6: 다시 시작하자. 1
2: 이제 나야. 1 더하기 7은 바로
10: 8에 8을 더하면 바로 너무 높잖아.
1: 위로 블록 6개가 남으니까 그걸 다음 발사대로 내려보내.
0: 6
1: 더하기 9는 바로
3: 10 더하기 5. 내 차례야. 쉬었더니 몸이 훨씬 가볍다. 5 더하기 10은 바로 10 더하기 5.
0: 저것 좀 봐. 로켓이 5개고 5가 남았어.
11: 우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3: 10
1: 20
6: 30
10: 40
11: 50
2: 55 바로 우주 탐사선. 내 10단계 미션은 어떤 넘버블록도 가지 못한 곳에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지. 우와! 정말 럭키하잖아. 우리가 모두 계단 모양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네.
7: 뭐 사실
6: 생각해보면
10: 1부터 시작해서
0: 한 줄로 쭉 더하면 매번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지.
2: 다음 숫자가 다음 계단이 되고
10: 모양을 잘 보면 알게 되지.
1: 각 계단이 앞 계단보다 일씩 크다는 걸
3: 세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2: 잘했어 친구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6: 1에
7: 1을 더하면
6: 바로 3, 3을 또 더하면
0: 바로 6,
10: 4를 더하면
3: 바로 10,
0: 5를 더하면 바로 15,
11: 6을 더하면
3: 바로 21,
2: 7을 더하면
3: 바로 28,
10: 8을 더하면
7: 바로 36,
1: 9를 더하면
3: 바로 45, 10을 더하면
2: 바로 55. 친구들, 다음 투다운 준비하자.
3: 10,
1: 9,
10: 8,
2: 7,
3: 6,
0: 5,
10: 4,
3: 3,
7: 2,
6: 1.
9: 발사!
2: 친구들, 우주 유영을 시작하자.
3: 10,
1: 9,
10: 8,
3: 7,
0: 6,
3: 5,
10: 4,
6: 3,
7: 2,
6: 1, 0. 중력이 0. 숫자들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2: 숫자 군단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약이지. 돌파!

0: the books. Attention.
1: Nap.
0: There's no time to nap. Zoo.
2: Hmm?

waking up. Oh, stop sleeping. Start

Fizz! Fizz! Fizz!

0: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1: Zap!
2: What fun! My turn!
3: Shoes.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물 위를 걷는 남자.
6: 아, 이제 정말 여름이네. 안전사고 조심하자.
7: 어? 조심해요. 날아가요. 어?
6: 와, 멋진데 스카이.
7: 응? 너희 뭐해?
5: 잘 봐. 마셜, 너무 깊이 파진 말지 그래.
7: 너네들 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
8: 와, 마셜, 네가 이렇게 쬐끄만한 강아지인지 몰랐네.
9: 한눈에 쏙 들어오는 멋진 조개 어디 없나?
10: 와, 이 조개 아주 멋진데? 에?
9: 그건 조개가 아니잖아. 거북이야. 길을 잃은 아기 테라핀이네.
10: 아, 거북이 섬에서 떠밀려온 아기 거북이일 거야. 집에 데려다 주자. 어때?
9: 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거북이 섬은 암초로 둘러싸여 있어.
10: 별 걱정을 하셔.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거든.
11: 거북이 섬? 흥, 별 섬이 다 있네.
9: 거긴 사람이 없는 무인도거든요. 시장님네 마을 바닷가 근처인데 거북이만 살아서 잘 모르시나?
11: 우리 마을 근처에 그런 무인도가 있다고? 거길 차지하고 험딩어 시장님 전용 섬으로 쓰면 어떨까?
6: 낙지처럼 생겼는데?
7: 낙지라기보단 나가지라 불러줘.
10: 몰라, 내가 최근에 발명했어.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게.
9: 이야, 새로운 신발 정말 멋지다.
10: 기대하라, 물 위를 걷는 수상 신발. 봐.
9: 우와.

0: 그 수상 신발 진짜로 움직이는구나.
1: 일단 배로 섬 근처까지 가자. 그 다음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암초들을 피해 들어가서 얘를 집에 데려다 줄게.
0: 넌 정말 천재야. 지금 당장 가자.
1: 저 신발만 있으면 내가 거북이 섬에 처음 간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온 섬이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거. 자, 얘들아, 간지럼 태워.
2: 얘들아, 왜 간지러워?
1: 기다려라, 거북이 섬. 아니, 이렇게 부를까? 펌딩어 아일랜드.
0: 그만두지 못해. 자, 이거 먹고 저리 가, 요 녀석들아.
2: 낙지로 날 구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어? 근데 내 신발 어디 갔지?
0: 저 사람이 네 신발을 훔쳤구나.
2: 저 신발을 쓰는 법도 잘 모를 텐데. 버피 부주를 부르자. 아이다, 험딩어 시장님인데 수상 신발을 훔쳤어. 그리고 지금 거북이 섬에 가고 있어.
0: 다루기 힘든 신발이라 잘못하면 크게 다치실 거야.
2: 그리고 저 신발이 있어야지 이 아기 거북이를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3: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해상 구조대 구조 본부로 출동!
4: 라이거가 부른다! 나! 마셜 조심해! 이 의자 보기보다 편하네. 모자도 시원해.

0: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펀딩원 시장님이 무리를 걷는 신발을 훔쳤대. 지금 거북이 섬으로 간다는데 그 주변엔 암초가 많아서 위험해.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주마. 집게팔로 사장님을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줄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그리고 러블, 불도저로 암초들을 옮겨줄래? 우리가 섬에 들어갈 수 있게 말이야.
3: 러블, 러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해상구조대 출동하자. 좋았어, 로봇 옥지.

0: 요령을 좀 익혔더니 신발로 무리를 걷는 것도 할만하구만. 그래, 아, 저기 있다. 내 험딩어 아일랜드. 좋아, 간다. 이건 또 어떻게 벗는 거야? 어우, 발이 부러서 빠지질 않네. 마사지라도 할까? 아, 그래. 여기 맨 처음 지을 건물은 험딩어 발 마사지 가게야. 아이, 몰라. 일단 섬에 깃발부터 꽂자. 이제부터 이 섬은 험딩어 아일랜드다. 이 섬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네. 화려한 휴양지를 지어야겠어. 그래, 휴양지 이름은 험딩어 자연 농업. 와! 머리는 왜 또 가렵지? 아, 탐험가 인생도 참 피곤하네. 낮잠 좀 자고 마저 돌아보자. 야, 이 녀석들아, 섬 주인도 몰라.
1: 얘들아, 시장님 찾는 건 잘 돼가?
2: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기 거북이는 좀 어때요?
3: 그 회의가 엄청...

0: 그렇지 않아?
1: 잘 됐네요.
2: 멈춰! 섬주인을 데리고 가면 어딜 가? 주인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이 딱딱한 바다 동물아!
1: 거북이 섬 도착! 저것 봐! 지장님이 뭘 타고 있어!
2: 멈추라니까!
1: 주마, 어서 가서 시장님을 도와드려!
3: 어, 그래!
2: 달려줘!
3: 잡았다! 안전하게 땅에 내려드릴게요.
2: 안 돼!
3: 디자, 나 혼자선 이걸 해결하기 힘들겠어.
1: 어, 지원해줄게. 마셜, 거북이 섬으로 바로 와줄래?
4: 준비 끝! 멍멍, 도망간 작전 시작!
1: 마셜, 물대포로 시장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4: 멍! 물대포 발사!
2: 아, 조심해줄래? 내 엉덩이는 연약해!
1: 주마, 시장님한테 착륙패드를 깔아드려!
3: 응? 어? 아, 착륙패드!
2: 아, 눈 뜨고 못 보겠어! 야오! 내 엉덩이야. 어, 두 번째 건물로 험딩어 반신욕 사우나도 지어야겠어.
0: 여기 있는 암초들 내가 금방 다 치워줄게.
2: 아예 놀이공원을 지어도 좋겠네. 오, 우리 험딩어 랜드 갈래? 뭐야! 누가 내 깃발을 훔쳐가! 안 돼, 거기 사! 이리 와, 이 잿단 꽃게 녀석아! 구덩이? 내 섬에다가 하, 주인 허락도 없이 파? 알도 마음대로 낳고 삶아먹으면 딱 좋긴 하겠다만. 어?
0: 암초는 돌아갈 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거북이 서식지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근데 시장님은 어디 계시지?
4: 저쪽이야!
1: 얼른 가보자! 거북이가 알을 낳으려고 판 구덩이야.
2: 어?
1: 안 돼! 엄마 거북이는 시장님이 여기 있는 걸 싫어할 거야. 너블, 크레인을 쓰자.
0: 가져올게!
1: 조금만 참으세요! 꺼내드릴게요! 이거 잡으세요!
2: 아이고, 저 거북이한테 깔리면 어떡하지? 나 좀 꺼내줘!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저 큰 거북이랑 같이 살라면 정말 끔찍해.
1: 에이, 그럴 일 없어요. 혹시 또 땅속에 빠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이제 이 끔찍한 섬에서 나가자. 집에 얼른 가고 싶어. 오, 신발은 챙겨갈까? 야! 하나 됐어. 그런 신발 저도 안 가져.
5: 다 왔어요, 아저씨.
0: 좋아, 좋아.
5: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0: 아니, 난 괜찮아. 나는 코로 갈게.
6: 윈드서퍼 구출 작전.
3: 우와, 러블 어떻게 만들었어?
0: 귀여워. 차근, 차근. 으아. 안 돼! 큰일 날 뻔. 어라. 어이구.
3: 잘 봐. 이게 킥플립이란 거야.
4: 짱이다. 진짜 멋있어. 너도 해봐.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3: 어, 뭐야. 한 방에 하네.
4: 죄송해요, 우체부 아저씨. 뭐지? 눈앞이 깜깜해. 어, 가방이 찢어졌어요.
7: 아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래 맸는데 이제 버리고 하나 살 때 됐어.
4: 근데 여기서 되게 좋은 냄새나. 어, 바나나랑 코코넛?
7: 뭐야, 가방이 낡아서 찢어진 틈에 편지가 껴있었네. 아, 이거 참 큰일인데. 마조리 부인한테 한참 전에 가야 할 거였어. 고맙다, 얘야. 어휴, 너 아님 참 찾기 어려웠을 거야. 자, 바로 배달하러 가.

0: 편지가 참 늦게 와서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오! 부인.
1: 아유, 괜찮아. 내 친구가 보냈네, 해리가 나우카이. 언제나 바나나 코코넛 선크림 냄새를 풍기고 다녔거든.
2: 허리케인 해리건? 진짜요?
3: 아는 분이야?
2: 그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윈드서퍼야. 진짜 고수 중에 고수.
1: 나도 서핑 선수였어. 해리건은 윈드서퍼로 알아주는 친구였지. 근데 큰 파도를 찾으러 간다더니만 소식이 뚝 끊겼지 뭐야.
3: 근데 편지가 왔고요.
1: 해리건이 그러는데 파도가 정말 좋은 천국 같은 섬을 찾았다네. 놀러오라고 써있어.
4: 어디로요? 보낸 주소도 없잖아요.
0: 난 알겠다. 가만 보니까 저쪽 용암폭포 섬에서 보낸 편지구만.
1: 근데 해리건이 아직 그 섬에 있으려나?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2: 그거야, 직접 알아보시면 되죠.
1: 오, 역시 그게 낫겠지. 얼마만에 떠나는 모험이냐. 메이너드, 짐 싸, 빨리 떠나자. 용암폭포 섬은 우리가 간다.
5: 정말? 그래서 어쨌는데? 뭐야? 처음 들어본 소린데? 이 소리는 꼭... 큰일이야. 이건 바닷속 수중 하단이 폭발하려고 낸 소리였구나. 얼른 육지로 도망쳐야겠어. 근데 저 친구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해상구조대! 긴급 출동 바람!
6: 네, 터보 선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5: 문제가 있어. 저 수중 화산이 터지기 직전인데 물고기들이 아직 피하지 못했거든.
6: 선장님, 걱정 말고 어서 대피하세요. 저희가 바로 출동할게요. 버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상 구조대 구조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8: 마셜, 조심해!
3: 하늘에서 강아지가 쏟아지네.
8: 해상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6: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용암폭포선 근처 수중화산이 터질 것 같다는데 그 전에 물고기를 대피시켜야 해. 다행히 섬엔 아무도 없대. 자,
4: 어떡하지.
2: 대장, 지금 섬 안에 사람이 있어. 마조리 할머니가 라쿤을 데리고 옛날 친구를 만나러 갔거든. 해리건 아우카이 씨.
6: 그럼 구조 대상이 훨씬 많아지겠는데? 좋아, 이번에는 마셜, 쾌속정을 타고 가서 할머니랑 친구분을 찾아서 곧 화산이 터질 거라고 말해줘.
3: 망, 해양소방관 출동.
6: 그리고 체이스, 조명이랑 스쿠버 장비를 써서 수중 화산 상태를 살피고 물고기들을 멀리 대피시켜줘.
8: 해양경찰 체이스 출동.
6: 준비됐지? 해상구조대 출동하자. 좋았어. 로보동 출발.

0: 얘들아, 용암 폭포섬이야. 마셜, 출동하자.
1: 할머니를 찾아올게.
0: 터보 선장님이 알려준 지점에 도착했어. 지금 바로 작전을 실시하자. 자, 체이스.
2: 재밌겠는데? 물고기 떼를 모는 건 처음이야.
3: 해리건 만날 생각하니 너무 좋네. 걔가 늘 하던 말 알지?
4: 그래, 맞아. 헬로, 알로하. 안녕이란 뜻이야.
3: 마숄? 네가 여긴 웬일이니?
1: 이 근처에 수중 화산이 있는데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래요.
4: 안 돼, 해리건.
1: 제가 찾을게요. 할머니는? 네, 전 따라갈게요.
5: 라이건, 화산을 찾았어. 우르릉 쾅쾅 소리 장난 아니야.
0: 잘했어, 체이스. 물고기들을 대피시켜줘.
5: 가자, 얘들아. 여기 있으면 위험해. 대장, 시간이 더 필요하겠어.
0: 자, 러블, 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어줄래? 화산에 쏠리는 압력이 약간은 줄어들 거야. 그럼 체이스가 시간을 좀 벌겠지.
6: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허리케인 해리건 씨랬죠?
4: 이 냄새는?
1: 바나나랑 코코넛이요?
4: 해리건이 바르는 선크림 냄새야.
6: 그럼 압력이 좀 줄겠지? 큰 풍선에서 공기를 뺄 때처럼. 그래도 오래 못 가니까 서둘러, 체이스.
5: 좋은 수가 있어. 견인고리. 성공이다. 전부 따라오네.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와. 이 소리를 분석하니까 섬에 있는 큰 화산도 터질 것 같아. 화산이 터지기 전에 마셜이랑 다른 애들을 도와주자.
7: 알로하, 알가야? 아니, 조아인, 너 좀 하나도 안 변했니? 네가 여기 있는 건...
4: 안녕, 해리건. 네 편지 보고 왔어.
7: 마술이! 알로하! 어떻게...
1: 수증기 좀 봐! 해리건 아저씨, 전 마셜인데요. 같이 떠나시죠.
4: 메이너스! 안 돼! 거기서!
1: 조심하세요. 다쳐요.
7: 고마워, 얘야. 마술이! 섬 반대쪽에 있을게! 거기서 봐!
4: 그 말 들으니까 옛날에 둘이 좋았던 시절 생각이 나네. 메이너스!
1: 대장, 랑군이 도망쳤어!
0: 마셜,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섬을 한번 살펴봐야겠어.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허리케인 해리건 아오카이다! 대박!
7: 알로하! 마술이네 친구들 맞지? 도움이 필요해, 어서!
0: 네, 지금 바로 날아갑니다, 선생님!
1: 대장, 메이너도 있는 데를 찾았어!
0: 안 돼! 섬에 있는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1: 메이너도 큰일 났는데!
4: 아가, 이 야자나무 좀 밀어줄래?
8: 뭐 하시는 거지? 세상에, 저걸 진짜 해요?
7: 그럼, 마술이라면 충분해.
4: 꽉 잡아, 얘야. 슝, 날아가 보자.
1: 용암을 닿으면 나무가 탈 거예요.
4: 뛰어넘을 방법이 없을까?
1: 킥플립은 어때요?
4: 한지 좀 됐는데 가짓거 한번 해보지 뭐.
1: 만세! 멋있다!
6: 화산 세상이 다시 잠잠해진 것 같은데?
4: 우리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7: 정말 고맙구나.
0: 별 말씀을요. 두 분이 만나실 때 또 화산이 우르릉 쾅쾅 울리면 저희 퍼피 구조대를 부르세요.
7: 마소리가 내 편지를 바꿔서 다행이야.
3: 늦어도 오길 잘했지.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데일리 킹. 오늘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4: 얼굴엔
1: 순한 킹킹.
4: 주물엔
1: 덤덤한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팬츠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 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정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정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5: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눈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월드 우주본부 착륙 대작전. 쉬는 날엔 역시 공놀이가 최고야.
7: 맞아.
6: 무슨 일이지? 어?
8: 호기, 마티, 비상 임무가 생겼으니 발사대로 와줘. 유성이 월드 우주본부에 충돌하면서 엔진이 작동을 멈췄어.
9: 지금 바로 갈게!

0: 착륙하기 위해 월드공항에 비상착륙을 해야 해.
1: 근데 거긴 우리가 착륙할 곳이 없어. 너희가 가서 만들어줄래?
2: 우리한테 맡겨.
0: 그럼 출동 준비.

0: 월드 우주본부가 오기 전에 착륙장을 만들어야 할 텐데 걱정이야.
1: 호기랑 마티가 도와주기로 했어. 이제 곧 올 거야.
2: 빛의 속도로

0: 도니, 레미, 안녕. 정말 오랜만이야. 우선 소개할게. 이쪽은
1: 마티야, 최고로 힘센 비행기지.
2: 안녕 마티, 난 도니야. 뭐든 만드는 데 선수지. 힘이 세다니 잘됐다. 내 조수가 돼줄래?
1: 조수라고? 사양할게. 나도 뭐든 만드는 데엔 자신 있거든.
2: 그치만 만들기는 내가 전문가야.
3: 난 너희들을 도와줄 트럭이야. 이름은 레미고.
4: 난 은하라고 해.
0: 은하야, 안녕. 우지 형의 동생이야.
4: 맞아. 그리고 내가 오늘 착륙장 공사의 감독을 맡게 됐어. 우리의 임무는 월드 우주본부가 비상착륙을 하기 전에 공사를 잘 끝내는 거야. 친구들의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려있거든. 다들 준비됐지?
5: 그럼!
4: 좋아, 빨리 시작하자. 우선 만들기 재료가 필요해. 가져왔지, 레미?
3: 당연하지.
2: 이제 재료는 챙겼으니까
1: 시작하자. 커다란 착륙장을 지어보자고.
4: 우와, 마티 진짜 멋지다. 엄청 크기도 하고.
0: 맞아, 월드 우주본부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겠어.
1: 뭐, 별거 아니야. 식은죽 먹기지.
2: 월드 우주본부가 착륙할 만큼 튼튼하게 지은 거 맞아?
1: 튼튼? 당연하지. 다섯 대도 착륙할 수 있을걸?
2: 글쎄, 너무 좁아 보여. 착륙하는 중에 월드 우주본부가 넘어질 수도 있다고. 안전한 착륙장은 어떻게 짓는 건지 내가 보여줄게. 짜잔! 내가 만든 착륙장은 땅에 착륙할 때의 충격을 흡수해줄 거야. 레미! 거대한 트램펄린 부탁해!
3: 알았어!
4: 완전 착륙장도 정말 멋진데?
0: 그리고 더 안전해 보이고.
2: 당연하지.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1: 내 착륙장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강철빔을 좀 더 준비해 줄래?
3: 알았어. 강철빔 나와라.

0: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야. 크고 넓고 안정적이고 강철처럼 튼튼하고.
1: 우와, 그래, 정말 멋지다. 그렇지, 여기?
0: 맞아, 최고야. 마티와 도니는 정말 만들기 선수라니까.
2: 좋아, 내 착륙장을 더 멋지고 근사하게 개조해볼 테니까 다들 기대해. 잘 보고 놀란 준비나 하라고, 마티. 트램펄린 더 부탁해.
0: 여기 바다.
2: 야! 됐어. 이제 깃털처럼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을 거야. 어때? 굉장하지?
3: 아. 우와, 착륙장이 둘 다 참 멋지다. 똑같이 멋져.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까?
0: 그만해? 그치만 지금 끝낼 순 없어. 남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2: 맞아, 나도야. 아직 개조하고 싶은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

0: 어? 여기 봐! 오고 있어! 어?
1: 우와!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는데? 저런 속도라면 내 착륙장은 안 되겠어! 도니! 네 착륙장이 푹신해서 더 적당하겠는데?
2: 근데 내 착륙장이 저 속도를 감당할 만큼 튼튼할지 모르겠네.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
3: 도니! 마티! 너희인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착륙장을 만들어줘. 난 날아가서 속도를 미쳐볼게. 그럼 실력발이기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글러브 액션!
4: 마티의 강철처럼 튼튼한 착륙장과 도니의 부드러운 착륙장을 합친 다음 공을 가득 채우는 거야. 볼풀처럼 말이야.
2: 우와! 정말 훌륭한 생각인데! 그리고 나 볼풀 좋아해!
1: 나도야! 그렇게 하면 완벽한 착륙장이 될 거야!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2: 나만 믿어!

0: 재밌는 착륙이 되겠는데?
1: 그러게.
2: 오. 더 이상은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
0: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착륙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
3: 월드 우주 로봇이라면 가능해. 하지만 변신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2: 그건 슈퍼 익산트 맡겨. 이메트릭 슈퍼 축산.
3: 충전 완료.
2: 월드 우주 포부 변신.

0: 월드 우드 로봇 액션!
1: 고마워.
2: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이제 됐어! 소리 다 끝났어!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3: 너희 도움이 없었으면 와일드 우즈본부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4: 힘센 마티가 도와준 덕분이지!
5: 아니야, 도니. 네 아이디어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 넌 정말 최고야.
4: 너도 최고야.
3: 너희 둘 다 최고야. 그러니까 이제 됐지?
1: 그럼 우린 이만 떠날 시간이야.
3: 안녕, 슈퍼윙스. 또 보자.
2: 모두 잘 가.
6: 얼음 축제 소동!
1: 안녕, 마티!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한걸!
5: 어떤 모험이든 내 강력한 힘이 도움이 될 거야!
3: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중국 하얼빈의 빙등제가 열리는 곳이야. 매년 이 축제에선 거대한 얼음 조각상들을 볼 수 있는데 전설의 손오공 조각상도 그중 하나지. 여의봉을 들고 있는데 정말 멋져.
1: 타오란 친구가 거기에서 엄마랑 조각상을 보고 싶어해. 근데 너무 추워서 힘이든데 거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거든. 엄청 춥겠는데?
3: 네가 가서 타오를 따뜻하게 해줘. 출동 준비!

0: 무서운 힘으로 출발!
1: 와, 너무 추워요, 엄마.
2: 다음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오자꾸나, 타오.
1: 그치만 얼음 조각상을 꼭 보고 싶은 거려.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무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마트의 최고로 힘센 비행기야.
0: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워, 슈퍼윙스. 난 타오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2: 니하오.
0: 니하오. 안녕하세요. 이게 널 따뜻하게 해줄 거야, 타오.
3: 아,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0: 우와, 손난로잖아? 여기, 받아.
3: 고마워.
0: 나 벌써 한결 따뜻해졌어. 엄마, 슈퍼윙스한테 빈 등대를 안내해줘도 돼요?
2: 그럼, 대신 호기랑 꼭 같이 다니렴.
0: 완전 재밌겠다.
1: 빨리 가서 멋진 얼음 조각상들을 보고 싶어.
0: 따라와.
2: 다녀오렴.
0: 정말 굉장하다.
1: 엄청나게 크네.
0: 얘들아, 여기. 그게 내 영웅 소나공이야.
4: 멋지다, 타오.
1: 어?
4: 어?
1: 조각상에서 빛이 나.
0: 조각가들이 조각상 안에 LED 조명을 넣어서 만든 거야. 색깔을 바꿀 수도 있다. 저기 봐, 조각가 아저씨가 계셔. 가보자. 니하오.
5: 어, 니하오.
0: 지금 무슨 조각상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5: 좋은 질문인데, 실은 아직 고민 중이란다. 올해의 주제는 중국을 대표하는 것들이거든. 와! 저기 하얼빈 성도 있고, 수호사자도 있고, 대나무와 판다도 있지.
0: 진짜 귀엽다. 저 커다랗고 동그란 배 좀 봐.
4: 눈도 엄청 크고 예쁘게 생겼는데.
1: 이렇게 귀여운 판다는 처음 봐.
4: 게다가 꼭 진짜 같아. 안녕, 판다. 이런.
1: 왜 그래?
4: 손이 얼음 조각상에 붙어버렸어.
0: 감기지 마. 얼음에서 손을 안전하게 떼어내려면 주위를 따뜻하게 녹여야 해. 그치만 손을 어떻게 녹이지?
1: 네 손난로가 있잖아.
0: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거면 얼음을 녹일 수 있을 거야.
4: 휴, 고마워, 타오. 효과가 아주 좋은걸.
0: 얼음으로 만든 용 미끄럼틀이잖아.
1: 우리도 타볼까?
0: 가보자! 어서와! 준비하시고, 좋아, 간다!
4: 우리도 가자, 마티!
1: 좋았어! 조각형 마티의 미끄럼틀 탐지! 우와! 우와!
0: 재밌다!
1: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0: 이제 다른 조각상을 보러 갈까?
3: 여기 정말 근사해, 골든보이 오빠.
6: 그치? 네가 하얼빈 빙등제에 오면 좋아할 줄 알았어.
3: 유후! 와! 손오공이잖아? 포즈가 정말 멋있는걸?
6: 더 멋진 포즈 보여줘.
3: 근데 이 여의봉 모양은 좀 잘못됐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야 하거든. 아, 나한테 좋은 해결책이 있지? 내 핑키봉!
6: 안 돼! 핑키봉은 쓰지 마!
3: 핑키윙키퐁! 너무 추워서 작동이 잘 안 되나 봐. 내 숨결을 불어넣어줘야지. 핑키 윙키 팡! 됐다! 훨씬 낫지?
6: 충분히 커질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
3: 핑키봉이 또 얼었나 봐. 멈출 수가 없어.
6: 걱정 마세요. 골든보이가 구해줄게요. 됐다. 우와.
1: 여의봉이 엄청 거대해졌어.
4: 이대로라면 축제가 엉망이 될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
6: 도라 제발 좀 도와줘.
1: 여와라 초강력 일렉트릭 브레인. 내가 초강력 힘으로 막을게. 여의봉을 멈췄어. 이제 들었어. 옮기면 돼.
4: 내가 도와줄게.

0: 도와줄게. 고마워, 마티.
1: 빅빅 슈퍼위!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2: 고마워, 슈퍼윙스. 이제 여의봉을 원래 크기로 돌려놔야 하는데 내 핑키봉이 작동을 안 해. 얼어버렸거든.
3: 그래! 내 손난로가 녹일 수 있을 거야. 여기!
2: 됐다. 우와! 고마워! 이제 잘 작동하겠다.
1: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4: 잘 가!
2: 근데 골든보이 오빠는 어딨지?
5: 이런! 핑키봉이 여의봉이랑 나까지 추려버렸잖아. 도와줘. 날 원래 크기로 되돌려줘. 난 핑키봉이 정말 싫어.
1: 3, 2, 1, 출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극장으로 찾아오.
0: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아빠, 저게 뭐야?
12: 혹시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제?
10: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지금!
15: 얼굴엔?
16: 순한 킹킹!
15: 눈물엔?
16: 덥덥한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0: 공룡섬 팀워크.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달리마, 주방에 간식 차려놨으니까 달콩이랑 같이 먹어. 주스는 냉장고에 있다.
7: 네, 엄마. 달콩아, 언니가 주스 꺼내줄게. 쭈쭈, 쭈쭈.
6: 와. 자, 주스.
7: 와. 달콩아.
6: 쭈쭈.
7: 그렇게 꽉 잡으면 어떡해.
6: 여기를 이렇게 살살 잡고.
7: 쭈쭈, 쭈쭈.
8: 여보, 노트북 찾았어.
6: 어? 노트북 찾았어? 어?
7: 달콩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8: 어려서 그래. 달콩이는 아직 아기잖아.
7: 그래도 내가 분명히 살살 잡으라고 말해줬는데.
6: 이제 다 됐다. 우리 아기 예쁘네.
7: 냄새.
6: 우리 달콩이 방금 기저귀 갈았는데 또 응가하나 보네.
7: 달콩아, 응가는 저기서 해야지. 언니가 얘기해줬잖아. 오늘은 음악 놀이 해볼까? 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번. 1번은 생일 축하 노래. 밀크넛. 4번.
9: 생일 축하. 4.
7: 강아지 노래다.
10: 나도.
7: 그래, 넌 몇 번 할래? 안 돼. 그렇게 막 누르면 고장나. 그리고 이건 1이 아니라 3이거든.
10: 1!
7: 1이 아니라 3이라니까. 자, 잘 해봐. 1, 2, 3, 4, 5.
10: 1.
7: 아니, 다 1이 아니라. 따라해봐. 1, 2, 3, 4, 5. 잘했어. 이게 뭐라고?
10: 1.
7: 아니, 3이라니까. 달리마. 써니랑 별이 왔나 보다. 정말? 아무리 가르쳐줘도 1, 2, 3, 4, 5를 모른다니까.
11: 난 100도 셀 수 있는데. 난 억도 넘게 셀 줄 알아.
7: 억이라고? 근데 그게 뭔데?
11: 어?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아주 큰 숫자. 아, 맞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7: 어떻게?
11: 그러니까 우리가 달콩이한테 재밌게 가르쳐주는 거야. 어때?
7: 그래, 그래. 좋은 생각 같아. 달콩아, 지금부터 언니들이랑

0: 어때 달콩아? 이제 알겠지?
1: 응.
0: 이건 뭐라고?
1: 예!
2: 맞아! 잘했어!
0: 그럼 이건?
1: 예!
2: 뭐?
0: 달콩이 정말 왜 그럴까요?
3: 응? 뭐가?
0: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주스 잡는 법도, 응가하는 것도, 숫자도.
3: 그거야. 달콩이는 이제 3살이니까. 어려서 그렇지.
0: 그래도.
4: 여보, 어? 이제 됐다. 고쳤어.
3: 정말? 우와, 역시 대단한데?
0: 근데 뭘 고친 거예요?
4: 응, 아까 아빠가 창고에서 찾은 고장난 노트북을 엄마가 고쳤지.
0: 우와, 역시 엄마 뭐든 잘 고쳐.
4: 근데 엄마가 엄청 재밌는 걸 찾았다?
0: 네? 그게 뭔데요?
4: 엄마 아빠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동영상들. 자,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으니까 같이 보자. 이건

0: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야.
1: 우와, 엄마 예쁘다.
0: 지금도 예쁘거든.
1: 아빠.
2: 맞아, 아빠야.
1: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우린 어디 있어요?
2: 그땐 너희가 없었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0: 달림이 여기 있다.
1: 어? 어디요? 저건 달토끼인데.
0: 저기 엄마 뱃속에 말이야.
1: 뱃속에? 우와!
2: 근데 달림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3: 자, 이리 와. 어휴, 그랬지.
1: 아빠. 달콩이.
2: 달콩아, 저건 언니야.
1: 네, 조라고요.
0: 그래, 네가 달콩이만 했을 때야.
1: 아, 토끼야. 이리 오너. 조랬다고.
3: 아니, 달림아, 괜찮아. 여기 나와서 응가해도 돼.
1: 시아.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2: 응가하는 거야.
1: 네. 응가.
0: 응가하는 게 창피했는지 꼭 저렇게 숨어서 했어.
1: 말도 안 돼.
4: 달림아,
1: 나도 졸했다니. 으유.
0: 달림아, 이 숫자는 뭐야? 와, 잘했어. 그럼 이건? 괜찮아, 창피할 거 없어. 아기일 땐 다 그런 거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달림이가 달콩이를 이해해줘야겠지?
1: 아, 네.
5: 효지. 효지. 효지.
4: 달콩아. 달콩아, 뭐 하는 거야? 효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5: 아니.
4: 그래, 괜찮아. 아기 땐 다 그런 거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0: 그럼,
2: 아기 때는 다 그러지.
4: 달콩아, 우리 다시 숫자 놀이 해볼까?
5: 숫자?
4: 나는 1. 1. 1은 하나. 하나는 1.
2: 나는 2.

0: 입술에는 빨간색 립스틱, 눈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와, 됐다! 짜잔! 미크야, 어때? 예쁘지? 나도 진짜 화장해보고 싶다.
1: 다 됐다. 이제 나가볼까?
0: 똑똑! 엄마, 내 크레파스 못 봤어요? 응? 엄마 방에 없나? 응?

0: 안 돼. 달콩이 넌 너무 어려서. 달콩아, 울지 마.
1: 달콩아, 왜 울어?
0: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1: 어? 어머, 달님이 너 화장했어?
0: 아, 네. 나도 엄마처럼 예뻐지고 싶어서요.
1: 그래, 그 맘 알겠는데. 근데 달님아, 넌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에 안 좋아. 우리 달님이는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 아 참, 조금 있다 지은이 언니 온대.
0: 네? 지은이 언니?
2: 안녕 달님아.
0: 지은이 언니!
2: 달님아, 잘 있었어?
0: 응.
1: 지은이 왔구나.
2: 어, 이모, 달콩이 안녕.
3: 안녕, 안녕.
1: 오, 우리 지은이 졸업하더니 더 예뻐졌는데?
2: 이모도 참.
0: 맞아, 언니 너무 예뻐. 화장도 진짜 예쁘고.
2: 고마워.
1: 지은아, 오늘 자고 갈 거지?
2: 응. 달님아, 오늘 언니 자고 가도 되지?
0: 응. 좋아, 좋아. 신난다.
1: 달님아, 넌 언니랑 집에 있을래? 엄마는 저녁 준비 때문에 달콩이랑 마트 좀 다녀올게. 그럼 둘이서 좀 놀고 있어.
0: 네. 얼른 내 방 가서 옷 갈아입고 놀자, 언니.
2: 알았어. 달님아, 우리 뭐 하고 놀까?
0: 뭐든 좋아.
2: 그렇다면.
0: 와,
1: 진짜 재밌다.
2: 달님이 너무 잘하는데?
0: 짠, 식사 준비됐어요.
2: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조심 조심.
0: 언니가 욕심을 너무 부린 거야. 언니, 이제 우리 동화책 읽기 하자.
2: 그래, 알았어.
0: 내가 금방 갖고 올게.
2: 어?

0: 이게 뭐지? 와, 화장품이다! 와, 엄마 거보다 예쁜 게 더 많은 것 같아! 와, 이곳 색깔 너무 예쁘다! 달콤해!
1: 달림아! 달림아, 왜 그래?
0: 언니 화장품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서 그냥 예뻐서 냄새만 맡아본 거야, 진짜야.
1: 어이구, 우리 달림이 발라보고 싶어? 그럼 지금 한번 발라볼까?
0: 진짜 발라봐도 돼? 어? 맞다. 근데 엄만 하지 말랬는데 아직 어리다고.
1: 그럼 엄마 오시기 전에 우리 딱 한 번만 화장놀이 해보자.
0: 정말? 와, 신난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 거지?
1: 당연하지. 예뻐지기 시작.

0: 우와, 우리 달님이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숙녀가 됐네.
1: 언니, 나 언니 구두도 신어보면 안 돼?
0: 물론 되지.
1: 예쁘다. 언니 어때? 나 예뻐?
0: 응, 모델 같아.

0: 달림아, 너 여기서 뭐해? 언니 구두 신고.
1: 이모, 그냥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2: 언니, 아이고, 아이고.
0: 뭐? 너 화장도 했어?
1: 그게, 그러니까.
3: 이모, 내가 한번 하게 해준 거야.
0: 말도 안 돼. 너희들 뭐야 진짜? 아침에 엄마가 화장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화장하니까 우리 딸 너무 예쁜데? 거기다 이 가방까지 하면 진짜로 예쁘겠어.
1: 우와, 이거 내 거예요?
0: 그래, 달콩이 옷 사러 갔다 예뻐서 샀는데 마침 잘 됐네.
1: 우와, 엄마 최고! 나 어때요?
0: 너무 예뻐!
3: 달림아, 그럼 사진 찍자.
1: 좋아!
3: 자, 찍는다. 좋아, 그럼 신나게 놀았으니까 화장을 깨끗이 지워볼까? 언니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4: 샥샥 슝슝 샥샥 자기 전에 꼭 깨끗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3: 자, 이제 거품을 마구마구 내주세요.
1: 이렇게?
3: 이렇게
4: 자기 전에 꼼꼼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1: 나도 빨리 커서 언니처럼 예쁜 어른이 되면 좋겠다.
3: 달림은 지금도 예쁜데?
1: 정말?
3: 그럼, 너무 예뻐. 앞으로는 언니보다 더 예뻐질 거고.
1: 나도 빨리 크고 싶어. 졸리다. 언니, 잘 자.
3: 응, 달림이도 잘 자.
0: 잘가, 지은아.
5: 또 놀러오고.
3: 네, 이모부.
1: 언니, 안 가면 안 돼. 그냥 우리 집에서 살지.
3: 다음에 또 올게.
1: 정말이지?
3: 그럼. 약속. 안녕.
6: 잘가.
2: 언니, 예뻐, 예뻐.
1: 응, 그래. 화장하니까 예쁘지? 지은이 언니랑은 예쁘게 진짜 화장하고 놀았는데 이젠 할 수도 없고. 어? 저거?
2: 어?
1: 지은이 언니 립스틱이잖아.
0: 달림아, 달콩아, 간식 먹자. 어? 달림아,
1: 어?
0: 지금 뭐 하는 거야?
1: 지은이 언니가 립스틱을 놓고 가서 달콩이랑 화장놀이 하는 거예요. 예쁘죠? 아,
2: 달콩이 예뻐, 예뻐.
0: 안 돼, 안 돼. 너희는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가 상한다니까.
1: 아, 어젠 예쁘다고 해놓고서.
0: 어젠 그랬지만 아무튼 화장은 안 돼요.
1: 그런 게 어딨어요.
0: 안 돼, 그만.
1: 저도 화장하고 싶어요.
0: 가자.
1: 그래도 달림이 예쁘죠?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7: 얼굴엔
6: 순한 킹킹.
7: 술물엔
6: 덥덥한 말.
8: 순하게
6: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4: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14: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15: 어서오세요 공주님.
1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1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7: 얼굴엔
6: 순한 길길.
7: 줄무랜
6: 덤덤한 말.
9: 순하게
6: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0: 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1: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순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다!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4: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5: 얘들아, 물러서!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4: 응?
2: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리!
5: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2: 근력사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0: 냄새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어? 어디예요?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보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2: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3: 또 시작이네.
4: 와, 저것 좀 봐.
2: 얘기 안 끝났거든.
5: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6: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4: 너무 위험해.
2: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6: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2: 딱 맞는 게 있어.
6: 기가 우주 가방 작동.
2: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7: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2: 잡았어.
4: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내 거야. 공격 준비!

0: 돼. 화석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2: 이 바이트립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3: 빨리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2: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3: 베이브 변신 완료.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2: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3: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2: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0: 포탈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1: 부스터 작동!
2: 안 돼!
3: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1: 헛!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4: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0: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5: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1: 그물까지도요.
4: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회장을 선언합니다!
5: 놀이터 진짜 재밌다!
2: 기가 빌더! 오늘도!

0: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가 비우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비, 혹시 오늘 유...

0: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1: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2: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3: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1: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4: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1: 낭타기 대장 쿠키! 낭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 빌더 출동!
1: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2: 자, 가자!
5: 우리만
3: 믿어!
1: 출동!

0: 이거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화이팅! 네?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가비도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이야, 엄청난데?
1: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 빌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5: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1: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1: 저게 좋다.
4: 우와, 진짜 예뻐.
5: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1: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2: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피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1: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피가 파괴될 거야. 기가빌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7: 그래.
1: 자, 간다. 발사! 이류! 가서 유성체를 막자!
8: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2: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1: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9: 기가빌더
10: 코키봇 변신 완료!
11: 마이티봇 변신 완료!
12: 레이봇 변신 완료!
13: 스케이봇 변신 완료!
1: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4: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9: 그래!
1: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0: 잡았다.
1: 다행이다. 고마워. 아, 스킬을 구했어. 하지만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2: 산산조각 난다고?
0: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3: 제일 회피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4: 어빈!
0: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0: 위험해! 말피에스피! 오베르 트와이스만 있다면 그렸잖아! 제발 멈춰줘!
1: 스키, 우리가 도와줄게!
0: 정말 용감했어, 스키.
2: 함께 해낸 거야.
3: 그가 일도 마테라 시트를 구했어.
4: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 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2: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5: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2: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대모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덥덥한
5: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5: 아침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중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음식은 위험해. 냠냠.
1: 저기, 너희 뭐 먹고 있어? 그거 나도 먹고 싶어.
0: 어? 이거?
1: 어, 그거. 나도 줘, 빨리.
0: 너 정말 먹을 수 있겠어? 어머, 진짜로 먹을 수 있네?
1: 그럼 내 고급스런 입맛에 아주 딱이야. 더 줘봐.
0: 야, 먹을 거면 끝까지 다 먹어야지.
1: 보상은 내가 그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
0: 뭐? 보상? 그러셔. 더 주려고 했는데 그만 줘야겠다.
1: 주시는 건 뭐든지 뿌리까지 싹 다 먹겠습니다.
0: 없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어.
2: 그럴 수가.
3: 나 더 먹고 싶은데 솔지.
4: 오빠들한테 더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
5: 어?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뭔가 있어.
3: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진짜 나오면 안 와.
6: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솔지?
0: 아, 배불러. 너희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어, 레이먼.
7: 아, 롬이구나. 미안, 미안.
3: 우와, 맛있어 보이는 게 잔뜩 있어, 나.

0: 그러고 보니 네이먼네 가게 숨겨진 맛집으로 TV에 나왔었지?
1: 응, 맞아. 덕분에 엄청 바빠졌어.
0: 자,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자, 들어가자. 배고프다. 배가 고플 땐 먹어야지. 냠냠.
2: 1번 테이블에 떡볶이 2인분이야.
0: 네.
2: 쉬는 날인데 미안해서 어쩌지?
0: 별 말씀을요. 친구네 가게인데 먹는 게 당연하죠.
3: 모두 맛있게 먹고 있어야죠.
1: 진짜 고마워, 로미. 이따가 내가 재료 몽땅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줄게. 어제 진짜 맛있었거든.
2: 레이먼, 어쩐지 계속 재료가 없어진다 했더니 그만 좀 먹어.
0: 그래서 말이야. 떡볶이 나왔습니다.
4: 떡볶이에 떡이 없는데요?
3: 죄송합니다. 떡이 어디로 간 거지, 쭈? 혹시 너 이거 몰래 집어먹은 거야, 쭈?
5: 아, 그럴 리 없잖아, 나나.
6: 억울해, 솔직히.
0: 우리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다고 그래.
3: 이상하네.
0: 김밥 나왔습니다.
7: 이게 다예요?
3: 이게 어디 갔지?
0: 아하, 다시 갖다 드릴게요.
3: 또 음식이 사라졌었죠. 도대체 뭐지?
2: 1번 테이블, 떡볶이 다시 나왔어.
0: 네.

0: 왔는데 음식도 제대로 안 나오고.
1: 아유, 뭐야 정말.
2: 거봐,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3: 엄마,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엄마?
2: 너도 같이 먹자, 여리야. 로미, 그만 먹고 어서 정신 차려. 싫어, 더 먹을 거야. 왜 불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피니핑의 짓이 틀림없어, 나나. 로미, 어서 찾아보자. 쟨 냠냠핑인데 나나?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드는 열쇠 피니핑이야, 꿀에. 제 장난 때문에 미스틱 마을의 일주일치 음식이 한 번에 없어질 뻔한 적도 있어, 솔지. 냠냠핑, 이제 그만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4: 냠냠? 난 배고파하는 건 보기 싫어, 냠냠. 배부르면 모두 행복해지니까, 냠냠.
2: 들켰어, 다해.
5: 그 아이는 아직 배고플 거야. 많이 많이 먹게 해주렴.
2: 그렇게 화내면 배고파, 냠냠. 너희도 나하고 같이 먹자, 냠냠. 빨리 병신아, 해줘. 열려라, 체인지미. 열정이 타오른 나라 피파. 남도국인데 계속 쫓아오는 거야. 냠냠핑, 남들을 억지로 먹게 만드는 건 좋지 않아. 왜 방해하는 거야? 많이 많이 먹으면 좋잖아, 냠냠. 오, 제법인데. 프라이팬이다. 이런,
4: 사랑해, 냠냠.
2: 고마워, 하츠핑. 나의 마법을 막다니. 어서 더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어.
3: 배불러.
2: 마법을 너무 세게 걸었나, 냠냠. 하나 남은 만두. 저건 내 거야, 냠냠. 거기서 이제 장난.

0: 들어가자. 야, 여기 숨었다가 다시 만난 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어디 갔지? 숨어도 소용없어, 얌얌핑. 얌얌핑의 치마 같은데 나왔나?
1: 아니, 저 케첩통이야, 솔직. 이번엔 확실해.
0: 어? 종이컵이 왜 뒤집어져 있지, 꿀에? 분명 저 안에 숨어있을 거야, 꿀에.
1: 어디에 숨었을까?
0: 좀 더 가까이 가서 변사를 찾자, 쭈!
1: 이렇게 봐서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2: 다른 쪽도 한번 봐봐, 프린세스.
1: 어? 다른 쪽?
3: 가만히 보자.
0: 어? 어머! 저 케첩통만 배불뚝이야, 꿀에!
2: 얌얌핑, 딱 걸렸어! 리스틱, 갓스윙 호!
0: 아직도 배고프다, 양양.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또 왔어요. 자, 어서.
4: 안녕, 레이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5: 어머나, 레이먼 친구들이구나. 어서 와.
6: 뭐야, 너희. 몰랐잖아. 어떻게 된 거야, 로미?
0: 아깐 나 때문에 미안했어. 그래서 친구들을 다 데려왔지.
6: 괜찮아. 내가 그동안 먹은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자, 주문 받습니다.
0: 사이좋게 많이 많이 먹자. 양양. 뜨거뜨거 캠핑 소동. 얘들아, 준비 다 됐어?
7: 나 바다 처음 가봐. 진짜 기대돼, 나나.
0: 미스틱 마을엔 없는 바다 친구들도 많겠지?
2: 지구의 바다는 엄청 넓고 파란데.

0: 얘들아, 빨리 나와.
1: 네, 언니. 얘들아, 가자. 준비 끝. 어? 뭐야? 나 또 혼자 거야?
2: 아, 제발!
3: 여긴 길이 막혀서 못 가요, 아가씨. 응?
0: 다시 하트로즈로 돌아가야겠다.
1: 네?
0: 오늘 중으로 바위를 치울 수 없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어? 숲으로 캠핑 갈까?
1: 우와, 좋아요. 얘들아, 괜찮지?
4: 좋아, 좋아. 캠핑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라나.
1: 지구의 숲도 꼭 가보고 싶었어, 그래.
5: 난 바다 가고 싶은데. 바다 가자, 바다.
1: 미안, 솔지핑. 바다는 다음에 가자.
5: 응? 아, 안 돼! 나 어젯밤에 설레서 잠도 못 잤는데! 아, 너무해!
3: 조금만 기다리세요.
6: 맛있겠다!
3: 이게 왜 꺼졌지?
7: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0: 어? 뭐야, 자기? 날 위해 준비했다며?
7: 이상하다. 아, 내가 안 껐어.
8: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뜨거!
9: 귀여운 녀석. 오늘은 네가 좋겠어.
8: 왠지 저쪽으로 가고 싶어지는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1: 로미, 지구의 숲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그래. 캠프파이어 할 장작도 찾을 겸 산책 갔다 올까?
4: 우와, 얼른 가자, 가자, 가자.
6: 바다 가고 싶다.
1: 뭐야, 나나핑. 깜짝 놀랐잖아. 이 장난꾸러기 같은.
6: 바다는 더 재밌겠지, 솔지.
1: 우와, 멋지다.
0: 차에서 들고 와야 할 게 많은데 너희가 나 좀 도와줄래?
1: 네. 솔지핑도 같이 가자.
6: 난 그냥 여기 있을래, 솔지.
1: 알았어. 그럼 불 잘 보고 있어. 와, 멋있다, 솔지.
8: 분명 여기 어딘가. 저건 뜨거운 건 바꿔. 뜨거.
5: 뭐야, 왜 꺼졌지?
1: 솔지핑. 바비큐 재료 손질하러 같이. 말썽 꾸러기, 네가 껐구나.
5: 뭐? 아니야, 내가 안 껐어. 그냥 꺼졌어, 솔지.
1: 솔지핑, 바다에 못 간 건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플 부리면 안 돼.
5: 아, 진짜? 아, 내가 끈 거 아니야, 솔지. 나 솔지핑이야. 솔직함의 기니핑.
1: 솔지핑, 또 끄면 안 돼. 사라 언니한테 엄청 혼날걸.
5: 아우, 억울해. 그냥 꺼진 건데. 마법처럼 우욱. 그래, 이렇게. 뭐야, 또 꺼졌어? 아, 이러다 또 의심받겠다. 겨우 다시 켰네, 솔지. 하마터면 혼날버. 뭐야, 왜 자꾸 꺼지는 거야?
8: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0: 검사! 불 좀 끄지 마, 솔지!
1: 불을 안 켜면 된다, 뜨가!
0: 하! 이거 안 끄면 될 일이거든!
2: 뜨거핀이야, 나나!
3: 매일 불이란 불은 전부 다 끄고 다녔더래!
0: 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솔직하네, 뭉게뭉게!
4: 녀석을 같이 잡아볼까?
1: 응! 열려라! 체인들이!
4: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하!
1: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3: 뜨거핑을 어디서 찾지, 쭈?
0: 어디서 찾긴. 불을 켜면 또 오겠지, 솔지.
3: 어?
2: 아! 불이야! 불! 불이 났어! 도와줘! 누가 빨리 이 불 좀 꺼줬으면!
0: 여기!
2: 어, 찬!
1: 내가 꺼주지, 니까!
4: 트리트리 매지컬 글로리아!
2: 찬!
1: 뜨거핑! 니 맘대로는 안 될걸?
0: 뭐야! 넌 누군데 방해하는 거냐, 니까!
4: 너? 난 너 같은 장난꾸러기를 캐치하는 프린세스지!
0: 뭐, 프린세스? 기타! 저 불을 꺼야 한다, 뜨가!
3: 평화의 눈덩이!
0: 찬! 으차!
2: 와!
0: 솔직하네, 웅경게! 폭신폭신하겠네! 이게 뭐야? 끈적이 구름에서 도망칠 수 없을걸!
4: 좋았어! 1, 2, 3, 4, 3!

0: 아직 여기에 있어. 이 근처에 숨은 게 분명해.
1: 다른 게 하나 있어.

월세 핑이 핑! 뜨거 핑 핑! 그래도

0: 하는 건 꺼야 한다. 아주 위험하다. 뜨거.
1: 진짜 불맛이 뭔지 알려줘야겠는데.
2: 진짜 맛있다. 캠핑 오길 잘했어, 솔지.
0: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3: 그래, 그래. 뜨거핑도 먹어봐, 그래.
2: 맛있어.
0: 불 안 끌 테니까 그거 다 더 주라.
4: 근데 왠지 허전한 것 같은데.
5: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점심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저녁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우리 여행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읽기.
3: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4: 읽기.
3: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읽기.
5: 우리 모두
6: 읽기. 올바르게 키우자 얼기. 얼리면 더 맛있어.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꾸룽꾸룽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13: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3: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길갱.
14: 식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마을은 아주 특별하고 엉뚱한 친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야.
1: 특별하고 엉뚱한 친구들?
2: 자, 도착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0: 안에 들어가 보면 더 놀랄걸?
1: 엄마, 엄마! 내 방은 어디예요?
0: 우리 콩순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2층에 정해뒀지.
1: 엄마, 최고!
0: 콩순아, 조심조심.

0: 같이 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세요? 우와! 엄청 귀여운 쿠키다!
1: 어? 누가 놓고 간 거지?
0: 아빠, 여기 예쁜 카드가 있어요!
1: 이웃이 돼서 기뻐요. 이사 왔다고 선물해 준 것 같은데?
0: 아빠, 빨리 쿠키 먹으러 가요!
1: 그래, 그래.
2: 누구세요?
3: 어머, 예쁜 꽃이잖아. 향긋해라. 누가 이런 선물을 주고 갔을까?
0: 저기, 잠깐만!

0: 뭐지? 어,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저기요, 들어가도 돼요?
1: 집에 이웃이 오길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0: 아, 그래서 우리 집에 선물을 두고 간 거였구나.
1: 어, 응.
0: 자, 친구끼리니까 부끄러운 거 없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랑 친구하자.
2: 예후, 친구 좋아. 경순이랑 친구했네.
3: 나도 친구할게.

0: 공순이 비행기 출발합니다. 슈!
1: 슈! 슈!
2: 공순아, 공순아, 간식 먹자. 어? 간식 먹기 전에 청소하고 내려와. 우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까, 콩콩아?
0: 언제 다 채우지?
3: 이쪽으로 던져!
2: 어? 자, 간다!
0: 티미! 범이! 뭐해?
2: 어? 공순아! 왜? 우리 공놀이 중이었어!
0: 와서 다시 치우지 마. 나도 나도 같이.
2: 어서 와, 공순아.
3: 자, 가자.
0: 간다, 재미.
3: 농심, 공 좀 잡아줘.
2: 잡았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자, 여기 공.
0: 고마워. 뭉치라고 했지? 난 공순이야. 여기 어? 옆집에 살고 있어.
2: 공순아, 만나서 반가워. 아, 맞다, 티미. 부탁한 꼴대 가져왔어.

0: 냉장고잖아.
1: 어, 미안해. 고마워. 이제 같이 공놓기 게임도 할 수 있겠다.
2: 뭉치, 방금 어떻게 한 거야?
1: 어? 뭐가?

0: 그런가?
1: 콩순아!
2: 응?
1: 콩순아, 방 청소 다 한 거 맞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2: 지금 다 하려고 했어요.
3: 더 놀고 싶은데.
4: 내가 청소 도와줄게. 빨리 청소 같이 하고 또 놀자.
2: 진짜?
0: 나도 할래. 청소는 자신 있어.
2: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5: 나도 같이 가.
2: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6: 네.
2: 와.
0: 난 이렇게 한꺼번에 입에 넣어서 청소하거든. 그럼 빨리 끝나잖아.
2: 그럼 이거 다 입에 넣어줘.
0: 이걸 전부 다?
2: 빨리 하고 가서 건강을 해야지.
0: 그래, 알겠어.
6: 뭉치 힘내라! 뭉치 힘내라!
2: 뭉치! 그건 안 돼!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인형이라고!
1: 홍순아, 청소 다 했니? 친구들이랑 간식 먹으라고.
7: 방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한데?
2: 네? 뭘까요?
1: 아유, 공순이 너.
2: 청소 끝. 우리 이제 간식 먹고 공놀이 하러 가자.
5: 공놀이 좋아.
4: 벌써 왔어?
2: 파티가 너무 기대돼서 빨리 왔어. 잘했지? 그리고 이건 선물.
4: 우와, 예쁘다. 파티 테이블에 두면 잘 어울리겠다. 고마워, 콩순아. 이제 컵케이크 만들러 가볼까?
2: 나도 컵케이크 만들러 갈래.
5: 응, 콩순이 너도?
2: 아잉, 나도 컵케이크 만들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4: 그럼 컵케이크 위에 크림 올리는 것만 도와줄래?
2: 좋아!
8: 얘들아!
5: 이게 왜 이러지?
8: 놀아!
9: 짜잔! 멋지게 착지 성공!
7: 안 돼, 파티 천막이.
9: 아차차, 미안 미안. 자, 어때? 이 코디님의 실력이?
4: 조금 기울긴 했지만 고마워, 코디.
2: 멋지다.
9: 그런데 넌 누구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 난 콩순이야. 저기 옆집에 이사 왔어.
9: 아, 네가 오늘 파티 주인공 콩순이구나. 난 코디. 우리 마을 최고의 발명가지.
2: 최고의 발명가.

0: 나도 먹을래.
1: 나도 나도.
2: 어? 아, 지금은 그게. 아, 나중에 타게 해줄게.
3: 저기 얘들아, 이제 우리 컵케이크 만들러 가볼까?
0: 응.
1: 어?
3: 자, 이렇게 크림을 올리면 컵케이크 완성!
0: 오, 이렇게, 이렇게. 왜 잘 안 되지?
1: 크림 많이 많이.
2: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 그러면 되겠다. 방금 좋은 생각이 났어. 잠깐만 기다려봐.
3: 어디가 코디? 천천히 조심조심.
2: 얘들아. 짜잔.
0: 그건 뭐야 코디? 고장난 거 아니었어?
2: 네, 새로운 발명품 크림 퐁퐁이야. 이렇게 작동시키면 자, 어때? 이거면 쉽고 재밌게 크림을 짤 수 있을 거라고.
0: 우와, 신기하다. 나도 해볼래.
1: 내도
2: 알겠어, 차례로 하게 해줄게.
3: 에? 뭐야? 왜 안 나오지? 저기, 코디, 조금만 조심조심.
2: 알았어,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아, 여기가 막혀.
0: 이게 뭐야? 크림하니 갇혀버렸잖아.
3: 코디는 어떻게 하지?
2: 미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1: 어떻게 된 거지?
4: 안녕, 얘들아.
5: 뭉치!
4: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3: 파티는? 그게 우리 컵케이크 만들고 있었는데.
0: 컵케이크 다 완성됐잖아.
3: 공순아, 이사 온 걸 환영해.
2: 반가워, 반가워.
0: 얘들아, 고마워.
1: 뭐야, 코디. 파티 천막 다 고친 거 아니었어?
2: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0: 어, 뭐? 포니, 이제 장난 그만하고 자자. 어, 포니, 거기서 뭐해?
1: 키미, 어? 포미, 우리 왔어.
0: 어서 와, 얘들아.
1: 어? 키미, 무슨 일 있어?
2: 키미, 어제 한숨도 못 잤대.
0: 그게 어젯밤에 유령이 나타났거든.
1: 유령?
0: 쉿, 아직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1: 걱정 마. 유령이 다시 못 나타나기 우리가 티미를 지켜줄게.
3: 유령만 달라붙는 고디의 이 초강력 유령 끈적이라면 문제없지.
1: 좋아. 끈적이 대원들 출동.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4: 좋아 좋아.
1: 고디,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붙어버렸잖아.
0: 내 발명품이 이럴 리가 없는데. 오늘 밤도 유령이 나타나면 어쩌지?
5: 내가 모아둔 최고로 더럽고 냄새나는 신발은 어때?
2: 유령보다 티미가 먼저 도망가겠어.
1: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어때, 티미? 어? 신나게 파자마 파티하면 유령이 절대 못 나올걸? 그리고 아빠도 같이 있으니까. 아무튼 괜찮을 거야.
3: 고디의 유령잡이 잠자리 채도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0: 고마워, 얘들아.
1: 파자마 파티하면 역시 백일 싸움이겠지. 야!
3: 도우미 너!
4: 유령이다!
0: 난 몰라.
1: 저리 가, 유령! 티미가 무서워하잖아!
0: 규리가 공순이 만나서 엄청 기분 좋은가 본데.
1: 왜요?
5: 나도 졸려졌어.
1: 티미, 아까 엄청 멋지던데? 친구들 괴로울 생각만.
6: 그건 지켜주고 싶어서.
1: 고마워 티미. 자이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0: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2: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핑핑, 아이스크림 젤리를 만들어봤는데 한번 맛 좀 볼래?
1: 아이스크림 젤리? 우와, 맛있겠다.
0: 어때? 달콤하고 아주 시원하지?
1: 응, 정말 맛있어.
0: 드래콩, 생크마, 얼른 와서 이것 좀 먹어볼래?
2: 우와, 너무 맛있겠는걸?
3: 우와, 맛있겠다.
4: 이게 뭐야? 말랑말랑한 젤리잖아. 잘 먹을게, 사요.
0: 얘들아.
4: 젤리가 왜 이렇게 딱딱해?
3: 아파.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6: 여러분 안녕.
7: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 미션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8: 현재 세계 리그에서는 치치 핑핑 팀이, 탐험 리그에서는 에이스 엘리트 팀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는 에이스 엘리트 팀과 최고의 단합을 보여주는 치치 핑핑 팀입니다. 다른 팀들도 분발해 주시길 바랄게요.
7: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9: 세계 탐험 대회 오늘의 미션은 뿌뿌.
7: 젤리 섬을 녹여라.
8: 젤리 섬이 갑자기 엄청 추워지면서 젤리들이 집안에만 꽁꽁 숨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0: 젤리 섬이 갑자기 추워지다니, 무슨 일인 거죠? 불쌍한 젤리들.
7: 여러분이 빨리 가서 젤리들을 구해주세요.
9: 그럼 이번 미션도 행운이 함께하게 될게요. 안녕 뿌뿌.
1: 로빈, 젤리 섬에 대해 검색해줘.

0: 우리끼리 아주 추운 곳에 위치한 젤리섬은 젤리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마을 근처에 젤리 신전에 있는 젤리 심장이 섬 전체의 일정 온도를 유지해 젤리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동이 멈췄다고 합니다. 어서 가서 젤리 심장을 되돌려야 합니다. 미리미리.
1: 좋아, 젤리들아, 이토켓님이 간다. 기다려라. 좋아, 어서 출발하자.

0: 우와, 마을이 온통 젤리로 되어 있잖아.
1: 와, 젤리다. 탱크.
0: 그런데 너무 춥다.
2: 네, 젤리들도 많이 추울 거야. 봐, 거리에 아무도 없잖아.
0: 으악! 젤리 오세요!
1: 탱크미 젤리 좋아.
3: 탱크마, 안 돼! 내려놔!
4: 미안해, 많이 놀랐지? 너희들은 또 누구야?
0: 우린 세계 탐험대에 참가하고 있고, 너희 젤리섬이 갑자기 추워졌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지.
4: 아까는 이상한 새들이 찾아오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야.
5: 이상한 새들?
4: 그래! 세 마리나 왔다 갔는데 어찌나 시끄럽던지. 그리고 맘대로 우리 젤리 열매를 먹었다고. 어쨌든 우리 섬을 도와준다기에 바로 저기, 저기 보이는 게 젤리 신전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지.
2: 저기 젤리통처럼 생긴 게 신전?
0: 그렇다면 부리부리 팀이 먼저 신전으로 간 거잖아.
6: 응, 서둘러야겠어. 젤리야, 고마워.
4: 신전한 젤리 심장은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는데.
0: 걱정 말라고 꼬마 친구. 우리가 젤리섬을 따뜻하게 돌려놓을 테니까 가자.
4: 난 꼬마 아니거든.
5: 여기 같은데?
6: 진짜 신전 맞아?
0: 와, 정말 젤리통처럼 생겼네.
5: 추워. 나 먼저 들어간다.
2: 아치가 짖지.
4: 오, 대장. 대장 말이 맞았어. 지친 녀석들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7: 신전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들어가다니.
4: 지치가 위험을 제거하면 우리가 재빨리 나서서 먼저 미션을 완료하면 되는 거지.
7: 조용! 작전은 내가 세운다고 했잖아. 지치 핑핑팀이 위험을 제거하면 우리가 나서서 미션을 먼저 완료하면 되는 거다.
4: 아니겠지?
6: 나도 모르겠다.
1: 탱크미 치킨 좋아.
4: 이 벽화들은 누가 그린 걸까?
2: 아주 아주 먼 옛날 이곳에 살던 젤리들이 아닐까?
6: 와, 무슨 소리지?
5: 무슨 소리?
6: 방금 조그맣게 무슨 소리가 들렸잖아.
0: 지치,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 지금 겁먹은 거지?
6: 뭐라고? 누가 겁먹었다고 그래?
0: 무서우면 내 꼬리나 잡고 따라오는 게 어때? 자, 어서 날 따라오시지.
5: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지?
2: 어디로 가야 할까?
6: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지. 하나, 둘, 셋.
5: 어지럽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쪽.
1: 지금!
0: 아이고, 그럼 그렇지.
2: 얘들아, 심장은 보통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길로 가는 게 어떨까?
6: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5: 어? 또 소리가 들려. 나도 들은 것 같아. 어? 나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어? 내 가방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8: 이건 존 선장님의 나침반이잖아.
5: 나침반에서 나는 소리였어.
0: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8: 이리 줘봐. 분명히 소리가 났어. 이거 봐, 소리가 나잖아.
5: 나침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아.
2: 맞아, 나침반이 젤리 심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틀림없어.
8: 좋아, 나침반을 따라가 보자.
0: 우선 한번 가보지 뭐.
9: 대장, 어떻게 해?
7: 뭘 어떡하냐? 작전대로 따라가야지.
5: 대장, 대장! 이 벽화 좀 봐.
7: 벽화가 왜?
5: 여기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심장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오른쪽 길로 가야 하는 게 아닐까?
7: 맞아, 따비. 네 말에도 아주 일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치를 따라간다.
5: 어? 왜?
7: 저쪽으로는 네가 갈 거거든.
5: 나? 나 혼자?
7: 그래, 혹시 저쪽에 젤리 심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출발!

0: 미로는 아니겠지. 난 복잡한 미로는 딱 질색인데.
1: 얘들아, 이거 어때?
0: 그게 뭔데?
1: 매직! 우리가 가는 길을 표시하는 거야.
2: 대콩, 굿 아이디어.
3: 좋은 생각인데. 길이 막혀 있어도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 없겠는걸?
0: 좋았어. 그럼 들어가 볼까?
4: 상금.
2: 이 체코님이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되도록 놔둘 것 같냐? 뭐? 빨리 안 따라오고 뭐해?
5: 대장, 내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표시를 하고 있어.
2: 뭐라고? 저 녀석들이 길을 잃어야 우리가 미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5: 아, 맞다. 알았어, 대장.
0: 그나저나, 먼저 출발한 부리부리 팀은 왜 안 보이지?
2: 미로 어디쯤 갇혀서 울고 있겠지.
0: 설마 젤리 심장이 있는 곳에 먼저

0: 도착한 거 아니야?
1: 그럼 부리부리 팀이 이 미로를 통과했다고? 에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고.
2: 얘들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3: 안 돼.
1: 여기서 꺼지면 안 된단 말이야. 소리가 갑자기 왜 멈춘 거야? 이제 어떡해?
3: 복잡해서 돌아가기도 힘들 텐데.
2: 아, 맞다. 드래곤, 네가 지나왔던 길을 표시해왔잖아.
4: 맞아, 맞아.
2: 얘들아, 돌아가면서 다른 길을 찾아보자.
5: 이 길이 맞는 걸까? 죽고 배도 고픈데.
6: 젤리로 된 동상이잖아.
5: 하나만 먹어볼까?
0: 나는 왜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지?
4: 걱정하지 마. 내가 표시한 방향대로 걷고 있는 걸.
1: 오늘 안에 찾을 수는 있는 걸까?
0: 어?
1: 얘들아, 이것 봐. 누군가 표시를 지운한 적이 있어.
0: 어? 이게 왜 지워져 있지?
2: 이제

0: 심금이라고 해. 하하하하하.
1: 우와, 슈퍼 심금이다.
2: 심금아, 우리가 이 미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줘.
0: 하하하하하. 이 슈퍼 심금에게 맡겨둬. 저쪽이요. 이쪽인가? 저쪽인가?
3: 생금, 생금.
4: 안 되겠어. 나라도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
5: 저길 올라간다고?
4: 지치, 나 좀 도와줘.
6: 응, 알았어.
4: 자, 도켓. 어허, 야. 야! 짜잔!
5: 우와! 역시 도켓이야!
4: 잠깐만!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좋았어! 얘들아! 나를 따라와! 자! 자! 자! 자,
7: 뭐야? 벽이를 걷는 건 반칙이라고? 이제 어떻게 해, 대장?
4: 어떡하긴 뭘 어떡해. 어서 우리도 따라가야지.
7: 어디 갔지? 대장, 치치핑핑팀이 안 보여.
4: 뭐라고?
7: 얘는... 에이, 그럼 어쩔 수 없지. 드래콩이한 표시를 보고 다시 나가는 수밖에.
8: 대장, 그건 우리가 이미 지웠잖아.
4: 우리 좀 구해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자...
5: 우와, 드디어 미로에서 탈출했어.
6: 도켓, 이번엔 좀 멋졌어.
4: 뭐, 이 정도 같고. 저기인 것 같아.
9: 이 황금 키는 존 선장님이 말씀하셨던 전설의 유물?
6: 그래! 생각났어! 이 나침반도, 이 황금 키도 할아버지 방에서 봤던 물건들이야!
3: 생금이 반짝반짝 좋아!
2: 생금아, 안 돼!
5: 여기 움직이고 있어.
4: 여긴 어디지? 심장? 우와!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고! 흑자! 흑자! 흑자! 도저히 닿지가 않잖아. 하지만 이번 미션에 성공하면 대장도 분명 날 인정해 줄 거야.

0: 여비.
1: 여기가 어디야?
2: 젤리 신전 입구 같아.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지?
0: 탱금! 탱금이 젤리 맛있어!
3: 할아버지도 황금배를 찾아다니셨던 게 분명해.
1: 그런데 미션! 미션은 어떻게 된 거야?
2: 아무래도 이번 미션은 부리부리 팀이 승리한 것 같아.
1: 부리부리 팀에게 승리를 뺏기다니.
4: 예, 그래도 얘들아, 젤리섬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그렇지?
2: 맞아. 이제 젤리들이 원래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걸?
3: 좋아. 다음 미션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다.
1: 당연하지. 자, 가자.
4: 벌써 두 개나 구했어?
5: 전설의 유물을 다 모으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는걸.
6: 그렇게 열심히 모아봤자 결국 우리 차지가 되겠지 뭐.
7: 파이팅!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8: 얼굴엔
10: 순한 킹킹.
8: 진물엔
10: 덤덤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준모란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제?
14: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로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목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6: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7: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팽탄폰의 봉인.
4: 놀래요.
7: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4: 너!
8: 기다려! 쫓아오지 마!
4: 불이야!
8: 괜찮아?
5: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8: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6: 역시 그렇겠지.
9: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10: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7: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9: 죄송합니다.
8: 그러고 보니 안나 넌 시장님 딸이었지.
7: 응, 그렇긴 한데 왜?
8: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4: 뭐?
8: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9: 느닷없이 뭐야?
8: 느닷없기는 팬텀 브레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보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4: 그건 큰일인데.
5: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8: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5: 블루캅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8: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보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5: 그런 억지는.
8: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5: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7: 그만. 둘 다 진정해.
6: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8: 큰 소리 내서 미안.
5: 아니야 나야말로.
11: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8: 그래, 부탁하지.
10: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6: 저렇게 흥분한 메가엠블러는 처음 봐.
12: 저랩에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이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6: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닿을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7: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5: 아저씨 잠깐만요. 어?
10: 왜? 야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5: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13: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7: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6: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13: 안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5: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7: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14: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13: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10: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13: 네!
10: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5: 무슨 일 있어요?
13: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6: 문어?
15: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13: 저기 뭔가 보였어.
10: 어떻게?

0: 볼게요. 보여요?
1: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0: 탱크요?
2: 메탈 가스가 풍부한 밀림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1: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3: 아마추어가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0: 안 되겠어. 내립지로 들어가자.
2: 응?
0: 어서 피해.
3: 준.
0: 온다.
2: 꽉 잡아. 있지?
0: 조심해, 블루캅.
4: 너 메탈 카드봇이지?
0: 블루캅, 뒤로 가, 뒤로!
5: 하고 있어!
4: 넌 누구지? 난 이름하여 발간! 마키라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봇이라 할 수 있지!
2: 역시 그랬군.
0: 아유, 그놈의 지겨운 최강!
4: 어, 멋이나?
0: 마키라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2: 최악도 있지?
0: 누구 말하는 거야?
4: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대장도 좋구만.
0: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2: 기대도 안 했어.
0: 블루캅 와일드 대답!
2: 준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캅, 지구에 사는 자다.
4: 뭐라는 거야?
3: 메가의 블루, 피닉스 파이어.
6: 블루캅은?
3: 다리 너머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6: 탱크?
7: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봇인가?
1: 와일드 카드봇?
5: 플래터제트가 아니구나.
7: 예감이 좋지 않아.
2: 자! 너도 이 지구에서 살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4: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제법인데...
0: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4: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쳤다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컷! 울프 하울튼!
2: 진짜?
3: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3: 알파볼트 캐논!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0: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3: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0: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1: 자, 그만 거기까지!
2: 가!
3: 뭐지?
0: 뒷바이트!
2: 닭다리 맛이 연설로군.
1: 뭐라고?
4: 새로 세덕!
5: 아이쿠! 머리 조심!
4: 뒷바이트 세덕!
1: 오이, 선수가 늘었네.
2: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6: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흥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2: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3: 뒷파이트! 페로룸! 시에로!
7: 안녕, 준.
4: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7: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8: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9: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터에 온 거야?
10: 내가 불렀어.
3: 크레스트!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10: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2: 이런, 흠뻑 젖어서 안수한자! 내 친구나 수도 보자고!
4: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11: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4: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3: 이야, 설마 페로로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4: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5: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4: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바이트를 데려와달래서.
10: 고마워, 페로로.
4: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12: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13: 진지열이!
4: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3: 매립지 쪽이 그 난리였으니까.
4: 시장님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구나.
3: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10: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3: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14: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2: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10: 와일드 카드봇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5: 네.
10: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3: 이건...
10: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관 트레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3: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10: 기관 트렉스의 사고 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5: 뭐라고?
15: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보셨어?
13: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4: 얘들아, 편견은 안 돼.
12: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2: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3: 장하다!
15: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봇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웨폰 카드도 그렇고.
10: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5: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3: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블루컵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12: 이해한 거 맞지?
4: 그럼 딥바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10: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의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10: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15: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2: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10: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15: 뭐라고?
10: 내가 임블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15: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0: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1: 어? 너희도 파이팅!
2: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1: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3: 솔레이유랬나?
4: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2: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5: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6: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1: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5: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어.
2: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
1: 루캅, 테이크 백.
5: 어, 잠깐.
2: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1: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2: 알겠어.
4: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3: 휴식도 중요해.
2: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7: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네. 아,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응? 이 냄새! 저거 무조건 맛있다. 한번 버텨보자고.
1: 어서 오세요.
8: 어.
3: 안녕하세요.
8: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9: 네, 알겠습니다.
8: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1: 아, 그...
2: 무슨 일 있으신가요?
8: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2: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8: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9: 여기 커피랑 루캅 도넛 3개예요.
8: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 본 얘기는 들었어.
1: 어떡해요?
8: 걱정 마. 우리 모험 경찰들은 메탈 카드 본 편이니까.
1: 얼마... 안나! 너야!
3: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게 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4: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3: 그치.
4: 그러니까. 아,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3: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1: 벌써?
3: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1: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3: 그럼 디파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1: 알았어, 알았어. 시에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0: 그래, 걱정 마.
9: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2: 조심히 가.
3: 잘 먹겠습니다. 시에로, 잘 봐줘.
10: 어, 계속 직진.
11: 어서 오세요.
12: 덱대 커니디비랑 버팔 크림 도넛 주세요.
1: 솔레이유?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9: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2: 포장해 주세요.
9: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1: 아이고, 엄마! 너희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12: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1: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9: 여기 있습니다.
12: 감사합니다.
1: 너
3: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1: 맞아!
12: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블레이온?
13: 서북부에 위치한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4: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메탈 카드봇입니다. 쌍둥기를 든 메탈 카드봇이 보입니다.
1: 어, 저 녀석!
2: 다이건이자!
13: 메탈 카드봇 소방대원 캐스파이어를
1: 지켜주셨다고
13: 했는데요.
1: 솔레이유!
2: 준, 가자!
3: 우리도
9: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2: 걱정하지 마세요.
5: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1: 좋아, 블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2: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1: 어,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5: 대충 블루카 탱크 녀석이 이국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2: 보통 목포가 아닌가 본데. 준, 어떡하지?
1: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5: 난 요즘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1: 미안, 집중할게.
2: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1: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2: 좋았어.
5: 타이거는 어딨지?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15: 여기, 너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5: 네, 날 따라와.
7: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5: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7: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봇의 본능이라고.
5: 이런 곳에서 불을 쐈다가
1: 공격한?

0: 그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 둘 순 없어, 타이건!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르면 되지! 한 방!
1: 딥파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동!
0: 아니, 테마! 그럼 뿅망치로 거기 가만히 있어!
1: 네 차례야! 딥파이트 대동!
0: 완료시키셔!
2: 지원인가?
0: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된 것 같은데, 준!
1: 응! 블루컵 마무리야!
0: 이것들이 물놀이 하러 온 게 아니라 말이다! 몰라이!
1: 우리 블루컵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0: 모르겠는데, 진짜냐?
1: 알파볼트!
0: 캐논!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1: 좋았어!
3: 펜터버릇!
1: 와일드 카드봇!
3: 어?
1: 체인지! 놀래요!
0: 어디서 세지시길?
4: 펜텀포는 세다!
1: 딥파이트 세다!
4: 테너스피어!
1: 지금! 솔레유!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4: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블레이즈!
1: 아이얼로! 블레이즈!
0: 진지! 딥파이트, 봉인.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는 보이지 않아.
1: 얘가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다니 내 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3: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1: 난 은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인.
1: 알겠어. 오메가 히트!
4: 준, 괜찮아?
5: 딥파이트.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집중.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뽀르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라 캐슬.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고양이 카니발에 입고 갈 건데 내 의상 어때?
6: 글쎄, 수많은 고양이 중에 널 찾는 건 어렵지 않겠는데? 이건 필요 없어. 이것도, 이것도 좀 빼고. 됐다! 완벽해!
5: 근데 이건 평소랑 똑같은데. 난 새롭게 쿨한 컨셉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다들 내 실체를 모르니까 멋져 보이게 말이지.
6: 마일로, 그런 건 증명할 필요도 없어. 게다가 쿨한 척하는 게 쿨한가?
5: 떠보는 질문이야?
6: 가자, 우리의 첫 축제가 기다려.
5: 와,
6: 우리의 생애 첫 고양이 축제야.
5: 진짜 멋지다. 먹을 것도 있어?
6: 페스티벌 때 쓰려고 했던 음식은 다 사라졌다고 들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5: 어떡해.
6: 하지만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고양이 먹이를 잔뜩 기증했어.
5: 대단한데?
7: 조심해.
6: 쌤쌤.
8: 예. 안녕, 샤샤.
5: 멋지다.

0: 우와.
1: 마일로, 옌 샘슨이야.
0: 안녕. 야, 멋진데?
2: 어, 마일로? 그 정도 실력이면 너도 가장 멋진 고양이 경연 대회에 참가해야겠는데?
0: 뭐, 그게 뭔데?
2: 우리가 매년 여는 행사인데 어떤 고양이가 가장 멋진지 경쟁하는 거야. 일종의 자기소개랄까?
1: 얘가 좀 멋져. 어?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0: 그래, 내가 뭐 널빤지 좀 타지. 그거 있잖아, 그 바퀴 달린 거.
1: 근데 뭘 잘못 먹었는지 목소리도 좀 이상해.
2: 보드 타는 고양이가 나 말고 또 있어? 어디 실력 한번 보여줘봐.
0: 보통 난 두 발로 서서 타.
2: 인간처럼? 멋진데?
0: 그래.
2: 슬로프를 거꾸로 내려가게?
1: 난 유나를 찾아볼게.
2: 마일로 정말 멋진데?
1: 유나!
3: 샤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기억 안 나? 내 첫 고양이 축제잖아. 여기서 같이 놀 수 있을 때만을 평생 기다렸어.
3: 그래. 하지만 네가 인간 세계에서 살기로 결정한 후부턴 많은 게 달라졌어. 이만 가봐.
1: 응? 방금 도착했는데 나랑 같이 놀기 싫어.
2: 착지까지 완벽하다니. 넌 진짜 멋진 고양이야.
0: 아, 정말? 아, 그래? 그래, 뭐 이 정도야.
2: 가자, 넌 대회 무조건 나가야 해. 가서 발도장만 찍으면 신청 끝이야.
0: 예!
1: 나한테 늘 그랬잖아. 진짜 멋지면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3: 샤샤, 한마디만 할게. 그냥 가.
1: 아니, 싫든 좋든 우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아우!
3: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1: 자꾸 왜 이러는 건데, 유나.
4: 환영합니다. 가장 멋진 고양이 선발대회에 오신 걸. 루카의 부하들이야.
5: 우와, 이 고양이 통역기 최고인데 고양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
6: 저 고양이 의상 입은 어설픈 인간 좀 봐.
5: 야.
0: 아니, 무슨 일이지?
1: 잘 모르겠어. 뭔지 바로 확인해봐야겠어.
4: 작년 대회 우승자는 바로 나야.
1: 정말?
4: 그래, 정말이야. 멋진 고양이가 되려면 세 가지 과제에 도전해야 해. 제일 먼저 민첩성, 연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지?
5: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4: 그 얘긴 비밀이야.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끝까지 버틴다면,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너희는 공식적으로 가장 멋진 고양이란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야.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5: 그럼 첫 번째 과제, 땅을 밟지 않고 숲을 통과하기.
4: 우승하려면 저 덤벌까지 먼저 가야 돼. 꼴찌 두 명은 바로 탈락이야. 자, 그럼 준비 출발.
0: 같이 가.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에서 가장 안 멋진 고양이가 되기는 싫단 말이야.

0: 이러다 탈락하겠어.
1: 그건 안 멋져.
2: 오 예.
3: 가장 멋진 고양이는 너희야. 거기 너희 둘은 탈락이군요. 두 번째로 도전해볼 과제는 바로 담력 테스트야.
1: 그냥 집에 가야겠다.
4: 제군들,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를 맞이할 차례다. 우리다. 하나, 둘, 셋, 출발!
5: 아님 말고 마음대로 그래.
1: 하하, 누가 알았겠어.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은 덕에 멋진 고양이가 될지.
6: 어, 또 자랑 꽤나 하겠네.
1: 아니, 싫어.

0: 마일로 우승. 그렇다면 누가 탈락할까? 오, 누가 탈락할지는 뻔한데.
1: 우리 엄마 보고 싶어.
2: 대체 무슨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돕겠다고 돌아가?
3: 멋진 고양이가 그러지.
1: 마일로, 난 실패했지만 넌 정말 멋졌어. 고마워.
4: 에이, 이 정도야. 그냥 약간의 용기와 균형 감각만 있으면 돼. 난 괜찮아. 그래, 맞아. 일부러 그런 거야. 난 멋지니까.
2: 마지막 도전 과제는 너의 멋진 반사 신경을 확인하겠다.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아무렴 어때.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아, 좋아. 마음대로 해. 출발!
4: 뭐야? 생각보다 재밌는데?

0: 축하한다, 젊은 고양이여. 네가 우승했다.
1: 루카잖아!
2: 그래! 올해 페스티벌을 개최한 분이거든. 훌륭한 분이야. 모든 고양이의 영웅이라니까?
3: 영웅이라고? 누가?
1: 사실 마일로는 반칙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우승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0: 1등이야. 그러니 네 타이틀을 받는다.
1: 어차피 멋진 고양이로 사는 것도 지겨웠어요.
0: 마일로, 상품을 주겠다. 썬데이 대신 내 부하가 되게 해주마.
1: 네?
2: 우와, 마일로, 정말 잘 됐다.
1: 마일로가 우릴 대신할 순 없어요.
4: 그런 말 없었는데, 우리라니.
0: 너흰 한 쌍이니까.
3: 샤샤, 이거 봐! 가장 멋진 고양이가 됐어!
1: 이래서 우리한테 가라고 했구나.
5: 아깐 말해줄 수 없었어. 사방에 루카의 스파이가 있으니까. 루카는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고양이들의 환심을 샀어. 다들 루카를 좋아해.
1: 근데 너는 왜 참가했어?
5: 루카의 조직에 들어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했어. 하지만 마일로는 그럴 수 없잖아. 하, 너희 둘이 없으면 안 돼. 가디언즈가 필요해.
1: 이제 어떡하지?
5: 이봐, 썬데이. 설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겠지? 마일로는 운 좋게 이긴 거야.
4: 그래, 맞는 말이야.
1: 듣고 보니 그러네. 루카님, 불공평해요. 제자리를 놓고 마일로와 1대1로 대결을 신청합니다.
0: 좋으실 대로. 또 한 번 대중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겠군. 내 새로운 부하도 빛을 발할 수 있고. 고양이 여러분, 소개하겠다. 최후의 결전이다. 먼저 물에 빠지는 자가 패배다. 참가자들은 준비됐나?
1: 마일로, 무조건 져야 해.
3: 다들 날 멋있게 보는데.
4: 저게 멋져? 저게 멋진 것 같아? 저게 멋지냐고!
3: 그래, 그래, 알겠어.
5: 네가 루카의 부하가 되면 넌 더 이상 가디언즈가 못 돼. 그럼 샤샤도 마찬가지고. 처참히 쳐. 더 이상 질 수 없을 만큼.

0: 이 게임의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멋진 고양이 마일로가 승리하길.
1: 난 어딘가 걸려서 넘어지기만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내 주특기잖아.

0: 마일로승! 썬데이, 넌 탈락이야. 반칙도 제대로 못하는군.
1: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청년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아이고.
2: 내가 이겼어. 너무 끔찍해.

0: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없었으면 이 고양이들은 올해 축제에는 음식 구경도 못했어.
1: 뭐?
0: 물론 애초에 내가 축제 창고에 있던 걸 훔치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어.
1: 네가 뭘 했다고?
0: 그래, 루카님이 시켰어. 이봐 루카, 네가 기부한 음식들이 정말 다 훔친 거야? 우리 고양이들한테서?
2: 루카님이 그랬을 리 없어. 얼마나 좋은 분인데.
3: 좋은 분이다 마다, 그냥 무시해. 그냥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내 멋진 고양이 팀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0: 말로 말해줘.
3: 앞으로 우리랑 멋지게 일하고 싶다면 누구 밑에서 일하게 될지 명심해.
0: 말로.
4: 난 이 섬의 모든 고양이들을 위해 일해. 그래, 잠깐이나마 멋지게 살았네. 샤샤마리 오라. 루카는 틀렸어. 루카는 못됐고 이기적이고 또
5: 변덕스럽고.
4: 샤샤가 그렇게 말했다면 난 그 말을 믿어.
0: 진짜 훔쳐갔다니까. 내가 잘 알아. 나한테 훔쳐오라고 했거든.
3: 마일로, 넌 해고야. 저 말을 믿는 거냐? 저 녀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멋지지도 않고.
2: 아니, 마일로는 멋져. 친구들 곁을 지키며 진실만을 말했다고. 그게 멋진 거야.
3: 이 섬에서 고양이를 위해 싸우는 건 나 하나뿐이야. 너희 날 섬길 자격이 없어.
2: 우리도 하기 싫거든.
3: 망각한 배신자 고양이들 같으니 날 섬기지 않겠다면 너희를 박살내버리겠다. 전부 다 크리스탈 워리어를 소환해.
6: 어떤 워리어로요?
3: 당연히 고양이만한 워리어지.

0: 고양이들이 아주 재밌게 놀고 있나 본데요.
1: 어? 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0: 시원! 실컷 뛰었더니 배가 더 출출하군. 먹을 걸 더 가져와.
1: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음식은 다 훔친 거였는데 전부 페스티벌에 기부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찾아왔는데요?
0: 어, 너희들이군. 다시 내 부하가 되려고 왔나? 누구 마음대로. 난 너희 절대 내 부하로.
2: 음식을 다시 훔쳐왔다면요?
0: 사실 너희가 없으니 허전했다. 캔 따게 가져와.
2: 어?
0: 오.

0: 그래서 너희 첫 축제는 재밌었어?
1: 진짜 대단했어.
2: 내년 페스티벌은 두 배 더 멋질 거야.
0: 하지만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엔 아무도 안 나갈 거지, 그치?
1: 난 이미 멋지니까 안 나갈래.
2: 쌤쌤! 가장 멋진 고양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1: 아, 우리 춤추자!

0: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1: 어?
0: 짜잔! 생일 축하해!
2: 샤샤, 고마워.
1: 안녕, 난...
2: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고양이로?
1: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2: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0: 우린 그래.
1: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2: 아, 그래? 어디 있는데?
0: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1: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선물도 준비했어.
2: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에 인간?
0: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2: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0: 어?
2: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0: 화 안 났어?
2: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정말 최고의 생일이야.
0: 사실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스쿨버스 왔네.
9: 학교 가자.
10: 안녕 친구들.
11: 같이 가자.
12: 안녕.
13: 재밌게 공부해요.
14: 와, 놀이터다.
15: 빙글빙글 쌩쌩.
16: 정면 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7: 스쿨버스.
18: 내일 떠나자.
19: 데이비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얼찌.
7: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8: 얼찌.
7: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얼찌.
9: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찌.
6: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맛.
3: 순하게
8: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피리 부는 핑. 어서와 얘들아.
6: 와, 이 커다란 건 뭐야?
5: 이건 티타노보아의 비늘 화석이야.
6: 비늘 화석? 와, 엄청나게 크다.
5: 티타노보아의 정보가 필요해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갈래?
6: 응, 좋아, 갈래. 얏!

0: 키타노 보아는 큰 물고기 같은 걸 주로 먹으니까 강가에 오면 볼 수 있을 거야.
1: 이게 무슨 소리지?
2: 뭐지? 누가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0: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자.
1: 이게 뭐지?
2: 앤디, 빨리 와.
3: 어, 알았어. 우린 최고의 한 팀. 두근두근 신나는 모험을 시작해.
0: 킹,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어? 얘들아, 나 노래 연습 중이었는데 어때? 정말 잘 부르지?
2: 어? 근데 목소리가 좀 크더라.
3: 그래? 내가 목소리가 우렁차거든. 얘들아, 내가 노래할 테니까 다시 들어봐. 고가고가 다이노.
1: 핑, 우리랑 같이 가서 티타노를 찾아보자. 어때? 핑, 이리 와봐. 여기에선 티타노가 잘 보일까?
3: 글쎄, 고가고가 다이노, 우린 공룡 삼엄대. 고가고가 다이노.
1: 땅이 움직인다. 어? 방금 땅이 움직였는데. 핑, 네 노래소리에 땅도 흔들리잖아.
3: 그래? 아무래도 땅이 내 노래 실력에 놀란 모양인데.

0: 킹, 앤디, 그건 통나무가 아니라 티타노 모아야.
1: 뭐라고? 얘들아, 빨리 도망가!
2: 앤디, 우리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1: 정말? 살았다.
2: 휴, 큰일 날 뻔했다.
0: 이러다 다른 공룡들이 다치겠어. 티타노 보아를 따라가 보자. 얘들아, 빨리 비바브를 불러줄래? 비바브, 아이들을 부탁해.

0: 잘했어. 티타노가 왜 저러는 거야?
1: 허물을 벗을 때가 되면 몸이 많이 간지럽거든. 그래서 나무에 몸을 비비는 거야.
2: 정말? 그럼 이제 어쩌지?
0: 나무가 부서졌어.

0: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빙, 나무 위에 다른 인형들을 부탁해.
1: 알았어.
0: 비바보, 공룡들을 빨리 대피시켜줘.
1: 내가 구해줄게.

0: 여긴 괜찮을 거야. 공룡들은 무사해.
1: 근데 작은 공룡들이 너무 많아. 어쩌지?
2: 다른 공룡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벌어야겠어. 핑, 네가 티타노보아의 주의 좀 끌어줄래?
0: 내가?
2: 넥스 슈퍼 탱글리! 핑, 서둘러!
0: 알았어. 근데 어떡하지?
3: 아, 노래 부르는 건 어때?
0: 노래?
3: 응, 아까 핑이 노래하니까 티타노가 움직였잖아.
4: 맞다, 그럼 되겠네. 핑, 노래해.
1: 뭐? 근데 티타노는 말이야.
0: 알았어. 그래, 내 멋진 노래를 들으면 날 쫓아올 거야.

0: 고고고고 다이노 항암대 가간다.
1: 좋아, 작전 성공이야.
2: 티타노가 진짜 핑을 쫓아가네.
3: 그러게 말이야. 근데 핑은 노래를 너무 못해.
0: 고고고고 우리는 공룡 탐험대. 예.
2: 아까 봤던 게 티타노의 허물이었구나.
3: 티타노는 허물을 이렇게 벗는구나.
2: 우와, 정말 대단하다.
3: 그러게, 허물이 꼭 커다란 동물 같아.
0: 렉스, 정보 수집은 다 했어?
1: 핑 니 덕분에 공룡들도 다 구하고 수집

0: 했던 거야.
1: 움직임?
0: 티타노 보아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이 흐릿하게만 보이거든. 근데 앞에서 핑이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게 신경 쓰여서 따라갔던 것 같아.
1: 아, 그런 거구나.
2: 얘들아, 내가 또 노래 불러줄게.
3: 어? 아, 괜찮아.
4: 그래, 안 불러도 돼.
2: Go, go, go, go, let's go. Come on, 내가 갔어.

0: 자, 비타노보아의 카드가 완성됐어.
1: 오늘 탐험은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2: 나도. 특히 핑의 노래는 말이야.
1: 그래도 핑 덕분에 티타노의 허물도 볼 수 있었잖아.
3: 그건 그래.
4: 얘들아, 내가 새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2: 노래? 아, 미안해, 핑.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해.
4: 벌써 간다고?
3: 다음에 들려줘. 가자, 얘들아.
1: 안녕.
4: 안녕. 렉스, 내 노래 한번 틀어볼래?
5: 앤디의 모험. 렉스, 나왔어.
2: 어? 어? 아직 렉스도 없네.
5: 오, 그럼 오늘은 내가 1등인가? 야호!
2: 어?
5: 호이! 오늘은 뭘 보러 갈까?
2: 어? 파라포 조시야? 이게 뭐지? 대왕 암모나이트라고?
5: 진짜 멋지겠다!
2: 어?
5: 아이 참, 다들 언제 오는 거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래, 내가 먼저 가서 관찰하는 거야. 모두 깜짝 놀라겠지? 좋았어. 야호!
2: 와!
5: 스피노, 오늘 내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봐줘. 알았지? 좋아, 한번 가볼까? 뚜뚜루뚜루뚜루 뚜뚜루뚜루뚜루.
1: 앤디!
2: 앤디가 없네.
3: 그러게, 아직 안 왔나?
0: 안녕, 얘들아.
1: 안녕, 렉스.
0: 근데 앤디는 어딨어?
3: 아까 먼저 간다고 했는데.
0: 아, 그래? 이건...
2: 저게 뭐야, 렉스?
0: 이건 암모나이트 카드인데, 아무래도 앤디가 혼자서 우르르 행성으로 간 것 같아.
1: 뭐라고?
0: 안 되겠어. 우리 빨리 가보자.
1: 그래.
2: 어쩌지. 암모나이트를 보려면 바닷속으로 가야 하는데.
1: 바비.
2: 그러게. 바비가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 바비!
2: 어? 바비! 너 언제 온 거야?
5: 간지러! 알았어, 바비. 그만해. 좋았어. 그럼 오늘은 우리 둘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암모나이트 정보를 수집하자.
1: 바비!

바비, 저기로 가보자. 저것 좀 봐. 암모나이트다. 우와, 꼭 고깔처럼 생겼네. 꽈배기처럼 동글동글 꼬인 게 귀엽다. 얘는 아주 길쭉한데? 꼭 클립처럼 생겼는걸? 요건 클립 암모나이트라고 불러야지.

0: 어? 얘는 뾰족한 게 가시가 돋친 것 같아. 그럼 넌 가시 암모나이트다. 와,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 정말 귀여워. 어? 근데 대왕 암모나이트는 어디 있는 거지? 어? 뭐야? 왜들 저러지? 어? 아! 바비, 도망쳐! 빨리!
1: 바비!
0: 바비, 힘내! 바비, 암모나이트 사이로 들어가!

0: 바비, 지금이야. 물 위로 올라가.
1: 바비.
2: 어쩌지? 해변가가 너무 멀어.
0: 안 되겠다. 일단 저 위로 도망쳐야겠어. 바비, 이제 괜찮겠지? 뭐야? 왜 아직도 쫓아오는 거냐고?
1: 이제 물고기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겠지? 응? 응? 응? 어머, 암모나이드들이네. 너무 귀엽다.
0: 와! 누가 좀 도와줘!
1: 응? 이 목소리는?
3: 어? 바비, 바비.
1: 어, 앤디잖아.
0: 따라오지 마! 오지 말라!
1: 신보스폰 딜루스잖아. 위험하겠어. 어쩌지? 저기면 되겠다. 앤디! 어?
0: 빅키! 우리 좀 도와줘!
1: 내가 신보의 시야를 가리고 바위 쪽으로 너희를 밀어줄게.

0: 여기로 못 갈 것 같다.
1: 어쩌지?
0: 아, 앤디! 바비! 꽉 잡아! 비키, 물총 발사!

0: 이제 됐어.
1: 고마워, 비키.
2: 바비.
3: 앤디, 우루루 행성에선 혼자 다니면 정말 위험해. 비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1: 미안해, 렉스. 대왕 암모나이트가 빨리 보고 싶어서 먼저 왔어.
2: 다음부턴 꼭 우리랑 같이 가자.
1: 응, 알았어.
2: 근데 앤디, 대왕 암모나이트는 본 거야?
1: 아니, 다른 암모나이트는 봤는데 대왕 암모나이트만 못 봤어.
0: 뭐? 어? 앤디, 지금 네가 타고 있는 대왕 암모나이트가 파라보조시아잖아.
1: 어? 이게?
0: 응, 잘 봐봐.
2: 정말?
1: 우와, 얘가 대왕 암모나이트였다니.
2: 그럼 앤디는 대왕 암모나이트를 타고 있었던 거야? 대단한데!
0: 진짜 부럽다, 앤디.
1: 에이, 나도 잘 몰랐는걸.
3: 그럼 다 같이 암모나이트를 관찰해볼까?
1: 응! 와, 정말 멋지다니까.
2: 앤디, 여기 좀 봐.

0: 자, 오늘의 카드야.
1: 우와, 대왕 암모나이트 파라푸조시아 카드다.
2: 근데 다른 암모나이트는 어? 없네.
1: 그러게, 좀 아쉽다.
3: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앤디의 바다생물 신문!
1: 우와!
0: 멋진데?
1: 대단하다, 앤디! 정말 다양한 암모나이트가 있네!
3: 내가 찍은 사진으로 만들었어. 이 고깔 모양 암모나이트는 에우보스고, 얜 꼭 클립 같지? 이건 디플로모케라스야.
1: 저건 멋지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4: 얼굴엔
1: 순한 긴긴.
4: 중물엔
1: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14: 호비는 아프대요.
1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12: 시원해.
13: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4: 얼굴엔
1: 순한 긴긴.
4: 중물엔
1: 덥덥한 말.
5: 순하게
13: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눈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공주사전!
1: 한 발 늦었구나. 심의 성이 끝났다.
2: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1: 버블잼을 화이트골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야.
2: 블랙다이아,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1: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는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는 걸. 설마 날 가두려고? 그럼 너 또한.
2: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에 힘입어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화!
3: 심의 왕비의 것인가? 아, 안타깝도다. 그래, 혹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줄 날이 있겠지.
4: 아빠! 아빠!
5: 응? 어디 가셨지? 우와, 예쁘다! 아빠가 기대하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엄청 우아해 보이겠는데? 좋았어! 레드,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반짝반짝한 아침이야, 레드! 허플, 너 그 목걸이 뭔데? 어제까진 없었잖아! 혹시 나 따라한 거야?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이런 목걸이쯤은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 나와 보여.
6: 넌 그 목걸이가 학교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격식에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다. 공주 사전 3조 8항 몰라?
5: 공주 사전?
4: 알거든!
6: 아, 난 네가 공주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안 읽어본 줄 알았지.
7: 어? 당연히 모르지. 퍼플은 공주 사전을 베개로 놨을까?
1: 저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갖고 있을 줄이야.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을 텀. 그래, 저걸 이용하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껍데기로 마법을 막아주는 앵무조개. 가도.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저 목걸이에 남은 마법으로 나를 꺼!

0: 뭐야, 자는 거야?
1: 아유, 내가 못 살아.
0: 뭐야? 블룹이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블룹!
2: 됐어. 어차피 이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탑!

0: 역시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선색이 없군.
1: 에? 아, 뭐야? 넌 내 수호 여전이잖아.
0: 아, 펌플! 나한테도 타임스탑을 펼치라고 명령을 줘야지. 너 지금 삐쳐서 그냥 가는 거야? 저 철딱선이.
1: 됐거든. 변신도 안 할 거야. 너도 레드한테 나 가지 그래?
0: 어?
1: 미쳐졌다. 버블잼은 내 거라고. 버블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갈래.
2: 뭐야?
1: 이게 왜 이러지?

0: 아주 이렇게 반가울 때가.
1: 저요?
0: 버블잼을 부수고 날 잠에서 깨운 것도 너. 이 버블 감옥에서 포털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네가 아니야. 나도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지. 인간과 인어 둘로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단다.
1: 인간과 인어 세상을 하나로?
0: 자, 내 편이 되렴.
1: 안돼! 모두를 해칠 셈이야. 거절하겠어!
0: 이런 건방진가.
1: 공주사자 일주일이랑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나도 아는 기본이라고.
2: 잘했어.

0: 트윙클 퍼플 변신 완료! 나오게 두지 않겠어! 받아라!
1: 어리석은 애의 손, 매운맛을 보여줘.
0: 자기 부활을 흡수했어.
1: 버블잼을 내놔라. 그 마법의 힘만 있으면 내가

0: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제 모두 내 부하로 만들어줘.
1: 인간들이 불량으로 변하고 있어.
0: 네.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1: 내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0: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1: 버블장을 깨뜨리고 목걸이를 육지로 가져온 건 나야. 내가 막아야. 이제 어쩌지? 그래, 그거야. 마법봉을 거울로 바꿔줘. 어? 반사 공격을 할 거야.
0: 모조리 없애지 마.
1: 블랙 다이아? 정말 폼이 없군요.
0: 뭐라고? 감히 나를...

0: 그 목걸이가 블랙 다이아의 꽃이었다니.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포털을 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
1: 미안해. 어? 공주 나와주고 싶었었구나.
2: 공주 사전을 블랙 다이아에게 던져버리다니. 생각도 못했어. 퍼플, 넌 그냥 너다운 게 나은 것 같아.
1: 맞아. 나도 나다운 것 같아. 미안해.
3: 남은 마법의 힘은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있겠지. 이 암흑의 홀에 버블잼 조각을 모조리 채우는 날,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줘.
1: 비밀이야.
4: 이제 곧 육지라고! 당장 사!
5: 따라오지만 따라와봐! 내가 이겼다!
4: 누가 마음대로 헤어밴드를 빼래?
5: 빨리 줘, 빨리! 아까 지각하겠어!
4: 캐처는 나랑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그렇다 하면 내 마음이 죽어들어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1: 잠든단 말이지.
4: 뭐야?
1: 이렇게 하면 긴장을 된다고?
0: 두고 보자. 한숨 자고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가만두지 않아.
1: 잔자, 잔소리쟁이. 야호!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다.
6: 선생님, 오늘은 진짜 얌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 나.
7: 조우랑 기다려요.
8: 안녕.
6: 좋은 아침.
7: 선생님, 안녕하세요.
6: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8: 그래요? 어디가? 학교는 저쪽이야. 꼴?
6: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9: 과학 시간이야.
7: 과학 시간이야, 레오. 네가 과학 당번이잖아.
6: 과학 당번.
7: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0: 아까가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
1: 왔다! 따라오면 어떡해! 들키면 혼나! 걸리면 넌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0: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1: 아까가! 이게 뭐야! 아하하하!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 거야! 아닌가?
2: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시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 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봐라. 과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주마.
1: 아, 깎아! 깎아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깎아를 찾아야 해.
3: 뭐? 아기 돼지가 해처래?
4: 그게...
3: 핑크스타는 뭐하고?
4: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5: 아 그래, 아뜨건 네가 시간을 멈춰줘.
3: 뭐? 내 수호요정한테 명령하지 마. 타임스톱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몰라?
5: 아깝다 이거지? 취소해!
3: 뭐? 이거 언제?
6: 더욱 싸우거나 인간 손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야. 어서 헤어밴드에 숨겨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야겠다. 빠르고 날렵한 도끼불로 가득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1: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시야?
7: 도실에 책 좀 두고 올게.
1: 어? 고장났나? 안 열려.
7: 같이 당겨보자.
1: 하나, 둘, 셋! 안 돼!
5: 안 됐다!
7: 버블 타임 스타트!
1: 다들...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 해.
5: 돼지야, 어딨니?
1: 뭐야, 버플!
2: 이봐 거기! 네가 오늘 봤던 건 맞지?

뿅뿅.

0: 잤다. 불러? 뭐야? 인간? 이게 대체?
1: 누가 와? 어서 시간에 멈춰!
2: 버블
1: 스타! 이제 내 차례야! 버블 스타!

0: 레인보우 클린 버블!
1: 이제 우리가 레오에게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 해.
2: 내 손! 돌아왔어! 까까! 불가사리랑 해마가 다 알고 있잖아!
3: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왕국에서 온 인어야.
2: 뭐? 너희가 인어?
3: 놀라게 해서 미안해.
1: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리 인어공주라고.
3: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재밌었는데.
2: 해변에서 처음 만난

0: 그럼 날 구해주는 게... 잠깐만!
1: 응?
0: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1: 어?
0: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1: 어? 야호! 고마워! 난 내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0: 친구?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1: 하이드골드님께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2: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 열차면 레어래.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1: 네?
2: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하게
3: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6: 빙글빙글 쌩쌩 장면 버스 배지간 놀이터 뽀로로 빠밤
8: 스쿨버스.
9: 내일 떠나자.
10: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11: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분위기가 으스스하네. 정말 이 호수에서 괴물이 나타난단 말이야?
1: 맞습니다, 공주님.
0: 어? 근데 저쪽 배안에는 꼭두 새벽부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1: 아마 이 호수에 어? 살고 있는 괴물 사진을 찍고 싶어서 저러는 걸 겁니다.
0: 저래서야 괴물 꼬리도 못 찍겠는데?
1: 꼬리라도 찍으면 어? 다행이죠.
0: 응?
1: 여기서 괴물 사진이 찍힌 게 30년 전 일이랍니다. 자, 보세요. 그것도 이런 흐릿한 흑백 사진으로 말이죠.
0: 뭐? 30년 전에? 그럼 여기에 정말 이 괴물이 살고 있는 건 맞아?
1: 아무도 이 괴물의 존재를 알 순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근데 분명한 건 없어도 있게 한다는 거죠.
0: 뭐라고? 없어도 있게 한다니 어떻게?
1: 저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0: 계획? 한타, 너 또 상어 때처럼 했다간 가면 안 된다.
1: 그땐 공주님도 재밌어 하셨으면서.
0: 뭐야?

0: 이번엔 물속이래.
1: 근데 물속이요?
2: 어떻게 된 거지? 드라곤에 뭐라도 있어?
3: 저게 뭐야? 진단 포착 성공! 세실, 최가조씨, 특종이에요.
2: 자, 이것 좀 보세요.
0: 뭔데?
2: 놀라지 마시라.
0: 이게 특종이라고?
3: 이런, 잘 잃었네. 하여튼 뭐냐면 엄청 큰 물고기, 아니 공룡 같은 건데.
1: 뭐, 공룡?
4: 여기가 아무리 미스테리얼하지만 공룡이라니.
0: 그래, 타타, 공룡은 좀 심했다.
3: 그래요. 드라곤에 너도 봤지?
1: 그래요?
3: 진짜 있었다니까요. 제가 봤다고요.
5: 얘들아, 무사히 도착한 거지?
6: 네, 박사님.
3: 박사님, 마침 잘 오셨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5: 사진? 이건 뭘 찍은 거냐? 꼭 지렁이 같기도 하고.
4: 박사님, 그게 공룡을 찍은 거래요.
3: 진짜 공룡 맞다니까.
5: 정말 공룡을 본 거야?
3: 그렇다니까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5: 타타 말이 사실이라면 내시가 물속에서 찍힌 최초의 사진이겠구나.
3: 내시요? 그럼 저희가 지금...
0: 내시가 산다는 호수 안에 있다고요?
5: 아, 그런 것 같구나. 너희가 도착한 곳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네소호란다. 네소호에 수종 괴물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 것은 벌써 천년도 더 된 오래된 이야기란다.
4: 그럼 그 지렁이 사진이 진짜 공룡 꼬리라는 거죠?
5: 글쎄, 저 꼬리의 사진이 내시라 해도 내시가 공룡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단다.
4: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5: 거대한 뱀장어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쥐라기 때 공룡인 플레시오사우루스나 엘라스모사우루스라는 설도 있거든.
0: 에이, 공룡이 멸종된 게 언젠데 아직까지 살아있겠어요.
5: 아니야, 꼭 그렇지만도 않단다. 바다거북이나 상어도 공룡이 살던 백악기 때부터 살아온 원시 생명체들이니까. 육상 공룡들은 멸종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바닷속엔 공룡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꼭 명심해라.
6: 네, 박사님.
0: 이 호수 속에도 뭔가 있는 거 아닐까?
3: 그러게요.
0: 뭔가 부딪혔어.
3: 아, 이거 위험해요.
0: 일단 호숫가로 나가자.
2: 미미미 마마미모 우라 우르르르라 우라르르르 우르.
0: 타타, 뭐라는 거야?
3: 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이상한 사진만 찍혔대요. 어? 이건 플랫마이너 누나랑 간타 같은데요?
4: 플랫마이너, 또 무슨 꽁꽁이를 꾸미려고 여기 나타난 거야?
7: 이제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군. 뭔가 좀 획기적인 이벤트 없나? 호수의 괴물이 딱 한 번만 더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8: 마을 경제가 다시 살아나겠죠?
7: 그렇지.
9: 그럼 이번 선거에서도 시장님이 쉽게 당선이 될 거고요.
7: 그렇게만 된다면야. 에? 당신들 누구요?
8: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을과 시장님의 미래를 위해 호수의 괴물이 다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7: 하지만 이 호수의 괴물이 나타난 건 30년 전 일인데 그게 가능하겠소?
9: 바로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거랍니다.
7: 딱 사진 한 장만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한 번만 모습을 드러내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8: 괴물은 원하시는 만큼 등장시켜드리겠습니다.
7: 오호, 그럼 나야 좋지.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 혹시 괴물 캐릭터 사업권이나 관광 개발권 같은 걸 원한다면 언제든 말만 하게.
9: 시장님은 그냥 때마침 기자들을 마을로 불러만 주시면 됩니다.
7: 기자들? 그런 건 내 전문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자네들이 원하는 건 뭔가?
9: 글쎄요.
8: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랄까요?
7: 꿈과 희망이라. 자네들 나와 정치 한번 해보지 않겠나? 소질 있어 보이는데.
8: 공주님을 위한 최첨단 장치입니다.
9: 이게 네 계획이란 말이지. 어디 한번 보여줘봐.
8: 네, 공주님. 개봉 각도! 이름하여 내시 X.
9: 어? 뭐야, 최첨단 장치라면서. 에이, 이거 뭐 물에 뜨기나 하겠어?
8: 겉모습은 좀 엉성하지만 성능엔 이상 없습니다.
9: 그래? 근데 얘 눈도 없는데?
8: 시간이 촉박해서 거기까진.
9: 으휴, 그거 줘봐.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고 말지. 어때, 내섬씨?
8: 와, 훌륭하십니다.
9: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시작해볼까?
10: 네, 공주님.
11: 우와, 이게 다 무슨 일이지?
12: 어? 괴물의 귀환 축하 행사라는데요?
13: 정말 내시가 나타나는 건가?
12: 뭐지?
14: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 마을의 자랑인 내시가 30년 만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자, 모두들 호수를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9: 저기!
11: 어디? 어디?
9: 아는 거?
8: 아니요. 밖에 안 보이잖아요, 공주님. 하늘이 빨간색 쪽으로 들어오게 페달을 좀 세게 밟으시라고요.
9: 이게 누구한테 명령이야?
8: 아니, 그게 바늘이 빨간색 쪽으로 유지돼야 조종을 할 수 있거든요.
9: 알았다고!
8: 네, 그겁니다.
14: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은데.
9: 저기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14: 여러분, 보십시오! 괴물이 귀환했습니다!
12: 보인다, 보여!
11: 어디야? 잘 안 보이는 걸?
14: 실제로 나타났네!
12: 근데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한데? 혹시 어디 아픈 건가?
9: 그렇지!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12: 그새 또 사라졌네!
8: 아니, 공주님, 다시 가라앉고 있잖아요!
9: 밟고 있잖아! 이것보다 더 어떻게 빨리 하라는 거야!
8: 계기판은 정상인데 왜 이러지? 이상하네.
11: 이게 뭐야?
9: 왜? 뭔데? 무슨 일이냐니까!
11: 그게...
9: 그러니까 뭐!
8: 그게 뭐냐면요...

0: 진짜 고수 괴물이 나타났네.
1: 여러분, 드디어 내시가 나타났습니다.
0: 해리안 여러분, 위험합니다. 빨리 모두 피하세요. 내시가 마을로 가고 있어요.
1: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시는
2: 난 너희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날 보러 가느냐.
0: 지금이에요! 또 꿈쩍도 안 해요!
2: 그 정도밖에 안 돼?
3: 감히! 그말 후회하게 해주지!
4: 숨쉴 수가 없어!
2: 다시 숨이 쉬어져. 고맙다 얘들아.
3: 그러게, 왜 사람들을 괴롭혀?
2: 너도 수백 년 이상을 호수에 갇혀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 날 속이고 놀림감으로 만들다니.
0: 반할만도 하겠네.
2: 제발 날 이 호수에서 꺼내줘.
3: 세실 가능할까? 안 될 거 없지. 고스피드 연속 발사.
0: 그럼 다음 세계로 가자!
5: 출발!
6: 공주님!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공주님!
0: 아니! 저것들은 뭔데 우릴 쫓아오는 거야!
7: 잠깐! 박사님께 좀 여쭤봐!
0: 박사님!
8: 얘들아, 이번 세계의 몬스터는 좀비란다.
0: 네? 좀비라고요?
7: 저것들이 다 좀비란 말이에요?
8: 그래, 맞아. 그래도 영화에서 봐서 좀 익숙하지? 먼저 이 좀비의 기원은 말이다. 부두교 전설에서 시작된 거란다. 그러니까 주술에 의해 움직이는 시체란 뜻인데.
0: 박사님, 강의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알고 계신 거죠?
8: 그럼 말다 마다. 좀비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구나.
9: 허블건도 플라즈마 캐논도 통하지 않아요.
0: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8: 다른 녀석들은 다 필요 없고 대장 좀비만 찾아서 잡으면 돼. 근데 지금은 좀비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안전한 곳으로 숨는 게 좋겠다. 쇼핑몰 같은 큰 건물이 있으면 좋은데.
0: 아, 쇼핑몰! 영화에서 봤어요!
9: 우와, 쇼핑몰!
0: 웬만한 물건들은 갖춰져 있으니까 좀비들이 사라질 때까지 버틸 수 있겠네요.
7: 그래?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있겠지?
9: 난 식품 코너부터 갈래.
3: 아저씨!
9: 식량이 있어야 버티지, 안 그래?
0: 박사님, 그래서 어디로 가야 쇼핑몰이 나오는데요?
8: 너희가 지금 3번 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두 블럭 지나 오른쪽으로 돌면.
0: 박사님! 박사님! 또 중요한 순간에
7: 움직이게 쫓아오네.
9: 쇼핑몰이 어디라고?
0: 이쪽이라요!
7: 이것도 뭐야?
9: 사막에서 몰려오는데!
7: 이 많은 좀비들이 도대체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9: 이 정도면 온 도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버린 거 아니야?
7: 밑바닥은 따로 없네.
0: 어쩌지?
9: 완전히 포위당했어.
0: 어떡해, 다들 뛰어 올라오는데.
7: 저리 가.
0: 안 되겠어. 다들 내 손을 잡아요. 우선 여기서 빠져나가고.
9: 나 때문에 충격 초과한 거야?
7: 위험해.
9: 다 힘들지?
7: 그러니까 다이어트 좀 하랬죠? 저 좀비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장 좀비인가 봐.
0: 그래.
9: 좀비들이 살을 잃었어.
7: 이렇게까지 쫓아올 줄이야.
9: 왜 나를 노리는 거야? 잡혔다. 이거 너 노라고. 이거 나. 다 안 되겠어. 그냥 날 놓고 도망가.
0: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끝까지 버텨요!
7: 아타, 어떻게 좀 해봐!
0: 만능 헬멧, 최대 출력으로 상승!
9: 당장 떨어져! 전 노라기!
10: 못 놔!

0: 아, 간지러워 드라곤 했구만.
1: 좀비! 우리 좀비랑 싸우고 있었는데 세실! 쉐가저씨! 다들 괜찮아요? 뭐?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고? 다 찾아봐도 두 사람이 안 보여? 맞아, 그랬어. 이제 어떡하지, 드라곤은? 저기! 쇼핑몰이야, 드라곤은! 가보자! 쉐가저씨는 분명히 저기로 올 거야!
2: 우와, 여기도 벌써 좀비들이 전부 휩쓸고 지나갔나 봐.
1: 아저씨! 세실! 아무도 없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깡통애미다! 어서 도망쳐! 드라곤은! 이쪽이야!
2: 겨우 따돌렸네.
0: 끄영끄영.
2: 근데 여긴 어디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드라곤에!
0: 꾸왕꾸왕?
2: 플랫마이너 누나? 그러니까 누나도 좀비한테 쫓기다가 여기로 숨었다는 거죠?
0: 그렇다니까!
2: 매번 자기들이 풀어놓은 몬스터에 당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0: 뭐라고? 다른 건 몰라도 저 좀비들은 내가 풀어놓은 거 아니야. 우리가 도착했을 때 벌써 좀비들이 이 도시를 집어삼킨 후였다고.
2: 벌써 전부 다. 아, 심각하네. 근데 누난 왜 혼자 있어요? 칸타는요? 어? 왜 안 보여요?
0: 먹을 거 찾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소식이 없네.
2: 그럼 칸타도 혹시?
0: 그 녀석은 골렘이라 물린다고 해도 좀비가 되진 않겠지만.
2: 배 많이 고픈가 봐요. 아까 오다가 주운 건데 이거 드세요.
0: 어? 아, 아니 이거 통조림? 꽝꽝! 우와! 아! 자, 너도 먹어.
1: 고마워요, 누나. 드라곤은!
2: 너도 좀 먹어.
0: 고맙긴. 원래 네 건데.
2: 고팠지. 저기, 누나, 도레미경은 좀 어떠세요?
0: 뭐? 도레미경? 누가 도레미경 이름을 함부로 말하래?
2: 아, 전 그냥...
0: 너희가 몬스터들을 훔치러 오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쓰러질 일은 없었다고.
2: 아, 정말 왜 아직도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갇힌 거예요. 몬스터들을 훔치러 온 것도 아니고요.
0: 아, 됐어. 이 상황에 너랑 말싸움해서 뭐하니?
2: 어차피 안 믿을 거 알지만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도 누나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0: 응? 그게 뭔데?
2: 누나랑 칸타가 우주 씨앗한테 몸을 빼앗겼을 때요. 그때 칸타의 몸에 있던 외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0: 뭐?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2: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칸타 자기라고요.
0: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3: 사실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나, 칸타의 짓인데 말이야.
2: 무슨 소리야?
4: 칸타, 당신이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3: 그래, 나를 만든 창조주 도레미경을 배신하더라도 나만의 미스테리야.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벌인 일이지.
2: 칸타가 아니고 칸타의 몸에 들어간 우주 괴물의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요.
0: 그럴 리가.
2: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누나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동안 칸타의 행동에 수상한 점 같은 건 없었는지 말이에요.
0: 어? 그러고 보니 칸타가 좀...
2: 뭔가 있었을 거예요.
3: 칸타, 저 녀석이 어떻게 한 거지? 여기서 들통나선 안 돼. 모든 계획이 틀어져버려! 공주님, 피하세요! 좀비들입니다! 여긴 제가 막을 테니 어서 피하세요!
2: 칸타! 누나, 이쪽이요!
3: 칸타, 뭐하고 있어? 빨리 공주님을 모시지 않고!
2: 플랫마이너 누나, 괜찮아요?
0: 또 너한테 속을 뻔했어.
2: 네? 무슨...
0: 한타는 날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데 네가 또 이간질을 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잖아.
2: 거짓말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한 거라고요.
0: 방금 전 칸타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어? 칸타! 칸타!
2: 칸타, 정신 차려봐요.
0: 그저 쉬어!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2: 또 몰려온다.
5: 나와라, 만능 프로펠러.
2: 어떡하지? 아까 추락할 때 고장났나 봐.
0: 거짓말쟁이한테 내가 주는 마지막 배려야.
5: 좋아, 한번 해보자고.
6: 타카, 타카. 어? 여기야, 여기.
7: 멈춰.
2: 뭐야, 세실이잖아. 세실, 무사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5: 좀비들의 여왕이라도 된 거야?
6: 그런 건 아니고 나도 붙잡혔어.
7: 요새 올랐다.
5: 뭐야, 나도 타라는 건가?
0: 그냥 그냥.
5: 붙잡힌 것 치곤 대우가 너무 좋은데?
7: 출발.
5: 어디로 가는 걸까?
6: 나도 모르지.
2: 여긴 또 뭐야? 적구론?
8: 얘들아, 무사했구나.
2: 쇠가저씨.
8: 어서 와, 타타세씨.
2: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6: 그 가운은 또 왜 입고 있어요?
8: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7: 내 팔! 내 팔! 내 팔!
8: 저게 뭔 소리야! 대장 좀비의 팔이 내 발목에 걸린 거였더라고. 불쌍해서 내가 팔을 다시 맞춰줬지. 내친 김에 비뚤어진 목뼈도 바로 잡아주고 뒤틀린 허리도 바로 잡아주니까 얌전해지고 엄청 고마워하더라고.
2: 그래서 접고론까지 차렸다고요?
7: 정말 고맙습니다.
8: 말투가 왜 그런가 했더니 턱이 빠졌구나. 자, 하나, 둘, 셋.
9: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8: 그럼 앞으로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6: 함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워보는 건 어때요?
10: 그러게,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11: 농사를 지으려면 준비를 해야지.
10: 어서 땅을 구하러 가요.
2: 그 무서웠던 좀비들이 저렇게 순해지다니.
8: 그러게 말이야.
6: 대장 좀비 아저씨, 우리랑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11: 네? 같이요? 어떡해요?
6: 그게 간단하죠.
2: 아까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꼭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아? 이게 다 쉐가저씨 덕분이에요.
8: 그런가? 이런 걸 플레마이너 공주님이 봤어야 하는데.
6: 이거 또.
8: 그냥 그렇다는 거야. 에밀레오, 더 신나는 세계로 가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눈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지금 쟁여놓으세요.
1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7: 가자 얘들아,
1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0: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하게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바다 거북의 꿈. 탱탱 왜 그래?
8: 가려워.
7: 등이 간지러워? 내가 긁어줄까?

0: 여기
1: 위위위
0: 위?
2: 슈켄, 뭐 하는 거야?
0: 등이 가렵대.
3: 등이? 갑자기 왜?
0: 근데 켄켄 너 이러고 있으니까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은데? 어? 사거리다! 아니, 무슨 일이야? 보여줘!
2: 우는 소리가 들려.
0: 아니, 누가 우는 거야? 찾아줘!
4: 찾았습니다.
3: 어? 바다 거북이 울고 있어. 어디 아픈가?
2: 다쳤을 수도 있어.
0: 좋아, 그럼 바다로 간다. 출동!
5: 출동!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6: 명탐정 피트! 궁금해
7: 캥캥! 맞는 게 제리!
8: 젠틀맨 제제! 오.

0: 바다거북 아직 놀아?
1: 벌써 며칠째야. 저러다 쓰러지겠어.
2: 대체 무슨 일이지?
3: 어? 바다거북 저기 있다.
4: 바다거북 왜 우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야?
5: 놀라지 마. 널 도우려고 온 거야.
4: 너희들이 날 돕는다고? 아니, 너희 날 도울 수 없어.
6: 바다거북아, 가지마.
3: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는 거지?
5: 그러게, 엄청 속상한 것 같은데.
4: 그렇다고 그냥 가면 어떡해. 어? 켄켄, 어딨지? 켄켄 혼자서 바다거북한테 가고 있어.
7: 안녕, 난 켄켄.
4: 켄켄, 안녕, 난 바다거북이야.
7: 왜, 어디야?
4: 내가 울어서 걱정돼서 따라온 거야?
7: 맞아.
4: 속상해서 울었어. 내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7: 네 꿈이 뭐야?
4: 하늘을 날고 싶어.
7: 날고 싶대.
4: 뭐? 바다거북이 하늘을 어떻게 날아?
5: 그래서 울었던 거구나.
3: 힘든 꿈이네. 바다거북이 새라면 모를까.
4: 새? 아! 그래! 바로 그거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7: 이게?
8: 아, 여기가 좋겠군.
4: 독수리야!
8: 누구냐? 누가 감히 겁도 없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어머, 귀엽게 생긴 독수리네?
5: 이그라이를 독수리라고 생각하나봐.
4: 잘됐다. 그럼 제자가 독수리인 척하고 바다거북을 날게 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거야. 제자가 맨 앞으로 가.
3: 좀 무서운데.
7: 바다거북이 기다려.
3: 알았어. 독수리님, 도와주세요.
8: 도와달라고? 내가 뭘 도와주면 되지, 아기 독수리야?
3: 바다거북이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데, 바다거북과 함께 하늘을 날아줄 수 있을까요?
7: 날아주세요!
8: 바다거북과 하늘을 날아달라고? 바다거북, 준비됐지?
9: 드디어 내가 하늘을 나는 거야?
8: 자, 그럼 간다! 왜 꿈쩍도 안 하는 거야?
9: 언제나라.
8: 어떡하지? 바다 거북을 못 들면 분명 놀림을 당할 텐데. 내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럼 이만.
4: 독수리야!

0: 그랬구나. 어쩔 수 없지.
1: 괜찮아.
0: 그럼 나 문어마녀한테 가볼까?
1: 안돼, 안돼.
0: 왜 안돼? 문어마녀는 뭐든지 바꿀 수 있대. 인어공주 꼬리도 다리로 바꿔줬대. 나도 다리를 날개로 바꿔달라고 할 거야. 그럼 하늘도 날 수 있겠지. 나 당장 문어마녀한테 갈 거야.
1: 안 된다니까.
2: 위험해.
0: 문어마녀, 문어마녀, 내 다리를 날개로 바꿔줘. 할 수 있지?
3: 당연하지.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거야?
1: 바다거북아.
2: 바다거북아.
4: 무서워, 무서워.
0: 문어마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5: 그게 말이야, 얼마 전에
1: 인어공주가 되고 싶어.
5: 텐텐이 문어마녀한테 인어공주로 만들어달라고 하자.
3: 그럼 네 목소리를 타오.
5: 하지만
3: 소리 소리 소리 목소리.
5: 문어마녀의 마법이 텐텐의 호루라기에 맞고 문어마녀한테 튕겨나갔지. 그 이후로 문어마녀는 목소리 대신 호루라기 소리가 났어. 그래서 무서워서 들어간 것 같은데.
0: 그랬구나. 그럼 내 꿈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
5: 안 되겠어. 제리, 제제, 우리가 해보자.
6: 설마 그 방법을 쓰자는 거야?
4: 안 돼! 위험해!
5: 위험해도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2: 네? 해보는 거야?
5: 얘들아, 힘내!
6: 할 수 있어!
4: 멈추면 안 돼!
6: 힘내!
0: 내가 올라가고 있어!

0: 아들 돌아갈.
1: 날개라니? 슬슬 캥캥발이 맞잖아.
2: 바다 거북이 나는 것 같아.
3: 진짜 날개 같아.
1: 그래, 바로 이거야.
0: 날고 싶은데 꿈은 이제 포기해야겠어.
4: 바다 거북아.
0: 왜 또?
1: 바다 거북아, 보여줄 게 있어. 아마 깜짝 놀랄걸.
5: 이그라이 영상 스타트!
6: 우와, 바다가 꼭 하늘 같아.
5: 그렇지.
1: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는지 잘 봐.
6: 어, 저건 나잖아.
1: 네, 바다 거북, 네가 날고 있어.
2: 바다라는 멋진 하늘을 날고 있다고.
6: 세상에.
4: 바다 거북아!
7: 우리 함께 날자.
1: 좋아, 얼마든지. 근데 있잖아, 하늘을 나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바다가 정말 좋아.
7: 우리도 좋아.
1: 켄켄, 언제 이렇게 수영 실력이 는 거야? 좀 멋지던데.
2: 멋져? 날고 싶어하는 바다 거북 꿈도 켄켄 덕분에 이뤄졌어.
4: 다행이야.
5: 아, 맞다. 켄켄, 등 가려운 건 좀 어때?
4: 괜찮아.
1: 날개는 생겼어.
4: 날개? 여기.
2: 김 박사님 말대로 켄켄은 특별한 아이인가 봐.
5: 정말?
4: 날개.
1: 레벨 업!
4: 켄켄!
1: 할 수 있어, 켄켄! 코코, 몰리, 바바, 보고 싶어. 바바는 여전히 무술 연습하고 있겠지.
4: 피트, 친구야?
1: 응, 내 친구들이야. 지금은 신비의 섬에 있을 거야. 켄켄, 내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 거지? 날개가 생겼으니까 신비의 섬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 그치? 얼른 날아봐. 얼른.
4: 날개 있을까? 해볼까?
5: 오, 켄켄. 나는 거야?
2: 오, 드디어. 켄켄의 첫 비행인가?

0: 날개가 안 움직인다고?
1: 어, 그럴 리가.
2: 말도 안 돼.
3: 날개가 있으면 뭐해. 난 못 날 거야.
0: 켄켄이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
1: 어떡해.
4: 어디 가서 자신감을 사올 수도 없고. 어, 그래. 바로 그거야. 봐봐, 또 연습하는 거야?
5: 오, 무술 연습은 매일매일 하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4: 이라고 바바가 그랬어.
0: 그럼 켄켄한테도 무술을 알려줄까?
1: 응, 누가 알려줄 거야?
4: 아, 이럴 때 바바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사건이다. 어? 다니, 무슨 일이야?
6: 무술 챔피언 캥거루의 사건 의뢰입니다.
7: 어, 피트, 정말 피트 맞아? 그럼 혹시 우리 사부님을 찾아줄 수 있을까? 제발 찾아줘.
0: 어? 무술 챔피언이래. 그럼 켄켄한테 무술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겠네.
1: 잘됐다. 그럼 켄켄 자신감도 쑥쑥 올라가겠지?
0: 잘됐다, 잘됐어.
4: 일단 챔피언 캥거루한테 가보자.
0: 가자, 켄켄.
3: 좋아.
8: 사건이다, 출동. 다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4: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켄켄, 맞는 게 제리,
9: 젠틀맨 제제,
8: 우리 함께 업업업 레벨업
3: 켄켄.
4: 헛, 옆, 옆, 옆.
1: 어? 어? 얘들아, 싸우지 마.
4: 대체 왜 싸우는 거야?
7: 어,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0: 무술 연습하는 건데?
4: 어, 그럼 네가 사건을 의뢰한 챔피언 캥거루야?
7: 와, 세상에. 혹시나 하고 연락해봤는데 진짜 명탐정 피트가 있었어. 우리 사부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거든.
8: 사부님이 누군데?
7: 나를 무술 챔피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야. 봐봐, 사부님. 보고 싶어요.
4: 바바라면 혹시 이 친구?
7: 어? 어, 맞아. 바바 사부님.
4: 바바가 여기 있었어? 어, 그럼 바바도 신비의 섬에 못 간 거야? 바바! 어디 있니, 바바?
10: 사부님은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지셨어.
5: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나. 난 신비의 섬을 찾아 떠난다.
4: 어, 바바. 신비의 섬으로 가는 비밀 열쇠가 여기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거야?
3: 비밀 열쇠?
4: 바바를 위해서라도 신비의 섬으로 가는 비밀을 꼭 밝혀내고 말 거야. 바바, 그때 우리 함께 꼭 신비의 섬으로 가자.
8: 피트,
9: 그러려면 일단 켄켄부터.
4: 아, 맞다, 챔피언. 켄켄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7: 바바 사부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0: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7: 켄켄, 네 마음 이해해. 사실 나도 그랬거든.
3: 어? 정말?
11: 어머, 캥거루 달리기 대회가 시작될 모양이네. 얘야, 너도 나가볼래?
4: 아니요, 저는 달리기 못해요. 해보나마나 어차피 꼴찌할 거예요.
11: 아휴, 아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봐.
4: 어, 자신감? 그게 뭐예요? 몰라요. 전 그냥 엄마 젖이나 먹을래요.
11: 아휴, 그래, 그래.
7: 자신감 없던 내게 어느 날 기적같이 바바 사부님이 나타나셨어.
5: 난 오늘부터 너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바바 사부다. 널 자신감 넘치는 캥거루로 만들어줄게.
4: 네, 제가 무술을 할 수 있을까요?
5: 그럼 그러니 널 믿고 용기 내서 얼른 아기 주머니에서 나와.
11: 그래, 넌 할 수 있어.
4: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5: 그렇지, 그렇게 작은 일부터 용기 내면서 자신감은 시작되는 거란다.
4: 그럼 얼른 무술 알려주세요. 저 할 수 있어요.
5: 그럼 일단 달려.
7: 그렇게 난 달리기 시작했어. 근데 처음엔 놀림을 당했지.
1: 내가 눈 감고 달려도 쟤보다 빠를걸.
12: 야, 캥거루야 달팽이야, 왜 이렇게 느려.
7: 하지만 달리다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내가 누구보다 빨리 달리게 된 거야.
1: 너 왜 이렇게 빨라졌어? 도저히 못 따라잡겠어.
12: 야, 걔 달리기만 빨라진 게 아니야.
7: 열심히 달리다 보니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튼튼한 체력도 갖게 됐지.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흘러넘쳤지. 근데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
10: 아이, 사부님, 언제까지 달리기만 해요? 이제 무술도 알려주세요. 저도 사부님처럼 무술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5: 좋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무술을 알려주지. 이 모래 주머니를 주먹으로 쳐먹어라. 흥.
10: 사부님, 이건 식은죽 먹기죠. 야,
1: 너무하냐?
10: 왜 안 되지?
4: 쉽게 봤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어우, 창피해.
13: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 아니야?
7: 맞아. 제대로 연습도 안 했으면서 자신감만 넘쳤던 거지. 그래서 난 사부님의 가르침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매일 달리면서 체력을 키우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지금의 무술 챔피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야.
13: 그렇지, 켄켄도 그렇게 꾸준하게 연습하면 언젠가 날 수 있을 거야.
12: 켄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14: 괜찮아. 힘내자.
15: 켄켄, 쉬엄쉬엄해.
9: 챔피언 캥거루를 만나고 오더니 원래 켄켄으로 돌아온 것 같지?
12: 원래 켄켄보다 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13: 켄켄! 벌써?
15: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14: 낼 거야! 켄켄!
13: 처음부터 다시 레벨 업!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7: 순한 킹킹,
16: 진물엔
17: 덥덥한 말,
18: 순하게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점심에
1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저녁에
1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1: 지금 쟁여놓으세요.
22: 데일리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뿌릉뿌릉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2: 답답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이리 허?
5: 우이리 생수바로 맞제.
4: 사탕 먹을 따라.
6: 유재석이라고 하고요.
7: 아니 근데

0: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14일 화이트 데이! 어떻게 오늘 다 마음을 좀 주고받았나요?
1: 아니요.
0: 아, 답답하네, 이거.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스윗 티처를 보셨습니다. 스윗 티처 만나러 가볼게요. 어, 바로 여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아주 단내가 진동을 합니다.
2: 캔디 메이커 최예진이라고 합니다.
0: 아, 직업이 캔디 메이커예요?
2: 네. 오늘 펭수도 저랑 같이 사탕을 만들면 캔디 메이커가 되실 수 있어요.
0: 좋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캔디 메이커입니다.

0: 이거 아니 일단 여기가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사탕이야. 아 이거 그림 같은 것도 다 만드신 거예요?
1: 어 맞아. 여기 수박도 있고 팬더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한번 먹어볼래?
0: 언니 난 요거트.
1: 여기는 병아리 모양이야.
0: 오 삐야 삐야.
1: 어때?
0: 요거트 맛이 나네요. 신기하게 이게.
1: 그치 진짜 요거트 넣었어.
0: 어 대박이다. 이거 근데 있지 하나만 먹으면 아쉬워하고 다 먹고 싶어질 것 같아요.
1: 근데 우리 그냥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사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맛을 한번 봐보자.
0: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알겠어 들어와.
0: 사장님 제가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1: 일단은 사탕을 만들려면 사탕을 만들 도안을 먼저 그려야 돼. 여기 보면은 도안이 다 그려져 있거든.
0: 어머.
1: 딸이랑 나랑 만드는 캐릭터로 사탕을 만들고 있어. 근데 오늘은 너랑 같이 만들어 보려고.
0: 어 그럼 제가 직접 도안을 그리는 거예요?
1: 맞아. 나는 너를 그릴게. 너는 나를 한번 그려봐.
0: 어 좋습니다.
1: 근데 왜 사람 얼굴 그렸는데 빨간색 필요해?
0: 그것은 고정관념이야.
1: 그래? 펭수야 미안해 근데.
0: 어? 어 뭔가 세안되신 느낌이?
1: 펭수야 나는 다 그렸어.
0: 나도 다 그렸어요.
1: 어. 하나
0: 둘 셋.
1: 아니야.
0: 근데 왜 동공이 바늘을 뚫어놓으셨어요?
1: 그 눈알을 좀 더 크게 해야 될까 그러면?
0: 걔는 뭔가 지금 그렇지 그 정도 돼야지.
1: 이 정도? 어때?
0: 자 어때요? 나아졌죠?
1: 일단 사탕을 만들기 위해서 설탕이랑 물엿을 넣고 끓여. 걔를 식히면서 색을 입혀줄 거야. 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무 뜨거워. 먹었어?
0: 아 저 이비인후과가 아닐 것 같아요. 아 어머.
1: 핑크, 노랑, 까망, 하얀.
0: 어머 이거 은근히 무겁습니다.
1: 걔를 반죽을 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넣는 작업을 할 거야. 절대 멈추면 안 돼. 이거를 몇 번 해야 되냐면은 100번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0: 괜찮아
1: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탕을 만들 건데 너의 얼굴 모양인 막대 사탕을 먼저 만들게.
0: 오 막대 사탕도 만들 수 있어요?
1: 응. 너 예전에 탈모 머리 심던데 괜찮아졌네?
0: 저 탈모 아니에요.
2: 털갈이 중이었던 거야.
0: 입문식이.
1: 아 맞다.
0: 눈 가겠습니다.
1: 그거 한번 붙으면 안 떼진다.
0: 어, 쟤 불이에요?
1: 응, 잘 만들었지.
0: 쟤 불이 콧구멍 없어요?
1: 없어.
0: 아니요.
1: 아까 내가
0: 시간이 짜고
1: 나는 이 도안을 보고 만드는 거야 오늘.
0: 아 그러네.
1: 어 그치 그치.
0: 이거 하나로 제가 완성해집니다.
1: 오! 자, 이제 마지막 고정 작업. 펭수야, 콧구멍 하나 만들어줄래?
0: 자, 이걸 찍겠습니다.
1: 어, 찍어봐.
0: 잘했지? 야, 이거 바쁘네, 바빠.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1: 자, 펭수야, 봐봐. 눈! 볼터치! 너의 입! 이 사탕을 합치기만 하면 돼.
0: 그냥?
1: 응! 자, 너의 입이 먼저 올라가고.
0: 아니, 너무 이거 막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야.
0: 이게 뭐야?
1: 이 얼굴! 봐봐. 눈 두 개. 볼터치. 입, 봐봐. 완성!
0: 이 사탕이 맞아요?
1: 맞아. 그래서 너만 보여줄게. 굴려.
0: 어, 저, 잘못 본 것 같아요.
1: 이게 네 얼굴이야. 우리가 방금 만든 사탕을
0: 응.
1: 잡아.
0: 잡어.
1: 그리고 잘라.
0: 우와! 오, 진짜 내 얼굴이다! 오, 신기해!
1: 우리가 짠! 어때?
0: 대박이야!
1: 너무 좋아. 너 아까 나 되게 의심했잖아. 이게 사탕이 될 거냐고.
0: 야, 진짜 이거 신기하네, 이거.
1: 자, 이제 잘라보자. 오! 오!
0: 완성!
1: 하나 먹어봐.
0: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게 제일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1: 또 진짜 이거 인기 정말 최고 좋을 것 같아.
0: 좋았어요.
1: 이제 우리 가게 오픈을 해보자.
0: 좋습니다. 오 예, 화이팅! 자 들어오세요.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예.
0: 반갑습니다. 자, 캔디 보러 오셨죠?
3: 네네네.
0: 자, 여러 마디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3: 아, 네.

0: 뭐 누구 선물해 드릴 예정이신가 봐요?
1: 네네.
0: 오! 누구야?
1: 저요.
0: 네?
1: 저, 저한테 선물한다고요.
0: 아! 잠시만요.
1: 네네.
0: 혹시 우이리 형?
2: 우이리 펜스 보러 왔지?
3: 아, 펭수야, 반갑다.
0: 아, 뭐야, 우리 선배님이야.
3: 아, 반갑다, 펭수야.
4: 길에서 내 마주치지 마라.
0: 아니, 근데, 원래 화이트데이에 좀 이렇게 자신한테 주는 편이세요?
1: 매년 그래 왔어.
0: 아, 그러면 좀 이렇게 화이트데이 있었던 되게 좋은 추억이라든지.
1: 아, 화이트데이.
0: 주고받았던 사랑과 우정, 뭐 이런 거.
1: 아, 그치. 예전에 이제 뭐 힘든 시기에.
0: 네.
1: 연애하던 친구에게 사탕을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거저거 사면은 굉장히 비쌀 수가 있잖아.
0: 그쵸.
1: 그래서 이제 솜사탕을 샀지.
0: 오, 새롭다.
1: 그리고 또 사탕을 안 주면 뭐니까 이제 조그만 이제 파충수 있잖아.
0: 그것도 괜찮지.
1: 그거를 이제 솜사탕에 껴서. 그래서 정확히 3,200원에 화이트데이를 잘 넘겼다. 우리 쪽에서는 이제 기념일을 잘 보냈다가 아니고 잘 넘겼다라는 표현을 써.
0: 그럼 받으신 분께서 되게 만족하셨어요?
1: 아, 그렇지. 주면서 그냥 또 그냥 주면 안 돼.
0: 어떻게 줘야 돼요?
1: 지금은 이 조그만 사탕이지만 나중에 이만한 다이아 반지를 내가 선물해 줄게.
0: 이야.
1: 그래가지고 너 뭐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사탕도 만들고 그리고 판매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고
1: 있어요. 아, 여기서 지금 뭐 일하고 있구나. 그래, 그럼 열심히 일하고.
0: 네.
1: 나는 갈게.
0: 아니요, 선배님. 좀 뭔가 아쉽잖아요. 저랑 같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면 되세요.
1: 왜 일을 해?
0: 아니, 그래야지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사탕도 직접 판매도 하고 직접 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연이 쌓아가는 거죠.
1: 그렇지. 아, 뭐 소개시켜주려고?
0: 당연하죠.
1: 그러면 솔로들도 이렇게 올 수가 있나?
0: 그럼요.
1: 만약에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책임을 져야 돼. 펭수, 짜스! 펭수, 짜스!
0: 자, 나가가지고 홍보 좀 해주세요.
1: 나가서?
0: 예.
1: 사탕 가게인데 호객행위를 해?
0: 오늘 또 날이잖아요. 네?
1: 오이도 조개구이집 같네. 사탕 가게 오픈하겠습니다. 자, 오픈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5: 안녕, 안녕.
0: 행아.
5: 안녕.
0: 안녕. 안녕. 반가워.
1: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담아야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담잖아? 그러면은 비싸.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왜 흘려?
0: 아니야, 그거 안 담아, 안 담아. 그거 왜 담아?
1: 담았는데?
0: 왜 담아?
1: 담았는데?
6: 괜찮아요, 이거.
1: 괜찮아?
0: 아, 상추.
6: 인생충도 안 올라와요, 상추는.
1: 잠깐만.
6: 상추가 있기 때문에.
1: 아니, 내 모습이 보이는데?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아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
0: 너네 혹시 선물해줄 사람 있어?
7: 없는데.
1: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7: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0: 그러면 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
7: 아, 두 명 있어요.
1: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받았어?
7: 한 명한테 받았는데.
1: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선물해줘야 될 거 아니야?
0: 그치.
7: 그런가?
1: 그런가가 아니고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친한 친구들.
7: 우리가 걔네한테 주잖아요. 걔네가 돈을 줘야 해. 저희가 힌트를 받아온 거기 때문에.
1: 잠깐만, 마음에 드는데 이름이 어떻게 돼야지?
7: 강성현이요.
1: 야, 성현이 좋다.
0: 그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는 없었어?
7: 없어요.
1: 근데 초콜릿은 왜 받았어?
0: 그러니 너 돈 줬어?
7: 저요? 걔네 봐봐요. 걔네 저한테 준 거고요. 돈을 달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줄 때 제가 이걸 내가 줬으니까 돈을 줘라고 하면 걔네는 돈을 줘야 되는데.
0: 논리적이다.
1: 설득이 되네.
0: 뭔가 논리적이야.
7: 그때 초콜릿 줘서 고마워.
0: 자, 다음 손님 들어서.
8: 나이는요?
0: 알겠어.
1: 형.
9: 10년.
1: 10년이 뭐야? 군대 고참.
0: 형
1: 화이트데이인데 사탕.
9: 화이트데이.
1: 화이트데이잖아. 아니, 펭사장.
0: 예.
1: 아, 지금 일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0: 예?
1: 그러니까 아까 소개를 시켜준다 그랬잖아.
0: 아하.
1: 근데 지금 뭐 애기들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일하는 어떤 보람이 안 난다 이거지.
0: 맞아, 내가 사실
1: 그렇지.
0: 뱉은 말은 또 지키거든요.
1: 그렇지.
0: 그럼 밖으로 나가죠 우리.
1: 사탕을 들고.
0: 네.
2: 예! 우리 홍대 왔어요.
0: 배짱 홍대 왔어요.
2: 짜자.
3: 야, 그래도 홍대로 왔네.
0: 아, 사람이 많.

0: 거 아니에요?
1: 눈이 높을 수도 있어. 눈 높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2: 네.
1: 아, 눈 높아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2: NCT 도영이.
1: 아, 높구나.
2: 배우 임진모. 아,
1: 오케이.
3: 전 정혜인.
1: 아, 진짜.
2: 저 공명.
0: 어, 근데 친구인 이유가 있어요. 안 겹쳐요.
1: 어, 친구인 이유도 있고, 솔로인 이유도 있는 거.
0: 만약에 그분들께서 아무 선물도 안 줬어. 그분과 갖고 싶은 현금이랑 돈이랑 막 뭐 꽃다발이랑 사탕 다 해서 갖고 온 이상.
2: 이상. 저도 이상.
1: 아니, 왜냐면은, 질문이 끝나기 전에.
0: 그니까, 갖고 온 이무일.
2: 이상, 저도 이상.
1: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왜 커플?
0: 어, 커플이야!
1: 커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커플! 드디어 커플 만났다!
4: 서울 살고 있고, 현재 네. 아디다스에서 일하고 있는.
0: 아, 아디다스! 어이.
5: 저도 서울 살고요. 저도 신발 매장에서 일하고.
0: 오, 그러면 일을 같이 하다 만나셨나?
4: 같이 일했었다가, 저는 이제 이직하고서, 계속 만나고.
1: 오, 작년 화이트데이 때 어떤 선물?
4: 가리고 큰 통 젤리.
1: 가리고.
0: 그러면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도
5: 제가 직접 이렇게 집에서 한 2시간 동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0: 아, 직접 2시간 동안 직접 만들어서 주셨고.
5: 공장에서 만든
0: 공장에서 만든 거 구매하셨고.
1: 오늘 약간 뭐 받고 싶은 선물 뭐가 있어요?
5: 저는 편지.
0: 아, 역시 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1: 정성스럽게 쓴 남자친구의 손편지 대 어, 정성스럽게 구입한 남자친구의 르메스 명품백.
5: 그래서 저는 편지.
0: 와.
1: 템 많이 사가세요. 편지지라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 우울하다. 아, 우울하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6: 아, 전 유재석이라고 하고요.
1: 어? 네? 뭐라고요?
6: 유재석이요.
1: 아니, 선배님. 아니, 왜냐면은 들어올 때, 어, 약간 유재석 선배랑 조금 닮은 느낌이 났는데, 야, 이름이 어떻게. 살면서 계속 놀림받았을 것 같거든?
0: 어떠셨어요?
6: 메뚜기. 예,
1: 별명이, 네. 별명이 어디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6: 사랑할 사람이 없는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0: 근데 예전에 애인이 있었을 거잖아요.
6: 아.
1: 아? 자, 제대로 골랐습니다.
0: 그럴 수 있죠.
1: 아, 그럴 수 있어요.
0: 어때서?
1: 고민 같은 거 요즘에 뭐 있어요?
6: 화이트데이가 다가오고.
1: 네.
6: 대학교도 이렇게 가게 됐고 하니까
1: 어, 화이트
6: 아무래도 사랑이 마렵죠.
0: 아, 사랑이 고프다. 아니 그러면은 좋아하는 스타일 있어요?
6: 레드벨벳 슬기 씨랑 160 중반에 선한 인상에
1: 선한 인상에
6: 뚜렷한 이목구비.
1: 뚜렷한 이목구비.
6: 또 성격이 좋아야 되잖아.
1: 아, 성격 좋아야 되고요.
0: 그냥 이쁘고 잘하는 사람 좋다는 거잖아.
6: 응, 그게 가져야죠.
0: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 저 스물이요 이제.
1: 아, 이제 스무 살.
6: 아니, 그렇게 안 보였어요?
1: 어.
0: 아, 딱 보니까 네. 본인이 가진 매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6: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사랑도
6: 그쵸?
0: 열심히 구애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공개 구애하세요.
6: 네, 지금 기다리시는 대한민국 2,500만 여성분. 전 항상 열려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0: 본인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입니까?
6: 저는 또 안 떼고 하거든요, 이런 거.
1: 오.
0: 자신감이다!
6: 네, 그죠.
1: 노래 혹시 한 소절 잠깐 가능해요? 가능한 거 있으면? 아,
6: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님.
1: 댄스! 바로! 1, 2, 3, 4.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네. 아이고, 2, 3, 4. 요요요요
0: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형님 오늘 어떠셨어요?
1: 나는 이제 화이트데이인데 솔로잖아.
0: 그렇죠?
1: 계속 외롭고 홍대 나오면 뭔가 이제 뭔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달달한 사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거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네.
0: 아, 그쵸. 그래. 좀 이런 날일수록 이런 핑계를 삼아서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좀 인사를 한마디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맞아. 아주 좋은 얘기했어.
0: 어, 감사합니다.
1: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선물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
0: 그쵸.
1: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걸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달달한 2025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0: 바라겠습니다.
1: 펭수 짠!
0: 짠! 에쩌, 짠! 에쩌, 짠! 에쩌!

0: 아니 핸드폰 어디 간 거야?
1: 핸드폰?
0: 응.
1: 핸드폰 찾아?
0: 핸드폰 앞에서.
1: 나 못 봤는데?
0: 안 돼! 자기야, 저 핸드폰 갈 거야? 핸드폰 보신 거야?
1: 화장실부터 가. 내가 핸드폰 찾아볼게.
0: 장난해? 어떻게 핸드폰 없이 화장실에 가? 아, 분명히. 어? 어, 찾았다! 이제 화장실 갈 수 있어!
1: 그 복도에서 따겠다, 저거.
0: 오, 바쁘다, 바빠!
2: 펭수! 다 보는 거야, 한 번에?
0: 아니, 뭐가 재밌을지 모르잖아.
2: 아니, 하나만 집중해서 봐야지. 이걸 왜 다 보고 앉아있어? 이게 보여?
0: 남들이 하나 볼 땐 난 다섯 개 보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2: 뭐라
0: 효율적?
2: 이게 효율이야?
0: 어, 잠깐만. 오, 배달 왔어. 배달 왔어. 어, 나가야 되는 게 어떡하지, 이거?
2: 아니, 어떡하긴, 뭐, 어떻게 잠깐 멈추고 가면 되지.
0: 아유, 끊기면 안 된단 말이야.
2: 아니, 멈추는 게 왜 끊기는 거야?
0: 아, 자기, 나 집중하고 있잖아.
2: 아니, 배달을 받아야 된다며.
0: 아우, 잠깐만. 오, 그렇게 하면 되겠다.
2: 오, 어떡해.
0: 이러면 되지, 롱! 오, 이거, 다음 거. 이거 말고, 다음 거.

0: 무슨 소리지? 버스 차?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1: 오, 깜짝 놀랐네. 오, 이거 재밌지. 이거 보내야겠다, 이거. 보내야지. 오, 왜 안 읽어?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 뭐해?
2: 뭘, 뭐해? 자고 있지?
1: 잔다고? 아니, 지금 몇 시인데자?
2: 지금 새벽 3시야.
1: 아니, 내가 보낸 거 왜 안 읽냐고. 더 빨리 봐, 거 재밌으니까.
2: 알았어, 빨리 자.
1: 아, 이것도 봤던 거. 아, 왜 새로운 게 없어? 다 자나봐. 그러면 먹을 거 사와야지. 뭐 신상 나온 거 없나? 와우! 나무찌개 먹어야지. 과자를 먹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요. 이거는 초코팡! 무슨 맛이야 이건? 오, 이거 또 마라 맛으로 나왔죠? 역시 하나만 먹기에는 다른 맛이 또 궁금하죠? 어우, 음료수 새로운 거 뭐 나왔더라? 나 중독 아니야. 나 다 하는 만큼만 해.
3: 중독이야.
4: 아니, 진짜 심해, 너는.
1: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왜 자기 대가가 안 돼?
3: 그 내가 그래서 요즘 또 유행하는 도파민 중독 테스트 있어. 테스트 지금 보냈으니까 빨리 체크해보세요.
1: 난 이미 이거 했었어. 느리군.
4: 잠깐만. 왕복 3시간 통화길 데이터가 바닥이며 도파민 충전이 우선이 아니면 창밖을 구경해요?
1: 무슨 말하는 거야? 구경해야지.
4: 아니.
1: 데이터 안 쓰잖아? 그건 낭비야.
4: 그래. 이런 스마트폰 왜 샀어? 대단한 떡볶이를 그대로 엎어버렸을 때 치우는 게 먼저 사진 찍는 게 먼저
1: 사진 찍어야지. 그거 각인데.
4: 그래, 인스타 올려야지. 찍어야지.
1: 그것 또한 추억인데.
4: 올려야지.
3: 아, 역시 나 1%야.
4: 에?
1: 뭐라고?
3: 5% 역시.
4: 어? 1% 가능해요? 아니, 두 분은 그러면...
5: 네, 저는 15%.
3: 아, 15%.
4: 15%? 저는 99%. 약간 이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라면.
5: 왜?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랬구나.
4: 평소는 몇 번데?
3: 봐봐.
4: 왜?
1: 나 이거
4: 왜?
5: 중독이 분명해. 중독이
3: 그래, 무조건.
1: 그냥 이거 대충 있어, 대충.
4: 대충인데 봐봐.
3: 다시 줘봐.
1: 진짜 진짜
4: 조금만 그래.
1: 쌀, 쌀.
3: 에이, 100%다, 100%. 100만 프로, 100만 명이 100%만. 의젓함이 20%밖에 안 되네.
4: 아,
1: 그거는 왜 나와? 나는 이거 봐봐, 이거.
0: 뭐 된 거야, 지금?
4: 또 뭐 알림 떴어.
1: 그래서 내가 뭐랬어? 다들 나한테 도파민 중독이다 그러는데 나 이거 하나도 중독 아니야. 나 이거 안 볼 수도 있어.
3: 중독 맞다니까 봐봐. 다시 줘봐.
4: 어떡해.
1: 빨리 줘.
6: 우리 애들 어릴 때 같이 1초를 가만히 안 있어.
1: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 게.
4: 치료 좀 받아야겠다.
3: 그래, 검사를 좀 받아야 돼.
4: 좀 필요해.
0: 어휴. 아니, 핸드폰을 보다가 기둥에 부딪히네요? 동시에 다섯 개를 본다고요? 아니,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를 않네요. 당신은 심각한 도파민 중독입니다.
1: 웃기는 소리. 저 도파민 도는 얘기 없어요?
0: 아니 근데 도파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
7: 아, 네. 도파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없으면 살 수 없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은 언제 분비되냐면 내가 쾌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1: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7: 맞아요. 좋은 건데 과하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거 먹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계속 좋은 걸 먹으려고 하면은
1: 그럼 너무 행복하죠.
7: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뇌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과자 한 봉지 먹으면 맛있었던 게 나중엔 두 봉지 먹어야 되고 세 봉지, 네 봉지.
0: 그럼 아까 몇 봉지 먹었지?
1: 나 몰라. 그거 안
0: 세. 10봉지요?
7: 나중에는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져서 그것을 찾게 되는 상태. 이게 중독입니다.
8: 아니 펭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치가 올라오고 있다고요.
7: 사실 우리가 잠깐 동안 스마트폰이나 자극을 멀리하는 당장 즐거움을 얻는 즉각 보상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좋은 거 요 상태를 연습을 하면 좋아집니다.
1: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8: 기다려. 그러다가 딱 빨리 끊어야 되죠 이거 지금.
7: 뭔가를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도파민 중독을 더 강화시켜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괜찮아.
1: 짱짱짱짱짱 짱짱짱짱짱 괜찮아.
7: 띵띵띵.
1: 이 순간에도 챌린지는 못해. 이 순간에도 챌린지는 못해.
7: 사실 우리가 도파민이 없으면은 못 살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뇌의 어느 회로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약간 다른 경험을 줘요. 당장 즐거움을 얻는 회로가 아니라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는 회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즐거움은 줄어들지 않아요. 반면에 당장 즐거운 거라면은 처음에 즐거웠는데 나중에 재미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 재미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5초 명상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8: 5초는 근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7: 이 펭수는 5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럼 제가 조금 참아볼게요. 네. 그거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참는 거.
7: 네. 화이팅.
9: 제 속이 다 뻥 뚫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면 파주?
1: 아이, 파주. 파주 가냐?
7: 아우 참느라고. 어떤 뉴스가 올라왔지? 그러면 ADHD, 이거 ADHD 치료 논문 너무 재밌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ADHD를 게임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와, 빨랑빨랑 이 논문 좀 한번 보세요 이거 대단한 논문이에요 새로운 논문이 나왔어요
1: 문 열려있어 뭐야?
9: 아, 펭수 안 돼 이거 없이 써야지
1: 아니 어디 들어왔어?
9: 아니, 문 열려있더만 이거 헤드폰만 하니까 문 잠그는 것도 까먹지
1: 아, 빨리 줘 나 이거 보던 거 봐야 된단 말이야
9: 안 돼 이거 없이 써 없이 써
1: 아, 빨리 줘
9: 아니 없이 써
1: 빨리 줘 아이.
9: 없어도 돼 없어도 돼
1: 아, 내가 이런다고 궁금해. 와라, 야, 지금 아니면 계속 와. 아니, 확인하게 해줘, 이것만. 하나만 보게 해주세요. 다 쏘아버린다. 일권, 지금 그거 찍을 때가 아니야. 이거 빨리 찍어. 내가 찍어. 잠깐만. 당근 떴어. 당근 떴다고. 지금 내가 놓치면 누가 채가.

0: 생각보다 잘 버텼네.
1: 잘하는데? 잡으려고
0: 했어? 저건 쉽지 않은데? 핸드폰 바로 앞에 두고.
2: 아우, 재밌어.
3: 너 계속 잘하고 있네, 그래도. 잘 버텨봐, 계속. 가보죠.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혼자 나와도 될 것 같아.
0: 화이팅!

0: 이게 무슨 자린고비도 아니고 자린통비야 이게 뭐야.
1: 뭐야? 저 머리 뒤에서 피치 나는데?
0: 쇼츠는 말 그대로 쇼츠다. 그럼 참는 것도 찰나일 뿐.
1: 그러면 핸드폰 안 줘도 돼?
0: 나는 핸드폰이 없어도 된다.
2: 펭수 오늘 얼굴이 흑톤인데?
0: 자연톤이구나.
1: 펭수! 아, 어떡하지? 미안해. 너가 시킨 거가 안 왔대.
0: 다이어트하고 좋네.
1: 화를 안 내네?
3: 펭수! 펭수 인스타 해킹당해가지고 계정 폭파됐다던데?
0: 그렇게 됐구나. 와, 그거 참 큰일이네.
3: 왜 안 놀래?
4: 소혜가 맛이 갔는데.
5: 오, 대박!
0: 왜?
5: 태어나고, 착인데. 어?
0: 어? 뭐라고?
5: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양다리. 대박. 오! 대박, 사실. 오지마.
0: 안녕하세요. 제 1회 도파민 중독자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무려 과자를 하나만 먹어요.
6: 펭수, 네. 이 정도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3: 제가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0: 누가 심했는데요?
3: 저도 그냥 이 상황도 지금 재미가 없어요.
5: 와, 도파민 내 보상회로.
0: 뭐야? 와. 아니, 박사님 아니에요? 아니, 박사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7: 아, 원래 박사들도 도파민 중독이 좀 심해요.
0: 네?
7: 저는 이렇게 재밌는 논문 나오면 이거 다 읽느라고.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원래는 20개 웹사이트를 매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한 3개 정도로 줄였어요.
0: 저는 사실 50개 봤거든요. 저는 그리고 하루에 영상을 새로 고치면 안 나올 때까지 봐요. 과자도 원래는 이거에 10배는 먹었어요.
7: 며칠까지 참아봤어요?
0: 반나절?
7: 많이 참았다.
0: 다들 뭐 얼마나 심한데?
7: 지금 무슨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하고.
3: 와, 게임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여가지고.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8: 전 이거 이번에 직진 세일로 샀거든요.
5: 아, 진짜?
8: 네, 그런데 옷을 계속 사게 돼가지고.
0: 나는 과자 신상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먹어.
8: 나도 내가 제일 먼저 사. 나도 맨날 프리오더 20% 세일해서 사.
7: 여러분.
0: 아니지.
7: 잠깐만 심호흡하고 5초 동안 명상합시다.
8: 아니, 박사님도 명상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박사님도 도파민 중독이잖아요.
7: 무슨 재밌는 논문 있지? 이 명상의 뇌과학적 효과에 대해서 나온 논문이 요즘 많아요.
0: 박사님도 만만치 않겠지만 내가 제일 도파민 중독이 심하다 이거야.
9: 안녕하세요. 벌써 출근하시는 거예요?
0: 출근해요.
9: 되게 일찍 가시네요.
0: 아, 일찍 일어나는 제가 피곤하잖아요. 일찍 준비해야지 저희 쪽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1: 평소 오늘 바빠가지고
0: 맞아.
1: 빨리 가야 돼요.
0: 가시죠.
1: 빨리 가자.
0: 저희 좀 바빠가지고. 근데 왜 아침부터 찍으시는 거예요?
9: 근데 두 분은 무슨 관계세요? 같이 사시는 건가요?
0: 저희는 뭐 전우자 전우.
1: 고시원에서 같이 옆방 살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공부도 서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평소 자주 만나요.
9: 엄청 친하시겠네요.
1: 예, 근데 아직 제가 펭수 성을 몰라가지고 좀 안 친해진 것 같아요.
0: 성 펭.
1: 아, 펭이구나. 예. 펭수는 근데 과제하려면은 밥 먹어야 될 텐데.
0: 이제 가자마자 밥 먹어야지.
1: 아유, 입문관 가는 길이 참 힘들어.
0: 여긴 갈 때마다 힘들어.
9: 근데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일로 가도 되는 거 맞아요?
0: 아, 이거요? 아, 이게 저희 학교 이게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길 없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9: 네.
0: 근데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지 입문관이 나오거든요.

0: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그 길이 없지만 길을 만들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여기를 다니기 때문에 인문학도의 이제 약간 뭐랄까 자부심 같은 것들을 표현한
2: 너 길 없다고 주저앉을 거야? 개척해! 개척하는 거죠 이건
1: 저도 정확하게 같은 생각입니다
0: 의심하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건가요?
1: 의심은 끝이 없게 끝이 없이 이제 나오니까 네. 예, 의심하지 말고 공부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예. 바쁜데 밥 먹을 수 있어?
2: 밥 먹어야 되는데
0: 여긴 어디예요?
2: 아 여긴 따라오시면 안 되는데
1: 학사학과 대학원생들 연구하는 BK 연구실인데요 네, 3104 줄여서 504라고 보통 하는 공간입니다
2: 타라타타타
3: 백수쌤 요새 그거 하면 애들이 화덕이라고 한대요 뭐 하는 거예요?
0: 그러면은 뭔가 자랑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2: 50년 저희가 얼마 전에 이거 새로 마련된 게 있거든요 공기청정기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두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숨쉬기가 좋았어요
1: 아무래도 여기서 많이 생활하니까 뭐 식기나 컵 같은 거 닦으려고 여기 이렇게 수세미라든가 이런 세제 그리고 여기 냉장고 보시면은 여기서 도시락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품 같은 거 저장할 수 있게 냉장고 이렇게 마련돼 있고 또 물티슈 이제 뭐 흘리거나 그때 닦아야 되잖아요.
2: 네. 영주쌤 이제 물티슈는 특별하다고 하긴
1: 물티슈 없는 데도 많은데.
2: 그렇죠. 뭐 이게 뭐.
1: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 구석에 보면은 라쿠라쿠가 하나 있어요.
2: 네, 침대 아시죠? 간이식 침대. 네.
1: 학생들이 이제 밤새서 작업할 때가 많아가지고
0: 근데 저게 세탁을 종종 하시나요?
1: 저게 아마 세탁을 하기가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0: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1: 펭수쌤 알아요 혹시?
2: 일단은 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그 지금까지 또 지나가신 그 열심히 한 그 노력의 증거랄까요? 그것들 다 이어받는 거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책상에서 좀 꿀템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1: 꿀템. 자세 때문에 좀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 같은 것들을 좀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받침대 같은 것들이 되게 유용하다. 지금 모니터 받침대도 있고 노트북 받침대도 있잖아요. 네. 또 이렇게 받침대를 두다 보면은 키보드를 사용 못하니까 이런 예, 개별 키보드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책이 좀 많이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책이 넘어지지 않게 북엔드 같은 것도 하나 두 개 사놓으면은
0: 향수 같은 건 뭐예요?
1: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염을 기르는데 그 수염에 이제 뭐 가끔씩 윤기가 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오일인데 잘 안 써요.
0: 수염이 네. 대학원생한테 되게 중요한
1: 건가요? 그건 아닌데 제가 그냥 수염을 기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0: 예. 하루에 몇 번 정도 바르세요?
1: 예전에는 아침에 한 번 발랐는데 요새는 아침에 바르면 너무 뭐랄까 효과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에도 바르기도 하고 뭐 그냥 기분 날 때 바르고 있습니다 예.
0: 뭐 보고 계신 거예요?
2: 아, 저 지금 나는 솔로 보고 있어요.
0: 연구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2: 이게 저한테 연구예요.
0: 그러세요?
2: 이 보시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 있거든요. 이 조선판 나는 솔로 개막 숙종은 한승연이 중
0: 그게 졸업 논문 주제신 거예요?
2: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오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책들도 다 있고
0: 어떤 책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2: 일단은 뭐 유명하죠. 또 제가 영감을 많이 받고 있고 궁 요거 명작입니다. 요거 꼭들 한 번씩 보시고
0: 역사학과

0: 연구소인 거죠?
1: 그건 이게 다들 마음먹기 따라 다르죠.
0: 만화책
1: 아우, 그러니까
0: 말고.
1: 그거를 만화책이라고 생각하면 만화책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논문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또 이게 빼놓을 수 없죠. 이 성유나라고. 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0: 사학과에서 나는 솔로로 논문을 쓰는 게 흔한 일인가요?
2: 사실 되게 특이한 사례죠. 사실 저는 그래서 될지 모르겠어요. 생소 연구가 졸업 심사 통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1: 그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은 존재했거든요. 다들 그거를 간과하는 것 같아요.
2: 그건 맞는 말인데, 근데 이게 어쨌든 역사학에서는 그 옛날 사람들이 쓴 그런 문헌 기록 가지고서 이제 논문을 쓰는 게 보통인데, 아무래도 펭수가 지금 보는 나노솔로 같은 거는 현대 영상 제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1: 다들 사실 제 논문을 지금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2: 펭수 지난번에 근데 교수님한테 혼났잖아. 잘 들어봐.
1: 그치? 그게 뭐냐면 교수님조차 이제 겁이 나시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청출어람인데? 이러면서.
0: 청출어람이요?
1: 고려 거란전쟁 보셨죠? 고려 거란전쟁.
0: 네.
1: 저는 이제 그 고려 거란전쟁 안에서 딱 로맨스만 뽑아서 또 다음 작품을 이제 다음 논문을 준비하려고. 고려 사랑전쟁이라고.
0: 되게 어려운 연구 주제를 고르셨네요.
1: 그쵸?
2: 펭수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펭수 연구 응원할게요. 아, 펭수 쌤 이제 수업 들어야 되는데 가실까요?
1: 시간이
2: 가시죠.
1: 벌써 이렇게 있구나. 가시죠.
2: 수업 준비했어요?
1: 오늘 뭐였죠?
2: 오늘 교수님이 올려주신 책 논문 읽고서 천자평 쓰는 거 그거
1: 천자평.
2: 내가 알려줬는데 하라고.
1: 맞아, 천자평이었지. 천자평.
2: 천자평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1: 무슨 말씀이세요? 천자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2: 오, 근데 세 글자밖에 없어가지고.
1: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적기보다는 다 있어가지고 머리에.
0: 혼나진 않나요?
2: 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1: 그래서 저는 일부러 혼날라고 조금 일부러 안한 것도 있어요. 좀 따끔하게 혼이 나야지 좀 정신을 차리는 편이라. 안녕하세요.
3: 자, 안녕하십니까.
1: 교수님 식사하셨습니까?
3: 아, 못 먹었어요.
1: 왜요?
3: 네, 펭수가 와서.
1: 아.
3: 자, 오늘 우리가 실질적인 사실 첫 번째 시간이죠. 역사 수업이 원래 구체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런 구체성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김동준 선생님의 논문 발제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는 전쟁 승리를 위해 국민 동원과 구성원에 대한 통제를 중시합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반도로서 남북한의 분단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갈등은 물리적, 가시적, 폭력의 희생자들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그간의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 역시 정치권이 그 주된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 언론은 특정인을 비인간화하는 언어를 생산하고 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3: 네, 수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 발제자의 논점과 관련해서 난 이런 면에서 뭐 동의한다든지.
2: 자유롭게 얘기하면 돼.
3: 자유롭게
2: 얘기하면 돼.
3: 네, 좋아요.
1: 교수님,
3: 네?
1: 우리 영준쌤께서 지금 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3: 박영준 학생 뭐할 얘기 있어요?
1: 할 얘기가 있다고 아까부터 자꾸 입을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3: 입이 잘안 보여가지고.
2: 펭수한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했습니다.
3: 근데 일단 본인부터 한번 먼저 저기 얘기를 해보시죠.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고려시대의 국가폭력은 뭐예요?
1: 영준쌤 공부 안 했어요? 다 배웠던 거잖아요.

0: 공부를 했어야지.
1: 지금 제가 다음 시간까지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2: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3: 좋아요. 펜소도 한번 얘기해봐요.
2: 고려시대 국가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 네.
2: 나쁜 겁니다.
3: 아, 그렇죠. 네, 좋은 건 아니죠.
1: 조심, 조심.
2: 오, 왜 그래, 왜 그래요?
1: 교수님인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아니다, 아니다.
4: 교수님을 왜 피하세요?
1: 아, 교수님, 뭐 너무 존경스럽고 좀 감사한 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교수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항상 좀 혼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조금 약간 무서운 그런 게 좀 있죠.
2: 막 싫다 이런 거보다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1: 싫은 건 절대 아니고, 감사하고 좋지만, 좀 무섭다, 살짝 좀.
4: 그러면 교수님 피해서 숨은 적도 있나요?
1: 숨, 보통 좀, 약간 뭐랄까, 촉이 좀 온다고 해야 되나? 딱 멀리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숨은 적은 없고, 이제 좀, 보행 속도를 좀 천천히 맞추거나, 이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뭐 그런 쪽으로 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
4: 아, 보통 대학원생들은 다 그런가요?
1: 이게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제법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2: 사실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뭐 척이라는 게 안 되기 때문에요. 못 본 척. 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교수님이 나중에 부르시거든요. 너 좀 나 피하더라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저는 그냥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했잖아요.
4: 네.
2: 사실 그 게임이 이제 대학원생이 만든 거거든요.
4: 어, 그래요?
2: 아, 모르셨어요?
4: 처음 듣는 얘기인데.
2: 그러니까 이제 그 영희 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영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영희가 교수님 성함이에요. 예.
4: 교수님이 사람을 죽이시나요?
1: 교수님은 학생들을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이죠. 죽이시다니 말도 안 되는.
2: 그럼요.
1: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2: 예, 저희의 얘기가 아니고. 예, 이제
1: 예.
2: 아, 또 이제 우리가 또 머리 좀 많이 써가지고 지금 허기지니까 야식 드시죠? 자, 여러분 다들 준비 되셨죠?
5: 네.
2: 제가 한번 다 같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세요.
1: 아,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2: 아, 이겨. 자, 다 이거 안 겹쳐야 되는데 이거. 자, 볼게요.
6: 난 피자야.
7: 커피.
8: 나도 커피.
9: 난 떡볶이.
2: 와, 야! 아, 이 정도면 되게 선방한 거거든요.
1: 빙수는 뭔데요?
2: 저는 빙수예요, 빙수.
1: 아, 빙수.
2: 예.
4: 원래 이렇게 쿠폰으로 시켜 드시는 편이에요?
1: 항상 먹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누가 선물 받거나 막 그럴 때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우연찮게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 모여서.
4: 근데 쿠폰 금액이 다 다른데, 네. 괜찮으신가요?
2: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사회생활이 좀 힘들어지시죠.
1: 행숙게 제일 싸긴 한 것 같아요.
2: 그렇게 수수타산 갖다 주시면은 예, 제가 좀 적긴 하지만서도.
4: 그럼 쿠폰이 없는 사람도 끼워주시나요?
2: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선 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매번 이렇게 쿠폰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이제 치우는 거 시켜야죠.
1: 오, 평소엔 대인배네요.
4: 좀 마음속으로 좀 불편한.
1: 아, 불편하기까지는 아닌데, 이제 좀 생각해두고 있는 것 같긴 해요.
2: 아. 자, 그러면 맛있게 드십시다.
1: 맛있게 드세요.
2: 아, 오늘 파티네, 파티야.
1: 근데, 연애에서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2: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고 아무도 안 하는 거를 나는 그걸 블루오션이라고 불러.
1: 개척자구나.
2: 그럼, 그럼. 아.
10: 근데 펭수는 연애 많이 해봐서 저거 하는 거야?
2: 나는 이제 많이 해봤다기보다 많이 봐왔지.
1: 아, 봐왔구나.
8: 아, 그렇지. 나는 솔로 이거.
7: 펭수는 이론파구나, 실전보다.
2: 근데 어쩔 때는 이론이 실전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어.
1: 나도
2: 실전을 이론만큼만 하면은 사실 사랑이 어렵지 않을 텐데.
1: 아. 와, 방금 명언인 것 같은 거네.
2: 아, 고마워.
8: 너 그거 알아?
2: 어, 뭐?
8: 1층에 졸업을 못한 학생이 명언으로 남아서 떠돌고 있다는 썰이 있어.
2: 뭐라고?
8: 들어갔어?
2: 아니?
8: 밤 한 10시쯤 되면은 나타나가지고 막 울면서 돌아다닌대.
2: 밤 10시?
8: 응.
2: 오, 조금 일찍 나타나네. 10시는 좀 애매한 시간인데.
1: 10시는 좀 애매하지.
2: 살짝 관종기가 있구나. 오, 나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야겠는데? 아, 벌써 한 9시 55분 됐네. 제가 이거 좀 빨리 수정을 좀 해야 돼가지고. 아, 먼저 가볼게요.
1: 아, 벗고 가지.
2: 아니, 아니.

0: 오늘 세상은 가는 국립중앙박물관 4번
1: 면접보러 왔습니다.
2: 저를 뽑으십시오.
1: 우선 면접 쉽게 말려주십시오.
3: 강인한 정신이요. 다음은 혹시 생과 잘해요?
1: 싫어요.
4: 공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뽑아야 되는 이유.
1: 국가상에서
4: 의견차를 어떻게
1: 인맥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세사를 좀 봐야 돼서
0: 역사를 잊어버린 자에게 미래는 없다.
6: 어디 지원할지 정한 거예요?
0: 글쎄, 제가 지원할 곳은 아직 모르고요. 뭐 알아야 지원을 하니까 한번 둘러보고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어머, 잠깐만! 아! 여러분, 곧 국제관이 열립니다. 빨리 가야 돼! 오픈런! 아! 와, 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커요. 야, 오! 여러분, 찾았습니다. 저 이거 품절인 줄 알았는데 이거 엄청 같아요. 저는 약간 오리지널로 가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부트막. 이야, 이거 엄청 귀여워. 나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돼. 이거 하나 살게요.
6: 근데 갑자기 웬 굿즈예요? 취업 준비 안 해요?
0: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 시장 두 사람 말씀이십니다. 자, 얼마 나왔나요?
7: 34만 4천 원이에요.
0: 이게? 뭐 많이 사긴 했어. 그러면 혹시 선생님도 갖고 계신 상품이 있나요?
7: 키보드 있어요.
0: 키보드? 키보드가 뭐야?
7: 지금 품절이에요.
0: 맞아! 두 달째 가득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상품 그 부서가 있나? 그
6: 상품 담당하신 분이 위에 계시대요.
0: 오!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자, 거기로 가겠습니다. 어딘가? 어? 뒷모습에서 애착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백마. 드디어 만났군요. 지니어스 브레인.

0: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본부장님께서 딱 소매 딱 걷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나요?
1: 매출이 거의 한 3배?
0: 3배요? 이야, 대박이다. 그럼 뭐 이거
1: 일주일 전에 승진을 했어요.
0: 아니, 대단히 네. 본부장님 되신 네. 거예요? 박수 한번 주시죠.
2: 감사합니다.
0: 본부장님의 최애 상품은?
1: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제 책상에 항상 반가사회상 미니어처를 놓아두고 저 사유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0: 어떻게 보면 10초라고 볼 수 있죠. 반가사회상 상품이
1: 보는 눈이 있으시네. 네. 아, 이거 하나 보여드려도 되나요?
0: 뭐 뭔데 뭔데?
1: 아, 저희가 또 이렇게 BTS랑 콜라보를 했어요.
0: 뭐야?
1: 이것도 거의 1초 컷? 면접에 붙으면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붙으면.
0: 제가 산 반가사 영상도 좋지만 이왕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더 인기가 있었구나.
1: 저 잔이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은 몰랐는데 1초 컷이었어요.
0: 이게요? 네.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품 하나 미리 언지를 주실 수 있나요?
1: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아직 관장님한테도 안 보여드리고 최초 공개, 최초 공개.
0: 봐봐, 빨리.
1: 이거 뭘까요?
0: 뭐야, 카드다.
1: 버스도 타고 교통카드도 되거든요. 4월 1일에 출시.
0: 작살도 났습니다. 야, 이것도 품절 대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0: 그럴까요?
1: 면접 팁이 있을까요?
0: 사랑해야 돼요. 문화유산도 좋아해야 되고 가장 추천하는 곳은 그래도 사유예방. 유물하고 미니어처하고 같이 인증샷을 촬영.
1: 잘 파시네요. 그럼 나도 방가사 영상 한번 보러 가야겠다. 이거 어디 찍어? 볼 게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2: 생수.
1: 아니 제가 그 방가사유상을 좀 찾고 있거든요. 안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전화 오세요.
1: 근데 혹시 그 여기 직원분이신가요?
2: 저는 유물관리부의 부장을 맡고 있어요.
1: 이런 유물들은 다 어디서 찾아요?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2: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1: 그럼 이럴 때가 아니야.
2: 구입을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기증을 받기도 해요. 이건희 회장님의 그 유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기증됐잖아요.
1: 좀 혜택이 있나요?
2: 뭐 기사 할인? 너무 좋죠.
1: 부장님이 베스트로 좋아하는 유물은?
2: 다 귀하고 아주 중요한데 신라 금관?
1: 금관이요? 어디 있어요?
2: 보고 갈까요?
1: 오, 그것도 보면 좋겠다.
2: 멋있죠?
1: 와우! 너무 예쁘다. 다 금이에요, 정말로?
2: 다 금이에요. 부위마다 금의 순도가 다 달라요.
1: 아이고,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2: 한 100억 정도?
1: 아, 그래요? 부장님.
2: 네.
1: 저 왜 울어요? 나 왜 눈물 나지? 저는 아마도 전생에 신라 왕비였나봐요.
2: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사유의 방 만나러 가요.
1: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사유의 방.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오. 생각이 잠기는 것 같아요.

0: 핸드폰 좀 줘.
1: 오, 이거 와, 이거 와.
0: 오, 오. 박사상, 박사상. 아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향기가 계속 나거든요? 방향제가 좀 있나요?
2: 아닙니다. 붉은색 흙에다가 저희가 계피를 넣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 황토방이네.
2: 그렇죠.
1: 들어왔을 때부터 향기도 나고 점잖은 음악과 조명의 이 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가지고 사유가 생겨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문대생한테는 여기 국중박이 최고의 아웃풋이라던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들어온 지 20년 돼서 기억을 하자면 10배 이상.
1: 기본 10대 1이에요?
2: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1: 아, 더 높아졌어요? 괜히 이거 승부욕이 생기는데요? 합격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외주장박 의궤 체크! 병천사지 10층 석탑 체크! 송기정 투구

0: 네, 들어오세요.
1: 뱅하!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0: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언뜻 보기에 자연사 할 것 같은데.
1: 자연사요? 저 죽을 것 같다고요?
0: 아니요. 아니요. 자연사 박물관에 지원할 것 같은데. 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원했나요?
1: 국립중앙박물관이 좋으니까요.
0: 끝이에요?
1: 네!
2: 기억에 남는 문화유산 하나 좀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1: 이거는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저를 뽑으셔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제 저작권을 일단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 장가사유상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0: 보여줄 수 있어요?
1: 여기 두 개 있고 의자 하나를 마련하는 거죠? 고민 중.
0: 그 아이디어 안 쓰겠습니다.
1: 뭐야?
3: 만약 펭수가 박물관 문화유산으로 전시가 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1: 빈칸으로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 옆에 페난자루를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3: 참여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1: 정확합니다.
4: 들어오려면 분야별로 다양한 학위들이 필요한데 펭수는 무슨 학위가 있죠?

0: 하위요?
1: 예.
0: 없는 게요?
1: 뭐 다른 자격증이 좀 있을까요?
0: 아,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 무슨 증, 다 무슨 뭐 문서. 모르면 배우면 되고, 과하면 줄이면 되고.
1: 펭수가 박물관에 좀 필요한 인재는 맞는 것 같은데 현재로는 마땅한 부서가 없어요.
0: 헐.
1: 저희가 한번 뭐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0: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너무 시끄러워서.
0: 제가 귀를 좀 울고 있는 게 낫겠네요.
3: 무슨 부서에 넣을 수 있어요?
4: 경력도 그렇고, 네. 학위도 뭐. 네.
5: 더 전문성으로 부르죠.
0: 근데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변호사, 검사, 문화부 장관 다 해봤습니다.
5: 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3: 분노도 함께하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 펭수의 자신감,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그런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0: 오! 고요함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면에서 찾아라. 저 조금 이제 부끄러워요.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펭사유상에 오시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답답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새콤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G.I.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수수비 가자! 뽀로로 습한 놀이가 우리들만의 기장소
2: 2층입니다.
1: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돼.
1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길길.
14: 진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할머니의 꽃.
18: 젊은 시절 난 사막의 보물을 찾아서 너희 할머니에게 고백할 생각이었단다. 그래서 사막을 가로지르고 무시무시한 선인장 숲을 지나 거대한 천가를 물리치고 마침내 신비한 보물을 발견했단다. 그 보물은 바로 그 보물은!
17: 어, 할아버지! 보물이 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발견한 보물이 뭐예요?
19: 그게 뭐였더라? 아! 아! 인형들이 밥 먹을 시간이네.
17: 할머니! 저건 할머니 보물 상자? 아하! 할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저기 있을지도 몰라. 찾았다! 우와! 이게 바로 그 보물인가 봐!
20: 소리 다 끝났어.
21: 어머 얘들아, 괜찮니?
17: 어떡해, 할머니 건데.
20: 괜찮아,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실
19: 뭐
20: 거야. 뽀뽀야?
17: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할머니의 보물을.
19: 보물? 아, 맞다, 보물. 우리 영감이 사막에서 엄청 힘들게 구해왔었지. 알록달록 어찌나 예쁘던지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근데 보물이 왜?
17: 네? 어떻게?
20: 엄마! 옷 좀 채소가 아주 싱싱하네요.
19: 그렇지. 인형똥을 비료로 쓰면 돼.
20: 아.
22: 오. 그냥 아무 꽃이나 다시 갖다 두면 안 될까?
17: 안 돼요! 이건 그냥 꽃이 아니라고요.
20: 여기 아빠가 쓰신 탐험일지를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만 찾을 수 있대요.
22: 오,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사막으로 가보자.
17: 좋아요.
20: 좋아, 다들 준비됐지?
17: 네.
20: 사막의 보물을 찾아서 아르르르
2: 완료!

0: 뭐지?
1: 사막이라더니 엄청 덥네.
2: 근데 꽃은 어딨지? 온통 모래사막뿐인데.
3: 아하! 먼저 오아시스부터 찾아봐요. 이 지도를 따라가면 될 거예요.

0: 여기가 맞는데
1: 오아시스는 어디 있지?
2: 아, 더워.
0: 어?
3: 저기 어? 오아시스가 있어요.
1: 어? 오, 정말이네.
3: 오아시스다.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에? 엉덩이에 뭐가? 어? 어?
3: 예쁘지 않니?
4: 여보, 얘들아, 괜찮아요?
1: 여기 너무 위험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4: 이건 어? 바닷가 공기의 온도차가 커서 나타나는 신기루 현상이에요. 여기 입지를 보면은 여긴 죽음의 골짜기예요. 이곳엔 거대한 전갈이 산다?

0: 에? 저게 거대 전갈? 저런 작은 전갈은 100마리가 와도 하나도 안 무섭겠다. 자, 얘들아, 진정하고 도망가!
1: 걱정하지 마요. 알집하는 전갈보다 빠르니까요.

0: 여기 데미지온이야.
1: 여기가 바로 보물 있는 오아시스.

따다!

0: 오아시스가 생겼어요!
1: 이래서 사막의 보물이라고 하는구나.
2: 이러면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3: 나 불렀어.
2: 뭐지?
3: 그게 뭐냐?
2: 죄송해요. 제가 보물을 망가뜨렸어요.
0: 아니에요. 제가 망가뜨렸어요. 보물이 뭔지 궁금해서 금을 피부도 망가뜨렸냐고.
3: 에이? 보물? 아, 그 보물. 보물은 꽃이 아니야.
0: 네?
3: 이걸요.
2: 저건 그럼 이 꽃은요?
3: 아, 그거 저기 영감이 집 앞에서 따다준 꽃이요.
0: 꽃잎의 개수가 달라.
4: 그냥 집어 꽃이었네.
3: 꽃이 아주 예쁘지. 인형똥을 비료로 쓰면 돼.
2: 자, 새로운 요리 대령이요.
0: 예, 잘 먹겠습니다.
4: 채소 죽이잖아. 싫은데.
2: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져.
1: 그래, 뽀뽀야. 아빠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5: 아니, 이런 거 말고 고기 요리는 없어?
2: 고기만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이렇게 채소도 같이 먹어줘야지.
5: 이런 채소 중에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다 낫겠다.
2: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보든지. 요리가 뭐 쉬운 줄 알아?
5: 못할 것도 없지.
1: 이게 뭐야?
5: 아, 요리는 맛을 봐야 하는 거야. 어디?
2: 거봐. 요리는 쉬운 게 아니라고.
5: 요리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뭐지? 아.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맵고 달고 짠데 자꾸 먹고 싶어! 그래, 이거야! 짜잔! 엉클랑 표 채소주!
1: 저기...

0: 엄청 빨갛네.
1: 특별 소스를 넣었거든.
0: 마비야, 조금 전에 먹었던 채소 좀 맞아?

0: 맛있어. 대체 뭘 넣은 거지?
1: 요리도 별거 아니네 뭐.
0: 이건 엉클럭이 만든 채소죽. 저건 내가 만든 채소죽. 어디? 맛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부족해. 더 맵고 짜고 달게. 근데 이거 우리 가족이 먹을 건데. 그래, 자극적이지 않아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 아빠가 만든 새로운 요리야.
2: 와, 맛있겠다.
0: 어때?
3: 맛있어요.
0: 진짜?
3: 근데 조금 싱겁네요.
4: 아빠! 삼촌 요리처럼 찌릿찌릿한 맛 없어요?
0: 찌릿찌릿.
1: 이 엉클락님이 또 나서야겠군.
3: 마마미야, 정말 맛있는 요리야.
5: 매일 삼촌이 해준 것만 먹을래요.
6: 비보유.
1: 빅보쌈 최고의 요리사는 누구?
6: 엉클야 빅보쌈 먹을래.
5: 제 거야.
6: 빅보쌈
5: 최종의 할 거야.
1: 진정해. 음식은 얼마나 된다고.
3: 어머, 정말 맛있다.

0: 다들 원클럽 요리만 좋아하네. 그리고 이게 뭐지? 아니, 이 맛은 원클럽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군.
1: 얘들아, 밥 먹자. 너희 몹쓸 음식에 중독된 게로구나.
0: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어디? 깨끗한 이 맛! 이 기름!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죠?
1: 이것저것 귀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지. 그런데 뭘 넣었더라?
0: 알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0: 빅보썸 최고의 요리사는 누구?
1: 그건 어? 바로 나지.
0: 채소죽? 겨우 준비한 게 채소죽이야?
1: 저번하고는 다를 거예요.

0: 냄새는 뭐지?
1: 너무 싱거워요.
2: 맛없어.
1: 원래 이렇게 매웠었나? 싱거운데 자꾸 손이 가네.

0: 정말 맛있는 채소죽이야.
1: 맛있겠어.
2: 말도 안 돼. 인정 못해. 자, 먹어봐.
0: 어머, 저 빨간 소스 좀 봐. 너무 매워 보인다.
2: 됐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1: 역시 아빠 요리가 최고예요.
3: 다음엔 더 맛있는 요리 만들어줄게.
1: 멋있는다.
4: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1, 2, 3 잠옷.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0: 얼굴엔
3: 순한 킬킬.
0: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눈 떠봐, 로빈.
2: 로빈, 괜찮니? 로빈.
1: 안 돼, 로빈, 정신 차려, 로빈.
3: 일시적인 쇼크입니다. 혈액, MRI, CT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인데 왜 이런지.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 다른 병원에 가자. 다른 병원에선 치료할 수 있을 거야.
4: 여기가 열 번째 병원이잖아요. 선생님!
1: 우리 로빈, 이대로 못 깨어나면 난 살 수가 없는데.
4: 누가 못 깨어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살려내야죠.
5: 옛날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뾰족한 침 하나로 병을 고치던데.
1: 옛날 의사? 그래, 그분이 계셨어.
6: 머리에 지식을

0: 의원님, 여기가 어디예요?
1: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 의원님의 집이다.
2: 네? 허준 의원님이면 어이까지 하신 분인데 이렇게 허름한 곳에 계신다고요?
0: 설마, 선생님, 너무 급하게 찾아서 잘못 넘어온 거 아니에요?
1: 아니다, 여기가 맞아. 의원님 집이 이런 건, 그건 다 사정이 있어. 우선 로빈을 치료해야 하니 빨리 들어가 보자.
3: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1: 예? 새치기라뇨?
3: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입니다. 진료 받으시려면 줄을 서십시오.
1: 죄송합니다. 우리 로빈이 너무 위독해서 그러는데 먼저 진료 받으면 안 될까요?
3: 저 사람들도 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0: 저 아저씨는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좋아, 그렇다면 비장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2: 어? 비장의 방법?
0: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저씨, 저 먼저 치료받으면 안 될까요? 아,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고.
4: 아이고, 머리야. 아, 나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 아이고.
0: 그럼 아저씨,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저 먼저.
4: 아이고, 아저씨. 온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0: 이런, 안 되겠다.
5: 어이, 어이, 물러가라!

0: 아, 저기요! 방금 전까지 아프다면서요! 뭐예요?
1: 아하, 이놈! 썩 비키지 못할까?
0: 예? 아저씨, 저보다 늦게 왔잖아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1: 뭐라고? 너,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0: 누군데요?
2: 아,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1: 보약한 제 지으려 왔는데 일이 소란스러웠어야 원.
0: 이거 놔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1: 뭐라고? 내 이놈!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3: 그만하십시오.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1: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3: 약을 짓건 진료를 받건 줄을 서야 한단 말입니다.
1: 아하! 어찌 이런 천한 것들과 나란히 줄을 서란 말이오?
3: 사람 목숨에 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어? 내겐 영감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환자일 뿐이오. 진료를 받고 싶거든 줄을 서서 기다리시오.
0: 벌써?
4: 이런 망신을.
5: 예, 영감마님,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4: 두고 보자.
3: 아, 미안한 말씀 하나 드려야겠소. 오늘은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오.
6: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료를 못한다뇨?
3: 준비했던 약재들이 모두 바닥이 났어. 네, 내일 아침 최대한 빨리 약재를 구해볼 테니 그때 다시 오시오. 미안하오.
6: 허준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로빈이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치료, 아니 상태만이라도 봐주십시오.
3: 약재가 없어 사람도 돌려보낸 마당에 어찌 강아지를 치료한단 말입니까? 어허, 이거 참.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주 희귀한 맹독에 중독됐군.
0: 역시 허준 의원님은 아실 거라 생각했어요.
7: 의원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거죠?
3: 글쎄다, 아주 고약한 맹독이라.
6: 우리 로빈 꼭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3: 우선 열을 내려야 하니 황금이란 약초가 꼭 필요한데.
7: 약재가 다 떨어져서 황금도 없습니다.
6: 제가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3: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함께 찾기로 합시다.
6: 의원님, 한시가 급합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3: 어허,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가 아니요. 괜히 밤에 나섰다가 환자만 더 만들려 하시오.
6: 하지만...
7: 앉았어?
0: 고백할 게 있어.
7: 고백? 갑자기 무슨...
0: 널 좋아해.
7: 뭐라고?
0: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널 좋아해.

0: 너 정말 나를 좋아.
1: 불고기 널 좋아해. 피해자 치킨 너희들도 정말 좋아. 뭐라고? 당장 나가!
2: 쟤는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선생님은 어디 계신 거지? 어?
3: 선생님, 여기 계세요?
4: 온다리구나. 일단 들어오너라. 무슨 일이지?
3: 선생님이 안 보이셔서요.
4: 이 방엔 안 오셨는데.
3: 어? 우와, 이게 다 뭐예요? 파, 마늘, 생강, 매실? 혹시 의원님 혼자 야식 드시려는 거예요?
4: 야식이라니. 이 재료들을 이용하는 책을 쓰고 있었단다.
3: 책이요? 아, 요리책 쓰시는구나.
4: 요리책이 아니라 의서란다.
3: 정말요? 그럼 이런 음식들이 약이란 말이에요?
4: 오늘처럼 약재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병을 치료할 책을 쓰는 거란다.

0: 로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황금을 찾아서 갈게. 이곳에도 황금은 없구나. 좀 더 올라가 봐야겠어. 아이고, 허리야. 저건? 어? 찾았다!
1: 어? 의원님!
2: 어, 일어났느냐?
1: 커즈너 의원님, 아침부터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2: 어제 사람들한테 약속한 대로 약초들을 구해오는 길이랍니다.
1: 와.
2: 아, 참, 설 선생은 아직 안 돌아온 것이냐?
1: 네, 아마 혼자서 약초를 캐러 가신 것 같아요.
3: 의원님, 다녀오셨습니까?
2: 어? 오호, 로빈은 어떠냐?
3: 다행히 심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열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약재는 다 구하셨습니까?
2: 다른 건 다 구했는데 황금은...
3: 우선 열을 내려야 치료를 할 터인데...
0: 제가 구해왔습니다! 어? 황금!
2: 어?
1: 선생님!
0: 로빈, 좀 어때?
1: 아직 열은 계속 있어요.
0: 의원님, 이건 맞죠?
2: 오, 맞소. 아, 고생하셨소, 설선생. 이 구하기 힘든 걸 어찌 하룻밤 사이에 구해오셨소. 정말 대단하오.
1: 선생님!
2: 이런, 이런, 탈진한 듯하니 어서 안으로 모시거라.
4: 이리 오너라! 어?

0: 아니, 어제 오셨던 영감 아니시오?
1: 어제 내가 당한 일은 넓은 나량을 베풀어 문제 삼지 않겠네. 대신 너는 가지고 있는 약초들을 모아 보약을 지어오게. 어?
2: 영감마님, 여기 약초들이 잔뜩 있사옵니다.
3: 안 돼요! 이 약초들은 선생님이 고생해서 힘들게 캐오신 거라고요!
2: 비키거라!
0: 미안하오. 이 약초들은 어제 돌려보낸

0: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고 저 황금은 저자가 힘들게 구해온 것이라 드릴 수가 없어.
1: 에이, 또? 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됐다! 여봐라! 약초를 가져와라!
2: 예! 왜 이래요?
3: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2: 회원님!
1: 귀향은 의원 주지. 골 좋구나! 가자!
4: 안 돼! 로빈을 살릴 약초가!
3: 이건 놔라! 약초를 놓고 가시오! 뭐 하는 거야!

0: 저게 뭐야?
1: 이 조그만 녀석이! 이 녀석!
2: 못 맞췄지!

0: 영감 마님! 아이고, 이러는지! 괜찮으십니까?
1: 같이 가요!
2: 의원님, 괜찮으세요?
3: 아. 덕을 중화시키려면 유황과 오가피, 말린 포도가 필요하고 아주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황금은 몸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탁월하기에 덕을 중화시키기 전에 꼭 필요한 약재이다. 또한 나의 아픔보단 병자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면 비로소 가장 알맞는 탄약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약이 네 몸의 독을 중화시켜줄 것이다.
4: 로빈! 로빈, 정신이 드니?
3: 자.
4: 로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로빈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3: 벌써 몇 번째 인사를 하는구요.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거늘. 그것보다 워낙 맹독에 중독됐던 터라 해독제 역시 독하게 써야 했소. 이후 강아지에게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되는군요.
4: 살았으면 됐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5: 누군지 알아?
6: 당연하지. 우리 로빈의 목숨을 구해주신 의원님이시잖아.
4: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6: 아, 어떡하지? 친구들이랑 게임하기로 했는데.
5: 아, 그래? 그 방법을 써야겠다.
7: 아이고, 선생님, 죄송한데 저 배가 아파서 빨리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8: 설마 너 게임하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7: 아니야.
4: 그러면 지금 당장 허준 의원님을 모셔올게요. 의원님께 침을 맞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7: 침이요? 아, 죄송해요. 사실은 꾀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4: 허준은 조선 중기의 의학자로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적을 체계적으로 집필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25권, 25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하여 저술한 의학서입니다.
8: 아, 그렇구나.
4: 동의보감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 치료보다 예방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 둘째, 많은 처방들 중에서 요점만을 간추릴 것. 셋째, 백성들이 약초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이름을 작성할 것입니다. 약을 구하기 쉽지 않은 백성들도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널리 쓰이는 약재를 고르고 채취 시기, 약초가 자라는 곳, 복용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7: 우와!
4: 어때요? 백성들을 생각한 허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
7: 네!
4: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9: 야호! 허준카드 수집 성공!
7: 옛날에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4: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니?
10: 단군 왕검은 우리 엑스맨님이라니까.
11: 단군 왕검은 우리 온달님이야.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점심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저녁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하루육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뽀르르
2: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호빵의 비밀.
8: 추워. 이렇게 추운 날엔 호빵이 딱인데. 우와, 호빵이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우와, 내가 좋아하는 단팥맛 호빵이잖아. 맛있다. 하나만 더 먹을까? 하나 더. 하나밖에 안 남았네. 누나가 보기 전에 얼른 먹어버려야겠다.
7: 호떡아, 호빵 먹자. 꼬 하려고 했는데 벌써 먹고 있네. 맛있지? 나도 먹어야지. 오잉! 호빵이 어디 갔지?
8: 그게 여기. 그리고 여기.
7: 뭐야, 호떡이 너 혼자 다 먹은 거야? 난 너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넌 혼자 자냐? 호떡아!
8: 아, 깜짝이야! 내 호빵!
7: 호빵도 혼자 다 먹고 내가 얘기하는데 자고!
8: 그냥 막 잠이 계속 쏟아져. 누나, 나 호빵을 먹었을 뿐인데 왜 자꾸 잠이 쏟아지는 걸까? 호빵을 먹었을 뿐인데 왜 자꾸 잠이 쏟아지는 거냐고. 왜요?
7: 아이고, 나는 모르지. 난 호빵을 못 먹었으니까.
9: 딱지.
7: 호빵 딱지가 깜빡이니까 호떡이 네가 가서 직접 알아. 보진 못하겠구나. 어쩔 수 없지. 내가 가야지. 아닌가? 결혼식장 같기도 하고.
10: 밀가루빵 신부와 단팥 신랑이 단팥맛 호빵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구마.
11: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군.
10: 축하하구마.
12: 행복하세요.
13: 감사합니다. 달달하게 잘 살게요.
14: 그럼 부케 던집니다. 하나, 둘, 셋.
7: 어? 내가 받아버렸네.
15: 탄수화물 축하해.
7: 내가 탄수화물이라고? 근데 호빵을 많이 먹으면 왜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 거야?
16: 나 모를 텐데.
14: 나도 모르지.
13: 천생연분입니다. 나도 몰라요.
14: 아, 몰라.
10: 나는 모르는구마. 그건 직접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거구마.
7: 아, 그래. 호떡아, 내가 들어있는 호빵을 먹어줘. 제발.
8: 호빵 맛있겠다.
11: 자, 그럼 밀가루빵 신부님과 단팥 신랑님 그리고 들러리들까지 호떡이 몸속으로 행진!

0: 잘 살아야 하는구만.
1: 내가 왜 이러지?
2: 어머나, 아밀레이스 원장님 괜찮으세요?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하긴 오늘만 벌써? 밀가루빵 신부와 단팥 신랑 다섯 쌍이 다녀갔으니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쓰러질 만도 하죠. 여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어서 푹 쉬세요.
1: 그럼 좀 쉬겠습니다.
2: 조심해. 부탁이에요. 조심하세요. 어머나, 또 밀가루빵 신부랑 단팥 신랑이잖아. 가만히 있어보자. 자, 오늘은 탄수화물 소화 쉽니다.
3: 아니, 왜요?
2: 오늘따라 호빵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 샴푸가 기가 막혀. 물론 기가 막히게 샴푸하고 기가 막히게 커트도 해서
4: 설탕에서
2: 탄수화물을 소화시켰죠.
3: 그러니까 저도 어서 소화시켜주세요.
2: 안 된다니까요. 아밀레스 원장님이
5: 짐 원장님.
2: 나도 힘들었어. 오늘은 탄수화물 소화시킵니다.
5: 그럼 혹시 호빵을 많이 먹어서 짐 원장님도 아밀레스 원장님도 너무 힘들어서 졸음이 쏟아지는 건가요?
2: 위님이 아실 거예요.
5: 위님이요?

0: 또 밀가루 신부와 단파 신랑이 들어왔잖아.
1: 위님, 호빵을 많이 먹으면 왜?
2: 왜? 탄수화물, 설탕, 소화도 안 된 채로 위산탕에 온 거야.
3: 그게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0: 응? 아유, 저런. 아니, 나도 오늘 밀가루빵 신부와 단파 신랑 다섯 쌍을 소화시키느라 힘들었는데.
2: 일단 탄수화물, 설탕 당장 소장으로 가. 난 소화 못 시키니까.
4: 소장으로 가면 저 소화될 수 있는 거죠? 설탕!
1: 근데 위님, 왜 호빵을 많이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0: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호빵을 많이 먹으면 특히 밀가루빵 신부
1: 여보!
4: 여봉봉!
2: 말고 밀가루빵 신부 딜러리 글루텐!
0: 그래, 너 소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5: 그래서
3: 저희들
4: 소화는
5: 포기하실 텐가요?
2: 포기를 할 수야 없지. 좋아요, 해봅시다. 자,
4: 야호!
5: 하나, 둘, 셋.
2: 자, 준비되셨으면 위산요.
0: 힘들어. 혈자, 영양분 좀 부탁해.
6: 위님! 영양분 가지고 왔습니다.
0: 고마워.
6: 뇌님께 가려다가 위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1: 뭐라고요? 그럼 뇌님은요?
7: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것이냐.
8: 뇌님, 조이면 아니 되십니.
6: 내가 뇌님의 영양분인 당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위님께 먼저 오는 바람에.
1: 그럼 뇌님이 당이 부족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8: 맞아.
1: 위님, 뇌님을 졸리게 하면 어떡해요?
0: 나도 소화를 시키려면 영양분이 필요해. 아니, 그럼 소화를 포기할까?
3: 그럼 배 아플 거라고.
1: 뭐라고요? 혈장님, 어서 뇌님에게 당을 가져다 주세요.
6: 뇌님이 졸린 건 인슐린 반장님 때문이기도 해. 아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0: 어떤 일?

0: 꼬비가루빵 신부랑 단팥 신랑이잖아. 당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 혈장! 혈장!
1: 네, 소장님! 아, 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0: 밀가루빵 신부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면 단팥 신랑한테도 설탕이 있어. 설탕을 소화시키면
2: 당당당당당당당.
0: 아유, 그래서 호빵을 많이 먹으면 당도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저 당들을 간 셰프님께 들다 주시게.
1: 예, 소장님. 당들아, 가자. 네.
3: 아, 잡지 마라.
1: 가자니까. 아,
4: 아유, 오늘따라 당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아, 이제 엉덩이 좀 붙이고 쉬어볼.
5: 비상, 비상, 핏줄에 또 당이 들어왔다. 인슐린 반장은 당장 당잡으러 출동하라.
4: 또 당이 들어왔다고? 당들아, 기다려라!
1: 당들아, 어서 따라와!
6: 시당, 시당, 도망친다!
7: 아, 아프다! 아프다!
4: 아프다! 나 인슐린 반장! 핏줄에 있는 당들은 싹 다 잡아드린다! 가자!
6: 시당, 시당, 시당!
1: 인슐린 반장님께서 당들을 싹

0: 맛있어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1: 호빵은 하루에 하나씩만. 호빵처럼 밀가루 음식은 적당히 먹어줘, 제발.
0: 네, 위님! 오? 우와, 밀가루 주식 최고 딱지다!
2: 위님, 그럼 우린 이만...
3: 소장으로 가야겠어요.
4: 네네, 소화 다 됐으니 소장으로 행진! 봐봐.

0: 블루베리 파워!
1: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언제 다 먹은 거야? 나 혼자 블루베리 다 먹은 줄 알면 누나가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떡하냐.
0: 뭘 어떡해?
1: 아, 깜짝이야! 누나! 누나 왜 왔어?
0: 왜 오긴! 우리 오늘 블루베리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로 했는데. 블루베리가 다 어디 갔지? 어디 떨어졌나? 어디 간 거야?
1: 글쎄, 어디 갔을까?
0: 어떡해. 네가 먹었겠지?
1: 아닌데, 아닌데. 나 안 먹었는데, 진짜야.
0: 입가에 묻은 건 뭐야? 앞치마에 묻은 건 뭐냐고. 블루베리를 먹다가 묻혔겠지.
1: 들켰네. 블루베리가 보라색만 아니었어도 안 들키는 건데. 왜 하필 블루베리는 보라색인 걸까? 왜 하필 블루베리는 보라색인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건 블루베리는 보라보라 경호원이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
2: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어? 블루베리 딱지가 깜빡인다. 잘 됐다. 호떡이, 네가 직접 가서 보라보라 경호원이 누구인지 또 블루베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고 올래?
1: 알았어. 자, 얍.
3: 여기는 1번 경호원. 앞쪽은.
4: 2번 경호원, 오른쪽도 이상 없습니다.
5: 3번 경호원, 뒤쪽도 이상 없습니다. 4번 경호원, 왼쪽은? 왜 대답이 없어? 4번 경호원, 나와라. 당장 대답해.
0: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요?
6: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5: 블루베리 공주님.
0: 오케이.
6: 뭐야?
7: 4번 경호원 못 봤어?
4: 못 봤어요.
5: 대체 자리를 안 지키고 어딜 간 거야?
1: 어? 여긴 어디지?
8: 4번 경호원!
6: 대체 어디 있던 거야?
4: 우리 보라보라 경호원의 임무를 잊은 거야?
5: 우린 첫째도 블루베리 공주님의
8: 안전!
5: 둘째도
8: 안전!
5: 셋째도
1: 안전?
5: 그렇지! 잘 알면서 블루베리 공주님의 안전은 안 지키고 도대체 어딜 갔다 와?
1: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블루베리 공주님의 안전을 지키는 보라보라 경호원이라 이 말이지.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거지?
9: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다시 등장했다.
0: 뭐라고? 자외선 왕자가 나타났다고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든든하네. 다들 자리를 지키세요.
8: 네, 블루베리 공주님.
6: 보라보라 경호원, 지금부터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부터 블루베리 공주님을 안전하게 지킨다.
1: 어떡해요?
6: 우리에겐 무기가 있잖아. 바로 이거.
10: 심심한데 블루베리 공주나 괴롭혀볼까?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0: 자외선이 실수 없이 나가고 있어요.
1: 보라보라 경원, 자외선 차단 작전 실시.
2: 뭐해? 얼른 안토시아닌 우산 펼쳐.
3: 우산

0: 이런. 아니,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잖아. 보라보라 경호원들 때문에 이 블루베리 공주를 쓰러뜨릴 수가 없잖아. 좋아. 더 강력한 자외선 화살을 쏴주마.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1: 보라보라 경호원! 블루베리 공주님이 자외선 화살을 맞지 않도록 빈틈없이 지킨다!
2: 빈틈없이 지킨다!
3: 근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0: 당연히 자외선 공격이 멈출 때까지!

0: 뭐야? 아이,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내일 쏘지 뭐.
1: 자외선이 사라졌다.
2: 블루베리 공주님,
3: 괜찮으세요?
4: 괜찮아요. 오늘도 보라보라 경호원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5: 에이, 뭘요?
6: 아, 블루베리 안에 있는 보라보라 경호원들이 블루베리 공주님을 이 우산으로 지켜주고 있었어. 근데 이 우산 이름이 뭐라 그랬죠?
5: 안, 포, 시.
6: 아! 닌, 안토시 아닌.
2: 아, 아, 아, 아, 아,
7: 왜 그래? 아무래도 자외선 화살에
2: 당한 것 같아요.
6: 어떻게 좀 해보세요.
1: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6: 아, 그거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나, 블루베리를 꽁꽁 얼려줘. 블루베리를 꽁꽁.
8: 응? 꽃다가 뭐라고?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넣으라고. 알았어.
6: 냉동실에 넣었나? 보라보라 경호원들도 블루베리 공주님도 꽁꽁 얼었잖아. 벽의 문이 열렸다.
1: 블루베리가 꽁꽁 얼면 세포 벽문이 열려서 우린 어디로든 출동할 수 있어.
9: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6: 보라보라 경호원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7: 블루베리가 꽁꽁 얼면 보라보라 경호원이 더 늘어나고
3: 안토시아닌 우산도 더 늘어나서
8: 난 더 강해질 거예요. 이제 호떡이가 꽁꽁언 블루베리만 먹으면 되는데.
6: 꽁꽁언 블루베리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8: 이렇게.
6: 어? 꽁꽁언 블루베리네. 아이스크림처럼 맛있잖아.
10: 지금부터 호떡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 보라보라 경호원
8: 출동!
5: 출동!
11: 자, 신경세포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경호원의 이름 기억하지? 자, 뭐라고?
12: 자, 보자. 경호원입니다.
11: 아니 보자 보자 경호원이 아니라 보라 보라 경호원. 자, 뭐라고?
12: 보아 보아 경호원입니다.
11: 아니지 신경세포 왜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야?
8: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보라 경호원, 신경세포가 뇌님의 말을 잘 기억하도록 만든다. 시시.
5: 네, 블루베리 공주님.

0: 안토시아닌 파워 흡수!
1: 와, 그래, 신경세포! 자,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경원의 이름은?
0: 보라보라 경원입니다. 보라보라 경원의 안토시아닌 파워는 신경세포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1: 아, 그래! 신경세포! 돌아왔구나! 아, 고맙소! 보라보라 경원! 그리고 블루베리 공주!
2: 보라보라! 이 놀라운 보라보라 파워를!
3: 아, 처음 뵙겠습니다. 로돕신이에요. 전 눈의 여왕님이 잘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 네, 로돕신이 빛을 받아들여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면 저는 뇌님께 보고를 하죠.
3: 오, 눈의 여왕님, 파리가 나타났습니다.
4: 파리? 뇌님, 파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로돕신 또 쓰러졌어? 보시다시피 로돕신은 잘 쓰러진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잘 안 보여요.
5: 눈의 여왕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라보라 경호!

0: 안토시아닌 파워!
1: 흡수! 오! 깨워줘서 고마워요, 보라보라 경호원, 블루베리 공주님! 오! 눈의 여왕님! 모기가 나타났습니다!
0: 안토시아닌 파워!
1: 흡수! 오! 아, 또 깨워줘서 고마워요.
0: 보라보라, 이 놀라운 보라보라 파워를!
2: 그러니까 블루베리 속의 보라보라 경호원들은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어서 신경세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눈도 좋아지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꼭 먹어야지.
3: 블루베리가 꽁꽁 얼면 안토시아닌이 더 많아져서
4: 우린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
2: 그렇다면 꽁꽁 언 블루베리도 많이 먹어야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0: 미래로 간 번개맨. 아니 이건 미래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도대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아무래도 가봐야겠다. 좋아. 미래로 번개 시간 이동. 자, 여기가 미래? 그런데 누가 날 부른 거지?
1: 번개맨!
0: 아니, 너희는?

0: 우와, 번개 특공대? 너희들 아주 멋진 영웅이 되었구나.
1: 네, 번개.
0: 아, 그런데 미래가 왜 이렇게 된 거야?
2: 블랙별의 블랙 대마왕이 가시별 대장을 물리치고 지구를 정복했어요.
3: 그래서 아차아차차도 블랙별 대마왕의 부하가 되었죠.
0: 어, 말도 안 돼. 내가 있는데 어떻게?
4: 그게 우리를 구하려다가 블랙 대마왕의 블랙 수정에

0: 그래서 과거의 번개맨을 부른 거예요. 블랙 대방을 부추길 수 있는 건 번개맨뿐이니까요.
1: 이럴 수가. 미래의 번개맨이 갇혔다니. 아니, 이건 뚝딱이 웃음소리. 안 돼, 웃으면 잡혀간다고.
2: 뭐? 웃으면 잡혀가?
3: 블랙 대마왕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행복한 웃음소리거든요.
4: 뭐냐, 웃음소리가. 감히 겁도 없이 웃어? 암흑 감옥으로 가게 될 거야.
5: 웃기도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6: 조용히 해. 어서 감옥으로.
0: 차차차차 뚝딱이를 놔줘.
5: 번개맨.
3: 뚝딱아.
4: 번개맨? 번개맨은 블랙 대마왕님의 블랙 수정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왔지?
6: 어떻게 나왔건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도 예전의 아차차차가 아니야.
4: 맞아. 블랙 대마왕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지? 아차!
6: 아차차! 블랙 파워!
0: 자, 반산! 자! 이따가 이쪽으로! 자! 좋아! 스톰 파워!
3: 빅클 파워!
0: 아차차차, 블랙 대마왕은 어디 있지? 블랙 대마왕을 어서 부르시지.
4: 너희들이 부르라고 내가 부를 줄 알아? 내가 왜?
6: 못 불러. 절대 안 불러.
3: 어쩌지?
0: 안 되겠어. 어, 그래, 블랙 대마왕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잖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주 크게 웃어서 블랙 대마왕을 이곳으로 불러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크게 웃는 거예요. 하나, 둘, 셋!
7: 꿈과 희망이 사라진 블랙 대마왕의 세상에서 웃음소리를 내는 자 누구인가? 블랙 대마왕이 잔다!
3: 블랙 대마왕!
8: 세상을 지배하는 난 위대한

0: 루스!
1: 지구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블랙 대마왕,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자!
0: 언제나, 넌 분명 내가 블랙 수정에 가두었는데.
1: 난 과거에서 온 번개맨이거든.
0: 과거에서 온 번개맨도 블랙 수정에 가두면 그만. 암흑의 기운을 모아 블랙 포스!
1: 예, 시제!
0: 과거의 번개맨도 별것 아니고, 과거의 번개맨도 블랙 수정 감옥에 가둬라. 블랙 수정
1: 번개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
2: 안돼. 친구들, 번개 에너지가 강해질 수 있게 다 같이 번개맨을 외쳐봐요.

0: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모아 번개 총파! 번개 파워!
1: 아니, 이럴 수가.
0: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이길 수 없는 법. 받아라, 온 우주의 빛을 모아 번개 파워!
1: 나는 강하다! 나는 기쁘다! 강한 완벽한 어두!
0: 어림없지? 한 번 더! 번개 파워!
2: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어? 먼저 사라질게.
3: 야! 내가 잡아갈 거야!
4: 와! 도망갔다!
5: 번개맨 덕분에 평화를 되찾았어요.
4: 고마워요, 번개맨.
0: 아니야.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너희들 번개 특공대의 힘이지. 어? 이런. 과거에도 또 사건이 생겼나 보군. 난 이만 과거로 돌아가 볼게. 그럼 미래의 지구를 부탁해.
6: 네, 네.
0: 다시 과거로 번개 시간 이동. 자,
4: 번개 가요.
7: 안녕. 그런데 지금의 번개맨은 어떻게 됐을까?
5: 아직 블랙 수정에 갇혀 있겠지.
8: 설마,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번개맨을 불러봐요.
9: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0: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저희가 과거의 번개맨을 불러서 블랙 대마왕을 무찔렀어요.
0: 그래? 고마워 번개 특공대. 그리고 고마워요 친구들.
1: 앞으로 번개맨이 더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지켜줄게요.
2: 번개 특공대요.
1: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해요. 자, 준비.

0: 발송! 발송! 퀴즈! 그럼 첫 번째 문제 나와라. 얍! 어? 저건 퍼즐 조각 같은데요.
1: 허허, 저 조각을 번개 특공대에 돌아라가 돌렸더니
0: 돈다.
1: 우와, 독이 나와라. 얍.
0: 어어.
1: 자, 1, 2, 3번 중에 방금 문제의 조각과 같은 조각은 몇 번일까요?
0: 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2: 보기 세 가지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알고 있는 친구 손들어 주세요.
3: 저요.
2: 우리 친구 아주 씩씩하게 손을 들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은 몇 번이죠?
4: 2번.
2: 다시 한 번 더.
4: 2번.
2: 1번?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 맞죠? 1번?
4: 2번.
2: 1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친구.
0: 잘했어요.
2: 고객님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와. 잘했어요.
1: 자, 너무나 우리 친구 잘했죠?
0: 네.
1: 문제는요?
0: 문제 주세요. 빨간색 물감하고 파란색 물감이 있어요. 그런데
1: 바람풍이 바람을 불었더니 물감이 섞여버렸어요.
0: 어떡해요.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섞이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1번 초록,
1: 2번 보라,
0: 3번 노랑.
1: 자, 과연 어떤 색으로 변할까요? 번개맨을 쳐주세요. 번개맨.
2: 우리 친구가 씩씩하게 손을 들고 있... 여기는 아빠가 더 씩씩하게 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줄까요? 자, 우리 친구 정답 몇 번이죠?
4: 2번.
2: 2번 무슨 색깔?
4: 보다.
2: 2번 보라색 정답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물감이 섞이면 보라색이 되죠?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0: 와, 잘했어요.
2: 우리 다른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0: 안녕. 우리 다음에 더 재미있는 문제로
1: 다시 돌아온다. 우리 함께한 알쏭발쏭 퀴즈
5: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6: 장화 씨는 고양이.
7: 옛날 마음씨 착한 청년이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8: 안녕.
9: 안녕.

0: 당연히 구해줄게.
1: 아, 정말요?
0: 잠깐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1: 됐다.
0: 자 이제
1: 열기만 하면 돼요. 자,
0: 잠깐만. 자, 이거 안 열리는데?
1: 아, 이거 이렇게 열면 되거든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0: 그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1: 제발요.
0: 이렇게.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확 열면 나왔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 나왔네. 우와, 나 자유다. 자유다.
0: 근데 고양이 너 장화를 신었네?
1: 아, 장화요?
0: 응.
1: 아, 네. 전 아주 특별한 고양이니까요.
0: 특별한 고양이?
1: 네. 사실 전 저 성에 살고 있는 공주님의 고양이랍니다.
0: 그래? 말해봐.
1: 그런데 나쁜 괴물 백작이 나타나서 절 팔아넘기고
0: 빵을 한 입에.
1: 빵 먹고 싶다. 빵이 먹고 싶다.
0: 빵.
1: 우와, 맛있겠다.
0: 이거 두 개밖에 없긴 한데.
1: 그럼 내가 하나 먹고 싶다.
0: 알았어, 하나 더 줄게. 자.
1: 아, 정말요? 우와, 고맙습니다. 정말 착하시네요.
0: 자, 그럼.
1: 우와, 맛있겠다. 맛있다.
0: 너 배가 많이 고팠구나. 천천히 먹어, 천천히.
1: 빨리 걸지 말아요.
0: 맛있게 먹어. 그럼 나도 빵을.
2: 백작이 먹을 걸 다 뺏어가셔.

0: 밖에 한 날도 없는데.
1: 아, 그래? 아,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2: 그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서 맛있게 나눠 먹어.
0: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그래, 그래. 조심히 가.
3: 아우, 답답해, 답답해. 빵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주면 어떡해요.
2: 아이, 뭐 물론 그렇긴 한데 나보단 쟤네들이 더 배고파 보이잖아.
3: 정말 너무 착하시네요. 빵도 나눠주고 저도 구해주시고. 좋아요. 그럼 저도 선물을 드리죠.
2: 선물? 그게 뭔데?
3: 저 성으로.
2: 저 성으로?
3: 저랑 같이 가세요.
2: 아, 잠깐. 근데 네가 아까 그랬잖아. 저 성에는 무시무시한 괴물 백장이 있다고.
3: 아유. 있지요. 있어요. 응. 하지만 날 믿고 따라오세요. 나를 따르라.
2: 따르라.
4: 그렇게 둘은 무서운 괴물 백작이 살고 있는 성으로 갔어요. 과연 장화 씨는 고양이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5: 에이, 고양이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좀 똑바로 청소하시오. 좀 팍팍 이렇게 하란 말이야, 좀.
0: 네. 정말. 괴물백장
3: 공주님
0: 여보 괜찮아?
3: 잘 지내셨어요 공주님?
0: 어, 어떻게 된 거야?
3: 아니 뭐야, 청소까지 시키고. 공주님,
5: 아니 내가 분명히 팔아넘겼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지?
3: 백장님, 저는 이제 백장님 말에 진짜 잘 들을 거예요. 빵도 한 개만 먹을 거고요. 울지도 않을 거고요. 백장님이 시키신 일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공주님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0: 뿅뿅. 야옹아. 어, 근데 저분은 누구셔?
3: 아, 이 사람이요? 아, 제가 심부름꾼 하나 데리고 왔어요.
2: 뭐? 심부름꾼? 너 지금 나 얘기하는 거 아니지? 고양이 너 진짜?
5: 아, 좀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3: 비리비리해 보이는데도요? 착해요.
2: 아, 그래?
3: 심부름 엄청 잘할 것
2: 같아.
3: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2: 아니, 구해줬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됐고, 나 간다. 안녕.
3: 잠깐! 가긴 어딜 가?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땐 그냥 나갈 수 없다. 큐!
5: 우와! 아이고, 잘한다, 잘해, 우리 고양이. 우리 고양이 확 달라졌구나.
3: 그럼요, 저는 이제 백장님 겁니다. 뾰, 뾰, 뾰,
5: 잘한다, 잘해.
0: 정말? 야옹아, 너 왜 그래?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어서 도망가세요.
2: 감사합니다.
3: 네? 나긴 어딜 가? 도망가다가 걸리면 우리 백장님이 사자로 변신해서 널 확 잡아먹을걸?
2: 어? 참나, 말도 안 돼. 변신? 그게 가능하다고?
3: 와, 백장님, 우와! 쟤 지금 보셨죠? 저 안 믿어. 일단 변신하는 거 볼래?
2: 에이, 말도 안 돼.
3: 하지 마세요.
5: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 무시무시한 변신 능력을 한번 보여주지. 자.
3: 정말요?
5: 그래. 자. 변해라.

0: 안 돼요. 백장님은 이렇게 큰 사자로만, 아니 그보다 조금 뭐 늑대나 여우 이런 거는 변신이 가능한데 작은 건 안 되잖아요, 그쵸?
1: 아니야, 작은 것도 돼.
0: 에이, 뭘 되긴 뭘 돼요. 지금 아무도 안 믿는 눈치인데 안 될 것 같죠, 그쵸?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요, 자존심 상하실 게.
1: 작은 것도 된다니까.
0: 그럼 뭐.
2: 그럼 고양이?
1: 아이, 좀만 더 써봐. 좀만 더 써봐.
0: 조금 더 작은 거라면. 아, 뭐라고요? 생쥐? 어머,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생각인데. 친구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참, 되려나 모르겠는데, 백장님.
3: 생쥐는 진짜.
0: 친구들이 생쥐 그래. 될 수 있냐고.
1: 뭐, 생쥐? 생쥐?
0: 네.
1: 그 까입고 바로 변신할 수 있어.
0: 정말요?
1: 자, 보여주지. 자,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
0: 생쥐!
2: 야옹이는 역시 똑똑해.
0: 아, 야.

0: 이렇게 착한 청년은 공주님에게 선물도 받고 그 후로 둘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는 침착하게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지혜롭게 생각해보기로 해요. 알았죠? 좋아요. 행복이 함께하는 도시 김천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랜?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3: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내가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먹고

0: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술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대모험.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2: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수호요정인 미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 여기에서 꼬니와 떠니가 색칠놀이를 하고 있어요. 안녕, 꼬니, 떠니.
13: 떠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14: 떠니,
13: 떠니.
14: 꼬니,
13: 꼬니.
14: 떠니,
13: 떠니,
14: 떠니,
13: 꼬니, 꼬니, 꼬니, 꼬니.
15: 어, 떠니,
13: 떠니, 꼬니, 꼬니,
14: 떠니, 떠니, 떠니, 떠니.
13: 꼬니, 꼬니.

0: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달라는 떠니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떠니는 크레파스를 계속 빌려주었는데 말이에요. 떠니가 기분이 많이 상하겠는데요.
1: 꼬니, 꼬니. 흥, 떠니.
0: 이런,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아서 떠니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1: 꼬니.
0: 꼬니, 왜 떠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았니?
1: 꼬니, 꼬니.
0: 아, 꼬니의 크레파스를 아껴 쓰고 싶어서 그랬구나.
1: 꼬니.
0: 하지만 꼬니, 떠니는 꼬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었잖아. 그렇지? 떠니는 꼬니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크레파스를 선뜻 빌려주었던 거야. 꼬니에게도 떠니가 소중하지?
1: 꼬니! 꼬니!
0: 그래, 그러면 떠니에게 꼬니의 진심을 담아서 말해주자.

0: 쌍이 쌍이
1: 쌍이 쌍이
0: 쌍이 쌍이
2: 쌍이
0: 쌍이
3: 쌍이
2: 쌍이
4: 써니가 여기에 있었군요.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요. 꼬니가 써니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말할 수 있을까요?
1: 꼬니, 꼬니, 꼬니, 꼬니,
5: 꼬니,
1: 꼬니, 꼬니.
2: 꼬니!

우와, 고니가 솔직하게 사과해서 떠니의 마음이 풀어졌나봐요. 정말 잘됐죠.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니니키즈.

Red. Purple. Gray. Pink.

brown. Blue. Green. Yellow.

0: 야,
1: butterfly. Tyrannosaurus. Airplane.

Elephant. Police car. Shark.

Spinosaurus. Hamburger. Ice cream.

Bicycle. Lion. Ant.

0: 됩니다.
1: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0: 빵.
1: 야, 내 손이 크게 바뀌네. 말만 소개하면 빨간 거 봐. 야, 아무리 뜨는 게 손에 들리거든 너.
2: Purple. Pink. Brown. Orange. Purple. Pink. Brown. Orange.

0: 용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순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기성하게 날뛸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하게 날뛸까.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하게 날뛸까.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네.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지구 영웅 번개맨.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읽기.
3: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4: 읽기.
3: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읽기.
5: 우리 모두
6: 읽기. 올바르게 키우자
7: 읽기. 얼리면 더 맛있어.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1화 영웅에게 휴가라뇨.
12: 난 끝났어, 깡통뱀을! 어디로 간 거지?
13: 날 만만하게 봤군.
12: 전기 보석감을 쓸 때건. 예, 대장님.
14: 번개맨님, 생일 축하드리며 번개팜 20% 할인 안내드려요.
12: 예, 나중에 갈게요.
13: 뭐야, 생일이었냐?
12: 이제 가봐, 끝내자. 번개, 펌! 최근
15: 호달달달 호달달달 호달달달달달달.
12: 웬일로 부활을 데려왔지? 번개 도착! 자.
16: 오빠!
12: 오빠?
16: 저 사람 내 남편이야!
12: 남편?
16: 진짜.
12: 어?
16: 여보! 여보 괜찮아? 여보 정신 차려. 괜찮아? 여보.
12: 진짜.
16: 개민 오빠 제정신이니? 제정신이야.
12: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번개 이동으로 얼른 병원에. 아, 죄송합니다. 근데 친구 혹시?
16: Yes. 오빠 팬클럽 분당 댄스머신 권또또.
12: 또또 20년 전 팬클럽 회장이던 그 또또 친구? 또또 친구가 벌써 엄마라니.
16: 오빠 20년 전이야. 벌써 졸업하고 취직했고 엄마라고.
12: 시간이 그렇게. 나는 지구 지키느라 바빠서.
16: 난 가족 지키느라 몰라. 바빴어. 아니 그런데 매일 이게 뭐야?
17: 저희 아빠 번개 맞고 기막해서 제 유치원 늦었고요. 괴물 나온다고 집값도 떨어질 거래요.
16: 그러게 말이다. 여보, 일어나. 가자. 나도 가족 좀 지키자. 응? 갈게.
12: 가족.
17: 그래도 팬이에요.
11: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13: 번개맨, 좀 쉬다 와라.
11: 네? 쉬라니요?
13: 네 전투가 지구인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어. 영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11: 그럴 리가.
13: 지구는 이제 안전해. 그러니까 개맨이 너도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다 와.
12: 번개망토를 반납하란 말입니까?
2: 축하한다, 영웅 번개맨.
12: 암흑 에너지가 가끔 발견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13: 나중에 보자, 번개맨.

0: 안녕하세요.
1: 휴가 접수되셨고요. 리조트는 달, 화성, 목성 이렇게 자리 남아 있으세요?
0: 달은 제가 토끼털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1: 아, 그럼 화성 어떠세요? 여기는 동물 자체가 아예 없으세요?
0: 거기는 밤에 영하 70도까지 내려가지 않나요?
2: 껴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네, 그럼 목성 어떠세요?
0: 아, 지구. 지구는 자리 없나요?
3: 어, 거기는 정말 안 되세요. 여기는 기후위기, 빈부격차, 도파민 중독 있으시고요.
0: 대신에 가족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예, 지구. 지구로 갈게요.
3: 교환 취소 안 되시고요. 후회도 안 되세요?

0: 사진보다
1: 더 빈티지하네.
0: 태어나서일까? 생일이면 난 아빠와 낙엽을 밟으며 놀았다.
2: 아빠! 예.

0: 지금은 나 혼자. 그래도 괜찮은 건?
1: 낙엽은 밟아야 제맛이지.
2: 아이고, 아주 신났네. 키즈 카페를 가지구려. 어? 왜 그러는 거요? 어? 왜 다 큰 인간이 낙엽을 가지고 장난질이요, 장난질이? 근데 이거 또 언제 다 주워, 이거? 어, 이거 내가 다 주워, 이거?
1: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면 또 모르고.
2: 됐고! 아유, 나. 잠깐만.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 이사 왔어?
1: 아, 저 111호에 이사.
2: 아! 코피인 집! 111호 왔구만! 아, 왔어, 왔어, 111호. 아, 나는 이 동네 미화원, 이 미화여요. 싱글. 아유, 이 동네에 살려면 말이요. 이 동네 사람들을 좀 알아야 돼. 간다. 저기 지금 고급 트위드 재킷 입고 지나가는 여자 보여? 저기가 그 우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의리 반짝한 펜트하우스에 사는 빛나네요. 화장품 회사 대표요. 요거 요거.
3: 정말로 기름광이 나기 위해서 참겠.
2: 근데 그 속색이는 동생이 하나 있어. 그 왕자, 왕자라고 있어. 가 옆에 꼭 붙어댕기는 애가 하나 있거든. 가. 공주요, 왕자 공주. 아주 웃겨. 뭐 아이돌을 준비한다나 뭐라나 막 그래. 근데 내 생각엔 말이요, 그 집 딸 빛나가 훨씬 더 빨리 잘 될 것 같아요. 가가 저 애가 야물딱지. 야물어, 야물어. 맞다, 맞다. 그 111호 옆집이 동대표요, 동대표. 그 재건축에 인생을 걸었어. 조심해요. 까칠한 게 보통이 아니오. 근데 짐이 아주 단촐하네.
1: 아, 혼자라세요. 아, 저는 번개, 아니, 한번개라고 합니다.
2: 아, 한번개 청년. 반가워요.
1: 자. 오, 집이 참 넓다.
4: 번개.
1: 아, 누구지?
5: 번개백님, 생활 쿠폰이 곧 소멸됩니다. 남극 미용실.
1: 아, 보드라우한테 휴가 간다고 얘기 안 했다. 아유, 친구라고 또 전화 엄청 했을 텐데.
6: 어, 번개맨.
1: 어, 보드라왕. 아니, 내가 휴가를 왔는데.
6: 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번개맨, 나 오늘 프로포즈 받았어.
1: 무슨 포즈?
6: 프로포즈. 결혼한다고. 나한테도 가족이라는 게 생긴다고. 어, 자기야, 지금 갈게.
1: 축하해.
6: 나중에 통화하자.

0: TV나 볼까?
1: 생일 축하합니다.
2: 축하해요. 기쁜 생일.
3: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4: Happy birthday.
5: 생일을 맞은 개만 씨. 그는 오늘도 혼자다.
6: 안 챙겨줘. 아주 외로워. 아이, 아유.
0: 그만 볼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소원 빌은 건 깜빡했다. 번개, 불끝! 망토가 없어서 그런가?

0: 다시 번개 불꽃!
1: 야! 누가 촉감이 집 건드렸어!
0: 죄송합니다.
2: 번개! 번개!
3: 번개맨 축하가 늦었지. 지구로 케이크 하나 보냈어. 주소가 B111호 맞지? 늘 건강해.
4: B111호? 이 농 지하에 있지. 우리 아파트 사랑방이야.
0: 친구야, 주소가 틀렸어.
5: 아유, 아니 웬 케이크래요?
3: 아이고, 맞네, 맞아.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일한 지 오늘로서 딱 28년째 되는 날인데, 아이고, 그걸 또 알고 이걸 보냈네. 내가 좀 짠해.
0: 난 그냥 111호야.
6: 아니, 저 근육이에요.
3: 진짜 살이
0: 내 거. 내 거. 하나 남은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3: 미안해. 아이고.

0: 방계대장님, 영웅은 외로운 건가요? 괴물과 싸우는 동안 친구들은 모두 어른이 됐고 함께 생일 보낼 가족 한 명 없네요.
1: 맥백이에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
2: 영원한 영웅 번개맨 생일 축하해요. 아까는 미안.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지구 영웅 번개맨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오
0: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주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번개 죽으라니요? 번개맨이야.
7: 좀 쉬다 와라.
6: 네? 쉬라니요?
7: 네 전투가 지구인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어.
6: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봐. 지구가 너무 안전해서 영웅이 할 일이 없대. 덕분에 지구로 휴가를 왔지. 사랑하는 번개맨.
8: 그런데 왠지 외롭고 슬프더라.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0: 2화

이게 뜨끈한 삼계탕 닭다리였으면 참 좋았겠다. 아, 아니야 번개맨. 일도 없는데 아껴야지. 응, 그래.

0: 내 아침, 내 닭다리. 통신사 10% 할인받아 4,480원. 고물가 시대에 큰 맘 먹고 골랐는데.
1: 번개 대장님.
2: 어, 번개맨. 휴가는 잘 보내고 있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잘못 걸었나?
1: 번개 대장님, 제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여기 지구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2: 사실 무급 휴가다.
1: 에? 월급이 없단 말인가요?
2: 그래, 우주에 괴물이 없다 보니 본부 예산도 깎였다. 그래서 말인데 지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떤가?
1: 아니, 휴가잖아요. 일을 하면 그건 휴가가 아니잖아요. 어?
2: 안 들리는 거 같아. 번개맨,
1: 대장님.
2: 그럼 이만.
1: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당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자. 어? 번개 유치원 있잖아. 정의로운 천둥이
3: 천둥
1: 반짝반짝 빛나. 시식한 우주와 똘똘한 도영이, 그리고 장약한 강이. 잘 지내고 있겠지? 참 즐거웠는데. 어? 어? 다시 선생님을 뽑는다고? 좋았어.
4: 어디 봅시다. 좋습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들의 친구 번개 파워, 웃음 파워 한번개입니다.
4: 번개 파워. 보다는 우리는 경력 파워를 갖춘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만.
1: 아, 물론 참. 참, 내가 모두의 기억을 지웠지. 존경하는 태원정 원장님, 제가 비록 경력은 없지만 경험은 있습니다.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테스트. 만약 아이가 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그럴 땐 저도 같이 울겠습니다. 친구니까요.
4: 좋습니다. 그럼 다음, 만약 장이 약한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1: 제가 먼저 방귀를 트겠습니다. 친구니까요. 부끄럽지 않게.
4: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는 어린이의 친구 한 번개씩! 불합격? 친구, 좋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라면 친구보다는 보호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라면 어른 친구가 있어야죠.
1: 아, 친구들, 보고 싶었어.
5: 그게 진짜야?
6: 응, 아파트에 보름달 있으면
5: 소리가 난다. 그때마다 사람들 신발 한 짝씩 사라진다, 아이가.
6: 신발? 무서워.
5: 지나가고 나면 발톱 자국이 보이는 게 늑대인가 마사카이?
4: 늑대인가?
3: 에이, 거짓말.
5: 맞다고! 내 눈으로 봤다니까?
1: 벼락 맨션에 늑대 인간이 나타나? 혹시 우주 괴물?
7: 따지작하면 그림자 본 거긴 한데.
8: 그림자? 근데 빛나고 언제부터 사투리 썼어?
3: 맞아. 너 경기도 사람이잖아.
7: 응. 주말에 부산 여행을 갔다 와서.
5: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7: 늑대 인간이
5: 내 남편아!
7: 하면서 우리 삼촌 신발도 훔쳐갔어.
9: 내 신발!
3: 누나야, 응? 우리 이제 7살이야. 그럼 비과학적인 괴담을 믿을 나이는 지났어.
5: 아, 억울해.
8: 얘들아, 어?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5: 아니, 어디에
8: 뭔데?
5: 저 아저씨, 뭐야?
8: 나 쏜 사람이다. 빨리 들어가서.
5: 그래.
7: 빨리, 엄마. 빨리, 빨리.
10: 아이고! 아이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그냥 아주 그냥 귀신이건 사람이건 내 손에 걸리기만 걸려. 그냥 이거를 언제 다치해, 이거를. 이거 뭐요? 응? 이거 털? 이거 뭐 털 가리러 오는 거요? 뭐요?
1: 이 동네 미용원 이미화 여사님.
10: 어.
1: 수고가 많으십니다.
10: 아이고 사실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인데 잘 마실게. 아. 달다 달아.
1: 저기 여사님. 그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그 늑대 인간 뭐 이렇게 소문이 돌던데 혹시 뭐 보신 거나 아시는 거나 뭐 이런 거
10: 아는구만 들었구만. 아이고 나도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근데 나한테 증거가 있어.
1: 증거?
10: 아 여기야. 아이고 섬뜩해. 누가 이런 짓을. 이곳은 절대로 이거 사람이 한 짓은 아니오. 아이고 이것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동네 사람들 신발이 그냥 자꾸 없어진 거 아니오.
1: 예? 그게 진짜예요?
10: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111호 청년도 신발 간수 자료. 절대적으로 비싼 거 사신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소름 끼쳐.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 그냥. 아유.
1: 벽을 이렇게 심하게 긁어놓다니. 갈갈이 괴물이 한 짓인가? 아니면 그래 손톱대를 다 긁어 괴물? 아직 암흑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게 틀림없어. 그날 밤 뭘 봤습니까?
11: 그게요. 신발 귀신이 분명해요. 제 한정판 운동화도 가져갔다고요.
12: 발톱은 길고 털은 갈색이었어요. 늑대 인간이 틀림없습니다.
13: 음악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1: 네. 아, 예.
13: 왕자 신발이 사라진 날이죠. 그날 환기하느라고 잠시 문을 열어놓은 거 빼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1: 그렇군요. 이놈들은 내가 물리쳤고 저분은 만났고 왕자는 피해자 왕우 사장님 만났고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배낭 면션에서 아직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아! 동대표!
11: 으아! 건물 밖에! 괴물이다! 왕자 살려! 순간이동한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1: 그건 잊어줘.
11: 어? 여기가 어디지?
1: 그래, 아직 지구에는 나 같은 영웅이 필요해. 늑대 인간의 정체를 밝히고 번개 본부로 복귀하고 말겠어. 거기 꼼짝마. 거기 힘. 어이, 당신은?
14: 아, 깜짝 놀랐네.
15: 곰이요! 곰이다! 곰!
11: 곰이요?
1: 갑니다. 이거 틀림없어.
15: 저쪽으로 가면 지하 주차장인데?
1: 지하 주차장? 신발이 저절로 움직일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괴물이야. 한가하게 휴가나 즐길 때가 아니었어. 나와라 우주괴물! 어? 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은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Please and thank you.

lik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입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干了。

0: 레니,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2: 저게 뭐지?

Yea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Oh, hi, Silu. Hi, Cobit.
1: What are you doing?
0: M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난방구는 붙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 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슈슈. 안녕. 나는 숫자 세기를 좋아하는 호랑이야. 자, 지금부터 내가 숨을 테니까 어떤 숫자에 숨었는지 한번 잘 찾아봐. 야, 호. 다 찾아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1: 구.
0: 오, 어떻게 알았지? 나 다시 숨는다. 나 찾아봐라. 1, 2, 3, 4, 5. 우와, 진짜 잘 찾는데. 그럼 이번에도 꽁꽁 숨어야지. 뿅. 'Where am I? One, two, three,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순한
3: 킹킹.
1: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아니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돌잡이 때 뭘 잡으셨습니까?
15: 저는 마이크 잡았다고 합니다.
14: 아 진짜로?
15: 네.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연필이라든지 아니면은 돈이라든지 이런 걸 잡기를 원하셨는데.
14: 본인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연필, 돈, 실.
15: 그런 걸 잡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마이크를 잡아.
14: 아 마이크. 아 그거네.
15: 공부도 하고.
14: 연설. 정치.
15: 아, 정치. 정치.
14: 뭐 진짜 마이크 차고 계시니까. 네. 꿈을 이룬 거죠.
15: 그렇죠.
14: 네. 우리 저기 장 교수님.
16: 저는 연필 집었다고.
14: 아 역시 뭐.
16: 네. 무난하게.
14: 그래서.
16: 무난한 형태로.
14: 장탄소구나.
16: 네, 맞습니다.
14: 이 교수님, 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실 잡았다고.
15: 아 맞다.
14: 네, 이 실 이게 선이잖아요. 선. 네. 또 제가 꼬마 선충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실 선충이 실 같은 벌레란 뜻이거든요.
17: 아니 실 잡으면 오래 산다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걸 그 벌레랑 엮어버리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취미는과학 초창기에는 우리 이대한 교수님이 끝도 없이
15: 맞아요
17: 예쁜 꼬마 선충으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빈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방송에 대한 애정이 좀 식으셨나요?
14: 그게 아니라 예. 길을 모으고 있다가 네 한번 뻥 터뜨려야겠다. 그래서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17: 뭡니까?
14: 오늘
17: 50분이
14: 바로
17: 어떤 분이십니까?
14: 예쁜 꼬마 선충 전도사이자
17: 아!
14: 저를 예쁜 꼬마 선충 덕후의 길로 이끄신
17: 아! 그러면 스승님이신가요?
14: 바로 저희 스승님.
17: 아!
14: 우리나라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17: 아, 우리나라 예쁜 꼬마 선충의 1세대시며 그 예쁜 꼬마 선충의 아버지가 탄생시킨 예쁜 꼬마 선충이 바로 이대한 교수님이죠.
14: 제가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요? 탄생시킨 예쁜.
17: 예, 예. 우리 스승님한테는 우리 이 교수님이 예쁜 꼬마 선충 아닐까요?
14: 그렇죠.
17: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 그냥 베일에 쌓여져 있던
15: 맞아요.
17: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주시죠.

0: 안녕하세요.
1: 닮으셨다.
2: 닮은 느낌이
3: 와, 약간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느낌이.
2: 아빠와 아들인데요. 네.
4: 자, 우리 이 교수님의 스승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있습니다. 이준호입니다.
1: 아니 근데 교수님, 우리 이대한 교수님이 취미는 과학에서 활약적인 모습을 충분히 보셨을 텐데.
0: 그렇죠.
1: 어떠셨습니까?
0: 그 저는 이제 30년 동안 예쁜 꼬마 선충을 보고 있었는데요. 네. 초기에는 그 이제 설명을 제가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대한 교수가 활약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어서 제가 좀, 사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예.
1: 좀 주제넘든가요?
0: 원래 청출어람.
1: 네. 아, 청출어람.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이제 이 교수가 물려받는구나.
0: 약간 그런 면이 있죠.
1: 나에게 이대한이란?
0: 예쁜 꼬마 산책.
3: 아, 잘하신다. 예.
1: 아니, 이분이 방송을 더 잘하시는데요?
5: 아, 안녕히 계세요.
3: 저는 이만.
1: 아니, 그나저나 우리 교수님은 예쁜 꼬마 선충을 지금 연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0: 제가 박사 과정 때부터를 치면 35년이고요.
1: 35?

0: 예쁜 꼬마 선충 하나만 보고 완전 진짜 오리지널 덕후세요. 하나만 팠잖아요.
1: 어, 그런, 네. 그런 거죠. 아. 그때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이름도 없던 때입니다. 그냥 아. 엘레강스라고만 아. 알려져 있어요.
0: 엘레강스. 원래 네. 이름이 엘레강스였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80년대 후반부터 예쁜 꼬마 선충을 이제 파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시겠냐고요. 아니 근데 교수님, 사실 이 교수님한테 이제 뭐 이야기를 좀 들어서 예, 얘가 어떤 애인지 이제 존재감이라든가 이름은 알겠지만 네. 얘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1: 예쁜 꼬마 선충 대단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저희는 보통 노벨상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
0: 노벨상이요.
1: 노벨상 4개 받은 동물이다.
2: 아, 4개나 받았어요?
1: 그렇게 얘기하세요. 초파리보다는 좀 못하긴 합니다. 아~ 초파리 6개.
0: 네. 아니, 그래도 이 예쁜 꼬마 선충으로 노벨상을 여러분들 4개나 받았다는 거는.
1: 그렇죠. 그게 압축적으로 4개가 나왔으니까 네. 대단 시간으로 보면 아마 훨씬 더.
3: 초파리는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0: 짧은데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1: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옛고선이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자, 생물학자분들이요. 생물학자분들은 왜 하필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할까요? 어디에 끌려서?
1: 그 저희가 예쁜 꼬마 선충을 왜 하냐라고 하면 저희는 딱 하나로 약간 농담처럼 사람이 벌레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0: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 같은데요. 예.
1: 근데 이제 사람이 벌레라는 건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사실 예. 찰스 다윈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낸 마지막 책이 지렁이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화학자인데 세계적인 학자가 무슨 지렁이를 연구하냐. 그래서 약간 풍자하듯이 약간 카툰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제목이 사람이 벌레다 이렇게 써 있어요.
0: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이 왜 벌레라고?
1: 진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벌레가 나온다라는 이제 그 카툰이에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생물학적으로 벌레와 사람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 유전자의 수준에서는 굉장히 비슷하다.
0: 사람과 비슷하다.
1: 사람과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혹시 네. 들어보셨죠? 네. 그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다 밝히는 네. 연구를 하는데 그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반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약간 파일럿처럼 작은 프로젝트를 하는 게 예쁜 꼬마 선충 갖고 했어요. 그래서 선충과 사람의 유전자들을 완전히 다 알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둘 다 한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유전자가. 그중에 절반 이상이 사람한테도 있고 선충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사람인 거죠.
0: 아,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1: 그렇죠.
0: 나왔겠네요.
3: 실제로 그렇죠. 그 말하자면 기원이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6억 년 정도, 6억 년에서 7억 년 정도 올라가면 꼬마 선충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를 만나요. 우리 모두 다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예쁜 꼬마 선충의 공동 조상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3: 꼬마 선충과 우리의 조상님으로부터 이제 둘 다 동시에 물려받은 그 유전자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
2: 그럼 그 절반 정도가 사람을 만드는데도 그다음에 선충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유전자다.
1: 그렇죠. 생명 현상 중에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유전자가 거의 공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0: 동물실험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쥐를 많이 이용하듯이
1: 네. 그렇죠.
0: 예, 이런 유전자라든가 또 다른 연구를 할 때 예쁜 꼬마 선충이 많이 또 이제 연구에 쓰인다라는
1: 정확한 말씀.
0: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사람을 이해를 하고 싶은데 사람을 연구하기 힘드니까.
0: 힘들죠.
1: 그래서 생쥐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 초파리도 하고 예쁜 꼬마 선충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모델이라고 부르죠.
0: 모델
1: 동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0: 모델 동물.
1: 모델입니다. 네.
2: 그러면 선충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1: 선충이 이제 생물학계에 이제 등단한 게 1960년대니까 한 60년 좀 더 된 거죠. 예쁜 꼬마 선충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예를 들면 한 3천 명 정도 있으면 그 족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쫙 올라가다 보면 시조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 딱 있습니다. 시드니 브래너.
0: 시드니

0: 시드니 브래너.
1: 네.
0: 이분이 자기 연구소 소장한테 보내신 편지가 있는데 그게 네네. 굉장히 유명한 편지입니다. 네. 1963년도에 그 네. 편지에서 네. 발생 그리고 신경계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분자생물학의 앞으로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해야겠다. 라고 주장을 하시죠. 근데 연구비는 하나도 없었고, 네. 근데 연구소장이 오케이를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첫 논문이 아마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논문으로 뒤에 노벨상을 받으시죠.
1: 그 전에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네. 발생학이랑 신경계 연구가 이거 이게 뭔지가 잘 아. 이제 모르겠거든요.
0: 네네. 네. 사람이 사람으로 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데 시작은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수정란에서 출발하죠. 수정란이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서 어떤 경우 사람이 되고 어떤 경우 파리가 되고 네네. 어떤 경우 선충이 되는데 그 과정 전체를 발생이라고
1: 발생
0: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 과정에 신비로운 현상들을 저희가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면 발생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사람이 가지는 궁극적인 궁금증이랄까요? 그거는 어차피 사람이 뇌겠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신경계인 거니까. 예. 그래서 거의 원초적인 호기심의 끝이 발생과 신경계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2: 두 가지가 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시드니 브래너 박사님이 이미 그 당시에 이 두 가지가 분자 생물학과 이것의 미래다라고 편지를 써서 시작이 됐다.
0: 그렇죠. 사실 63년이라고 하면 1953년에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밝혀졌고 네, 불과 10년밖에 안 된 때죠.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의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DNA 연구하고 뭐 RNA 연구하고 뭐 이래야 되는 때에 이분은 분자 생물학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신 거죠.
3: 예. 그게 선관이라고 그러죠.
0: 그렇죠.
4: 그러니까 그 당대 최고의 천재니까 천재 생물학자 중 하나니까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지식을 가지고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뭘까? 라고 했을
0: 거죠.
4: 때
0: 그런 거죠.
4: 발생학과 신경 생물학이 두 가지 가장 큰 난제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분자 생물학의 뭐 DNA가 어떻게 복제되냐? RNA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는 자기가 안 풀어도 실제로 편지 진짜 그렇게 쓰여 있어요. 미국인들이 맞아. 다 해결할 것이니까 우리는 남들이 안 할 만한 뭔가 더 도전적인 걸 해야 된다.
1: 그렇지. 또 그리고 네. 누군가가 달려들 만한 것들, 꺼리들을 찾고 만들어주자.
0: 그렇죠.
1: 네. 발생학하고 신경계 연구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뭐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겠는데 발생학과 신경계 연구가 우리 예코선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0: 그분의 편지 그 끝무렵에 보면, 네. 그러니까 단순한, 그 생명체를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생물과 같이 이런 표현을 써요.
5: 미생물과 같이.
0: 미생물 같은 동물을 갖고 공부를 하자. 그런 표현을 아예 그 따옴표 비슷하게 해서 딱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찾아낸 거죠. 가장 쓰기 좋은 모델이 선충입니다. 왜냐하면, 발생을 연구를 하려면 너무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쁜 꼬마 선충은 수정란에서 어른이 될 때, 네. 뭐, 어른이 돼봐야 세포가 천 개가 채 안 되거든요.
1: 아, 성체가 천 개 정도.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유전자들을 갖고, 많이 갖고 있는데, 의외로 세포 수가 천 개밖에 안 되니까.
0: 그렇죠.
1: 연구하기가 좀 그래도 인간보다는 편하다.
0: 그 중에 300개 정도가 신경세포. 예, 예. 그러니까 신경계를 연구하려면 300개의 뉴런, 신경세포만 보면 되니까 네. 너무너무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1: 그냥 단순해서 예쁜 꼬마 선충을 선택하신 거예요?
0: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이 되려면 일단 단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개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뭐 한 3일이면 한 마리가 300마리까지 나오니까 그 300마리가 또 대장균만 주면 또 300마리씩 나왔죠. 그리고 일주일이면 한 마리에서 10만 마리를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보통 이 설명을 드릴 때 한 마리가 300마리를 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왜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입니까?
1: 그러니까 암컷 수컷이 있어야 되는데.
0: 그렇게들 예. 금방 알아보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자웅동체.
1: 자웅동체?
5: 아, 암수가 따로 없어요?
0: 암수가 있죠. 있는데.
1: 아, 자웅동체도 있다?
0: 자웅동체가 대부분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아. 그래서 몸 안에 정자 난자가 다 만들어져요.
1: 아, 그러면 얘가 만들고 싶으면 막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0: 근데 이제 한계가 있죠.
1: 한계가
0: 정자의 수가 300개 정도 됩니다, 보통. 아... 그래서 300마리를 아... 한 세대에 낳는다.
1: 그럼 그런 애들이 몇 마리만 있으면 그냥 1000마리, 10000마리 그냥 나오겠네요.
4: 그렇죠.
0: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투명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보일 뿐만 아니라 초점만 바꾸면 그 아래쪽에 있는 세포까지 다 보입니다.
1: 어, 그래요?
0: 그래서 투명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배율을 조금 낮추면 변을 보는
4: 싸는 걸
0: 장면
1: 볼일 보는 것도 다 볼 수
0: 다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변이 쭉 나가는 것도 보이고요.
1: 아, 그러면은 이 예쁜 고아선충 같은 경우는 밥도 조금 먹고 번식도 엄청 잘
4: 그러니까요.
1: 되고 사육하기에도 좋고 약간 좋게 좀 마이크로틱하잖아요. 그죠?
0: 그러니까 이만한 플레이트 한 장에 네. 저희가 기계로 한번 세봤는데 10만 마리 정도 들어갑니다.
1: 우와.
0: 이거 하나에.
1: 예.
0: 네. 이거 10장이면 그러면 100만 마리.
1: 동물실험으로 해가지고 10만 마리, 100만 마리,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4: 초파리도 못해요, 그거는.
1: 초파리도
4: 하기 힘들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예쁜 꼬마 선충이 모든 비용 면에서, 편의성에서, 연구 면에서 완전히 짱이란 얘기죠.
6: 심지어 투명하기까지 하고.
0: 그렇죠.
1: 와.
0: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한다는 거가 장점인 네. 이유는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 돌연변이요?
0: 돌연변이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아. 그럼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난다.
1: 네.
0: 그럼 100만 마리를 봐야 돌연변이 한 마리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100만 마리면 근데 선충의 경우 이런 플레이트 10장이면 100만 마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4: 마우스 생쥐 100만 마리 만들려면
1: 초파리도 돌연변이 만들고 그러잖아요.
4: 네.
1: 그 다나스로 나왔던 그분. 네. 네. 그 저기 뭐야 초파리 은행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기 예쁜 꼬마 선충도 은행 같은 게 있습니까?
0: 당연히 있죠.
1: 아, 그럼 은행장은 누구예요 지금 한국에서?
0: 한국에서 은행장은
4: 지금 김규형 교수님.
0: 김규형 교수님이 있으라고.
1: 진짜 계시죠? 있어요?
4: 은행장 모임이 또 있다고
1: 알았어요. 아,
4: 은행장 연합 모임.
1: 그분들 진짜 부자겠다.
0: 네? 선충 부자죠.
1: 네, 선충 부자.
4: 마리스로 따지면 선충이. 네.
1: 아니, 장점이 많은 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드니 브래너 선생님께서도 괜히 예쁜 꼬마 선충을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왜 앞에 예쁜이 붙는지 알겠습니다. 네, 예뻐 죽겠거든요. 그죠?
4: 또 네. 죽겠어.
1: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나저나 뭐 저희가 예쁜 꼬마 선충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좀 구경을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뭐 그냥 휴대하기도 간편한데
0: 사실 궁금해 좀... 하실 것 같아서 저 네. 호주머니에
1: 아,
4: 호주머니에서
0: 아니고요 네. 호주머니는 아니고
1: 잠깐만. 아 여기 여기 말로만 듣던 여러분들 네. 네. 아 거기 예쁘다 꼬마 선충이 있습니까 지금?
0: 우와, 한번, 안 보이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4: 현미경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1: 일단 눈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네, 눈으로 뭐가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0: 어, 여러분 움직여요. 여, 저기 먼지가 움직여, 먼지가.
1: 실 같은 게 있네.
2: 어, 실 같은
0: 게. 어, 어, 먼지가 움직인다. 자, 이거 어떻게 봐요?
3: 현미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 어, 이제 처음 봐요.
0: 아, 현미경이 또 여러분, 현미경이 나옵니다. 우와.
4: 너무 붙는 거 아니에요?
5: 이렇게 원래 현미경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연애도 하고.
2: 아내분이랑?
5: 아니요, 저, 제가 그랬던 거 아니고 저희 선배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4: 본인 얘기 같습니다.
1: 선배들이라고 해도 교수님 제자들 아니라?
2: 보여요? 어, 어, 이게 지렁이 아니야? 어, 막 움직여, 이렇게. 어, 지금 얘네들, 어, 잠깐만. 같이 쌍으로 붙었다. 연애하나 봐.
6: 야, 축구 중계보다 더 흥미진진한데요?
1: 와, 지금 새끼랑 만났다.
2: 어, 만났어, 새끼랑?
1: 응.
2: 이게 약간, 저 뭐지?
1: 되게 이쁘게 가요.
2: 어. 이쁘게. 그러니까 리듬이 있어. 웨이브 같이 이렇게 리듬이 있어.
7: 그래서 이 종명이 엘레강스인 이유가.
2: 우아하다. 네. 징그럽다는 느낌이 좀 들까봐. 아. 약간 보면은 좀 그럴 것 같았는데.
1: 이름?
2: 아니에요. 움직임 자체, 무빙이 매끄러워요.
7: 너무 우아해요. 거의 과학자신데요?
2: 매끄럽고, 애가 또 투명하잖아요. 투명해, 투명하게 다 보이니까 애가 아, 뭔가 좀 귀여운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근데 예쁜 꼬마 선충으로 이제 어떻게 실험에 응용을 하는지 이제 실험 방법이 궁금해요.

0: 왜요?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되는 건지. 예.
1: 그렇죠. 네. 그 시드니 브래너가 이제 발생과 신경계라고 이야기를 문제를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던지고 풀어가는 방법으로는 유전학.
0: 유전학을
1: 이용하자. 유전학.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네. 유전학이라는 거는 네. 10초만 설명하라 그러면 돌연변이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정상적인 형질을 우리가 알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돌연변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어떤 유전자에서 생겼냐를 알면 그 유전자의 기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오래전에 한 25년 전쯤에 이제 돌연변이들을 찾기를 한 게
0: 돌연변이 찾기
1: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실험실이 또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0: 아니 뭐 그 선생님의 그 제자 이분을 통해서 저희는 눈치챘습니다.
1: 네. 예, 예. 그래서 선충도 술을 마시면 취하는 걸 저희가 발견했어요.
0: 아 진짜요?
1: 취합니다.
0: 선충한테까지 술을 권하셨다고요?
2: 주량을 측정했죠.
0: 아 주량을 측정.
1: 예. 얼마나 견디냐를 해보면 7% 알코올 에탄올에 담그면 10분이면 다 뭐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다 쓰러집니다.
0: 다 취해요.
1: 취해서 네.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연변이를 찾기를 30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그때도 움직이고 있는 돌연변이를 찾았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다 뻗어있는데 혼자
0: 혼자
1: 이렇게 잘 다니고 있죠.
0: 그럼 걔가 술이 센 거네요.
1: 그래서 이제 주당이네 이렇게 저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이름을 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0: 에이 설마요.
1: 진짜입니다. 그래서
0: 아, 진짜요? 주당 유전자요?
1: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저희가 이게 이름을 써놓으면 주댕이라고 자꾸 읽어서
0: 그러니까 왜냐면 외국에서도 주당 외국은 주당을 모르잖아요.
1: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낼 때
0: 주댕
1: 주드라고 JUD까지만 쓰고요. 네. 괄호 열고 이게 주당의 줄임말인데 한국말로 술에 강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논문에다가
0: 야 그러면 세계 주당이라는 단어를 알리신 분이에요.
3: 한국이 어떤 나라다라는 거를 알리신.
0: 아니, 그러면 예쁜 꼬마 선충으로 받았다는 그 노벨상. 노벨상도 이렇게 돌연변이 연구를 통해서 받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노벨상이 네 개인데 네. 그 네 개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 새야
0: 그러니까요.
1: 될 거라서 네. 첫 번째 것만.
0: 아, 네.
1: 그게 가장 대표적인 또 네. 업적이기도 하고 시드니 브래너가 그 상을 받으셨습니다.
0: 아, 그러면 그건 얘기해 주시죠. 네. 시드니 브래너가 얘기,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예.
1: 그, 2002년에 세 분이 이제 노벨상 받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돌연변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돌연변이를 찾기 위해서는 정상도 알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 정상을 세포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수정란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한 번 하면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어른이 되면 어느 선까지 가면 더 이상 안 한다고요. 그걸 계보를 그리는 거예요.
0: 계보.
1: 세포의 계보, 족보죠. 말하자면. 세포의 족보를 그려서 그 족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 돌연변이를 찾자.
0: 야, 족보를 그린다고요. 세포.
1: 그렇죠. 세포의 족보를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돌연변이들을 찾자. 이렇게 정말 원대한 계획을 하신 거예요.
0: 그 치밀한 어떤 계획이네. 왜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돌연변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게 그게 원래 돌연변이잖아요.
1: 그렇죠. 정상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존 설스턴이라는 분이 그 노벨상 받으신 두 번째 분인데 이분이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하루에 8시간씩 현미경을 3년 그러니까요. 봤다.
0: 엄청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정상을 들어가죠.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1: 근데 그걸 두 번을 하셨으니까 우와. 6년을 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논문 두 편을 내신 거예요.
0: 현미경 보면서 계속요?
1: 현미경을 보고 아까 투명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보고서 기다리면 이제 분열을 하죠. 그럼 공책에다가 아 얘는 왼쪽으로 좀 분열을 했어. 그 색깔도 표시하고.
0: 완전 아날로그네.
1: 완전 아날로그죠. 근데 그걸 3년 동안 계속 다른 선충들을 봤는데 사실은 똑같은 모양의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보를 그릴 수가 있었던 거죠.
0: 근데 왜 두 번을 한 거예요? 팩트 체크인가?
1: 알 속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요. 네. 알을 깨고 나와서 이제 어른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알에서 깨어 나온 이 선충을 보는 게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알 속에서는 얘네들이 발생을 좀 하다 보면 막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0: 그래서 처음에는 알에서 깬 후 어른 될 때까지 먼저 하고 알 속에 있는 발생 과정을 뒤에 했어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1: 노력과 치밀한
0: 엄청난 노력을 펼쳤어.
1: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수작업으로 보면서 이걸 6년 동안이나 이 족보를 만들었다라는 게 대단해요.
0: 대단한 거죠. 그 계보를 그려서 발생하게 새로운 장을 연 것도 중요한데 네. 더 재밌는 발견은 이분이 계보를 그리다 보니 그 계보를 자세히 보시면 그 X표들이 있어요. 그 X표들인데 그게 131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 죽는다는 뜻입니다.
2: 아, 세포가?
0: 세포가 죽는다는 표시예요. 근데 걔는 어느 개체에서 봐도 죽어요. 그래서 세포가 그냥 우연히 죽는 게 아니구나.
1: 계획도 약속된 것처럼 죽는구나.
0: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름을 붙이죠.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세포의 사멸이다. 근데 어디에 프로그램이냐? 유전자에 돼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학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런 거 돌연변을 찾는 거죠.
1: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는 거군요.
0: 그렇죠.
1: 사실 이게 노벨상을 받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그러니까 존 설스턴이 이 연구를 했을 때는 노벨상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거 노벨상까지 올 것 같네라는 오지 않았을까요?
0: 그 느낌을 가진 분이 그 세 번째 수상자인 것 같아요. 로버트 홀비츠 교수님, MIT 교수님이신데 예, 예, 예. 사실 이분은 제가 박사후 연구원을 이 연구실로 가고 싶어서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에요. 네. 저는 말하자면 손자. 네. 거기 이제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갔는데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세포 사멸 당연히 엄청나게 재밌으니까 그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 받으셨어요. 세포 사멸 연구는 박사과정 학생한테만 줘요.
1: 왜죠?
0: 박사 후 연구원은 자기가 연구를 하다가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2: 경쟁자가 될까봐.
1: 그때 그 랩에 들어가셨으면 노벨상에 좀 가까워지셨을까요?
0: 거의 바로 옆에 있었겠죠. 바로 옆에. 근데 안 받아준다니까.
1: 안 받아줬는데 만약에 받아줬으면 네.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누셨어요?
0: 당연히 그래야죠.
3: 선고 아니에요?
1: 그래서 안 받아준 거죠. 그쪽 선고 아니죠.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때
4: 날른다.
1: 각과가 날른다. 이거 튄다.
0: 그분은 거의 유일하게 노벨상을 본인이 받을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1: 근데 세포 사멸을 아까 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 랩에서 세포 사멸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세포 사멸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중요해요.
0: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 정도를 갖춰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새로운 발견은 거의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인류의 기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노벨상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중에. 네. 그래서 세포 사멸이 예를 들어서 선충에서만 일어나면 그건 인류에 기여하기는 힘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 유전자들이 세포 사멸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처음에는 사람한테서 발견이 안 됐어요.
1: 네.
0: 근데 그 MIT 연구실이 네. 논문을 안 내고 기다려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가면서 점점 데이터가 쌓이니까 네. 거기서 나왔어요. 그걸 합쳐서 논문을 내요. 네. 왜냐하면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현상이 질병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1: 어떤 질병들입니까?
5: 가장 대표적인 게 암. 왜냐하면 암은 원래 암세포처럼 세포가 이상이 생기면 죽어야 되거든요, 세포가.
1: 네.
5: 이 세포, 이 사멸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암은 그 프로그램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암에도 중요하고, 면역 질환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역 세포는 남을 공격하고 내 몸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내 몸을 공격한 세포들은 사실은 죽이거든요, 이 세포 사멸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그런 거가 잘 조절이 안 되면 면역 같은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3: 제가 사실은 학위하고 할 때 주로 연구했던 게 그 프로그램 데스 연구였어요. 저 약물 전달로 암세포를 제거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지는 다 알았는데 이게 선충에서 시작됐단 말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냥 뭐 세포 연구가도 했겠지? 였는데 이게 심지어 지도를 그리면서까지 얘는 죽고 안 죽고 해서 나왔다는 게. 장난 아니네, 진짜.
1: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파고들면 노벨상을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네요.
0: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 아니면 노벨상 생리의학상은 쉽지 않습니다. 생리의학상.
1: 새로운 발견.
3: 그래서 선충 관련된 것 중에 노벨 화학상이 있어요.
1: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고요?
3: 네네.
1: 예쁜 꼬마 선충으로?
3: 예쁜 꼬마 선충을 활용해서

0: 이제 새로운 게 완전 발견되는데
1: 뺏겼네?
2: 뺏긴 게 아니죠. 아니, 저희가 뺏은 거죠.
3: 저희가 뺏겼죠.
2: 아, 그런가요? 아,
0: 화학상이니까. 생명과학자들이 연구
1: 화학상을 받아버린 거죠.
2: 아, 아, 화학상. 아, 이쪽에서 받은 거예요? 화학자들이 받아야 되는 건데?
3: 그렇지, 그렇지. 뺏긴, 아, 뺏은 거죠.
2: 아, 그래서 표정이 안 좋구나.
0: 쳐들어와서 가져갔어요. 아.
4: 그 노벨의 유언에 의하면, 네, 네, 화학상의 경우에는 새로운 중요한 발견 또는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리의학상은 발견밖에 없어요. 이번에 그 화학상의 경우에 그 이제 녹색 형광 단백질을 혼충으로 가져와서 선충에서 살아있는 채로 투명하니까, 그죠? 그 형광을 발현을 시켜서 세포들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논문을 내요. 그게 새로운 효능을 찾은 거죠.
1: 그렇죠.
4: 그래서 화학상을 받으신 겁니다.
5: 녹색 형광 단백질이 뭡니까? 그게 뭐, 형광이라는 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네온인데.
0: 녹색으로 빛낼 수 있는 그런 단백질 물질인데, 네, 이것들이 뭐 우리가 그냥 밖에서 만들려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생체 물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충만이 아니라 진짜 온갖 뭐 암세포가 됐건 특정한 장기의 조직 세포가 됐건 이쪽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색깔이 나고, 원래 녹색이 있었는데 만약에 치료나 제어가 성공했다면 이제 색이 없어지게 바꿀 수도 있고, 완전히 막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빛을 활용한 도구가
5: 마킹인 거죠. 마킹을 좀 더, 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4: 그 거죠. 논문에 그 말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5: 마킹이요?
4: 마커라는 표현이 딱
5: 그렇죠. 마커죠. 네,
4: 딱 정확하신데요. 마커. 네. 논문을 읽으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5: 가끔 제가 놀래요. 제가 전생에 과학자였는지. 네.
4: 그러신 것 같습니다.
5: 근데 화학상 받으신 그 생물학자분은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4: 그분이 원래는 신경생물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5: 신경생물학.
4: 그러니까 시드니 브래너의 제자죠, 그분도.
5: 아, 그 라인입니까 또?
4: 그게 예, 뭐 1단계 라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만지면 느낌을 아는 그런 거 선충도 똑같이, 네, 있거든요. 그걸, 네, 이제 물리적인 이 자극을 느끼는 세포들을 연구하던 분입니다.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 300개 중에 6개가 그 일을 한다. 근데 그 6개만 본인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1000개쯤 되는 세포들 중에서.
5: 그래서 6개만 마킹을?
4: 마킹을 한 거죠.
3: 아... 아니, 그러면은 그 녹색은 어떻게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백질이라는 거는 뭔가 주입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2: 해파리에서 나온 형광 단백질인데, 그 해파리의 DNA에서 형광 부분, 형광 유전자에 대한 부분을 꺼내서 꼬마선충에 넣으면 꼬마선충에다가 이제 스위치를 다는 거죠. 꼬마선충에 뭐 여기 머리 부분에서 나오는 뭐 스위치 이런 걸 달아서 특정한 원하는 부분만 형광으로 딱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5: 화학자들은 해파리까지는 연구를 안 하니까.
3: 아,
5: 그 사람들은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해파리 이거 있으니까 갖다 꽂아보자. 갖다 꽂아보자.
4: 그렇게 된 거죠.
5: 그래서 스위치 만들자. 오케이, 됐다. 냉큼!
4: 예, 네, 뭐는. 화학상. 그렇게 된 겁니다.
5: 아니, 어쨌든 생리학상을 넘어가지고 화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예쁜 꼬마선충.
4: 그렇습니다.
5: 예, 이 작은 애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예쁠 수가 없겠어요.
3: 맞아요.
5: 생물학 쪽에서는. 예?
3: 근데 발생 아까 신경계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경계에서도 앞으로 노벨상이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4: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5: 연구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신경계 쪽도?
4: 많죠. 굉장히 많죠. 전통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신경계도 돌연변이를 찾는 연구를 예쁜 꼬마선충에서 많이 했고요. 네.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유전자들,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유전자들도 많이 찾았고, 요즘에는 커넥톰이라고 커넥톰? 신경계 전체를 다 보자.
5: 커넥톰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4: 그러니까 게놈은 유전자들의 집합이죠. 네. 그래서 무슨 옴 하는 게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넥톰은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의 총합 이런 느낌입니다.
5: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들 뭐 이렇게.
4: 그죠. 사람의 뇌로 치면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누구랑 누구랑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다 그리면 그걸 우리는 커넥톰을 완성했다.
3: 그럼 약간 신경의 전체 구조 뭐 회로도 같은.
4: 맞습니다. 맞습니다.
3: 그렇게
4: 신경 회로를 그 신경과 신경 간의 그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스냅스라고 부르는데 그 스냅스들의 모든 걸 알아낸다. 이인 겁니다.
5: 어렵겠는데. 일이죠. 아날로그로는 거의 뭐.
4: 근데 아날로그를 했습니다.
5: 예?
4: 시드니 브래너가
5: 또요?
4: 그걸 시켰죠.
5: 아, 또요? 누구한테요?
3: 시켰죠?
4: 아, 시켰죠.
5: 또요? 누구?
2: 존 화이트 선생님께.
5: 다른 분이에요, 또?
4: 다른 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80년대 거의 한 10년 동안 예. 그 일을.
5: 10년이요?
4: 하셨어요. 10년 더 걸린 것 같아요.
2: 70, 80년대.
4: 70, 80년이니까 한 15년 정도 이상 하신 거예요.
5: 그게 족보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2: 훨씬 어렵죠.
4: 왜냐면 선충 하나를, 한 마리를, 예를 들면 어른 선충 한 마리면 1mm쯤 되잖아요. 네네. 그걸 머리에서부터 꼬리 끝까지 50나노미터로 다이아몬드 칼로 쫙 잘라서.
5: 그걸 그렸어요?
4: 그리고 전자인명을 찍는 거죠. 한 장 한 장씩.
3: 이게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단면도를 본 거예요?
4: 그런 거죠. 아날로그.
0: 그게 몇 년도에?
4: 총 80.
0: 80년.
2: 논문이 발표된 건 80년.
4: 80년대 중반.
5: 그걸 어떻게 잘라요? 그 조그만한 걸. 뭘로 잘라요? 면도 칼 아닐 거 아니에요?
0: 마이크로톰이라 그래서 네. 그런 세포를 얇게 자르는 장비가 있어. 와, 그 자르기가 손으로, 어렵긴 한데.
5: 사람 손으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4: 거의 그렇게 한 거죠.
5: 그 조그마한 거를요.
4: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자른 다음에 보통 이제 분석하는 그리드라 부르는 판 위에 올려요. 네. 잡아서. 네. 그리고 넣는데 네. 이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게 어떤 건지를 또 이미지를 막 찾아가지고 여기가 네. 여긴가 보다 하고 다 이걸 또 수작업으로.
4: 심지어 선충을, 그 단면을 보면 한 번에 안 찍혀서 이걸 25장인가를 찍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어 붙여야 돼요. 그 작업도 수작업으로.
5: 이거는 광기예요.
3: 진짜 광기다.
5: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장 교수님한테 광기 아닙니까 이 정도는?
0: 이건 거의 편집증이 있어야 즐겁게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작업.
5: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4: 그러고 나서는 한 20년 정도 아무도 안 해요. 연구를.
5: 못하죠.
4: 겁이 나서 못해요.
5: 네. 아니 커넥텀 연구가 왜 중요한 겁니까?
4: 그 커넥텀이라는 게 말하자면 회로도인 거잖아요. 그 회로 중에 어디가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어떤 신경작용이 나오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모든 것을 사실은 표에 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5: 정밀 분해해가지고 그렇죠. 다 들여다본다.
4: 그렇죠. 그걸 잘 보면 뇌가 보이는 거죠. 와.
5: 그 뇌 속을 다 읽어버리겠다는 겁니까?
4: 그렇죠. 와. 그걸 서로 다른 인풋이 왔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가도 다 계산을 와. 해낼 수도 있고 이런 단순한 신경회로의 이해를 통해서 미래의 뭐 컴퓨팅에 적용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하세요.
2: 초파리는 사실 엄두를 낼 수 없는 맞아. 스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쁜 꼬마 선충 신경세포 302개인데 그거 푸는데도 십몇 년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초파리 뇌는요. 세포가 신경세포가 10만 개가 넘게 있거든요.
5: 와.
2: 네. 300개 푸는데 십몇 년 걸리는데 1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 거는
5: 이거는 사람이 네. 못하죠. 이거
2: 사람이 못하는데 실제로 구글이 참여해서 AI를 써서 풀었어요. 30년 전에 이루어놓은 커넥텀이라고 하는 위협을 초파리가 따라왔는데 예쁜 것을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5: 그렇죠.
4: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뛰어들었죠.
5: 아 지금요? 하고 있습니다.
4: 풀었습니다 하나를.
2: 이준호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가 말하자면 초파리는 아직까지 못한 한 발 더 나간 걸 한 거예요.
5: 어떤 겁니까? 무슨 연구입니까?
4: 그 선충이 알에서 깨어나서 네. 어른이 되는데 뭐 한 2, 3일이면 예, 예, 됩니다. 예,
5: 예. 수명이 근데 2주라고 그랬으니까.
4: 그죠. 근데 그 사이에 허물을 네 번을 벗어요.
5: 허물을요?
4: 그래서 이제 덩치를 키우는데
5: 키운다.
4: 그 사이에 이제 신경계도 조금씩 바뀌겠죠.
5: 네.
4: 근데 저희가 관심 있었던 거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선충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환경을 판단을 해요.
5: 네.
4: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으면 어른이 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은 말하자면 겨울잠 자듯이 휴면 상태로 들어가요.
5: 아, 태어나자마자요?
4: 태어나서 그 판단을 해요.
5: 아, 경쟁이 세다. 이거 네. 못 살아남겠는데.
4: 밥이 없어. 그러면 그 단계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요.
5: 네.
4: 그래서 세 번째 유충 단계를 그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6개월까지도 삽니다.
5: 와.
4: 밥이 올 때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그냥 기다리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5: 네.
4: 지나가는 다른 택시 같은 걸 타고 딴 데로 이사를 가게 돼요.
5: 이거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사 간다고. 예.
4: 그 행동을 하는 발생 단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5: 네.
4: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것도 프로그램 되어 있는
2: 행동당.
5: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4: 프로그램 되어 있다.
5: 그러니까 어떻게 딱 태어나자마자 잠깐만 여기서 내가 못 살아남겠는데 일단 때를 기다리자. 자버리고 이따가 뭐 약간 저 빵빵하면서 뭐 다른 애들이 좀 어디론가 이동할 것 같다 싶으면 거기 딱 올라타가지고
4: 그렇죠.
5: 다른 먹을 때 있는 그렇죠. 좋은 장소. 뭐 저가 꿀이 흐르는데 그렇죠. 그런 데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 신경계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
5: 아, 그렇죠.
4: 그게
5: 그렇죠.
4: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휴면 상태에 있는 선충을 저희는 다우어라고 부르는데.
5: 다우어.
4: 다우어. 예. 네. 그 다우어의 머릿속을 샅샅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5: 그럼 잠자고 있는, 네.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애의 머릿속을.
4: 네. 50나노로 잘라서. 전 단위로 다 찍은 거죠.
5: 와. 다 찍어놨습니까?
4: 그래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2: 오.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5: 결과가 뭐예요?
4: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5: 예, 아니, 궁금하잖아요. 알아야죠.
4: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발생 단계들과 네. 뭐가 다른가.
5: 그렇죠.
4: 그걸 저희는 보고 싶은 거죠.
5: 네네.
4: 근데 크게는 많이 안 달라요.
5: 안 달라요?
4: 많이 안 달라요. 근데 아주 조금씩 달라져 있는데 거기에 커넥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연결들이 새로 생기고 없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5: 오.
4: 조그만한 변화인데 실제로는 시냅스의 변화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분석을 했죠. 그리고 논문을 이제 이 정도면 세게 가야 되는데 초퍼리가 앞뒤를 가로막아가지고
5: 그때 같은 비슷한 시기였군요.
4: 초퍼리보다 조금 늦었어요. 저희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희는 혼자 저희 연구실만 했고 사실은 초퍼리는 컨소시엄이 뭐 구글도 붙고 막 다 붙었으니까
5: 얼마나 걸렸습니까?
4: 저희도 10년 걸렸죠.
5: 조금 늦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그죠? 초파리가 좀 빨라가지고 아무래도 나는 애들이라 좀 더 빠르겠죠.
4: 초파리를 제가 그래서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5: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구글이 붙어버리니까 꼬마선충도 되게 몇 개 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4: 그러게 말입니다.
5: 네. 궁금한 게 35년 동안 지금 예쁜 꼬마선충을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신 건데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예쁜 꼬마 선충 말고 다른 쪽으로 했으면 또 성과가 어땠을까라는 상상 같은 거 좀 하지 않으세요?
4: 저는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5: 내가 초파리를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4: 그 생각은 살짝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5: 뭘 생각을 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4: 싫어하죠. 그래서
5: 후회는 없으시죠?
4: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5: 약간 좀 섭섭함이라든가 좀 약간 서러웠던 적도 있습니까?
4: 서러웠던 적은 많죠.
5: 얘기 좀 해주세요.
4: 얘기가 많죠. 서러웠던 거는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선충 연구를 왜 하필이면 선충이야? 그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10분의 시간을 주고 연구 과제를 발표를 하면 5분 동안은 예쁜 꼬마 선충이 얼마나 이쁜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5: 그렇죠.
4: 제 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충을 막 열심히 설명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으로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이 떨어지죠. 굉장히 서러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되죠.
2: 그래서 참 노벨상을 여러 번 받은 게 큰 힘이 되는
4: 큰 힘이 됩니다.
2: 구차하게 막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5: 그리고 우리 이대한 교수님이 사실 취미연구학에서 예쁜 꼬마 선충을 그냥 입에다 초반에 달고 살아가지고.
3: 그렇죠.
5: 전도가 많이 됐어요. 예쁜 꼬마 선충이 도대체 뭐지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키 정도였으니까.
4: 그렇죠.
5: 학계에 이분이 큰일 나신 겁니다.
4: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5: 예. 그러니까 또 우리 또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로. 네. 미리 치르는 약간 회가전 같이.
4: 회가면 지나갔습니다.
5: 지나셨어요? 벌써요? 미리 치르는 칠순처럼. 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네,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 우리 과학자분들은 어떠셨어요?
0: 꼬마 선충이 이렇게 여러 가지 노벨상 탄 건 흥미로웠고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에 또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만 당할 수 없다. 물리학상을 한번 선충으로 받아서 해보는 걸 기대해보고
5: 물리까지 가셔라.
4: 멋집니다.
5: 예쁜 꼬마 선충이 오늘 아니었으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라고
3: 맞아요.
5: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지만 뒤에 충자가 붙기 때문에 굳이 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우아하다. 예, 너무 그냥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4: 제가 감동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5: 사실 그동안 뭐 예쁜 꼬마 손충이 좀 작다고, 예, 좀 이렇게 무시를 하셨잖아요, 장 교수님. 아, 뭐.

0: 야, 이 작디 작은 예쁜 꼬마 선충에 정말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또 이 교수님 그리고 또 앞으로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예쁜 꼬마 선충 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잠을 잘 못 자고요.
3: 갑자기 쓰러져요.
0: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3: 헤이, 컴온, 딥슬립! 아, 미스터 딥슬립.
4: 저희가 열심히 주말 동안 분석을 해왔습니다.
3: 아, 분석하셨습니까?
4: 네, 분석한 결과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3: 충격이요? 네. 충격이요?
4: 두 분은 낮잠을 안 자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요.
3: 살 수 없을 정도예요?
0: 잠깐만요. 어떻게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알아내는 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4: 보통 수학은 수면을 유도하긴 하죠.
3: 그렇죠.
4: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네. 수면을 연구하는데도 이 미래를 예측하는 적분이 매우 중요하다.
0: 네?
4: 미적구나.
0: 아니, 저는 전부는 알아요.
4: 오늘은 8시간 주무세요. 오늘은 5시간 주무세요 했더니 각성도가 확 좋아진 거예요.
3: 와.
0: 이게 수학입니다.
3: 그렇죠.
0: 이게 수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학이에요.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쓰고 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우유리 허?
6: 우유리 팬스 보러 왔지.
5: 사탕 먹을 따라.
7: 유재석이라고 하고요. 아니 선배님.

0: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14일 화이트 데이! 어떻게 오늘 다 마음을 좀 주고받았나요?
1: 아니요.
0: 아, 답답하네 이거.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스위치 차를 보셨습니다. 스위치 차 만나러 가볼게요. 어, 바로 여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아주 단내가 진동을 합니다.
2: 캔디메이커 최예진이라고 합니다.
0: 아, 직업이 캔디메이커예요?
2: 네. 오늘 펭수도 저랑 같이 사탕을 만들면 캔디메이커가 되실 수 있어요.
0: 좋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캔디메이커입니다. 일단 여기가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사탕이야. 아, 이거 그림 같은 것도 다 만드신 거예요?
2: 어, 맞아. 여기 수박도 있고, 팬더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한번 먹어볼래?
0: 어, 네. 난 요거트.
2: 여기는 병아리 모양이야.
0: 오! 삐약! 삐약! 오!
2: 어때?
0: 요거트 맛이 나네요, 신기하게.
2: 그치. 진짜 요거트 넣었어.
0: 어, 대박이다. 이거 근데 진짜 하나만 먹으면 아쉬워하고 다 먹고 싶어질 것 같아요.
2: 네, 우리 그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사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맛을 한번 봐보자.
0: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알겠어. 들어와.
0: 사장님, 제가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2: 일단은 사탕을 만들려면 사탕을 만들 도안을 먼저 그려야 돼. 여기 보면은 도안이 다 그려져 있거든.
0: 어머.
2: 딸이랑 나랑 만드는 캐릭터로 사탕을 만들고 있어. 근데 오늘은 너랑 같이 만들어 보려고.
0: 어, 그럼 제가 직접 도안을 그리는 거예요?
2: 맞아. 나는 너를 그릴게. 너는 나를 한번 그려봐.
0: 어, 좋습니다.
2: 근데 왜 사람 얼굴 그렸는데 빨간색 필요해?
0: 그것은 고정관념이야.
2: 그래? 펭수야, 미안해, 근데.
0: 어? 어, 뭔가 쎄한데, 지금 느낌이?
2: 펭수야, 나는 다 그렸어.
0: 나도 다 그렸어요.
2: 어. 하나,
0: 둘, 셋!
2: 아니야.
0: 근데 왜 동공이 바늘을 뚫어놓으셨어요?
2: 그 눈 알을 좀 더 크게 해야 될까, 그러면?
0: 걔는 뭔가 지금 그렇지, 그 정도 돼야지.
2: 이 정도? 어때?
0: 자, 어때요? 나아졌죠?
2: 일단 사탕을 만들기 위해서 설탕이랑 물엿을 넣고 끓여. 걔를 식히면서 색을 입혀줄 거야. 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무 뜨거워. 먹었어?
0: 아, 저 이비인후과가 아닐 것 같아요. 아, 어머.
2: 핑크, 노랑, 까망, 하얀.
0: 어머, 이거 은근히 먹었습니다.
2: 걔를 반죽을 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넣는 작업을 할 거야. 절대 멈추면 안 돼. 이거를 몇 번 해야 되냐면은 100번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괜찮아? 괜찮아.
0: 괜찮아.
2: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탕을 만들 건데 너의 얼굴 모양인 막대 사탕을 먼저 만들게.
0: 오, 막대 사탕도 만들 수 있어요?
2: 응.
0: 오~
2: 너 예전에 탈모 머리 숨던데 괜찮아졌네?
0: 저 탈모 아니에요.
3: 헐갈이 중이었던 거야.
0: 입문식이.
2: 아, 맞다.
0: 눈 가겠습니다.

0: 그거 한번 붙으면 안 떼진다.
1: 그 제 불이에요?
0: 응, 잘 만들었지.
1: 제 불이 코코넛 없어요?
0: 없어.
1: 아니요.
0: 아까 내가
1: 거기 있다고.
0: 나는 이 도안을 보고 만드는 거야 오늘.
1: 아 그러네.
0: 어, 그치 그치.
1: 이거 하나로 제가 완성해줍니다.
0: 오, 자 이제 마지막 고정 작업. 펭수야 콧구멍 하나 만들어줄래?
1: 자 이걸 찍겠습니다.
0: 어 찍어봐.
1: 잘했지. 야 이거 바쁘네 바빠.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0: 자 펭수야 봐봐. 눈, 볼터치, 너의 입. 이 사탕을 합치기만 하면 돼.
1: 그냥?
0: 응. 자, 너의 입이 먼저 올라가고.
1: 아니, 너무 이거 막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야.
1: 이게 뭐야?
0: 이 얼굴. 봐봐. 눈 두 개. 볼터치. 입. 봐봐. 완성!
1: 이 사탕이 맞아요?
0: 맞아. 그래서 너만 보여줄게. 굴려.
1: 어, 저 잘못 본 것 같아요.
0: 이게 네 얼굴이야. 우리가 방금 만든 사탕을
1: 응.
0: 잡아.
1: 잡어.
0: 그리고 잘라.
1: 우와! 오, 진짜 내 얼굴이다! 오, 신기해!
0: 우리가 짝! 어때?
1: 대박이야!
0: 너무 좋아. 너 아까 나 되게 의심했잖아. 이게 사탕이 될 거냐고.
1: 야, 진짜 이거 신기하네, 이거.
0: 자, 이제 잘라보자. 오!
1: 완성!
0: 하나 먹어봐.
1: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게 제일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0: 또 진짜 이거 인기 정말 최고 좋을 것 같아.
1: 좋았어요.
0: 이제 우리 가게 오픈을 해보자.
1: 좋습니다. 오예, 화이팅! 자, 들어오세요.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오,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2: 안녕하세요. 예.
1: 반갑습니다. 자, 캔디 보러 오셨죠?
2: 네네네.
1: 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2: 아, 네.
1: 어, 뭐, 누구 선물해 드릴 예정이신가 봐요?
2: 네네.
1: 오! 누구야?
2: 저요.
1: 네?
2: 저, 저한테 선물한다고요.
1: 아! 잠시만요.
2: 네네.
1: 혹시, 우일이 형?
3: 우일이 펭수 보러 왔지?
2: 아, 펭수야, 반갑다.
1: 아, 뭐야, 우일 선배님이라니요.
2: 아, 반갑다, 펭수야.
4: 길에서 내 마주치지 마라.
1: 아니, 근데, 원래 화이트데이에 좀 이렇게 자신한테 주는 편이세요?
2: 매년 그래 왔어.
1: 아 그러면 좀 이렇게 화이트데이 있었던 되게 좋은 추억이라든지
2: 아 화이트데이
1: 주고받았던 사랑과 우정 뭐 이런 거
2: 아 그치 예전에 이제 뭐 힘든 시기에
1: 네.
2: 연애하던 친구에게 사탕을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거저거 사면은 굉장히 비쌀 수가 있잖아
1: 그쵸.
2: 그래서 이제 솜사탕을 샀지
1: 오 새롭다
2: 그리고 또 사탕은 안 좋으면 뭐니까 이제 조그만 이제 카츄스 있잖아
1: 오 그것도 괜찮지
2: 그거를 이제 솜사탕에 껴서 그래서 정확히 3,200원에 화이트데이를 잘 넘겼다. 우리 쪽에서는 이제 기념일을 잘 보냈다가 아니고 잘 넘겼다라는 표현을
1: 써. 아, 그럼 받으신 분께서 되게 만족하셨어요?
2: 아, 그렇지. 주면서 그냥 또 그냥 주면 안 돼.
1: 어떻게 줘야 돼요?
2: 지금은 이 조그만 사탕이지만 나중에 이만한 다이아 반지를 내가 선물해 줄게.
1: 이야.
2: 그래가지고 너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사탕도 만들고 그리고 판매도 하고 그리고 아, 선물도 해주고 그러고
2: 아,
1: 있어요.
2: 아 여기서 지금 뭐 일하고 있구나. 어 그래 그럼 열심히 일하고
1: 네.
2: 어 나는 갈게.
1: 아니요 선배님 좀 뭔가 아쉽잖아요. 저랑 같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면 되세요.
2: 왜 일을 해?
1: 아니 그래야지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사탕도 직접 판매도 하고 직접 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연이 쌓아가진 거죠.
2: 어 그렇지. 아 뭐 소개시켜주려고?
1: 어? 당연하죠.
2: 그러면 솔로들도 이렇게 올 수가 있나?
1: 그럼요.
2: 만약에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책임을 져야 돼.
1: 오.
2: 펭수, 짜스. 펭수, 짜스.
1: 자, 나가서 홍보 좀 해주세요.
2: 나가서?
1: 예.
2: 사탕 가게인데 호객 행위를 해?
1: 오늘 또 날이잖아요.
2: 오이도 조개구이 집 같네. 사탕 가게 오픈하겠습니다. 자, 오픈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5: 안녕. 안녕.
1: 행운.

0: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담아야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오, 야, 왜 흘려?
1: 아니야, 그거 안 담아, 안 돼, 그거 집에 담아.
0: 어, 담았는데?
1: 왜 담아?
0: 어, 담았는데?
2: 괜찮아요, 이거.
1: 왜죠? 아, 3초!
2: 2cm도 안 올라와요, 3cm은.
0: 잠깐만.
2: 3cm가 있기 때문에.
0: 아니, 내 모습이 보이는데?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아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
1: 너네 혹시 선물해줄 사람 있어?
3: 아, 없는데.
0: 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3: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1: 그러면 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
3: 아, 두 명 있어요.
0: 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받았어?
3: 한 명한테 받았는데.
0: 어,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선물해줘야 될 거 아니야?
1: 그치.
3: 그런가?
0: 그런가가 아니고 아니면은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친한 친구들.
3: 저희가 걔네한테 주잖아요. 어. 걔네한테 돈을 줘야 해. 저희가 힘들게 받아온 거기 때문에.
0: 잠깐만, 마음에 드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지?
3: 강성현이요.
0: 야, 성현이 좋다.
1: 그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는 없었어?
3: 없어요.
0: 근데 초콜릿은 왜 받았어?
1: 그러니 너 돈 줬어?
3: 저요? 걔네 봐봐요, 걔네 어, 저한테 준 거고요. 어. 돈을 달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어. 근데 제가 줄 때 제가 이걸 내가 조씨가 돈을 줘라고 하면 걔네는 돈을 줘야 되는데.
1: 어, 논리적이다. 어,
0: 설득이 되네.
1: 아, 뭔가 논리적이야.
3: 어. 그때 초콜릿 줘서 고마워.
1: 자, 다음 손님 들어서.
4: 나이 내려.
1: 어, 알겠다.
0: 어, 형.
5: 10년이.
0: 10년이 뭐야? 군대 고참.
5: 어, 어.
0: 형, 화이트데이인데 사탕.
5: 아, 화이트데이.
0: 아, 화이트데이잖아. 아니, 팽사장.
1: 예.
0: 아, 지금 일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1: 예?
0: 그러니까 아까 소개를 시켜준다 그랬잖아.
1: 아하.
0: 근데 지금 뭐 애기들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일하는 어떤 보람이 안 난다 이거지.
1: 맞아, 내가 사실
0: 그렇지.
1: 뱉은 말은 또 지키거든요.
0: 어, 그렇지.
1: 그럼 밖으로 나가죠 우리.
0: 아, 사탕을 들고.
1: 예.
6: 우리 홍대 왔어요.
1: 배짱 홍대 왔어요.
0: 야, 그래도 홍대로 왔네.
1: 아, 사람이 많아요.
0: 아, 사람이 많아.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사탕 나눠드리려고 왔습니다. 화이트데이.
1: 사탕 먹을 사람.
0: 어, 좋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화이트데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네 분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7: 아, 대학 동기.
0: 아, 대학 동기. 아, 네 분이서 그냥 오늘 밥 드시러 오신 거예요? 화이트데이 네. 날? 남자친구는 혹시?
7: 없는데요?
1: 다 없으세요?
7: 네.
1: 안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0: 눈이 높을 수도 있어. 눈 높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7: 네.
0: 아, 눈 높아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7: NCT 도영이.
0: 아, 높구나.
7: 배우 임진호. 아,
0: 오케이.
8: 전 정혜인.
0: 아, 진짜.
8: 저 공명.
1: 어, 근데 친구인 이유가 있어요. 안 겹쳐요.
0: 어, 친구인 이유도 있고 솔로인 이유도 있는 거.
1: 만약에 그분들께서 아무 선물도 안 줬어. 그분과 갖고 싶은 현금이랑 돈이랑 막 뭐 꽃다발이랑 사탕 다 해서 갖고 온 이상. 일.
8: 이상. 저도 이상.
0: 아니, 왜냐면은 질문이 끝나기 전에.
1: 그러니까 갖고 온 이무일.
8: 이상. 저도 이상.
0: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커플.
1: 어, 어 커플이야.
0: 커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커플! 드디어 야, 커플 만났다!
9: 서울 살고 있고, 현재 네. 아디다스에서 일하고 있는.
1: 아, 아디다스!
10: 저도 서울 살고요. 저도 신발 매장에서 일하고.
1: 오, 그러면 일을 같이 하다 만나셨나?
9: 같이 일했었다가 저는 이제 이직하고서 계속 만나고
1: 있어요. 오,
0: 작년 화이트데이 때 어떤 선물?
9: 가리고 큰 통 젤리.
0: 가리고.
1: 그러면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도
10: 제가 직접 이렇게 집에서 한 2시간 동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1: 오. 아, 직접 2시간 동안 직접 만들어서 주셨고.
10: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1: 공장에서 만든 거 구매하셨고.
0: 오늘 약간 뭐 받고 싶은 선물 뭐가 있어요?
10: 저는 편지.
1: 아, 역시 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0: 정성스럽게 쓴 남자친구의 손편지 대 어, 정성스럽게 구입한 남자친구의 르메스 명품백.
10: 그래서 저는 편지.
1: 와!
0: 펜 많이 사가세요. 편지지라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우울하다. 아, 우울하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11: 아, 전 유재석이라고 하고요.
0: 어? 뭐라고요?
11: 유재석이요.
0: 아니, 선배님. 아니, 왜냐면은,

0: 좋아하는 좋아하는 스타일 있어요?
1: 레드벨벳 세기 씨랑 160 중반에 선한 인상에
2: 선한 인상에
1: 뚜렷한 이목구비
2: 뚜렷한 이목구비
1: 또 성격이 좋아야 되잖아.
2: 아, 성격 좋아야 되고요.
0: 그냥 이쁘고 잘 사람 좋다는 거잖아.
1: 응, 그게 맞아야죠.
0: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저 스물이요 이제.
2: 아, 이제 20살.
1: 아니, 그렇게 안 보였어요?
0: 딱 보니까 네. 본인이 가진 매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사랑도 그렇죠. 열심히 구애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공개 구애하세요.
1: 네, 지금 기다리시는 대한민국 2,500만 여성분. 저는 항상 열려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0: 본인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입니까?
1: 저는 또 안 빼고 하거든요, 이런 거.
0: 자신감이다!
1: 네, 그죠.
2: 노래 혹시 한 소절 잠깐 가능해요? 가능한 거 있으면? 아,
1: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님.
2: 댄스! 바로! 1, 2, 3, 4. 아이고, 여깄습니다. 네. 아이고, 2, 3, 4. 요.
0: 감사합니다.
3: 네, 축하드립니다.
0: 형님, 오늘 어떠셨어요?
2: 나는 이제 화이트데이인데 솔로잖아.
0: 그쵸?
2: 그래서 외롭고, 홍대 나오면 뭔가 이제 뭔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달달한 사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거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네.
0: 아, 그쵸. 우리 좀 이런 날일수록 이런 핑계를 삼아서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좀 인사를 한마디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아, 맞아. 아주 좋은 얘기했어.
0: 어, 감사합니다.
2: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선물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
0: 그쵸.
2: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걸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달달한 2025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0: 바라겠습니다.
2: 펭수 짠!
0: 짠! 짠! 짠! 짠! 짠! 아니, 핸드폰 어디가 한 거야?
4: 핸드폰?
0: 어.
4: 핸드폰 찾아?
0: 핸드폰 없어졌어.
4: 나 못 봤는데?
0: 안 돼! 자기야, 저 핸드폰 봤어요? 핸드폰 보신 거!
4: 화장실부터 가, 내가 핸드폰 찾아볼게.
0: 장난해? 어떻게 핸드폰 없이 화장실을 가? 아, 분명히. 어? 어, 찾았다! 이제 화장실 갈 수 있어!
4: 복도에서 싸겠다, 저거.

0: 펭수! 다 보는 거야 한 번에?
1: 아니 뭐가 재밌을지 모르잖아.
0: 아니 하나만 집중해서 봐야지. 이걸 왜 다 보고 앉아있어? 눈이 보여?
1: 남들 하나 볼 때 난 다섯 개 보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
0: 뭐라
1: 효율.
0: 이제 효율이야?
1: 어? 잠깐만. 오, 배달 왔어. 배달 왔어. 어,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0: 아니 어떡하긴, 뭐 어떻게 잠깐 멈추고 가면 되지.
1: 아유 끊기면 안 된단 말이야.
0: 아니 멈추는 게 왜 끊기는 거야?
1: 아 자기 나 집중하고 있잖아.
0: 아니 배달을 받아야 된다며.
1: 아우 잠깐만. 오 그렇게 하면 되겠다.
0: 오 어떡해.
1: 이러면 되지. 오 이거 다음 거. 이거 말고 다음 거.

0: 무슨 소리지? 버스 차?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1: 오, 깜짝 놀랐네. 어, 이거 재밌지. 이거 보내야겠다, 이거. 보내야지. 어, 왜 안 읽어?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 뭐해?
2: 뭘, 뭐해? 자고 있지.
1: 잔다고?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자?
2: 새벽 3시야.
1: 아니, 내가 보는 거 왜 안 읽냐고. 더 빨리 봐, 거 재밌으니까.
2: 알았어, 빨리 자.
1: 아, 이것도 봤던 거고. 아, 왜 새로운 게 없어? 다 자나 봐. 그러면 먹을 거 사와야지.

0: 신상 나온 거 없나? 나무 기계 먹어야지. 과제를 먹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요. 이거는 초코생과 무슨 맛이야 이건. 오, 이거 또 마라맛 새로 나왔죠. 역시 하나만 먹기는 다른 맛이 또 궁금하죠. 음료수 새로운 거 뭐 나왔더라? 나 중독 아니야. 나 다 하는 만큼만 해.
1: 중독이야.
2: 아니, 진짜 심해. 너는
0: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왜 자기 대가자가 안 돼?
1: 그 내가 그래서 요즘 또 유행하는 도파민 중독 테스트 있어. 테스트 지금 보냈으니까 빨리 체크해 보세요.
0: 난 이미 이거 했었어. 느리군.
2: 잠깐만. 왕복 3시간 통화길 데이터가 바닥이며 도파민 충전이 우선이 아니면 창밖을 구경해요?
0: 무슨 말 하는 거야? 구경해야지.
2: 아니.
0: 데이터 안 쓰잖아? 응. 그건 낭비야.
2: 그래. 이런 스마트폰을 왜 샀어? 대단한 떡볶이를 그대로 엎어버렸을 때 치우는 게 먼저 사진 찍는 게 먼저.
0: 사진 찍어야지. 그거 각인데.
2: 그래. 인스타 올려야지.
3: 찍어야지.
0: 그것 또한 추억인데.
2: 아, 올려야지.
1: 아, 역시. 나 1%야.
2: 에?
0: 뭐라고?
1: 5% 역시.
2: 어? 1% 가능해요? 아니, 두 분은 그러면...
4: 네, 저는 15%.
1: 아, 15%.
2: 오. 저는 99%. 약간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라면...
4: 그래, 뭐야. 네? 그래서 그랬구나.
2: 평소는 몇 번인데?
4: 봐봐.
2: 왜?
0: 나 이거...
2: 왜?
4: 중독이 분명해, 중독이.
1: 그냥 무조건...
0: 그냥 이거 대충 했어, 대충.
2: 대충인데 봐봐.
1: 다시 줘봐.
0: 100만
1: 아니, 좀 봐.
2: 어떡해. 어떡해.
0: 빨리 줘.
5: 우리 애들 어릴 때 같이 1초를 가만히 안 있어.
0: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 게.
2: 치료 좀 받아야겠다.
1: 검사 좀 받아야겠다.
2: 좀 필요해.
6: 어휴. 아니, 핸드폰을 보다가 기둥에 부딪히네요? 동시에 다섯 개를 본다고요? 아니,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를 않네요. 당신은 심각한 도파민 중독입니다.
0: 웃기는 소리. 저 도파민 도는 얘기 없어요?
7: 아니, 근데 도파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6: 아, 네. 도파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없으면 살 수 없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은 언제 분비되냐 하면, 내가 쾌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0: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6: 맞아요. 좋은 건데, 과하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거 먹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계속 좋은 걸 먹으려고 하면은,
0: 그럼 너무 행복하죠.
6: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뇌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과자 한 봉지 먹으면 맛있었던 게 나중엔 두 봉지 먹어야 되고 세 봉지, 네 봉지.
7: 그럼 아까 몇 봉지 먹었지?
0: 나 몰라. 그거 안
7: 생겼어. 몇 봉지인가?
6: 나중에는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져서 그것을 찾게 되는 상태. 이게 중독입니다.
1: 아니, 펭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6: 아,
0: 지금 이 순간에도 수치가 올라오고 있다고요.
6: 사실 우리가 잠깐 동안 스마트폰이나 자극을 멀리하는 당장 즐거움을 얻는 즉각 보상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좋은 거, 요 상태를 연습을 하면 좋아집니다.
0: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7: 기다려. 그러다가 딱 이제 빨리 끊어야 되죠, 이거 지금.
6: 뭔가를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도파민 중독을 더 강화시켜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괜찮아.
0: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괜찮아.
6: 띵띵띵.
0: 지금 이 순간에도 챌린지는 못해. 이 순간에도 챌린지는 못해.
6: 사실 우리가 도파민이 없으면은 못 살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뇌의 어느 회로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약간 다른 경험을 줘요. 당장 즐거움을 얻는 회로가 아니라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는 회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즐거움은 줄어들지 않아요.

0: 반면에 당장 즐거운 거라면은 처음에 즐거웠는데 나중에 재미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 재미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5초 명상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1: 5초는 근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0: 이 펭수는 5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럼 제가 조금 참아볼게요. 네. 그거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참는 거.
0: 네. 파이팅.
2: 가보겠습니다.
3: 제 속이 다 뻥 뚫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파주.
2: 아니. 파주. 파주가 아니야.
0: 아우 참는 사고. 어떤 뉴스가 올라왔지? 그러면. ADHD, 이거 ADHD 치료 논문 너무 재밌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ADHD를 게임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와, 빨랑빨랑. 이 논문 좀 한번 보세요, 이거. 대단한 논문이에요. 새로운 논문이 나왔어요.
4: 문 열려있...
2: 뭐야?
4: 아, 펜수 안 돼. 이거 없이 써야지.
2: 아니, 어디 들어왔어?
4: 아니, 문 열려있더만. 이거 핸드폰만 하니까 문 잠근 것도 까먹지.
2: 아, 빨리 줘. 나 이거 보던 거 봐야 된단
4: 말이야. 안 돼. 이거 없이 써, 없이 써.
2: 아, 빨리 줘.
4: 아니, 없이 써.
2: 빨리 줘. 아이.
4: 없어도 돼.
2: 없어도 돼. 아, 내가 이런다고 궁금해. 와, 야, 지금 아니면 계속 와. 아니, 확인하게 해줘, 이것만. 하나만 보게 해주세요. 진짜 좋아버린다. 일권, 지금 그거 찍을 때가 아니야. 이거 빨리 찍어. 내가 찍어. 잠깐만. 당근 떴어. 당근 떴다고. 지금 내가 놓치면 누가 채가.

0: 어? 생각보다 잘 버텼네.
1: 잘하는데?
0: 저건 쉽지 않은데? 핸드폰 바로 앞에 두고.
2: 아우, 재밌어.
3: 어, 너 계속 어? 잘하고 있네, 그래도. 잘 버텨봐, 계속. 가보죠.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문자 나와도 될 것 같아.
0: 파이팅!

0: 잘못해. 안 맞아. 이게 무슨 자린고비도 아니고 자린콤비야, 이게 뭐야.
1: 뭐야? 지금 머리 뒤에서 피 치나는데?
0: 쇼츠는 말 그대로 쇼츠다. 그럼 참는 것도 찰나일 뿐.
1: 그러면 핸드폰 안 줘도 돼?
0: 나는 핸드폰이 없어도 된다.
2: 펭수 오늘 얼굴이 흑톤인데?
0: 자연톤이구나.
1: 펭수! 아, 그거 어떡하지? 미안해. 그 너가 시킨 거가 안 왔대.
0: 다이어트하고 좋네.
1: 화를 안 내네?
3: 펭수! 펭수 인스타 해킹당 해가지고 계정 폭파됐다던데?
0: 그렇게 됐구나. 와, 그거 참 큰일이네.
3: 왜 안 놀래?
4: 수혜가 맛이 갔는데.
5: 오, 대박!
0: 왜?
5: 편하고, 착인데. 어?
0: 어? 뭐라고?
5: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양다리. 대박,
0: 오지마. 안녕하세요. 제 1회 도파민 중독자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무려 과자를 하나만 먹어요.
6: 펭수, 네. 이 정도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7: 제가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0: 누가 심했는데요?
7: 저도 그냥 이 상황도 지금 재미가 없어요.
5: 와! 도파민 내 보상회로.
0: 뭐야? 와. 아니 박사님 아니에요? 아니 박사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8: 아 원래 박사들도 도파민 중독이 좀 심해요. 저는 이렇게 재밌는 논문 나오면 이거 다 읽느라고.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원래는 20개 웹사이트를 매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한 3개 정도로 줄였어요.
0: 저는 사실 50개 봤거든요. 저는 그리고 하루에 영상을 새로 고침 안 나올 때까지 봐요. 과자도 원래는 이거에 10배는 먹었어요.
8: 며칠까지 참아봤어요?
0: 반나절?
8: 많이 참았다.
0: 다들 뭐 얼마나 심한데?
8: 지금 무슨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하고.
7: 와, 게임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여가지고.
9: 게임이잖아.
7: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9: 전 이거 이번에 직진 세일로 샀거든요.
5: 아, 진짜?
9: 네, 그런데 옷을 계속 사게 돼가지고.
0: 나는 과자 신상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먹어.
7: 내가 제일 먼저 사. 맨날 프리오더 20% 세일해서 사.
8: 여러분,
0: 아니지.
8: 잠깐만 심호흡하고 5초 동안 명상합시다.
7: 아니 박사님도 명상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박사님도 도파민 중독이잖아요.
8: 잠깐 무슨 재밌는 논문이 있지? 이 명상의 뇌과학적 효과에 대해서 나온 논문이 요즘 많아요.
0: 박사님도 만만치 않겠지만 내가 제일 도파민 중독이 심하다 이거야.
8: 아니야.
10: 안녕하세요. 벌써 출근하시는 거예요?
0: 출근해요.
10: 되게 일찍 가시네요.
0: 일찍 일하는데 제가 피곤하잖아요. 일찍 준비해야지 저희 쪽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1: 평소 오늘 바빠가지고
0: 맞아.
1: 빨리 가야 돼요.
0: 가시죠.
1: 빨리 가자.
0: 저희 좀 바빠가지고. 근데 왜 아침부터 찍으시는 거예요?
10: 근데 두 분은 무슨 관계세요? 같이 사시는 건가요?
0: 저희는 뭐 전우자 전우.
1: 고시원에서 같이 옆방 살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공부도 서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평소 자주 만나요.
10: 엄청 친하시겠네요.
1: 예, 근데 예. 아직 제가 평소 성을 몰라가지고 좀 안 친해진 것 같아요.
0: 성팽.
1: 아, 팽이구나. 예. 형수님 근데 과제 하려면은 밥 먹어야 될 텐데.
0: 이제 가자마자 밥 먹어야지.
1: 아유, 입문관 가는 길이 참 힘들어.
0: 여긴 갈 때마다 힘들어.
10: 근데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일로 가도 되는 거 맞아요?
0: 아, 이거요? 이게 저희 학교 이게 명소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기럽순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0: 네.
0: 근데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지 입문관이 나오거든요.
10: 오.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그 길이 없지만 길을 만들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아.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여기를 다니기 때문에 아. 인문학도의 이제 약간 뭐랄까 자부심 같은 것들을 표현한
0: 너 귀엽다고 주저앉을 거야? 개척해! 어. 개척하는 거죠 이건 어.
1: 저도 정확하게 같은 생각입니다
10: 어. 의심하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건가요?
1: 의심은 끝이 없게 끝이 없이 이제 나오니까 네. 예, 의심하지 말고 공부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예. 바쁜데 밥 먹을 수 있어?
0: 밥 먹어야 되는데
10: 여긴 어디예요?
0: 아 여기는 따라오시면 안 되는데
1: 학사학과 대학원생들 연구하는 BK 연구실인데요 네, 3104 줄여서 504라고 보통 하는 공간입니다
0: 따라따라따라
11: 백수쌤 요새 그거 하면 애들이 화석이라고 한대요 뭐 하는 거예요?
10: 그러면은 뭔가 자랑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0: 여기 오시면 저희가 얼마 전에 이거 새로 마련된 게 있거든요. 공기청정기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두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숨쉬기가 좋았어요.
1: 아무래도 여기서 많이 생활하니까 뭐 식기나 컵 같은 거 닦으려고 여기 이렇게 수세미라든가 이런 세제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보시면은 여기서 도시락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품 같은 거 저장할 수 있게 냉장고 이렇게 마련돼 있고 또 물티슈 이제 뭐 흘리거나 그때 닦아야 되잖아요.
0: 네. 영주쌤 이제 물티슈는 특별하다고
1: 물티슈 없는 데도 많은데요.
0: 그렇죠. 네. 뭐 이게 뭐.
1: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 구석에 보면은 라쿠라쿠가 하나 있어요.
0: 네. 네, 침대 아시죠? 간이식 침대. 네.
1: 학생들이 이제 밤새서 작업할 때가 많아가지고
10: 근데 저게 세탁을 종종 하시나요?
1: 저게 아마 세탁을 하기가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10: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1: 펭수쌤 알아요 혹시?
0: 일단 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그 지금까지 또 지나가신 그 열심히 한 그 노력의 증거랄까요? 그것들 다 이어받는 거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책상에서 좀 꿀템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아, 꿀템. 자세 때문에 좀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 같은 것들을 좀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받침대 같은 것들이 되게 유용하다. 지금 모니터 받침대도 있고 노트북 받침대도 있잖아요. 네. 또 이렇게 받침대를 두다 보면은 키보드를 사용 못하니까 이런 네, 개별 키보드?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책이 좀 많이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책이 넘어지지 않게 북엔드 같은 것도 하나 두 개 사놓으면은
0: 향수 같은 건 뭐예요?
1: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염을 기르는데 그 수염에 이제 뭐 가끔씩 윤기가 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오일인데 잘 안 써요.
0: 아, 수염이 네. 대학원생한테 되게 중요한
1: 아 그건 아닌데 제가 그냥 수염을 기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0: 예. 하루에 몇 번 정도 바르세요?
1: 예전에는 아침에 한 번 발랐는데 요새는 아침에 바르면 너무 뭐랄까 효과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에도 바르기도 하고 아. 그냥 기분 날 때 바르고 있습니다. 아, 네.
0: 뭐 보고 계신 거예요?
2: 아, 저 지금 나는 솔로 보고 있어요.
0: 어? 연구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2: 어, 이게 저한테 연구예요.
0: 아, 그러세요? 오.
2: 이 보시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 있거든요. 이 조선판, 나는 솔로 개막, 숙종은 한승연이 중?
0: 아, 그게 졸업 논문 주제신 거예요?
2: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오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책들도 다 있고
0: 어떤 책, 책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2: 일단은 뭐 유명하죠. 또 제가 영감을 많이 받고 있고 궁 요거 명작입니다. 요거 꼭들 한 번씩 보시고
0: 역사학과 연구서인 거죠?
2: 그건 이게 다들 마음먹기 따라 다르죠.
0: 만화책
2: 아우, 말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화책이라고 생각하면 만화책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논문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또 이게 빼놓을 수 없죠. 이 송유나라고
0: 네.
2: 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0: 사학과에서 나는 솔로로 논문을 쓰는 게 흔한 일인가요?
1: 사실 되게 특이한 사례죠. 사실 저는 그래서 될지 모르겠어요. 향수 연구가
0: 네.
1: 졸업 심사 통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2: 그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은 존재했거든요. 다들 그거를 간과하는 것 같아요. 사랑.
1: 그건 맞는 말인데, 근데 이게 어쨌든 역사학에서는 그 옛날 사람들이 쓴 그런 문헌 기록 가지고서 이제 논문을 쓰는 게 보통인데 아무래도 펭수가 지금 보는 나눗솔로 같은 거는 현대 영상 제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2: 다들 사실 제 논문을 지금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1: 펭수 지난번에 근데 교수님한테도 혼났잖아. 잘 들어봐.
2: 그치. 그게 뭐냐면 교수님조차 이제 겁이 나시는 거예요. 아. 와 이거 너무 청출어람인데? 그러면서
0: 아 청출어람이요?
2: 고려 거란전쟁 보셨죠? 고려 거란전쟁.
0: 네.
2: 전 이제 그 고려 거란전쟁 안에서 딱 로맨스만 뽑아서 또 다음 작품을 이제 다음 논문을 준비하려고 고려 사랑전쟁이라고.
0: 되게 어려운 연구 주제를 고르셨네요.
2: 그렇죠.
1: 펭수 응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펭수 연구 응원할게요. 아, 평수쌤 이제 수업 들어야 되는데 가실까요?
2: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가시죠.
1: 수업 준비했어요?
2: 오늘 뭐 했죠?
1: 오늘 그 교수님이 올려주신 책 논문 읽고서 천자평 쓰는 거.
2: 천자평.
1: 내가 알려줬는데 하라고.
2: 맞아, 천자평이었지. 천자평.
1: 천자평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2: 무슨 말씀이세요? 천자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1: 오, 근데 세 글자밖에 없어가지고.
2: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적기보다는 다 있어가지고 머리에.
0: 혼나진 않나요?
1: 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2: 그래서 저는 일부러 혼날라고

0: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어요. 좀 따끔하게 혼이 나야지 좀 정신을 차리는 편이야. 안녕하세요.
1: 자, 안녕하십니까.
0: 교수님 식사하셨습니까?
1: 아, 못 먹었어요.
0: 왜요? 네,
1: 펭수가 와서.
0: 아.
1: 자, 오늘 우리가 실질적인 사실 첫 번째 시간이죠. 역사 수업이 원래 구체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런 구체성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그 김동준 선생님의 논문 발제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는 전쟁 승리를 위해 국민 동원과 구성원에 대한 통제를 중시합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반도서 남북한의 분단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갈등은 물리적, 가시적, 폭력의 희생자들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그간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역시 정치권이 그 주된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 언론은 특정인을 비인간화하는 언어를 생산하고 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1: 네, 수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거 발제자의 논점과 관련해서 난 이런 면에서 뭐 동의한다든지.
3: 자유롭게 얘기하면 돼.
4: 자유롭게
3: 얘기하면 돼.
1: 어? 좋아요.
0: 아, 교수님.
1: 네.
0: 우리 영준쌤께서 지금 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1: 그 박영준 학생 뭐 할 얘기 있어요?
0: 할 얘기가 있다고 아까부터 자꾸 입을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1: 아, 그 입이 잘 안 보여가지고.
4: 펭수한테. 그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했습니다.
1: 예. 근데 일단 본인부터 한번 먼저 저기 얘기를 해보시죠.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고려 시대의 국가 폭력은 뭐예요?
0: 영준 쌤 공부 안 했어요? 다 배웠던 거잖아요. 공부를 했어야지.
4: 지금 제가 다음 시간까지.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0: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1: 좋아요. 펭수도 한번 얘기해봐요.
0: 고려시대 국가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 네.
0: 나쁜 겁니다.
1: 아, 그렇죠. 네, 좋은 건 아니죠.
5: 조심 조심.
0: 왜 그래요?
4: 교수님인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아니다.
6: 교수님을 왜 피하세요?
4: 교수님 뭐 너무 존경스럽고 좀 감사한 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교수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항상 좀 혼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조금 약간 무서운 그런 게 좀 있죠.
0: 막 싫다 이런 거보다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4: 싫은 건 절대 아니고 감사하고 좋지만 좀 무섭다. 살짝 좀.
6: 그러면 교수님 피해서 숨은 적도 있나요?
4: 숨 보통 좀 약간 뭐랄까 촉이 좀 온다고 해야 되나? 딱 멀리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숨은 적은 없고 이제 좀 보행 속도를 좀 천천히 맞추거나 이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뭐 그런 쪽으로 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
6: 아, 보통 대학원생들은 다 그런가요?
4: 이게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제법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0: 사실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뭐 척이라는 게 안 되기 때문에요. 못 본 척. 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교수님 나중에 부르시거든요. 너 좀 나 피하더라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저는 그냥 즐기는 편이에요.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했잖아요.
6: 네.
0: 사실 그 게임이 이제 대학원생이 만든 거거든요.
6: 아, 그래요?
0: 아, 모르셨어요?
6: 처음 듣는 얘기인데.
0: 그러니까 이제 그 영희 쌤이에요 원래.
6: 아.
0: 그러니까 원래 영 그니까 원래는 그 영희가 교수님 성함이에요. 예.
6: 교수님이 사람을 죽이시나요?
4: 교수님은 학생들을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분이죠.
0: 아, 그럼요.
4: 죽이시다니 말도 안 되는.
0: 그럼요.
4: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0: 예, 저희의 얘기가 아니고. 예.
4: 예.
0: 아, 또 이제 우리가 또 머리 좀 많이 써가지고 지금 허기지니까 야식 드시죠? 자, 여러분 다들 준비 되셨죠?
7: 네.
0: 자, 한번 다 같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세요.
4: 아,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0: 아, 왜 이렇게 미쳐? 자, 다 이거 안 겹쳐야 되는데, 이거. 자, 볼게요.
4: 난 피자야.
7: 커피.
8: 나도 커피.
9: 난 떡볶이.
0: 와, 야! 아, 이 정도면 되게 선망한 거거든요.

0: 뭔데요?
1: 당연 빙수예요,
0: 아, 빙수.
2: 원래 이렇게 쿠폰으로 시켜 드시는 편이에요?
0: 항상 먹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누가 선물 받거나 막 그럴 때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우연찮게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 모여서.
2: 근데 쿠폰 금액이 다 다른데 괜찮으신가요?
1: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사회생활이 좀 힘들어지시죠.
0: 행숙계 제일 싸긴 한것 같아요.
1: 그렇게 순수타산 갖다 주시면은, 예. 제가 좀 적긴 하지만서도.
2: 그럼 쿠폰이 없는 사람도 끼워주시나요?
1: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선 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매번 이렇게 쿠폰이 있을 순 없으니까요. 뭐, 이제 치우는 거 시켜야죠.
0: 오, 평소에 대인배네요.
2: 좀 마음속으로 좀 불편한.
0: 불편하기까지는 아닌데, 이제 좀 생각해두고 있는 것 같긴 해요.
1: 자, 그러면 맛있게 드십시오.
0: 맛있게 드세요.
1: 아, 오늘 파티네, 파티야.
0: 근데, 연애사는 좀 어렵지 않을까?
1: 아, 이제 어렵다고 아무도 안 하는 거를 나는 그걸 블루오션이라고 불러.
0: 개척자구나.
1: 그럼, 그럼.
3: 근데 펭수는 연애 많이 해봐서 저거 하는 거야?
1: 나는 이제 많이 해봤다기보다 많이 봐왔지.
0: 아, 봐왔구나.
4: 아, 그렇지. 나는 솔로, 이거.
5: 펭수는 이론파구나, 실전보다.
1: 근데 어떨 때는 이론이 실전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어.
0: 나도
1: 실전을 이론만큼만 하면은 사실 사랑이 어렵지 않을 텐데.
0: 와, 방금 명언인 것 같아, 이거는.
1: 아, 고마워.
4: 너 그거 알아?
1: 어, 뭐?
4: 1층에 졸업을 못한 학생이 명언으로 남아서 떠돌고 있다는 썰이 있어.
1: 뭐라고?
4: 들어갔어?
1: 아니?
4: 밤한 10시쯤 되면은 나타나가지고 막 울면서 돌아다닌대.
1: 밤 10시?
4: 응.
1: 오, 조금 일찍 나타나네. 10시는 좀
4: 10시면 왜요?
1: 애매한 시간인데
0: 10시는 좀 애매하지.
1: 살짝 관종기가 있구나. 오, 나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야겠는데? 아, 벌써 한 9시 55분 됐네. 제가 이거 좀 빨리 수정을 좀 해야 돼가지고, 먼저 가볼게요.
0: 아, 평 덮고 가지.
1: 아니, 괜찮죠. 많이 먹었고, 식사들 하고 가세요. 커피 들고 가볼게요.
0: 커피는 안 들고 갔나?
1: 아, 네, 네, 드세요.
0: 네, 들어가.
1: 예.
0: 안녕.
5: 화이팅, 화이팅.

0: 오늘의 대상자는 국립중앙박물관 4번
1: 면접보러 왔습니다.
0: 저를 끊으십시오. 저 면접 직접 알려주십시오.
2: 강인한 정신이에요. 다음은 혹시 생과 잘해요?
1: 싫어요.
3: 공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사해야 되는 이유.
1: 국가상에서
3: 의견차를 어떻게
1: 인맥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사를 좀 봐야 돼서
0: 역사를 잊어버린 자에게 미래는 없다.
5: 어디 지원할지 정한 거예요?
0: 사실 제가 지원할 곳은 아직 모르고요. 뭐 알아야 지원을 하니까 한번 둘러보고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어머! 잠깐만! 아! 여러분 곧 국제관이 열립니다. 빨리 가야 돼! 오픈런! 아! 와! 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커요. 야, 오! 여러분 찾았습니다. 저 이거 품절인 줄 알았는데 이거 엄청 같아요. 저는 약간 오리지널로 가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부트막. 야, 이거 엄청 귀여워. 나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돼. 이거 하나 살게요.
5: 근데 갑자기 웬 굿즈예요? 취업 준비 안 해요?
0: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 시장 두 사람 말씀이십니다. 자, 얼마 나왔나요?
6: 34만 4천 원이에요.
0: 이게? 뭐 많이 사긴 했어. 그러면 혹시 선생님도 갖고 계신 상품이 있나요?
6: 키보드 있어요.
0: 키보드? 키보드가 뭐야?
6: 지금 품절이에요.
0: 맞아! 두 달째 가득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상품 그 부서가 있나?
5: 상품 담당하신 분이 위에 계시대요.
0: 오!

0: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자, 거기도 가겠습니다. 여긴가? 어? 뒷모습에서 애착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 뱅하. 드디어 만났군요. 지니어스 브레인.

0: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본부장님께서 딱 손을 딱 걷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나요?
1: 매출이 거의 한 3배?
0: 3배요? 이야, 대박이다. 그럼 뭐 이거...
1: 일주일 전에 승진을 했어요.
0: 아, 일주일 전에 본부장님 계신 거예요? 박수 한번 줍시다.
1: 감사합니다.
0: 본부장님의 최애 상품은?
1: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제 책상에 항상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놓아두고 저 사유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0: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볼 수 있죠, 반가사유상 상품이.
1: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아, 이거 하나 보여드려도 되나요?
0: 어, 뭐, 뭔데?
1: 아, 저희가 또 이렇게 BTS랑 콜라보를 했어요.
0: 뭐야!
1: 이것도 거의 1초 컷? 면접에 붙으면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붙으면.
0: 제가 산 반가사 영상도 좋지만, 이왕,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더 인기가 있었구나.
1: 저 잔이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은 몰랐는데, 1초 컷이었어요.
0: 이게요?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품 하나 미리 언지를 주실 수 있나요?
1: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아직 관장님한테도 안 보여드릴 최초 공개.
0: 봐봐, 빨리.
1: 이거 뭘까요?
0: 어, 뭐야, 카드다.
1: 버스도 타고 교통카드도 되거든요. 4월 1일에 출시해요.
0: 작살도 났습니다. 야, 이것도 품절 대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1: 그럴까요?
0: 면접 팁이 있을까요?
1: 사랑해야 돼요. 문화유산도 좋아해야 되고, 가장 추천하는 곳은 그래도 사유예방. 유물하고 미니어처하고 같이 인증샷을 촬영.
0: 잘 파시네요. 어, 그럼 나도 반가사유상 한번 보러 가야겠다. 아, 이거 어딨지, 이거? 볼게 너무 많아. 어, 안녕하세요.
2: 펭수.
0: 아니, 제가 그 반가사유상을 좀 찾고 있거든요. 안내 좀 부탁드려도
2: 될까요? 네, 전화 오세요.
0: 근데 혹시 그 여기 직원분이신가요?
2: 저는 유물관리부의 부장을 맡고 있어요.
0: 이런 유물들은 다 어디서 찾아요?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2: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0: 그럴 때가 아니야!
2: 구입을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기증을 받기도 해요. 이건희 회장님의 그 유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기증됐잖아요.
0: 좀 혜택이 있나요?
2: 뭐, 기차 할인? 너무 좋죠?
0: 부장님이 베스트로 좋아하는 유물은?
2: 다 귀하고 아주 중요한데, 틸라 금관?
0: 금관이요? 어딨어요?
2: 보고 갈까요?
0: 오, 그것도 보면 좋겠다.
2: 멋있죠?
0: 와우! 너무 예쁘다. 다 금이에요, 정말로?
2: 다 금이에요. 부위마다 금의 순도가 다 달라요.
0: 아이고,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2: 한 100억 정도?
0: 아, 그래요? 어, 부장님.
2: 네.
0: 저 왜 울어요? 나 왜 눈물 나지? 저는 아마도 전생에 신라왕비였나 봐요.
2: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사유의 방 만나러 가요.
0: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사유의 방.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오, 생각이 잠기는 것 같아요.

0: 핸드폰 좀 줘.
1: 오, 이거야, 이거야.
2: 오, 오.
0: 박사상, 박사상.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향기가 계속 나거든요. 방향제가 좀 있나요?
3: 아닙니다. 붉은색 흙에다가 저희가 계피를 넣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 홍토박이네.

0: 그렇죠.
1: 들어왔을 때부터 향기도 나고 잔잔한 음악과 조명의 이 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가지고 사유가 생겨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문대생한테는 여기 국중박이 최고의 아웃풋이라던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들어온 지 20년 돼서 기억을 하자면 10배 이상.
1: 기본 10대 1이에요?
2: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1: 아, 더 높아졌어요? 괜히 이거 승부욕이 생기는데요? 합격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외교장각 의궤 체크! 경천사지 10층 석탑 체크! 송기정 투구

0: 네, 들어오세요.
1: 뱅하! 안녕하세요. 잼떡입니다.
0: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언뜻 보기에 자연사 할 것 같은데.
1: 자연사요? 저 죽을 것 같다고요?
0: 아니요. 아니요. 자연사 박물관에 지원할 것 같은데. 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원했나요?
1: 국립중앙박물관이 좋으니까요.
0: 끝이에요?
1: 네.
2: 기억에 남는 문화유산 하나 좀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1: 이거는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저를 뽑으셔야지 쓸 수 있는 거. 제 저작권을 일단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 장가사유산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0: 보여줄 수 있어요?
1: 여기 두 개 있고 의자 하나를 마련하는 거죠? 고민 중.
0: 그 아이디어 안 쓰겠습니다.
1: 뭐야?
3: 만약 펭수가 박물관 문화유산으로 전시가 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1: 빈칸으로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 옆에 폐난자루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3: 참여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1: 정확합니다.
4: 들어오려면은 분야별로 다양한 학위들이 필요한데 펭수는 무슨 학위가 있죠?
1: 학위요?
4: 예.
1: 없는 게요?
4: 뭐 다른 자격증이 좀 있을까요?
1: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 무슨 증, 다 무슨 뭐 문서. 모르면 배우면 되고, 과하면 줄이면 되고.
4: 펭수가 박물관에 좀 필요한 인재는 맞는 것 같은데 현재로는 마땅한 부서가 없어요.
1: 헐.
4: 저희가 한번 뭐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무 시끄러워서.
1: 제가 뒤를 좀 물고 있는 게 낫겠네요.
5: 무슨 부서에 넣을 수 있어요?
6: 경력도 그렇고, 네. 학위도 뭐, 네.
7: 또 전문성도 그러죠.
1: 근데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변호사, 검사, 문화부 장관 다 해봤습니다.
7: 좀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3: 국민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4: 펭수의 자신감.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그런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1: 오! 고요함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면에서 찾아라. 저 조금 이제 부끄러워요.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펭사요상에 오시다.

0: 라디오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예,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주택의 효율성을 높여줄 외경 꾸미기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외경 꾸미기라는 말이 이제 좀 편하실 텐데요. 근데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는 다른 표현을 먼저 써고 싶습니다. 배치 계획.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대지에 앉힐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나서 뒷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배치를 이야기하냐면 건물을 어떻게 앉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냥 결정 나버립니다. 가령 집을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방의 위치를 약간 바꾸거나 벽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이따금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배치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집 짓기 전까지는 바꿀 수 있어도 집 짓고 나서 기초를 다 하고 나서 바꾸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바꿀 수 없고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본적인 게 있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은 대지에서 남향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남향 배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혼돈하시는 게 있습니다. 남향 배치가 중요한 것이지 남향에 많은 공간을 외부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건물이 전원주택지는 네모 반듯한 주택지도 있지만 다양하게 생긴 주택지가 많습니다. 세로로 긴 땅도 있습니다. 땅은 기본적으로 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용한 배치가 우선이기도 하고 땅의 마당을 무작정 키우면 정말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직사각형으로 생긴 땅이 있다고 봅니다. 북쪽으로 건물을 최대한 붙여서 지으면 땅이 앞쪽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한여름에 여러분이 앞마당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태양볕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도시 같으면 앞집의 그늘에 가려서 어느 정도 피할 공간이 있습니다만은 전원주택에서는 앞마당이 너무 크면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파라솔이라도 피면 되죠 라고 하는데 물론 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공간을 마련한다고는 차원에서는 그게 좀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건물을 약간 당겨서 뒷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당기는 방법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정이 있는 집을 설계를 하면 그것도 효율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마당은 태양볕이 많아서 나오기 힘들지만 중정은 이미 내 건물로 둘러싸진 그늘이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마당이 크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분이 우리 앞마당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더라도 파라솔이 있더라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공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할 수 있는 공간,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원주택에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담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배치를 적당하게 해서 뒷공간을 만들고

되는 방법 아니면 또한 가지가 있죠.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 별채를 적당한 위치에 두어서 외부에서 안 보이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 이 별채를 적당히 두는 거는 중정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외부 공간을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반대하는 전원생활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들이 있죠. 또 로망하시는 분이 있고요. 나 잔디 꼭 깔고 싶어 하는데 어떤 쪽에서는 잔디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외부 활동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잔디 관리할 시간은 좀 힘듭니다. 잘 마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이후에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잔디를 까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젊으신 분들이 전원주택 할 때는 잔디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잔디를 좀 대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텃밭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아, 나 100평밖에 땅을 못 사는데 이거 전원주택지로 맞냐? 이 전원주택지로 하려면 150평 해가지고 텃밭 한 20평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150평도 작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텃밭은 한 3평 정도 하면 넉넉합니다. 5인 가족의 먹기에 충분한 크기이고, 그리고 겨울철엔 또 텃밭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데드 스페이스, 또 쓸모없는 공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원생활 하시는 분은 텃밭 처음에 크게 만들었다가 다 줄어들어서 정말 손바닥만하게 줄어든 데꽤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몰고 다니는 차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어린 가족이 있을 때는 수영장을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장 크기는 정말 궁금하시죠? 수영장 크기는 작게 만들어도 된다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영을 제대로 하려면 수영장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설계한 집 중에 수영장을 만드시다가 아, 어른도 수영을 해야지 하고 깊이 꽤 깊게 꽤 넓게 이렇게 수영장을 설치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어른이 수영하기에 좋은 사이즈로 만들었더니 애가 수영하기가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 빠질 수 있으니까. 깊이가 깊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가 힘들은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짓는 과정에 깊이를 얕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쓰기 좋게. 그리고 수영장의 팁을 한개더 드리면 수영장에는 수영을 하러도 가는 게 아니고 물장난 하러 들어가는 공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외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건물과 붙은 외부 공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예쁘게 짓겠다는 의지는 모든 예비 건축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예쁘게 짓겠다는 포인트를 가지다가 놓치시는 게 내가 잘 활용하겠다에 대한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건물과 외부 공간 사이 공간이 중요합니다. 외부 공간과 중간 부분은 처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잠깐 나왔을 때 뭔가 피할 수 있는 공간, 외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관망할 수 있는 공간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마의 기능은 내가 그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집 내부에서 봐서도 그늘을 깊게 들어오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마를 얼마나 잘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여름에 땅볕이 집 안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집의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 오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우리가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케어를 잘해야 되는 그런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 반려동물이 좀 편하게 살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진드기를 굉장히 유념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드기 때문에 그냥 마당에 있어도 풀어놓지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반지하나 지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지하 공간, 지하 공간도 마냥 어둡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반 지하 공간에 썬룸을 만들어서 아니면 썬컨을 만들어서 외부 햇빛이 지하까지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층처럼 밝지는 않지만 밝은 공간, 환기 잘 되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외부 공간에 나오면 잔디도 있고 조경도 있고 뭐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물을 주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수도가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수도가의 개수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한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건물의 앞과 뒤 아니면 주차장이나 주차장 이외의 한 곳. 보통 호수의 길이가 2, 30m 정도까지는 충분히 물을 줄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겨울에 동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도 만만찮은 노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지만 뭔가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물건들은 노동이 되는 거고 힘든 요소가 됩니다. 외부 꾸미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과의사 김무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수술 중에 제일 많이 한 거는 사실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는 걸 왜 많이 했냐면 그만큼 백내장이 많아져 있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이 가족 중에 누군가 수술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받으셨거나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다 한 번은 겪으셔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어떤 것이길래 모두가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눈은 뭔가를 계속 보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 안에 이 수정체라고 하는 맑고 투명한, 그래서 수정 같은 수정체가 결국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흔한 원인은 이제 자외선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눈 속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외상, 즉 맞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눈 안에 이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때가 끼어가는 거죠. 일종의. 또 기본적으로 당 수치가 높은 분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뇨라고 하는 건 혈관병이잖아요. 혈관의 어떤 벽들이 망가지면서 피도 나고 뭔가 물질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테니까 여기 보시는 이런 혈관들에부터 쏟아져 나온 여러 가지 물질들이 수정체 뒷면에 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또는 눈을 크게 다쳤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이럴 때 백내장이 좀 일찍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백내장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눈 안에 이렇게 허옇게 혼탁이 있고 그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안 보이겠죠. 정확하게는 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는 게 제일 큰 증상이죠. 자, 근데 시력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급전치가 확 떨어질까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이 백내장이 진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둔하다, 예민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본인의 시력이 어땠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시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분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고 어떤 분에게는 약간 시력이 변동이 돼도 굉장히 눈이 나빠졌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을 정말 정확하게 이게 어느 스테이지고 이 정도면 몇 기고 이 정도면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하는 시력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탁 클리어컷한 그런 진단 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은 이 수정체의 때, 혼탁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계로 표시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표시라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게, 뭐 단계로 봤을 때 한 2단계 같았는데 수술하러 들어가서 봤더니 엄청 딱딱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았는데 수술

심해지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예. 처음에는 약간 때가 끼어서 그냥 조금 딱딱하던 그런 백내장이 방치하고 그냥 두면 정말 돌처럼 굳어질 수가 있고요. 그때는 이런 황색이 아니라 아예 흑색에 가깝게 초콜릿 색깔로 바뀝니다. 그런 경우를 흑내장이라고 해요. 요새는 잘 없지만 가끔 오세요. 가끔 오시는데 예전에는 근데 그런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 싶어서 여기 이 각막의 윗부분을 정말 12mm, 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너무 좀스러운 사람 같네요. 12mm라고 하는 건 저한테 좀 엄청난 사이즈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12mm를 칼로 쫙 열고 라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 소갈맹이를 이 안에서 막 바늘로 끄집어 빼내는 그런 수술을 옛날엔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요즘은 잘 없습니다. 그건 이제 해외 의료봉사 갔을 때나 있는 일이고, 국내에 계신 분들은 뭐 정말 뭐 심각하게 외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아주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겉에다가 2mm만 쬐니다. 네, 2mm밖에 안 쬐고, 이걸 통째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요 겉에 면만 동그랗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소갈맹이만 싹 빨아내 버려요. 그것도 맨손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장비를 쓰죠. 예, 당연히 저희는 현미경을 보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눈 안쪽에 있는 부분, 백내장 부분을 말랑말랑하게 쪼개는 초음파 기계 같은 걸 이용해서 빨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뭔가 싹 청소했으니까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빈 공간에는 원래 이 수정체 역할을 할수 있는 뭔가 넣어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렌즈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저는 백내장 수술은 하고 렌즈는 안 넣을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잘못 알고 계셔서 그런 거고,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수정체 기능을 할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넣는 것까지를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고, 저는 뭔가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게 싫어요. 렌즈는 넣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시면 그럼 굉장한 손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 수정체를 없애고 그냥 두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뭐 무게가 거의 한 500g은 될 것도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돋보기 안경을 앞에 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막 12mm 째는 엄청난 수술을 했던 때가 있었다. 12mm나 째고 그 다음 스테이지는 바로 2mm가 되냐? 그렇지 않고요. 6mm 째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 안에 들어가는 이 수정체, 인공수정체를 작게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큼직하다 보니까 적어도 6mm는 째야 집어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인공수정체가 말랑말랑하고 접는 게 나온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이제는 접어서 조금만 째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조금만 째면 당연히 감염이 적게 될 테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예전에 암 수술이나 뭐나 하면 다 개복 수술이어서 여기 이만큼 배를 쬐죠. 자, 그렇게 하면 속에 무슨 수술을 하더라도 겉에 아무는데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고 불편했을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수술을 복강경 같은 것으로 몇 개의 작은 구멍만 뚫고 하죠. 배꼽 근처에 구멍 하나 뚫고 암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눈도 마찬가지라 예전처럼 12mm를 째는 일은 백내장 수술에서 거의 없고요. 2mm만 째고 수술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수정체도 작고 말랑말랑하고 접을 수 있게 나와 있고 집어넣는 겁니다. 백내장과 관련해서 진짜 요거는 희귀템 하나 보여드리자면, 그럼 과연 우리 눈 속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 크기 얼마나 하나 궁금하실 수 있어서,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 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제로는 요런 정도 되는 작은 렌즈가 눈에 들어가는 겁니다. 눈 안에 구조가 크지 않거든요. 우리 눈은 탁구공 정도 크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 요 정도 사이즈, 이게 실물 사이즈네요. 그래서 요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해상도의 현미경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현미경을 보는 두 눈도 좋아야 되고,

양손을 써야 되고, 두 개의 장비, 현미경과 그다음에 수술 장비를 페달로 같이 밟으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눈과 두 손과 두 발을 동시에 잘 쓰지 못하면, 예, 은퇴를 해야 됩니다. 자, 백내장과 관련돼서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모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흐르는 세월을 다 막을 수는 없는데, 내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지내자. 그게 제가 보기엔 노화 방지, 앞으로의 노인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대사증후군 피해야 합니다. 예. 고혈압, 당뇨가 올 정도로 과도한 비만, 특히 당뇨가 수치가 높아지면 백내장 분명히 빨리 오고 눈에 노화 빨리 옵니다. 자외선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면 백내장 빨리 옵니다. 그래서 SPF가 높은 적절한 선글라스로 보호도 해주셔야 되고,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가능한, 되는 대로 자꾸 끼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 백내장이 생겼다면 적절한 시기에 진단받고 수술을 받으시면 되고, 수술의 시기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사들이 이걸 몇 기라고 부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환자의 불편이 느껴질 때 수술하시는 게 제일 적기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열고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 느낌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게안 보이시냐, 당신은 나이가 초기라고 그러지만 나는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는데 이걸 왜안 해주냐? 답답한 거겠죠. 자, 그런 분은 해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가 보기엔 엄청 진행된 것 같지만, 아유, 내가 그렇다고 뭐 지금 와서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방 닦고 뭐 하는데 큰 지장도 없고, 손주들 얼굴 보고 하는데 지장도 없는데, 내가 꼭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미뤄도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어딘가 빨리 안 했을 때 퍼지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하시거나 긴장하실 이유도 없다는 거죠. 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과의사 김모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치치, 100년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저는 하루에 적게는 한 40명에서 많게는 한 80명까지도 환자 진료를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실밥만 간단하게 빼시거나 체크만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금방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치아 손상이 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속상하기도 하시고 무섭기도 하셔갖고 정말 이를 빼야 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썩은 치아나 정말 잇몸이 많이 손상된 치아, 염증이 심한 치아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발치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를 빼게 됐을 때 틀니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브릿지라는 방법을 해야 될까요? 요즘은 치아가 빠졌을 때, 이를 상실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회복 방법이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물론 좋은 회복 방법입니다. 아주 치과계에서는 획기적인 회복 방법이긴 한데 거의 내 치아와 다름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뺐을 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브릿지나 틀니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떤 것이 그럼 나한테 좋은 방법인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치과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많이들 아시는데 쉽게 인공치아 또는 제3의 치아라고까지 말하는 치아입니다. 치아를 뽑은 자리에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흔히들 임플란트를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시고는 아, 이거 나사처럼 생겼으니까 나사처럼 돌려박아서 심을 받는구나 이 생각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임플란트는 굉장히 특수한 금속으로 뼈 속에 넣어 놓게 되면 뼈가 와서 달라붙습니다. 이게 부러진 뼈 붙는 거랑 거의 유사한 원리를 쓰다 보니까 심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뼈 부러졌을 때 깁스하고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까? 좋은 병원 간다 그래서 더 빨리 붙여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심어 놓고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윗턱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뼈와 붙는 골융합 기간이 필요합니다. 간혹 인터넷 같은 데서 광고하는 거 보면은 임플란트 하루에 다 끝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플란트 광고 중에 또 많이 혹할 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거는 절개를 하지 않고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다고 해서 치과 공포가 심하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방법이고 또 컴퓨터로 미리 다 준비하고 시술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첨단 시술 방법처럼 느껴져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갈 곳을 미리 알려주듯이 CT 등을 미리 찍어서 임플란트 수술할 곳을 정확하게 가이드를 만들고 그 자리에만 뽕 뚫어서 임플란트를 심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가 흔들려서 이를 빼신 분들이기 때문에 치주질환이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잇몸뼈 손상이 크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조골 회복이 꼭 필요한데 치조골 회복 없이 그 자리에 구멍만 뚫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케이스들은 매우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조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잇몸을 열어야 하고 잇몸을 여는 순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알아보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정확하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치조골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근처 부분에 중요한 신경이나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심기에 조금 위험하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잇몸뼈 이식 수술을 먼저 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등의 대사성 질환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먼저 내과를 방문하셔서 내과적인 진료를 받으시고 내과 의사 선생님이 아, 이제는 전신적인 상태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시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수술에서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골다공증 약이 이 성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골대사를 제한을 합니다. 골대사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나사처럼 생겼지만은 뼈와 붙어야지 힘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뼈 대사가 변하게 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그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뼈속에 붙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할 때는 그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뼈가 녹아버리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시라면은 꼭 치과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과 선생님과도 상의를 하셔서 약을 중단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이 아닌 다른 약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보통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의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약 성분이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가능하다면은 더긴 기간, 심하면 1년까지도 약을 끊어서 성분이 다 없어진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드물게 잇몸뼈 상태도 좋고 전신적인 건강 상태도 좋고 너무 무서워서 근데 임플란트 치료를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이렇게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나 틀니를 쓰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즘은 또 수면 임플란트라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잠을 주무시고 있는 동안 임플란트

수술을 끝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만 수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진료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치과에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다니시는 치과에 수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 그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임플란트는 보통 한 10년 정도 간다 쉽게들 얘기를 합니다.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이 무렵에 제가 임플란트를 해드린 환자분들도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시는 것을 보면은, 아, 한 20년은 거뜬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2030년쯤 돼 봐야지, 아, 이게 30년도 거뜬하구나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물론 치과계에서 획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전신 건강 상태나 비용적인 부분 또는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평생 두 개까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급에서는 한30% 정도, 병원급에서는 한40% 정도만 비용을 내시게 되면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아니고 환자분의 상황이나 상태, 건강 등을 고려하셔갖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가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다 보니까 임플란트는 좋은 거고 틀니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니 시술을 받고 지금도 틀니로 건강하게 잘 쓰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틀니 시술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의료보험으로 틀니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의료보험으로 틀니를 받으신 분들은 동일한 부위에 한해서 7년에 한 번씩 다시 틀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7년 정도 틀니를 쓰시고 새 틀니를 다시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틀니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가 좀 남아있는 분들은 부분 틀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는 그 원리에서부터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 주의하신 분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고리를 이용해서 남은 치아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치아가 튼튼하지 못할 경우엔 이 갈고리가 남은 치아들을 흔들어서 오히려 치아 수명을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이, 특히 위에 치아는 입천장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틀니의 경우에는 혀가 계속 움직이고 틀니 자체가 얹혀질 잇몸도 좁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아래쪽 완전 틀니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두개 정도를 심고 그 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틀니 쪽에 똑딱이 단추 같은 거를 만들어서 끼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만든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보험으로 틀니를 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꼭 치과에서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셔야지, 아, 나는 이런 틀니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오시게 되면은 본인의 상태랑 좀 틀리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래 틀니뿐만이 아니라 위에 틀니도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틀니는 이렇게 입천장을 덮지만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네 군데 정도를 심어서 여기도 역시 똑딱이 단추를 이용을 해서 틀니를 고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틀니를 잘 쓰실 수가 있고요. 특히 위에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을 열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틀니를 소독하신다고 물에 넣고 끓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틀니는 금속 골격과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끓이면 뒤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끼실 때안 맞으세요. 그래서 틀니를 소독하실 때는 물에 끓이지 마시고 틀니 세정제를 구입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 틀니를 닦으실 때

치약을 써서 닦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틀니를 치약으로 닦으시면 틀니에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치약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생각보다. 틀니는 식기세정제를 사용해서 닦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건강했던 치아도 나이가 들면 또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결국 필요하다면 의학의 힘을 빌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우리 몸의 건강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더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100세 치아 건강 지킴이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한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탑을.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 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예,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어떤 집을 지을까 재료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짓고 싶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벽돌 집을 지어주세요, 녹조 콘크리트 집을 지어주세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 건축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집에서 제시했던 초가집, 나무집, 벽돌집은 순수한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재료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건축 허가와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하든지 간에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 있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어떤 구조로 짓는 집에 살고 싶다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같이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목재와 철근 콘크리트, 철골은 어떤 의미에서 달라지는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를 먼저 생각해 보시자고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레미콘이란 차가 와서 콘크리트를 붓는 겁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라는 뜻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성해서 만드는 압축 강도가 좋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철근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메인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식 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용해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공사죠. 반드시 굳히는 강도가 나올 때까지 절대 강도가 나와야 되는 절대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번씩 TV에서 철근 콘크리트가 와에 대해 무너지는 공사 현장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현장이 태반입니다. 근데 목재와 철골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와서 물을 붓는 경우는 단 1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물 붓을 일이 없습니다. 일단 목재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목재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재는 섬유질로 된 구조재입니다. 그래서 습기를 잘 흡수하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피에 비해서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내뿜기도 하는 성질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기를 무한정 많이 가지고 있다가는 뭐 곰팡이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 지을 때 목구조로 짓는다는 것은 습기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목조를 잘 이해하는 공사하시는 시공자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철골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골은 사실은 고층 건물에 짓는 재료입니다. 단면적으로 볼 때 제일 고가의 재료를 집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철골로 짓는 거는 저는 괜찮다. 오히려 철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뭐 기둥과 기둥, 벽과 벽의 거리를 좀 더 넉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빨리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철골에서 보통 마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샌드위치 판넬이기 때문에 이걸 약간 저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한때 옛날에 설계했던 호텔도 철골로 하고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적이 있습니다. 5석급 호텔이었는데도 그렇게 짓습니다. 그 마감이 샌드위치 판넬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에 마감은 돌을 붙일 수도 있고 벽돌을 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지었을 때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 비용이 드니 철골을 쓸 일은 없는 거죠. 자, 목재와 철골은 근식 구조라고 했습니다. 근식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또 있죠. 어떤 점입니까? 목재와 철골은 중단열이 가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중단열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단열이 안 된다는 것은 외부나 내부에 단열재를 붙여야 된다는 뜻이고, 목재는 중간, 구조재 중간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목재 같은 경우에는 목재 자체가 주는 따뜻함, 이를 만져보면 따뜻함이 있죠. 이 따뜻함이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콜드 무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을 짓고, 아, 추워. 우리 집 단열재 많이 했고 잘했는데 왜 춥지? 라고 하시는 거는 콜드 브릿지가 있기 때문이고, 콘크리트는 완벽한 콜드 브릿지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 꽤나 힘듭니다. 많이 신경 써야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왜 철근 콘크리트를 사시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도 이 형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 야, 20년 전에 지었는 우리 아파트는 못도 안 돌아가 하는 게 그때 잘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20년이 지나서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못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튼튼한 건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튼튼한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금성이 좋습니다. 아파트에 많이 살아본 입장에서는 이 황금성을 버리기 좀 힘들죠. 그래서 내가 전원생활을 하고 나서 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좀 이제 더 이제 막 넓으면 이 집을 팔고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철근 콘크리트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골조에 대해서 이제 골조에 대한 개념이 섰으면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집을 짓는다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펑펑 쓸 수 없는 그 어떤 한계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가는 것을 꺼려 하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단열재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지금 법적인 단열재만 설치하더라도 충분히 강화된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가 됩니다. 단열재의 종류와 뭐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기민시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간이, 빈 공간이 있는 게 더 챙겨봐야 되는 겁니다. 옛날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늘구멍에 항수바람 들어온다고. 아무리 다른 공간에 단열재를 잘 하더라도 밀실하게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이게 단열 효과가 확 떨어진다는 것이죠. 단열재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시공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겨울철에 외투를 입고 나가는 상상을 보십시오. 아, 굉장히 추워요, 지금. 그런데 외투를 입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두꺼운 거 한 개만 입고 나가면 괜찮을까요? 아니죠. 두꺼운 것보다 얇은 거 여러 겹 입고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단열재도 똑같습니다. 외단열을 한 주택이라면 내단열도 아주 얇게라도 추가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는 어떤 종류의 단열재를 하더라도 두세 겹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리고 두세 겹을 하다 보면 콜드 브릿지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단열재를 여러 겹 하는데 포인트를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목구조 주택이 단열재를 여러 번 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택이다. 라고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 보통 단독주택에 살 때 그러면 뭐 다른 세이브하는 방법이 없냐라고 했을 때 태양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태양광이죠, 정확한 표현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 우리 집에는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했을 때 저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우리 집 한 5년 살아보니까 이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펑펑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든 뭐 단독 한 층에 살 거 두 층에 사는 그런 개념의 주택이기 때문에 뭐 계단실에 전등 하나라도 더 켜야 되는 거죠. 대부분은 다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 주택에서는 누진제를 절감할 수 있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집은 남향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돼요. 아니면 지붕은 남향으로 있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희 집은 서향으로 판넬을 설치했고 충분히 발전량이 잘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태양광의 정점의 에너지를 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향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독주택에 사는 맛을 높이기 위해서 미학적으로 완성을 하고 다른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녹내장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녹내장 무서운 병입니다. 네, 실명에 이르는 병이고요. 진행이 빨라지는 단계가 되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과, 실명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수용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녹내장 치료의 정말 현실적 진짜 목표가 뭐냐, 그러면 실명까지 이르기 전에 그분이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실명은 하지 않도록 치료기간을 최대한 끌고 미뤄가는 거죠. 우리 모두 녹내장의 마지막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날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너무 우울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가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한번 고민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과 영역에서 보면 약간 우울한 파트입니다. 예. 그리고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수술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효 100% 근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치료법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시신경, 이 시신경이 망가지는 게 녹내장인데 이 시신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뭔가 망가진 거를 개선시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째지거나 어떻게 되든 간에 다 아물죠? 재생이 됩니다. 발을 삐끗해서 뭔가 인대가 약간 찢어지거나 파열이 돼도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다시 자라서 붙죠. 뼈가 부러져도 사실은 또 붙습니다. 우리 몸은 재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신경계만큼은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시신경이 망가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시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나온다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녹내장은요, 눈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신경이 점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예, 근데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쌀통에 쌀이 다 떨어지면 밥을 굶어야 하듯이 하늘도 한 톨도 남지 않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날이 올 때까지 최대한 늦춰야 되고요. 아껴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망가지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원인, 제일 흔한 원인은 눈 속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은 폐쇄된 공간이라 이 안에 압력이 빡 올라가게 되면 어딘가 약한 부분을 누를 수밖에 없는데 제일 약한 게 여기 신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쭉 눌려 들어가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력을 낮춰야겠죠? 자, 압력을 낮추려면 정 급할 때는요, 눈에 바늘로 그냥 찔러서 물을 빼기도 합니다. 예, 그것도 눕혀놓고 뭐 현미경 보고 이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하면 저희가 이제 슬릿램프라고 부르는 진료실에 있는 왜 턱 대는 그거 불 나오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보는 채로 그대로 바늘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압력을 빼야 안전하겠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눈에 압력이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압력을 낮추면 되잖아요. 압력을 낮추는 안약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약참 좋고요. 녹내장 진료를 보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 약을 처방받아서 쓰고 계시는 거고, 근데 맨날 압력은 비슷한데, 오늘은 이거랑 이거를 섞고, 내일은 얘를 쓰고, 뭔가 계속 바뀝니다. 이유가 있어요. 약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약을 일정 기간 쓰고 약효가 떨어질 때가 되면, 얘한테도 휴식을 좀 주고, 그때 대체제를 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맞는 조합들이 또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환자분이랑 궁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약이고, 이약 넣으면 정말 압력 잘 떨어집니다. 절반 내려갑니다. 해도, 따가워서 못 쓰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강제로 넣습니까?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루 이틀 쓰고 끝낼 약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생활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고, 순응하실 수 있는 약을 써야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 진료를 하시는 그 선생님과 환자분은 오랜 기간 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네, 환자분은요, 어차피 늘 겨울철 되고 날 추워지면 안압이 늘 오르셨었던 거라 지금부터 3개월간은 약을 2배로 늘릴게요. 예, 그 정도의 서로의 어떤 교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차트만 보고 알수 없는. 그동안도 늘 이래왔고 하는 거. 그래서 녹내장 관리는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지정의와 계속 협조하면서 관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환자는 차라리 고치기가 쉽다. 압력이 높아진 원인을 찾고 최대한 고치면 된다. 문제는 압력이 정상인데, 그래서 더 낮출 압력도 없는데, 신경이 망가지는 경우.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많습니다. 자, 그게 녹내장에서 제일 두렵고 우울한 점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신경에도 영양을 공급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작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 혈관들이 충분히 튼튼하지 못해서 이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적은 경우들이에요. 그러면 이 압력이 정상이지만 여기는 계속 굶고 있는 거고 이 시신경은 저절로 계속 깨져나가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면 할수 있는 게 거의 없겠죠. 압력이 높으면 낮추면 되는데, 이미 압력은 정상인데, 약을 써서 낮출 것도 없는데, 근데 자꾸 망가지는 걸 어떻게 하냐. 예, 그런 경우가 제일 우울한 경우죠.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할수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차선책, 최선을 다한 차선책. 그나마 압력이 정상이지만 조금은 더 낮춰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눈 뒤쪽에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기 진단이겠죠. 예. 증상이 뭔지를 환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녹내장의 증상이 뭐냐? 없어요. 유감스럽게. 특히 초기에 발견될 수 있을 만한 증상이 없습니다. 차라리 불이 껌뻑껌뻑했다 또는 커튼이 쳐졌다 막 여기서 날파리가 나타났다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다면 참 좋은데 녹내장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고 상당수는 안압도 정상이기 때문에 눈의 압력도 정상이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다는 거예요. 압력이 막 올라서 아파서 막 응급실에 실려와서 이런 경우는 분명한 거고, 뭐 고치는 게 심란하더라도 딱 길이 있는데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상인 사람들한테 CT를 다 찍게 해주자. 그래서 정말 시신경이 멀쩡한지 이런 걸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위험한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자. 그런 거 건강보험 다 해주자. 저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증상도 없고, 아무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호도 없고, 압력 같은 거 체크해봐도 정상인데, 이분이 나중에 정말 해결책도 없는 녹내장, 정상하는 녹내장으로 갈지 말지를 의사도 뭘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증상이 없는 침묵의 암살자, 조용하게 다가오는 녹내장이 일단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찌됐든 약을 쓰면서 최대한 끌고 가보는 겁니다. 느리게 천천히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뒤로 뒤로. 근데 사실 거기서 안타까운 거는 어찌됐든 해볼 수 있는 걸다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제가 이 정상화암 녹내장 이 중요한 원인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줄이는 게, 즉 작은 혈관들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녹내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일 거예요. 흡연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연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담배 피우시면 녹내장은 굉장히 많이 나빠집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협박하거나 겁을 주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담배를 다 펴봤고 금연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 좋은 점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된다면 너무 많은 걸 잃으시는 거기 때문에 금연하시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내장에 대한 얘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한 그 자체였는데 사실 그런 병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약을 잘 써서 안 좋은 상황을 최대한 미루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적절한 운동, 유산소 운동, 그리고 반드시 금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예, 간절히 바라봅니다. 녹내장은 정말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과의사 김무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100년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몇 년 동안 마스크 쓰느라 참 고생들 많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마스크를 내내 쓰다가 이제 벗으려니까 조금 허전한 것도 같고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다들 그렇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잊고 있었던 고민이 되살아나기도 하죠. 바로 입냄새인데요. 입냄새,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입냄새의 80에서 90% 정도의 원인은 구강 내에 있습니다. 입냄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불량한 구강위생 상태로 인한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식사 후에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치과에서 보면은 정말 꼼꼼하게 양치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치과에 검진이나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양치를 하고 오셨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은 플라그나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과 왔을 때 그 정도면 집에서는 정말 대충대충 양치를 하고 사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을지 짐작이 좀 갑니다. 입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말 그대로 입 안에서 썩게 됩니다. 정말 썩은 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양치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치 후에도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습관적으로 양치질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잘 보이는 거실이나 부엌만 청소를 하고 안방이나 건너방 또는 작은 방 같은 그런 곳들은 먼지가 끼어도 청소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양치를 대충 하게 되면은 거의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 부분들은 습관적으로 칫솔이 닿지 않기 때문에 몇 날 며칠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런 부위는 치료되지 않은 충치나 잘 맞지 않는 보철물 하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치가 있는 부위는 말 그대로 이에 구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구멍 속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 구멍 속에서 더 썩기 때문에 충치가 더 심해지고 구멍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냄새가 심하시다면 충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본인은 본인 입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사실 입냄새는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주기가 조금 민망하죠. 사실 그럼 정말 내가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좀 쉬운 방법으로는 손등에다가 이렇게 침을 좀 묻히시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조금 본인의 입냄새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같은데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냄새가 역하게 나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냄새를 못 맡으시죠. 코 피로라는 현상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는 냄새는 코가 못 맡게 되는데 입과 코는 아시다시피 붙어 있고 그 위치 상태에서도 코가 자기 입냄새를 잘못 맡습니다. 그런데 내가 치과 갔더니 충치는 없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입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의심해 볼 범인은 바로 설태입니다. 설태란 혀에서 떨어진 단백질 조각과 입안에 있는 플라그, 그리고 구강 내 세균, 이런 것들이 혼합된 단백질 복합체인데, 단백질들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될 때 특유의 황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황화합물 가스의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들 그 성냥으로 이렇게 탁 키면은 그황 냄새 확낼때 있죠. 그게 약간 좀 구리구리한 그런 냄새일 때가 많고, 입냄새가 그 냄새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현상은 입이 말랐을 때더 심해지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입냄새가 심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무실 때 입을 살짝 벌리고 주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입안이 건조하게 되고요. 입냄새가 아침에는 그래서 심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밤에 잠을 자는 동안은 침의 분비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입의 건조는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설태라는 것은 혀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설유두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냥 칫솔 질르는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칫솔로 이렇게 이렇게 쓸어 내린다고 그래서 그게 효과적으로 제거가 안될 때가 많은데 이럴 때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으로 설태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혀 클리너라는 것은 이렇게 마치 쟁기같이 생긴 건데 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고 요즘은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쉽게 마트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칫솔 코너에 다 있습니다. 그혀 클리너를 사용을 하셔갖고 이렇게 긁어내시면 정말 쟁기로 밭 긁는 것처럼 거기에 슥슥 긁혀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냄새는 입안이 건조할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들어가서부터는 입마름 현상과 더불어 입냄새가 심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를 겪으면서 완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몸에서 열이 나고 얼굴이 화끈화끈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이때 열이 나면서 입안의 수분 증발이 빨라져서 입냄새가 더 심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 기간에도 입냄새가 심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냄새는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날 수가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심할 때는 특유의 염증 냄새가 있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피냄새 같기도 하고요. 썩은 냄새까지는 아니고 좀 상한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이 파괴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냄새를 느끼신다면 특히 이렇게 했을 때뭐 피맛이라든가 이런 씁쓸한 찝찔한 맛 같은 게 느껴지신다면 치과를 방문하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 외에 입냄새의 나머지 10% 20% 정도는 구강 외적인 입 아닌 다른 부분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비염이라든가 편도염 또는 상악동염이나 충농증에 있는 이런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염증에 의한 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때 구취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입안에서 냄새가 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위산과다와 같이 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위산이 좀 신냄새가 나거든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심하신 분들은 양말 꼬랑내 같이 정말 이렇게 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서 아세톤 냄새가 난다거나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과를 갔을 때 간혹 의사 선생님이 혀를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혀의 상태를 보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이때 설태의 색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내과를 찾아가셔서 꼭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혀 색깔이 검은색이다, 심할 때는 혀에 마치 검은 털이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는 혀에 곰팡이균이 자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역시 꼭 병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설태의 색깔뿐만이 아니라 혀 자체의 색깔도 매우 중요합니다. 혀가 너무 심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다, 그러면은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는 혀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색으로 보인다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호흡기 관련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역시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질병이라는 건 사실 한 가지 특징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다고 그래서 나는 꼭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보고 특정 단어나 특정 용어에 집착하셔서 내가 갔더니 치과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나는 그거 보면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때는 뭘 먹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자가진단을 하셔갖고 자가처방까지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입속에 상처가 종종 생기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흔히 구내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안에 빵꾸 났다, 구멍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입안이 헐었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구내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집이 생겼다가 그 물집이 터지면서 입안이 허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물집 없이 그냥 헐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는 경우는 대부분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물집이 터지면서 주위로 퍼질 수가 있어서 전염이 됩니다. 따라서 물집 생겼다고 집에서 혼자 물집 터뜨리면 안 됩니다. 곤란하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다만 매우 귀찮은 바이러스죠. 몸이 좀 피곤하거나 신경 쓸 일 많거나 잠 못 자거나 이러면은 나타났다가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 자연 치유가 됩니다. 또 다른 구내염으로 물집 없이 생기는 구내염이 있는데 이거는 아프터성 궤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프터성 궤양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입안에 생기는 아토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학설은 면역학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구강 내 상피세포를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피세포가 손상되면서 입안이 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프터성 궤양 역시 컨디션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내가 많이 피곤하구나,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몸 피곤한 것을 알려주는 그냥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내염이 몇 주씩 지속이 되거나 한다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빵꾸난 구내염을 통해서 균들이 들어가는 2차 감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바이러스 관련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들도 처방을 받아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입냄새와 그 외에 구내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속 건강을 잘 챙기는 향기로운 하루 오늘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백세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0: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이번 강의는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려보기인데, 아, 진짜 그려보고 싶습니다. 같이. 네, 도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린다는 개념은 도면이 있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계약을 하고 이런 미팅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려오셔요. 이제 이 그림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의 그림도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스케치업, 3D 프로그램을 학습하셔서 깜짝 놀라게 완벽하게 그려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도면 작업하는 것을 보고 놓침이 없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에서 언급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도면은 우리가 허가도면이라는 부분이 있고 실시도면이라는 부분으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다 그 예비건축주님들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허가도면이라는 것은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반영해야 되는 도면 위주로 만든 게 허가도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현장에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거나 좀 더 잘 공사하게 만들게 하는 도면이 실시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도면 안에는 디테일 도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면이든지 간에 공통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축척이 있습니다. 축척. 축척이라 하면 이 도면이 스케일이 몇 대 몇으로 그려졌는지에 대한 표기가 된 도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모든 도면에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치수는 도면에 그리는 모든 치수의 기본은 중심선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m, 3m의 방이 있는 도면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저 건축가가 그리는 도면은 3m가 벽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체의 두께를 빼야지 실제 방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로 지었을 때는 벽체 두께가 20cm가 기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면 3m의 벽체 길이는 20cm를 뺀 2m 80cm가 실제 사이즈인 겁니다.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냉장고 두 대 들어가는데 그냥 단지 그냥 2m만 확보해 주세요 하면 자칫하면 중심에서 2m를 확보해 놓은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그래서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냉장고에 상표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냉장고 크기는 1m, 1m니까 2m, 20, 30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냉장고에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딱 맞게 들어가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도면 그리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거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살기 위한 요소를 계속 찾는 과정이 도면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내가 도면을 잘 못 보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심적으로 걱정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면 양이 무조건 많이 있으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 옳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못 보더라도 성실하게 시공하는 분이 있고 성실하게 감리를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도우면 양은 많아도 안 되고, 그래도 적다고 컨트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제어를 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건축 설계하시는 분 대부분이 3D 이미지를 만듭니다. 입체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도면에다가 입체 이미지를 넣으면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체 이미지 자체는 일반 건축주나 시공하시는 분이 보면 쉽게 판단을 할수 있고, 이게 지금 도면하고 이미지하고 잘못 공사되고 있네요라고 리체크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넣거나 입체 도면을 많이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면은 기본적인 도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때, 일반인이 이해할 때 아주 기본적인 도면이 있죠.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요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도면은 창호도가 있습니다. 배치도는 건물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치 자체는 공사하고 시작하고 나서는 옮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내서라도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평면입니다. 평면은 순수하게 평면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단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면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은 청고입니다. 청고가 체크되지 않으면 이 집의 크기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부분입니다. 청고는 1층 바닥에서 2층 바닥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내에서 거주할 때 느끼는 것은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안에는 청고를 유지하는 구조재가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천장의 높이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천장의 높이가 2.4m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데는 2.45, 2.5m까지 되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좀 높게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높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청고나 천장이 높아진다는 것은 계단 단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계단실의 크기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실들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면도 표기되는 게 창의 높이입니다. 창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창의 높이를 섰을 때 바깥을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여기는 이웃집이 붙어 있기 때문에 창을 작고 높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탠드 에어컨보다는 천정 매립형 에어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정 매립형 에어컨이 어느 위치에 가는지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자, 입면입니다. 입면은 당연히 예뻐야 되는 게 상식이지만, 입면에서도 바깥 시선에서 어떻게 들여다보고 얼마나 크게 되어 있고 창의 크기는 이만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열리는 위치가 저기가 맞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의 종류에서 우리가 입면도와 단면도라는 게 있는데, 보통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입면은 외부에서 본 건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내를 볼수 있는 방법은, 도면에서 볼수 있는 방법은 단면도밖에 없습니다. 단면도는 실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외의 모습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면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령이 생기시면 단면도와 입면도를 축척이 같게, 우리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스케일이 같게 이렇게 딱 포개서 볼 수도 있습니다. 높이를 이렇게 가늠해서 맞추어서, 아, 이렇구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단면도에는 계단 단면을 반드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체크할 때도 단면도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면에서는 계단을 절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호입니다. 창호 일람표라고 있습니다. 창호 일람표는 이 집을 다 짓는 데 들어가는 문과 창문을 표기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창호 도면에서 봐야 되는 것은 창이 왼쪽으로 열리는지 오른쪽으로 열리는지, 그리고

0: 얘가 전체 나가 열리는지 조금만 늘리는지 이런 부분을 꼭 챙겨야 됩니다. 특히 창문을 설치할 때는 소파의 위치나 아니면 보는 시점에 서 있을 때 밖을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챙기지 않으면 다 짓고 나서 엉뚱한 뷰를 보고 있거나 정작 내가 보려고 했던 저 산세를 못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타 도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타 도면은 당장 도면, 누락됐는지 없는지, 본인이 원하는 도면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본 건물과 담장이 어울리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에서는 모든 게다 일석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는 일석으로 되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함도 본인이 챙기셔야 됩니다. 택배함과 우편함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게 도면에는 잘 표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량기의 위치입니다. 계량기의 위치가 꽤 중요합니다. 계량기를 공사하시는 분이 편의상 그냥 아무 데나 딱 만들어 놓으면, 계량기 점검하러 매번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의 위치를 꼭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에서는 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화조의 위치와 지하수의 위치를 굉장히 섬세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도면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의사 김무현입니다. 안구건조증에 대한 어떤 설명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안구가 건조하다라고 하면 어? 뭐야? 나는 건조라고 느낀 적은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증상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따갑다, 시리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일어났는데 왠지 이 눈꺼풀 이 위쪽으로 묵직하게 뭔가 있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마도 아프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안구건조증은요 그냥 글자 그대로 눈이 건조해서 생기는 거죠. 눈물이 충분히 눈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우리가 눈에는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와 그거 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 눈 표면 각막이 제일 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예민하다는 뜻이죠.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만 들어가도 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불꽃놀이나 이런 거를 보고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것만으로도 눈에 상처가 날 정도로 눈은 되게 예민합니다. 단, 이 예민한 각막이 또 잘 재생되기도 하니까 병이 났다가 고쳐졌다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계속 뭔가를 했는데 눈 표면에 상처가 없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촉촉하게 이렇게 덮어주게 되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많은 상처들이 다음날 아침엔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의 양 자체가 너무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눈물의 양이 적은 경우들은 그럼 이거 재생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눈물은 맹물이 아니거든요. 예, 눈물에는요 수성층, 맹물층이 있고 그다음에 점액질, 뮤신층. 뮤신이 뭐냐면 우리 갤포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속 쓰리고 따갑고 이럴 때 왜 속이 쓰리고 따가우냐면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질이 깨져서거든요. 그럼 위산이 공격하니까 따갑고 아픈 겁니다. 막 아프잖아요. 예, 그 느낌 아시죠? 그럴 때, 이 뮤신 점액질을 먹으면 이렇게 진정이 되듯이, 눈도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자극에 취약한데, 그거를 뮤신층으로 점액질로 덮어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눈물엔 당연히 점액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수성층과 점액질로만 딱 구성되어 있으면, 깜빡하고 3초 지나면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눈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뭔가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 자, 물기가 증발하지 않기 위해서 해주는 거는 기름이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데, 그런데 물 위에 기름이 한 방울 있으면 얇게 싹 펴져가지고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제일 위쪽에는 지방, 지질, 예, 그 기름층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다 있어야 눈물이 안정적으로 골고루 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눈물은 이 각막의 세포들이 다시 재생되는 데 필요한 영양 공급도 할 수 있고요. 사실 눈물의 되게 중요한 역할은 산소를 녹여서 각막으로 배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 각막은 투명하죠. 그런데 그러려면 말이죠. 여긴 혈관이 없어야 되죠. 예, 혈관이 만약에 자라 들어왔다면 그러면 투명하지 않고 혈관이 지저분하니까 잘 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막은 혈관이 없습니다. 각막은 혈관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산소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받고 찌꺼기도 없애느냐. 각막의 앞쪽에서는 눈물이 있어서 산소가 눈물에 녹은 다음에 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앞에 눈물이 없어져 버리면, 와, 이건 진짜 입 벌리고 잠자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신경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프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지근하게 불편하면서 이마에 이 주름이 잔뜩 생길 수밖에 없게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안구건조증의 증상이고요. 그럼 뭐 안구건조증은 모든 병의 원인이냐? 다 건조증이래. 그게 아니고 그만큼 눈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물은 눈 표면을 부드럽게 덮어서 보호해주는 역할, 그 다음 각막 표면의 상처들을 고쳐주는 재생의 역할, 눈 주변에 들어오는 세균을 처리해주는 보호의 역할,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눈물의 세 계층 중에 하나씩 망가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자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서 그게 제일 흔한 원인이겠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속은 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해결도 쉽습니다. 인공눈물 넣으면 되죠. 예, 얼마나 많은 약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지방층이 적게 나오는 거는 사실 고민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층은 원래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 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눈꺼풀 안쪽, 그러니까 속눈썹이 있는 데에는 위아래로 한 30개 정도 샘들이 있습니다. 마이봄 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계속 지방층은 잘 나오고요. 아주 조금만 나와도 기능은 충분해요. 예, 왜냐하면 기름은 많이 필요할 필요가 없고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한 방울만 착 퍼지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름이 나와야 되는 곳이 왁스 같은 걸로 완전히 막혀갖고 짜면 피지가 쭉쭉 이렇게 여드름 짜듯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막힌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짜서 일단 막힌 길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항생제 같은 걸 써서 그 다음 세균들을 없애면 다시 기능이 돌아오죠. 자, 그리고 뮤신 성분, 점액질 성분, 예전엔 그거 만들어내는 약은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약도 또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액질이 원래 이 소화기 계통에 필요한 거잖아요. 위벽 보호하고 하는 소화기 보호제로 나왔던 먹는 약을 안약으로 이제 그 성분을 갖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뮤신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안약도 나와 있고 그런 약들 넣으면 점액질 성분이 확 늘어나고 하니까 안정적이 됩니다. 수분 공급도 할수 있고 점액질도 할수 있고 지방층은 또 회복도 할수 있으니까 많은 방법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염증이 있으면서 잘안 낫고 이러면 피에서 눈물을 뽑아내는 장비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가혈장 치료라고 하는데 그러면 염증도 좋아지고 실제로 부족한 내 눈물을 남의 눈물이 아니니까 안전하게 쓰면서 상처들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씩 하나씩 나아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건조증과 관련돼서 또 비타민 A의 역할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영양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혈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 눈의 앞쪽까지 충분한 양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약으로 바로 필요한 곳에 배달을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먹는 약보다는 안약을 쓰시는 게 사실은 좀더 맞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요새 아이라인 문신 많이 하시죠? 예, 요즘이 아니고요. 사실 몇십 년 전부터 하던 거예요. 근데 이 문신을 할때 속눈썹 뿌리 있는 데 건드리면 아주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는

이 눈물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지방 성분을 만들어내는 샘들, 마이봄샘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문신을 하면서 뭔가 감염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색소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비감염성 염증을 만들면서 그 지방 성분 만들어내는 마이봄샘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점점 성분이 나빠지겠죠. 왜냐하면 나한테는 눈물 성분의 중요한 성분 만들어내는 관들이 아이라인 문신 색소로 다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잘안 되는 거죠. 물론 언젠가 됩니다. 대신에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 사이에 여러 약도 쓰고 여러 치료도 하고 하면서 속상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게 뭐 상업적으로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생업에 걸린 어떤 이런 의견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으나 다른 건 몰라도 안과의사가 보기에 아이라인 속눈썹에 문신하는 건 눈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은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증상에 따라 눈도 관리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약 쓰시고 적절하게 안과 오셔서 치료받으시면 되는데, 냉찜질이 좋냐, 온찜질이 좋냐, 이건 정말 늘 고민이거든요. 온열 마사지 기계도 있고 요새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건조할 때는 온찜질이 무조건 좋습니다. 자, 따뜻하게 해주면요. 눈 주변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눈물을 만들어낸 성분들이 많아지고요. 지방층, 마이봄선에 구멍들이 열리면서 아무래도 찌꺼기나 이런 게잘 빠져나가죠. 그런데 염증이 세균성으로 심해진 상태. 그럴 때 온찜질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제일 대표적인 게 다래끼죠. 예, 다래끼 났을 때 여러분들 술 드시면 정말 다음날 폭발적으로 부어 있습니다. 정말 폭발하기 직전까지 부어 있게 되고요. 세균성 감염일 때는 온찜질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안구건조증은요, 어떻게 보면 안과에서 제일 흔하고 누구나 갖고 있고 귀찮지만 큰 병은 아닌, 그런데 굉장히 겪어보면 불편한 이런 병이거든요. 다행히 이거는 정말 생활습관 관리에서 많이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잘 관리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백년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통해서 입안을 봤더니 뭔가 이상하게 툭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되나요? 혹시 암이 아닐까? 이게 뭐지? 요즘 암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죠? 저희 병원에도 입안에 뭔가 이상한 것이 생겼다고 구강암이 아니냐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입안을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도 사실 내 입속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혀를 들었을 때 혀 아랫부분 또는 입천장, 목젖, 위아래 치아와 잇몸까지 실제로 우리 입안에는 치아와 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중요한 구조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내 입안에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그래서 암으로 오해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강암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가장 많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골융기입니다. 골융기는 입안에 뼈가 자라나는 현상인데요. 많은 경우 아래턱의 안쪽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들고 혀를 들어서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뼈가 툭 튀어나온 것이 보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골융기입니다. 이 골융기는 바깥쪽으로도 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턱의 바깥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 단단한 음식들이 골융기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양치질도 어려워서 치주질환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골융기는 아래턱뿐만이 아니라 위턱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턱에서는 주로 위턱의 바깥쪽, 즉 이 뺨 쪽으로 뼈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요. 종종 골융기가 입천장 한가운데 생겨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을 크게 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입천장 가운데 마치 바위가 하나 박혀있는 것처럼 커다란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골융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골융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얘기되고 있는 가설로는 그냥 유전이다. 아니다. 교합력이 강했을 때 그 힘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뼈가 자라난 것이다. 또는 입안에 음압이 발생할 경우 그 음압 때문에 생긴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있습니다. 음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입을 암 다물었을 때 양쪽에 치아들이 있고 혀가 있는데 그 치아랑 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 빈 공간에는 압력이 좀 떨어지니까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뼈가 자라난다는 학설입니다. 어느 경우에서라도 골융기를 병으로 보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입안에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 잇몸 위에 틀니를 얹어 놓아야 하는데 그 골융기가 있는 부분들은 잇몸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틀니가 제대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또 틀니가 눌리게 되면은 잇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틀니를 만들 때 틀니 모양을 골융기를 피해서 만들다 보니까 모양이 아주 이상한 모양의 틀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너무 골융기가 심해질 경우에는 틀니를 만들기 전에 아예 외과적으로 골융기 자체를 잘라내서 제거를 하고 틀니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골융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번 눈에 들어오고 나면 그 이후부터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틀니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 이 골융기가 너무 신경이 쓰였고 제거를 해주세요 하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융기 자체를 제거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꼭 원하신다면 제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골융기 제거는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병원을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다니시는 치과에서 골융기 제거가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골융기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좌우 대칭적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골융기가 있으면 왼쪽에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크기는 꼭 대칭적이지 않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강암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 것이 침샘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커다란 침샘이 세 개가 있습니다. 혀 밑에 있는 설화선, 턱 밑에 있는 악화선, 그리고
뺨에 있는 이하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타민C나 흰귤 등을 먹을 때 이 귀밑이 갑자기 아픈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흰 음식을 먹을 때 이 이하선 침샘이 침을 꽉 하고 짜주는데 이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침샘이 나오는 구멍이 바로 뺨 안쪽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침샘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샘이 나오는 구멍이 보통은 판판하고 티가 잘 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잘 모르고 지내는데 어떤 분들은 그 침샘 나오는 구멍이 마치 분화구처럼 돌출되어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입을 봤을 때 이 침샘을 보고 깜짝 놀래서 이거 무슨 암이 아니냐,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구강암 아닙니다. 이하선의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혹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또는 먹고 있는 중에 혀 아래쪽에서 물총처럼 이렇게 침이 나오는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턱 밑에 있는 악화선 침샘입니다. 이 악화선 침샘의 출구도 혀 밑에서 양쪽으로 분화구처럼 돌출되어 있는데 이게 또 처음에 발견하시면 놀라셔갖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침샘 외에도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혀를 메롱하고 내밀었을 때 혀 안쪽, 혀 뿌리 부분에서 보이는 성광유두입니다. 이 성광유두가 유난히 큰 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울에서 혀를 내밀고 안쪽을 봤더니 뭔가 시커멓고 커다란 종기 같은 것이 보여서 깜짝 놀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심하신 분들은 무슨 따개비 붙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혀의 유두는 대부분 학교 다니실 때 생물 시간에 배우시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갖고 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나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책에서 본 그림은 매우 이쁘게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상당히 투박하게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입 안쪽은 어두워서 시커멓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무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광유두고 병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구강암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일반인들이 암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뭔가 생기거나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커지기 전에는 자가 진단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입속에 비대칭적으로 뭔가 존재한다면 일단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구조물들은 좌우가 대칭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크기나 위치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도 있다면 거의 정상 조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뭔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구강암은 스스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치과에서 검진하는 중에 또는 엑스레이 확인 중에 치과 의사가 발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거 좀 이상하니까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해서 큰 병원 가서 조직검사 등을 받고 암이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구강검진은 충치나 잇몸병뿐만 아니라 구강암 예방까지도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에서는 병리학 과목이 있습니다. 이 병리학 과목은 특이하게 현미경 땡시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주로 실험실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는데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수많은 현미경들이 번호선으로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현미경에는 각 질병들의 조직 표본들이 꽂혀 있어서 그 현미경을 보고 그 조직이 어떤 질병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는 이 질병의 특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시험인데요. 시험장 바깥에 학생들이 출석번호 순으로 줄을 쭉 서 있고 시험이 시작되면은 출석번호 1번 학생이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1번 현미경을 들여다봅니다. 시간은 매우 짧아서 15초에서 20초 정도를 줍니다. 답을 적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입니다. 교수님이 교단에 앉아서 15초에서 20초가 지나면 종을 땡 하고 치십니다. 그러면은 1번 학생은 2번 현미경으로 옮겨가고 뒤에서 있던 2번 학생이 1번 현미경을 봅니다. 또 교수님이 종을 땡 치면은 1번 학생이 3번으로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현미경을 보는데 이때 현미경 땡시 족보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편평상피 세포암이라고 적어라 였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구강암의 90% 이상은 입안 점막을 구성하는 편평상피 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상피 세포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드물게 침샘에서 발생하는 선암의 일종인 타액선암이나 턱뼈나 구강 근육에서 발생하는 육종암 또는 구강 점막의 검은 반점으로 발생하는 악성 흑색종, 림프절 등에서 발생하는 림프종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강암은 아니지만 구강암이 될 수 있는 전암병소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전암병소는 일반인이 스스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과에서 역시 검진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직 암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큰 증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편평태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금니 안쪽 뺨, 이 뺨 안에 이렇게 제껴서 보면은 그물무늬 같은 흰 선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편평태선이 발견되면은 치과의사는 환자분께 우선 조직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다행히 암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게 암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거를 인지하시게 되면은 사실 삶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의 몸에 암이 될 수도 있는 전암병소를 갖고 있다고 하면 또 이게 제거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늘 인지하고 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전암병소는 흰 반점이 나타나는 백반증이나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홍반증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병소입니다. 구강암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잘 맞지 않는 틀니나 오래된 보철물이 지속적으로 구강 점막에 손상을 준다.

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바로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식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강암은 인도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인도의 그 강렬한 자극을 주는 향신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맵고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채소 위주의 식사로 비타민을 잘 섭취하시는 식습관이 구강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구강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100년 치아 건강 파수꾼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개인 공간은 어디입니까? 안방, 아이방, 건너방 이런 방을 위주로 우리 개인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봤을 때 우리 아이 방을 문을 연 횟수를 보면 셀 정도로 적게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살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은 들어가는 게 예의는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공용 공간은 접근하기 쉬운 공간, 누가 와도 보여줘도 괜찮은 공간은 1층에 오는 게 맞습니다. 1층에 오고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방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짐들이 간혹 생기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생기죠. 그래서 1층에 있는 게 편의상도 좀 좋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면 가족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실이라는 거는 앞전에 이야기할 때는 좀 이제 소규모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가족끼리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그 실에서 주방에서 있을 때 내부에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시크릿한 공간에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구석진데 있어도 됩니다. 이게 꼭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실에 내려가면 뷰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2층에 어떤 특정 지역 구석에 들어가 있어도 창이 없어도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목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약간 언급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목재의 가장 큰 단점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수분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는 옆방의 소음이 이 방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할 때는 아이의 방과 어른의 방을 분리해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으면 그냥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 옆방에 다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청과 청을 분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킵플로어를 하는 이유 중에 한계가 작은 규모의 주택에서는 이게 떨어뜨리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방과 어른 방의 위계를 다르게 해서 소음이 전달되는 것을 좀 막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이의 소리가 자기 전에 계속 들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아이들끼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서로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안방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용 공간 중에 화장실의 위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의 위치는 좋은 공간에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침침한 공간은 이게 계속 공용 공간이 어둠침침하다는 개념을 머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어두운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봅니다. 이제 공용 공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공용 공간 중에 언급 안 한 공간이 있죠. 다락 공간이 있습니다. 다락 공간은 태생부터가 약간 창고형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짐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다락을 좀 알차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락 공간에 천장을 설치하십시오. 천장이 돼 있는 공간은 굉장히 밝습니다. 생각보다 밝습니다. 그래서 내 방 위에 다락이 없고 바로 지붕이 있을 경우에 천창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창을 이곳저곳에 다 설치하는 것을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창은 유리로 되어 있고 그 태양을 수직으로 받기 때문에 덥고 차고가 쉽게 되는 창이기 때문에 결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천창을 설치하기 가장 좋은 곳은 다락과 화장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이들은 거의 나이가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고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어릴 때는 큰 방을 만들어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냥 놀이터 같은 방이 되는 거죠. 한쪽에 침대가 두 개 있고 나머지 공간에 놀이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컸을 때 중간에다가 가구, 그러니까 책꽂이 가구를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이 한 게 있습니다. 이미 큰 공간을 만들었을 때 문이 두 개가 설치된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차후

후에 리모델링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다 일인 겁니다. 가구를 한개 드리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문을 한개 추가로 만드는 거는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방을 두개 나누었을 때를 고려해서 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두 개를 나누는 거를 가정했을 때한 방은 슬라이딩, 한 방은 여닫이 문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부러 분리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전등이나 에어컨의 위치도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분리할 수 있게 염두에 둬서 해야 됩니다. 자, 시니어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구성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고려해야 되는 게 있겠죠, 당연히. 언태우 주택을 지었는데 2층에 방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2층까지 불러오고 뭐 이렇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을 보통은 선호합니다. 은퇴할 때는 그냥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 이게 부담되는 게 2층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층으로 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층에 한쪽 끝은 공용 공간, 한쪽 끝은 그냥 안방 있는 이런 구조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님들이 오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 사랑방을 같이 배치하는 건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랑방의 위치는 사실 공용 공간에 가장 가깝게 있으면 되고요. 이게 큰 뭔가 매력이 없다고 느끼시면 별채를 그냥 사랑채라고 생각하시고 별채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자주 오는 케이스다. 뭐 틀림없이 자주 올 거다. 손주를 틀림없이 자주 데리고 올 거다라고 했을 때는 손주를 위한 공간 2층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의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방에 사용하면서의 뭐 느낌 이런 걸좀 섬세하게 잡아본다면 문턱인 것 같습니다. 문턱인데 문지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의 틀은 유무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할지 말지는 결정하시면 되고요. 바닥에 문틀은 보통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청소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로봇 청소기는 문틀이 있으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실 때는 그게 이제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틀을 설치 안 하는 게 추세이기도 합니다. 가구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하면 가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구가 사서 설치하는 기성품 가구가 있고 현장에서 만들어서 설치하는 제작 가구가 있습니다. 물론 제작 가구는 공사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 제작 가구를 하게 되면 이제 1차형으로 만들 수 있죠. 1차형으로 만들 수 있고 효율을 약간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가구가 어디까지냐라고 설명을 한다면 가구로 계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단 자체를 책이 꽂히는 그런 계단을 만들 수도 있고 책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하신 대부분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구조와 구조 사이가 가구를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한 책꽂이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건물에 있어가지고 현관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관의 위치가 과연 남향에 있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관은 기본적으로 남향 북향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문 열었을 때, 현관을 문을 열었을 때 공용 공간이 보이느냐, 실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느냐, 아니냐를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문을 열었는데 내부가 다 보여. 이거보다 불편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운적으로, 풍수적으로, 밖에서 내 집안이 다 보이는 거를 피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현관은 약간 둘러 들어가더라도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바로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지가 크다. 꽤 커서 건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밖에서 문이 열려도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가외에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의 전원 생활을 하는 주택에서는 외부 창고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를 외부에서 많은 작업들을 하는 와중에 특히 이제 뭐 홈이나 삽을 갖다 둘 데가 없습니다. 이 갖다 둘 곳이 창고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보일러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일러실은 실내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만듭니다. 바깥에 만들기 때문에 밖에서 열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점검 오신 분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점검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문을 닿을 수 있는 게 보일러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일러실을 약간 더 크게 만들면 그걸 창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주택에서는 보일러실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창고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요즘은 다 에어컨을 뭐 충분히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실외기가 큽니다. 실외기를 둘수 있는 외부 실외기실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잘 들으셨는지요? 내 집을 짓기 위한 건축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본인 집을 한번 지어보시는 것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맞춤 옷을 입는 듯이 내집 짓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성에 있는 집을 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살고 싶은 집, 내 가족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좋은 집을 짓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의사 김무현입니다. 오늘은 사물이 흔들리고 왜곡되어 보이는 병,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곡이 되면 맞는 것을 틀리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요. 황반변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왜곡이란 단어까지 쓸까? 그리고 과연 정말 실명의 1위인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뭐 G7, G8 이렇게 부를 정도의 국가이고 OECD 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이고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질병도 많이 바뀝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뭐 메르스다, 코로나다 하는 그런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반세기 정도 전만 해도 나병과 결핵과 싸우던 국가였습니다. 이 감염성 질환들은 무서운데, 근데 치료제가 나오면 사실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즉,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세균이지만 그 세균을 잡는 항생제가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성에 의한 겁니다. 변성은 일종의 퇴화이거든요. 즉, 멀쩡한 조직이 녹아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종기가 나서 고름이 차 있으면 째고 고름을 짜내고 그래서 빨리 피부를 덮어주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종기가 너무 오래 지속돼서 속의 조직이 다 녹아버렸다면, 괴사돼서 없어졌다면 그때 째고 아무리 긁어낸다 하더라도 커다란 흉터가 되겠죠. 자, 그쯤 되면 변성이 된 거죠. 근데 우리 눈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눈에서 이 뒷부분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망막이거든요. 근데 망막에 솔직히 95%는 허당입니다.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95%고 정말 기능을 하는 중요한 부분은 딱 5%예요. 이 부분의 단면을 찍으면요, 이렇게 가다가 쏙 들어옵니다. 즉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유는 그 자리에 빛이 딱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빛이 맺히는 오목한 자리를 황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황반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전체 망막의 5% 정도 되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움직임과 칼라를 느끼는 그런 세포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반에서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뭔가 색감도 볼수 있고 움직임도 느낄 수 있고 뭔가 이런 고급 기능의 눈, 시기능이 나오는 것이고 그냥 빛의 양을 느끼거나 하는 더 밝은가 어두운가 깜깜한가 하는 정도를 느끼는 거는 나머지 95%가 하는 거죠. 당뇨병 때피 많이 나오고 그러면 레이저로 망막을 지지거든요. 그걸 지지면 그 망막 어떻게 돼? 자, 황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막 지져도 됩니다. 그렇게 지지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에서 다 망가뜨리고 태워서 없애더라도 그래서 그쪽에 문제 없도록 하고 중요 부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부분 멀쩡한데 황반만 망가지면 전체에 딱 5%인데 그게 망가지면 그럼 사실 식이능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반의 변성이 생기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럼 황반 변성 왜 생길까요? 자, 빛이 계속 들어와서 맺히는 자리니까 빛이 맺히면 황반에 있는 이 시세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빛이라고 하는 파동과 입자를 가진 이빛 에너지를 빨리빨리 전기 신호로 바꿔서 시신경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쉼 없이 빛과 전기 사이에 어떤 변환 연결을 해야 돼요. 굉장히 바쁜 야구 포수처럼 공을 계속 받아서 공 받아서 옆으로 던져주고 공 받아서 옆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포수가 예를 들어서 한 300개쯤 공을 계속 받았다고 치면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로 회복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빛이 들어와서 잘 보이려면 거긴 혈관이 없어야겠죠. 혈관이 있으면 핏줄이 가려져서 안 보일 테니까. 그래서 이 황반부에 어떤 보급을 해주고 식량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치워가 줘야 어떤 기능을 할수 있을 텐데 그거를 혈관으로 신속 배달을 하고 신속하게 데려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혈관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같은 것이니까 거길 통해서 착착 산소도 배달하고 거기서 나온 찌꺼기 산물들을 착 가져가지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황반은 우리 눈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는 부분인데 핏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반부 밑에는 좀 어려운 말인데 맥락막이라고 하는 집 앞에다가 택배를 딱딱 갖다 주는 건 아니고 지파장쯤에다 쌓아두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비실 앞에 산더미처럼 택배 상자가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혈액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혈관으로 쏴주면 정확하게 빨리 갈 텐데 이건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밑바닥에 피를 잔뜩 고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산소도 좀 녹아 올라가고 나쁜 찌꺼기도 좀 내려오고 그걸 밑에서 막 가져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효율이 낮겠어요? 계속 배달이 오는데 우리 집 앞에까지는 안 오고 택배 상자가 계속 경비실 앞에 아파트 입구 현관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젊었을 땐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몇이 있으니까 가서 왔다 갔다 가져다 놓고 또 갔다가 쓰레기 분리수거도 내놓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잘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쓰레기 분리수거를 내놨는데 안 치워가는 겁니다. 동네 난리 나겠죠.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황반부 밑에 그런 찌꺼기들이 쌓여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 자, 원래 황반부 밑에 아주 중요한 비무장지대 같은 게 있거든요. 비무장지대 같은 게딱 있는데 그게 이제 깨지는 거죠. 그게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황반부 밑에는 피들이 많이 고여 있어서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뭔가 틈새가 벌어지면 올라오는 거죠. 혈관들이. 혈관이 올라오면 청소는 되겠네. 맞습니다. 그동안 쌓여 있던 것들을 쫙 치울 수 있죠. 녹여낼 수 있죠. 근데 그 녹여낼 때 정상적인 조직도 다 같이 녹아나는 거죠.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황반 변성 때 어느 치료 시기를 지나고 나면 혈관이 자라 들어오면서 정리를 싹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병이 싹 끝나고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폐허가 남죠. 더 이상 망가질 조직이 없이 허옇게 돼버려서 그냥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도 아주 안 보이진 않고 주변부 시야는 남아있겠죠. 왜냐하면 황반이라는 게 전체 5%니까 95% 남아있는데 그95% 갖고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딱 중심 시야

까맣게 가려져 버렸으니까. 황반 변성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덜 나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녹내장과는 달리 황반 변성은 엄청난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엄청난 치료제가 있어요. 눈에 주사를 해서 이 혈관들을 억제하는 주사제들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레이저로 했을 때는 혈관만 선택적으로 딱딱 지지는 게잘안 되니까 뭔가 주사를 맞고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쳐서 활성화시키고 뭐 혈관 벽을 없애고 별거별거 다 했는데 잘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정말 엄청난 무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안에 직접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사약이 자라 들어오고 있는 혈관들만 선택적으로 딱 막아주죠. 그러면 곪지 않고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약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막막 이 뒤쪽을 전공하는 안과 의사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거는 진짜 인류 역사를 바꾼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생활 습관이 바뀌었고요. 전과 달리 우리는 유제품 치즈 이런 거 되게 많이 먹는 나라이고 성인병 많고 대장암 많고 당연히 황반변성 많고 이런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이 많은 황반변성 환자분들이 실명이라든지 장애에 이르지 않고 주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게 되었다는 건 굉장한 뉴스인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저한테 어떤 분이 편지 보내신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해서 눈의 뒤쪽, 뇌의 앞쪽에 종양이 생긴 건데 모르셨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도 아침에 이렇게 가려보니까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그때서야 아신 거고, 그래서 그때 가서 검사하고 뇌하수체 종양이 있었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셨고, 뭐 그동안 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쓸데없어 보이지만 떠들고 다녔던 조기 진단, 자기 체크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절실했다 하고 감사의 그런 글을 보내줘서 저도 되게 보람을 느끼고 즐거웠었습니다. 황반변성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고요. 만약에 어떤 지금 선생님, 안과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주사 이제 뭐이 정도면 되게 좋아졌으니까 뭐 와서 가끔 맞으세요 하면 뭐다 나섰다는데 왜또 맞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한 행운을 누리고 계시고, 그래서 조기에 잘 진단받고 치료받아서 앞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 그런 스테이지에 들어가셨다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주사 맞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백년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누군가의 입속을 들여다봅니다. 신경치료도 하고, 발치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치아를 직접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생활 속에서 치아를 쳐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치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SNS에 올라온 사진이라든가 깨톡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분의 치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치아에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은 환하게 웃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웃을 때 치아가 가지런히 나와야지 미소가 아름다운데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웃는 것 자체에서 자신이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어색하게 웃게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더 그렇습니다. 치아에 손상이 많은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고요. 잇몸에 문제가 많은 치은염 또는 치주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아 건강 때문에 웃어야 하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노화가 생기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구강 건강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블랙 트라이앵글인데요. 뜻만 해석하자면 검은 삼각형. 이게 뭐지? 하고 하실 텐데 이미 여러분은 블랙 트라이앵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란 앞니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서 까만 구멍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 구멍은 삼각형 형태를 띠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블랙 트라이앵글은 왜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잇몸에도 그런 변화가 생기게 돼서 그런 걸까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잇몸 조직이 위축되어서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잇몸 조직이 위축된 근본적인 원인은 치주질환 때문인데요. 이 치주질환은 붓고 피가 나는 급성 염증 상태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서히 진행되면서 잇몸뼈를 파괴시키는 만성 상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앞니라서 앞니 부분만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다른 치아에도 이런 공간들은 생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랙 트라이앵글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블랙 트라이앵글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진, 라미네이트, 크라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레진 치료를 보면은 레진 치료는 빈 공간을 치과용 복합 레진을 사용해서 메꾸는 방법입니다. 레진이라는 것이 일종의 의료용 플라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치아에 거의 손상을 주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치료 자체도 당일로 끝나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색상이 좀 변할 수 있다는 건데 김치라든가 커피라든가 콜라라든가 좀 착색성이 강한 음식들 특히 차 종류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레진도 색상이 좀 변해서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레진이라는 것 자체가 고분자 화합물 즉 일종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중에 그 부분만 색이 어두워지거나 하면은 보기 싫으니까는 그 부분만 갈아내거나 아니면은 전체를 다 제거를 해서 다시 떼올 수 있습니다. 치아에는 해가 없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도 치아에는 별 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라미네이트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앞면만을 살짝 삭제하고 도자기 판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성분들 인공손톱 붙이는 과정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걸 삭제를 안 하고 붙이게 되면은 이게 두꺼워지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도자기 판 두께 정도는 삭제를 살짝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크라운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라운 치료는 치아의 외형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치아 삭제량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블랙 트라이앵글만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블랙 트라이앵글만 있는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치아 자체가 벌어져 있거나 또는 뻐드러져 있거나 틀어져 있을 때 크라운 치료를 하면서 전체적인 치아 외형을 개선시키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죠. 주름도 늘고 기미도 생기고 그런 것처럼 치아의 모양이나 색깔도 나이가 들면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치아와 입은 얼굴의 아래쪽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변해버린 치아의 모양이나 색을 바꿀 수 있을까 관심들이 요즘 많습니다. 성인의 심미치료는 크게 교정과 앞니보철 또는 크라운이나 미백치료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다들 어렸을 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정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교정치료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부잣집 친구들만 교정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치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교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치아가 삐뚤삐뚤한데 아유 이제 뭐 나이 들어서 교정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나이 들어서도 쉽게 교정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치아색 교정장치나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교정장치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치아에 교정장치를 붙인다는 거부감들도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나이가 들어서 교정을 하다가 치아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교정하면 이가 약해진다고 하던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치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철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정이 안될 정도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교정의 기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교정은 보통 2년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심하지 않으시면 1년 6개월, 좀 심했어도 한 2년 6개월 정도면은 교정을 마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이 되실 때는 앞니만을 교정하시는 부분 교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치아들은 다 괜찮은데 앞니만 좀 벌어져 있어요. 앞니만 하나 뻐드렁니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쓰시면은 짧게는 한 3개월, 조금 길어도 한 9개월 정도면은 해결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인의 심리치료의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앞니 보철 방법이 있습니다. 앞니 보철은 교정치료를 받기는 어렵고 아니면은 옛날에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거나 잇몸이 까맣게 변했을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미네이트 시술인데요. 블랙 트라이앵글 치료 때와 마찬가지로 치아의 외면을 살짝 삭제하고 도자기 판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앞니 4개에서 6개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밝게 웃고 크게 웃는 것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큰 어금니까지 12개 치아의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정적인 인식들도 많이 있으셔서 라미네이트를 한 뒤에 이가 시려졌어요. 라는 라미네이트 한 거가 정말 후회돼요. 라고 유튜브에 올리시는 연예인분들도 좀 있고, 어떤 분들은, 야, 라미네이트 한다는 사람 있으면 내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거는 라미네이트를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였는데, 라미네이트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라미네이트도 치과에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사용되는 건데 그게 치아에 해를 그렇게 끼칠 리가 없습니다. 정확한 라미네이트 케이스에 라미네이트를 받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고요. 더욱이 요즘은 무삭제 라미네이트 기술도 개발되어 있는 만큼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성인의 심미치료 세 번째는 크라운 치료인데요. 크라운 치료도 블랙 트라이앵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의 외형을 완전히 바꿔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것은 좀 깎아내고 들어간 것은 채워줘서 고르고 아름다운 치아 외형을 만들어 씌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아 삭제량이 매우 커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치아가 너무 틀어졌거나 삐뚤어져 있을 때는 부분 교정 치료와 병행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아 변색과 미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아가 변색이 되면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미백 치료 외에는 치아색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치아가 좀 누런데 쟤는 이를 잘안 닦나?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오해를 받는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미백 치료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미백 치료를 바꾸는 싶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백 치료는 치아를 상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백 약제가 치아 내부로 스며들어가면서 치아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좀 찡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좀 있습니다. 이 느낌은 일시적인 것으로 약효가 사라지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백치료를 받아서 하얀 치아가 됐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얼마나 갈까요? 보통은 3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치아가 누래지면 미백치료를 받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미백치료를 받아서 하얀 치아가 되시면 중간중간 짧은 주기로 관리를 받으시면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웃을 때 보통은 치아가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보여야 미소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는 치아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자신감,
그것은 아름다운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앞니 치료를 하고 정말 뿌듯하게 느끼는 것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분이 말씀하실 때도 입을 크게 안 벌리고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고 웃을 때도 입으로 손을 가리고 웃으시던 분이 앞니 심미 치료를 받으신 뒤에 웃을 때도 정말 환하게 웃고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자신감이 있어서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미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병을 치료하는, 치아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친구분들과 많이 모여서 술자리에서 건배사 같은 것들 많이 하시죠.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그래서 청바지. 뚝심 있게, 배짱 있게, 기운차게, 뚝배기. 이런 건배사처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치아 건강을 위해서라는 의미에서 아치위를 외쳐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0년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드디어 네. 금요일이고요.
0: 드디어.
1: 예, 뭐 신난 건 아닙니다만은 어허. 여행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조금은 예, 신나
0: 업된 거죠.
1: 예, 약간 업돼 있다.
0: Alright, 깔끔하게 오늘 마무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멕시코 국경 넘어가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통 예를 들어 미국에 놀러 가게 되면요, 네. 그 캘리포니아 쪽에 멕시코랑 이렇게 국경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티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웃긴 게 뉴욕 쪽에 살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사 가서 네. 샌디에고에 살면서 멕시코 국경에서 한 30분 떨어진데 에 살았는데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기회가 이렇게 없었는데요. 실제로 놀러 가는 사람들 중에 실수로 못 돌아오는 경우 한동안 서류를 까먹고 가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무슨 뭐 여권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좀 돌려들었거든요. 저도 실제로는 안 건너가 봐서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을 갔는데 거기서 무슨 국경을 지나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될 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 떠 있죠. 멕시코 방문하려면 여권이 필요한가요? 요런 질문.
1: 일단은 뭐 제가 뭐가 필요한가요 했을 때 떠오르는 바로 그 이미지는 제가 있어요 지금.
0: 뭔가 동사 같은 거.
2: 예예.
0: Alright,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여쭤봐서 참 다행이네요. 모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요런 건데,
1: 오.
0: 아, 요건 약간 리액션 같은 거가 들어가는 말인 것 같은데요.
1: 네네. 뭐 하여튼 감사하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될것 같긴 한데.
0: 오우,
1: 물어보길 잘했다
0: 다행이다.
1: 이거라고요.
0: Something like that.
1: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0: 갑자기 안 떠오를 수도
1: 같아요. 네.
0: 있죠. 자, 일단은 망가져도 되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 네.
0: 자, 꽁상시 보내볼까요?
1: 네, 가볼게요. 시작.
0: 영어 갑시다. 도전합시다.
3: 아, 안녕하세요.
4: Hello.
3: Yeah. 멕시코 방문하려면 여권이 필요한가요?
4: You're going to Mexico?
3: Yeah. I will go to Mexico.
4: Okay.
3: 그러니까 do I need passport? Go to Mexico? Visit to Mexico?
4: Oh, you want to visit and
3: Yeah,
4: you want to know if you need your passport.
3: passport.
4: Yes, you need it to cross the border. You need
3: Cross.
4: it to cross the border.
3: 오, 뭔가 서로 다 협의가 됐나 보다.
4: You need your passport.
3: Yeah.
4: There is tight security.
3: 뭐, 뭔가
4: Tight
3: 보안이 타이트하다고.
4: security.
3: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쭤보기 잘했어요. 여쭤보길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I'm glad to ask you.
4: Glad to ask me.
3: 뭔가 그런 거 아닌가? Thank you.
4: You're welcome.
3: Thank you로 해야 되는데.
0: 잘 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꽁상시 80점 드릴게요.
3: 와.
0: You did a good job today.
3: Yeah.
0: 근데 문제는 오늘은 여러분들도 벌써 느낌 오지 않나요? 단어가 좀 어려웠어요. 그쵸? 네, 솔직히 말하세요. 오늘 중간에 국경이라는 거 알아들었어요?
1: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단어는 사실 몰랐죠. 근데 뭔가
0: 네네네네.
1: 나라를 이제 크로스해야 된다.
0: 아하, 아하.
1: 네, 그 정도로 이제 눈치로 전문가 맞췄죠.
0: 그러니까 그것도 장점이에요. 사실 흐름을 타면서 눈치로 아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라는 거 아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확실하게 그 어휘를 알고 있는 거죠. Right? So 오늘은 새로운 단어를 꽤나 많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Do I need my passport to visit Mexico?
6: Yes, you need it to cross the border. There is tight security.
5: Thank goodness I asked.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션 문장부터 갈게요. 멕시코 방문하려면 여권이 필요한가요? 뭐 예를 들어 가이드 해주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1: 자, 일단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Do I need my 여권?
0: 아하.
1: 그죠? 저의 여권이 필요합니까?
0: 오케이.
1: 나는 나의 여권이 필요합니까?
0: That's right.
1: 어디 방문하려면은 멕시코로 방문하려면.
0: 아하.
1: 그죠?
0: 이게 그 의미절로 쫙 나눈 것 같아요, 그렇죠?
1: 예, 그래서 여권을 쓰면 되니까 여권 is passport.
0: 오. One word예요?
1: Yeah.
0: 오케이. Passport. 우리 그래도 눈에 익잖아요, 그렇죠?
1: 네.
0: Right. 보겠습니다. Do I need my passport? 뭐 하기 위해서? To visit Mexico? There you go.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port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었죠? Port?
1: 포트 항구.
0: Airport 할 때도. Yes.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증서인 거예요. 그죠? So, passport. 그래도 우리 또 많이 아는 편인데, 제가 항상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어휘 암기하시라고 드리는 게 있어요.
1: 불안한데요.
0: 탑승권.
1: 아, 알죠, 알죠.
0: 얘네들은 이제 같이 가져가야 돼요.
1: 제가 요즘에 그래도 좀 뭔가 어브로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볼딩 패스 정도는 제가 압니다.
0: 자, 뭔가
1: 오, 그래요?
0: 아쉽습니다. 우리 스케이트 보드 뭐 이런 거할 때도 그렇죠. 아하. Boarding pass. 그렇죠. 우리가 board 한다는 건 어디에 탑승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탑승하는 pass이다라고 해서 boarding pass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는 항상 쌍으로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공항에서도 boarding pass라는 단어를 꽤나 많이 듣게 될 거기
1: 맞아요.
0: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요, 오케이. 우리 얼마 전에 어떤 문장을 쓰고 나서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뭘 썼었죠? 때문에라는 말.
1: Because?
0: Because, right? Because, 어쩌고저쩌고. 그걸 쓰다 보니까 문장은 좀 복잡해진 것 같지만 두 배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짧던 문장만 하다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렇죠? 네. 자, 문장을 길어지게 만들 수 있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to예요. Right? 자, 이게 문법책에서는 뭐 to 부정사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쉬운 단어로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to 동사 원형 모양 이렇게 저는 표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말투가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될 때가 있는데 문장에서는 네. 대부분은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면, 오케이? 목적을, 오케이? 쓸 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visit Mexico 하기 위해 멕시코를 visit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1: 근데 너무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visit to Mexico 그냥 visit Mexico가 조금
0: 어색해요?
1: 어색하거든요.
0: 아, did you visit them? Please visit us. 이런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visit은요. 동사로 쓰게 되면 그냥 visit someone, somewhere예요. 네. 근데 만약에 visit이 명사가 되면 visit to 어디 이러면 어디로의 방문이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어요.
1: 뭐, I visit Korea 뭐 이렇게 왜 그런 거 하잖아요.
0: I visit to Korea?
1: 그건 잘못
0: You have to say I visited Korea. Maybe visited. 과거형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소리 때문에.
1: 그럼 원래는 visit Korea, visit Mexico네요.
0: Yes. Alright. 다음번에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할 때는, 그 별로 신경 안 쓸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듣고 나면 그게 보일 겁니다.
1: 리슨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제가 그렇게.
0: 그럴 수 있어요. 오. Okay. So visit 어디가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visit 하기 위해가 완성이 됐으면, 자,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귄다라는 표현 아세요?
1: Make a friend?
0: Make friends. 목소리 쓰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난 영어를 배웠어. 근데 물어본 거예요. Why did you learn English? 물어봤더니 나는 영어를 배웠어.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위해서. 사귀기 위해.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일단은 나는 영어를 배웠어.
0: Sure.
1: I learned English
0: to
1: make friends.
0: 아, 좋아요. So I learned English 에서 끝날 수 있던 문장을 더 길게 만든 거죠.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To make friends, right? How about this? 달리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요?
1: To run?
0: To run. 그러면 넌 신발이 필요해. 달리기 위해서는.
1: 아, 요즘에 뭐 또 러닝화 많이 막 사고 이래야 되거든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0: 오케이.
1: 달리기 위해서 넌 신발이 필요해. You need shoes to run.
0: To run. 완벽입니다. You need shoes to run. 안 그러면 you're going to hurt your feet. 발을 다치게 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1: Yeah.
0: Okay. So 이렇게 또
1: 이렇게
0: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Again, 얘네들은 정말 단순한 기본 문장에서 문장을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1.5배 이상은 길게 해줄 수가 있죠.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 learned English to make friends.
1: I learned English to make friends.
0: You need shoes to run.
1: You need shoes to run.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Do I need my passport to visit Mexico?
1: Do I need my passport to visit Mexico?
0: Okay.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나와버리죠. 네. 국경을 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1: You need it. 아, 그렇죠. 당연하죠. You need it. 당신은 그 passport가 필요합니다.
0: Okay.
1: 뭐를 위해? 여기 또 나와요. To 동사. 오. To cross.
0: 같은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 알겠네요?
1: 국경을 넘는 것을 위해. 근데 여기 cross는 넘다. 근데 여기 the 국경. 국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0: 네. 아까 아마 눈치로 했던 건데, 제가 발음을 좀 드려볼까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여러분.
0: Are you sure?
1: 아까 우리가 앞에 boarding pass 예문에서 봤잖아요.
0: 예.
1: 아니에요?
0: D 아닌가요?
1: Border.
0: 오케이. 자.
1: 아닌가 보네. 반응이 딱 아니시네. 네.
0: 자, 안타깝게도 발음은 비슷하지만요. 아까 탑승할 때 boarding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1: 그것도 이거야 돼요, 원래.
0: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A가 들어가고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오케이. 자, 처음 접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케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es, you need it to cross the border. B-O-R-D-E-R. A가 없죠. 아까 그 보딩 할 때랑은 스펠링이 이거는 솔직히 하나 차이지만 완전 다르다고 봐야 돼요. 네. So border이라고 하면 국경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얘도 borde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D를 부드럽게 발음을 함으로써 리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에 더 추천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border 이렇게 하지 않고요. border 중간에 리을 비슷하죠. 그렇죠? 빠르게 내주시고 힘을 좀 빼고 발음해 주세요. border, border.
1: Border.
0: Yes.
1: Border.
0: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1: Border. Border.
0: 어렵죠. 왜냐하면 R이 두 군데나 또 방해를 하고 있어서 리을 발음을 중간에 내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So 얘는 정말 여태껏 했던 가장 챌린징한 발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1: 네.
0: Okay, so border, right? 자, 동사 여기 뭐 있었죠? 뭐 있죠, 우리?
1: 동사요? Cross.
0: To cross. Cross. 자, C-R-O-S-S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를 넘다, 건너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Okay?
1: 네.
0: So 여기서는 그 border를 건너기 위해 아까 전에 우리 to 나온 것처럼 동사 원형을 쓰게 된 거예요. Cross something. So for example, 그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거리를 건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거리를 건너다. 그 길을 건너다.
1: Cross the street.
0: That's it. Cross the street. Right? 얘는 나중에 시제를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1: Cross it. Yeah.

0: So we are crossing the street. 이번에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네.
0: 그들은 그 국경을 넘었어. 어떻게 할까요?
1: We
0: 아,
1: were
0: 그들은
1: 아,
0: 그냥 단순하게 넘었다.
1: they were they cross
0: 과거죠?
1: crossed the border.
0: 다시 한번 할게요.
1: They crossed the border.
0: 그렇죠. They crossed the border. 이러면은 그들은 그 국경을 넘었다. 아까 상훈 씨는 제 생각에 과거도 진행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그런 건
0: 아,
1: 아니고
0: 그건 아니었습니까?
1: cross 앞에 비동사가 지금 들어가는 거와 안 들어가는 거에 또 헷갈리기
0: 어우,
1: 시작했어요.
0: 이거는
1: 아까는 we are cross
0: sing.
1: crossing the street 했고
0: 그거는
1: 비동사 ing.
0: 진행형이었잖아요.
1: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비동사를 안 넣는
0: 안
1: 게
0: 넣죠,
1: 맞는
0: 그렇죠.
1: 건데.
0: 그럼요.
1: 그러니까 제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0: It's like I love someone or I am loving someone. 요런 차이인 거죠. 그냥 일반 동사일 뿐입니다.
1: 맞네.
0: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상훈 씨가 cross란 동사에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1: 저는 이제 주어 동사이기
0: 네.
1: 때문에 I cross가 원래는 무조건 저한테
0: 맞죠?
1: 들어왔어요.
0: 아하.
1: 그래서
0: 맞아요.
1: 아까 얘기했는데 아 이건 비동사 ing여서 또
0: Mm-hmm. I
1: 뭐 I
0: am
1: am crossing으로 가는
0: crossing.
1: 거고
0: 그렇죠.
1: 근데 비동사를 왜 넣지 하면서 뒤에도
0: 그거는 그냥 단순
1: 그러니까
0: 과거니까.
1: 그렇게 되니까 이두 개가
0: Yes.
1: 헷갈리니까
0: Right.
1: 예시를 잘못 주신 거예요.
0: 아, 제가
1: 왕초보한테 헷갈리게
0: 잘못한
1: 주셔가지고.
0: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게 있어요. 이미 나 이거 한참 잘하는 건데 갑자기 헷갈릴 때가
1: 아니요 뭐
0: 있습니다.
1: 농담이고 이런 걸 이제 또 계속 체킹해야죠.
0: Right. 자, 한번 읽어볼게요. We are crossing the street.
1: We are crossing the street.
0: They crossed the border.
1: They crossed the border.
0: 오케이. 자, 비슷하게 cross랑 비슷한 표현은요. Go across
1: Go
0: 라는 표현도
1: across.
0: 있어요. So go across the 어디 이런 식으로.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Yes, you need it to cross the border.
1: Yes, you need it to cross the border.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I need my passport to visit Mexico? Do I need my passport to visit Mexico? Yes, you need it to cross the border. Yes, you need it to cross the border.
0: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비교적 짧은 문장인데요.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쪽에. 제가 근처에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우, 장난 아니에요.
1: 자, 이게 there is가 있다도 되지만 그곳은 뭐뭐다로 지금 쓰신 거 아닐까요? There 아니면 그냥
0: 그곳은 뭐뭐다?
1: there 그곳 그곳
0: 아, 아닙니다.
1: 아, 그
0: 상훈
1: 있다야.
0: 씨가 아는 기본적인 거예요.
1: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타이트한 보안이
0: 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어색하죠. 아, 철저한 보안이 있거든요. 어색해요. 그렇죠? 우리는 보안이 철저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그렇게도 쓸 수도 있어요. 보안 is 철저해. 가능합니다. 영어로 바꾸면.
1: 오케이,
0: 근데
1: 오케이.
0: 상훈 씨 아는 스타일로.
1: 보안 자체는 저희가 또 압니다.
0: 아세요?
1: 알죠. 스펠링을 잘 몰라서 그렇지. Security.
0: 오호.
1: 왜냐하면 저희 그뭐 보안관 선생님들 그런 이제 뭐
0: 보안관 선생님들.
1: 대형 그런데 이렇게
0: 네.
1: 경비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런
0: 아,
1: 분들을
0: 네네네네.
1: security guard라고 합니다.
0: 오.
1: 보안관. 그러면 거기서 관을 빼면 security is 보안.
0: 오케이. 자, 상훈 씨가 단어를 진짜 많이 아는 편이네요. 그쵸? 우리 border 몰랐다면 이것도 모를 확률이 좀 있긴 했는데,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펠링만
0: There is tight security. Check it out. 완벽합니다. 후, 오케이. So, security. 이게 이제 보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security라고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1: Security.
0: Security. So, C에 가깝게 발음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C 아니라 C에 가깝게.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 U의 강세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So, 발음을 할 때, Security. 이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Security. Security. 한번 해보세요.
1: Security.
0: Yes.
1: Security.
0: Alright. So, tight security가 there is.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Okay. 자, 그리고 지금 그냥 Security가 아니죠. What kind of security is that?
1: 아주 타이트한
0: Mm-hmm.
1: 시큐리티라.
0: Very nice. 자, 타이트한 거는 옷이 당연히 꽉 조이는 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벌써 느낌 오지 않아요?
1: 오죠.
0: 뭔가 개념적으로 그만큼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엄격한, 철저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타이트입니다. 오케이? 요거 어떻게 보면 루스한 거에 반대라고 보면
1: 네.
0: 되겠죠. 그렇죠? So, tight security가 있다. 오케이. 자,

0: 왕초보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 아까 창훈 씨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알려주세요.
1: 네.
0: There is 무엇 하면 무슨 말이에요?
1: 무엇이 있다.
0: 네. 존재를 얘기를 할 때, There is 무엇, there are 무엇들이라고 표현합니다. So, 직역을 하면 tight security가 있어요, 예요. 그래서 오늘 특히 왕초보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좀 훈련하는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So, there is 명사, there are 명사들. So, 명사가 복수 명사면 여기다 are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1: 네.
0: Okay? Alright.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슈라는 단어 있죠. 이슈.
1: 아, 요즘 이슈죠.
0: 예. 뭔가 문제거리, 화제거리예요.
1: 네.
0: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넣으면 되죠.
1: Oh, there is an issue.
0: 그렇죠? There is an issue.
1: 아, 이것도 셀수 있어요, 이슈도.
0: 그럼요. Right? So there is an issue. 하가 하나 있다. 자, 새로운 룰들이 생긴 거예요. 뭔가
1: 아.
0: 규칙이 생겼어요. 그러면 새로운 룰들이 생겼다. 여러 개.
1: There are new rules.
0: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때 단수는 이거,
1: 네.
0: 복수는
1: R.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an issue.
1: There is an issue.
0: There are new rules.
1: There are new rules.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There is tight security.
1: There is tight security.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which is pretty simple. So check it out. 아, 여쭤봐서 참 다행이네요. 실제로 갔다가 못 돌아오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So 여쭤봐서 참 다행이에요. 여권 꼭 필요하다.
1: 요거를 사실 몰랐어요. 그죠? Thanks goodness. 아, 참, 아, thank goodness. 아, 참, 감사합니다. 나는 물어봤다. Ask.
0: Okay. Oh, thank goodness I asked. Is that it?
1: 뭔가 여기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0: 왜 그런 느낌일까요?
1: 여기가 이만큼이 비어 있고
0: 아, 그렇군요.
1: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돼.
0: 아, 진짜. 알겠습니다. Alright, so I asked you 가지고 thank goodness입니다. 뭐 이건데요.
1: 뭐 맞췄어?
0: 맞긴 맞았는데
1: 많이
0: 조금
1: 창피하네.
0: 찜찜하네요. 네. 자, ask는 뭐 하는 거예요? Ask.
1: 물어보다.
0: 물어보다. 혹은
1: 묻다.
0: 뭐 부탁하다. 이것도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탁하는 것도 뭘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질문과 좀 비슷하잖아요. 자, 그것도 그렇고요. 이 앞부분에 참 다행이다를 썼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뭘 썼죠?
1: Thank God.
0: Thank God 많이 썼죠. 이것도 의미 똑같습니다.
1: Oh, thank
0: 오케이?
1: goodness.
0: 자, 볼게요. Thank goodness 쓰고
1: 뭐.
0: 문장을 확 넣어버리면 그 문장이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굉장히 약간 오버스러운 말투가 나오고요. 상훈 씨가 지금 goodness라 그랬는데
1: 굿니스네.
0: goodness예요. 예, goodness.
1: GOD니까.
0: 예, so thank goodness 어쩌고. 근데 이거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 제가 이거 실수를 너무 많이 본게 thank to goodness라든가 thank to God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어색해요. 전
0: 안
1: 들었을 때
0: 됩니다.
1: 전 아닌 것 같아요.
0: 네네. 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oodness에게, God에게 감사하라. 뒤에 내용이어서. Right? So 뭔가 명령할 때 쓰는 거, 명령어로 그냥 출발을 해버리잖아요. Right? So for example, 아, 그들이 안전해서 정말 참 다행이야.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Thank goodness
0: 그들은 안전하다.
1: they are safe.
0: 그죠? Oh, thank goodness they are safe. How about this? 참 다행이야. 우리가 안 늦어서. 현재형으로 할게요. 지금 시간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1: Oh, thank goodness we are not
0: Not
1: late.
0: late. Thank goodness we are not late. 콘서트가 예를 들어 있었다면.
1: Oh.
0: 느낌 안 나요?
1: 네.
0: Okay. So, 요 정도에서 끊어주시고요. Again, 이거는 thank God에 조금 질리신 분들, 조금 더 새로운 거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Okay. 읽어보겠습니다. 연기하면서. Thank goodness I asked.
1: Oh, thank goodness I asked.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re is tight security. There is tight security. Thank goodness I asked. Thank goodness I asked.
0: 네, 전체 대화 다시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3: Do I need my passport to visit Mexico?

0: Do I need my passport to visit Mexico?
1: Yes, you need it to cross the border. Yes, you need it to cross the border. There is tight security. There is tight security.
0: Thank goodness I asked. Thank goodness I asked.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명작하겠습니다. To do something.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면 정도의 느낌 갑니다. 멕시코 방문하려면 여권이 필요한가요? 자, 직역으로 드릴게요. 네. 저 제 여권이 필요해요?
2: Do I need my passport?
0: 멕시코를 방문하기 위해서?
2: To cross the border?
0: 아니요. 멕시코를 방문하기 위해서.
2: To visit Mexico?
0: 그렇죠. To visit Mexico. 지금 근데 그것도 말은 되죠.
2: 그렇죠,
0: 보더를 넘기 위해서 그래도 되나요? 이렇게 된 겁니다. Yeah. Very nice.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영어를 배웠어. 나는 영어를 배웠다.
2: I learned English.
0: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2: To make friends.
0: Exactly. To make friends. 하나 더요. 너 달리려면 신발이 필요해. 너 신발이 필요해.
2: You need shoes.
0: 달리기 위해서.
2: To run.
0: To run. 오히려 얘가 더 나쁘지 않죠.
2: 네.
0: Right. 자, 두 번째 볼게요. Thank goodness 어쩌구. 여러분, 오버해서 연기해 주세요. 여쭤봐서 참 다행이네요. 참 다행이에요. 제가 물어봐서.
2: Oh, thank goodness I asked.
0: 오케이, 너무 좋아요. 이 정도는 연기해야 돼요. 그들이 안전해서 참 다행이다.
2: Wow, thank goodness they are safe.
0: Oh, thank goodness they are safe. One more. 우리가 안 늦어서 참 다행이야.
2: Oh, thank goodness we are not late.
0: Oh, thank goodness we are not late. 음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병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3: 네. 멕시코 방문하려면 여권이 필요한가요? Do I need my passport to visit Mexico? 난 친구를 사귀기 위해 영어를 배웠어. I learned English to make friends. 너 달리려면 신발이 필요해. You need shoes to run. 여쭤봐서 참 다행이네요. Thank goodness I asked. 그들이 안전해서 참 다행이야. Thank goodness they are safe. 우리가 안 늦어서 참 다행이다. Thank goodness we are not late.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4: Excuse me.
5: Yes.
4: Do I need my passport to visit Mexico?
5: Yes, you need it to cross the border. Oh. There is tight security.
4: Oh, thank goodness I asked.
5: Oh, yeah, you would have been in trouble.
4: Yeah, thank you.
2: Oh, all right. 야, 정말 thank goodness입니다.
0: 멕시코 가보고 싶네요. All right.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마유가 내 선생님이라서 기뻐.
3: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0: 제가 하자고요? 아, 이거 좀 민망하니까. So, 일단은 나는 기쁘다.
3: 뭐, I'm happy, I'm glad.
0: I'm happy, I'm glad. 왜냐하면 마유가 나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3: Because Mayu is my teacher.
0: 진심이시죠?
3: Oh, of course.
0: 눈물이 납니다.
3: I love you.
0: Oh, thank you. So do I. Yes.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있잖아요. 우리 thank goodness.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여기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참 다행이야.
3: 요거는 뭐, 예, thank goodness 하시고 평소문으로 쭉 한번 연결해 주시면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결국 문장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또 승부가 되겠죠.
3: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은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3: EBS E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머리 식히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아, 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월요병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뭔가 월요러브. 월요일을 사랑합니다.
0: 왜 그러죠?
1: 아, 또 왕초보 영어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0: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따뜻한 가정 영어 배워봐야죠.
1: 그렇습니다.
0: 자, 오, 오늘은 진정 따뜻한 날입니다.
1: 오!
0: 군 복무 중인 아들아, 힘내. 요런 내용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저 사실 갑자기 22년 전이 생각이
0: Some years ago.
1: Yes.
0: 굉장히 힘들어 하셨나요, 어머님께서?
1: 네,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많이 좀 우셨던 기억.
0: 아, 본인도 막 보고 싶어서 우. 아니,
1: 저는 좀 신나게 들어갔어요. 저는
0: 친구들, 신날 정도로요?
1: 예, 막 거기 동네 친구들이 막 군데군데 있길래.
0: 아, 그렇구나.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되고 맞아요. 그립고 하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이죠. 6개월 됐지. 엄청 짧죠?
1: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일병일 텐데.
0: 아, 힘들
1: 아, 이게
0: 때네요.
1: 뭐 걱정을 아직은 하실 때죠.
0: Right. 자, 일단은 6개월 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을 보니까 그렇지. 안전하게 돌아오면 좋겠어. 네,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네, 요거를 영어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1: 네, 여러분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죠.
0: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순대로 한번 최대한 완성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렇지. 안전하게 돌아오면 좋겠어. 자, 어떻게 공상 씨 보내볼까요?
1: 일단 가볼게요.
0: 네,
1: 시작. 영어
0: 도전합시다.
1: 합시다. 도전합시다.
2: So, when did your son join the army?
3: Join the army 알아. 입대한 거, 군입대.
2: When?
3: 언제? 6개월 됐지. It's 6 months.
2: Oh,
3: 6 months.
2: it's been 6 months.
3: Yeah.
2: You must really miss him.
3: I miss him. 그러니까 그렇지. 안전하게 돌아오면 좋겠어. 그렇지. That's right.
2: That's right, yeah.
3: I hope he come back safety.
2: Oh, safely.
3: Yeah, safely. Yeah.
2: I'm sure he will. I'm sure he will.
3: Yeah. 보고 싶다. I miss you.
0: 와우. Alright. 오늘 알아들은 것도 굉장히 잘한 편이었거든. 그쵸?
1: Yeah.
0: Right. 문장을 말할 때뭐몇 개월이 됐다라든가 이런 거에서 실수가 날줄 알았는데 실수가 났어요.
1: 아, 무슨 말이야. 아,
0: 근데
1: 근데 그게
0: 네.
1: 해머 PP 그거죠.
0: 맞아요.
1: 제가 그거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0: 전에
1: 아마,
0: 한번 했거든요,
1: 예, 우리
0: 이거.
1: 시청자분들도 요걸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왕초보 같은 저희들을 조금 약한 부분이 해머
0: 그럼요.
1: PP예요,
0: 당연한
1: 사실.
0: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제가 더 조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1: 네.
0: 너무 쉬운 것만 하게 되면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실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챌린징한 것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대화 들려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en did your son join the army?
5: It's been 6 months.
4: You must really miss him.
5: I do. I hope he comes back safely.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청취부터 해야 되겠죠. 리스닝이 돼야 돼요. 아들이 언제 군입대를 했지?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1: 자, 의문사 일단 when 들어가고요. 뒤에 의문문 형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과거 의문사죠. did, did.

0: 부터 시작을 하죠. 어. Did your son 뭐
1: 당신의 아들이
0: 어, 당신의 아들이 뭐 했니? Join 이거 뭐 join 즐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Join the army, join yes. the army에서 군 입대다. 이거 예전에 배웠었죠. 어허. Army.
1: 와, 상훈 씨가 이걸 언제, 기록하고 있네요.
0: 네. 언제 당신의 아들이 군 입대했습니까?
1: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이거는 설명 수준으로 간 거예요. 의문사로 질문을 출발하고, 당연히 질문 어순으로 따라왔고, 그리고 뒤에 어, 군입대한다는 덩어리가 예,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일단 Army 맞습니다. A-R-M-Y, Army, 군대, 육군이라는 뜻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것도 발음 한번 해볼까요?
0: 어, 해주세요.
1: Army보다는 R가 살아있죠, R, 네. right? 저번에도 강조드렸지만, R 발음할 때 입모양 좀 모으시고 혀를 많이 당겨주세요. Army. Army.
0: Army.
1: Yes.
0: Army.
1: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처음엔 오버스럽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는 굳이 입모양을 이렇게 안 하더라도 Army. Army.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0: 혹시 yes. 이 군대에 파생되어 있는 뭐 해군, 공군, 음흠. 뭐 육군, 해병대 그, 네. 그게 혹시 여기 우리 챕터에 오늘 있나요?
1: 아, 오늘 따로 나오지는 않는데 뭐 예를 들어 해군 같은 경우에는 Navy라고 우리 보통
0: 해군은 Navy.
1: Navy, right? 그리고 공군은 Air Force.
0: Air Force.
1: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해병대 이런
0: 해병대는
1: 것들.
0: Marine.
1: 어, Marine.
0: 그리고 어, 또 빠진 게 뭐죠?
1: 뭐 Special, 뭐 Special Force라든가 뭐 특수부대라든가 네. 기타 등등 많은 게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Army, Navy, Air Force 요거 세 개를 알고 있는 거는 좀 기본이기는 해요. 오케이?
0: 사실 제가 알고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했었어요.
1: Oh, really? Oh, man, I'm sorry. I thought you asked me.
0: 어차피 말인 하나 했으니까 됐어요.
1: 오케이, 좋습니다. Very nice. I'm sorry. 자, 군 입대하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동사로 쓸 거예요?
0: Join the army.
1: Exactly. 덩어리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join the army. 군 입대하다. 여러분, 아시죠? Join with가 아니에요. Right?
0: Yeah.
1: So, join 누구라고 하면 어디에 합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대로 바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군입대하다를 여태껏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go to나 enter나 이런 걸 쓰실 텐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 내 조카가 방금 군입대했어. 이거 혹시 가능할까요? 조카가 뭐예요?
0: My 뭐 오? 잠시만요. Nephew가 괜찮아요?
1: 야.
0: 학위사 니스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입대를
1: 니스,
0: 보통.
1: 니스, 어허. Uh-huh.
0: 니스도
1: 뭐 입대도 가능은 하겠지만, 네.
0: 한국 실정에서는.
1: Right, right, right.
0: 자, my nephew
1: 방금
0: just joined the army.
1: 오케이, okay. 지금 join 과거로 쓴 거죠?
0: Yeah,
1: yes, 완벽합니다. My nephew just joined the army. Yes, how about this? Andy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0: Andy가
1: 군입대를 했어. 근데 6개월 전에 했어. Oh, 이거 할 수 있을까요?
0: Andy joined the army
1: when?
0: Before 6 months.
1: Oh,
0: 6 months before.
1: No.
0: 6 months before?
1: Ago.
0: 아, 맞다.
1: 현재 기준으로 전에라고 할 때 우리 ago 기억나시죠?
0: 이거 배웠는데.
1: Right.
0: 죄송합니다.
1: So, no, that's okay. So, Andy joined the army 6 months ago.
0: 이거 진짜 우리 예전에 배웠었는데.
1: 네. Okay. So 중요한 거는 join the army를 굳이 잘라내지 말자.
0: 예, 예.
1: 하나의 덩어리 동사로 가져가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nephew just joined the army.
0: My nephew just joined the army.
1: Okay, and Andy joined the army 6 months ago.
0: Andy joined the army 6 months ago.
1: Okay, 자 근데 여기서 의문사 오늘 못 썼죠?
0: When?
1: 언제로 썼어요. So, 언제 너의 son이 join the army 했니? 자, 그런데 이것보다 when보다 더 작은 개념이죠. 하위 개념으로 몇 시라고 하려면 뭐라고 쓰면 돼요?
0: 몇 시에 뭐 입대했니? 몇 시냐? What time?
1: 그렇죠. There you go.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when이나 what time을 쓰게 되는데 when이 더 포괄적이에요.
0: 그렇죠.
1: 더 포괄적이고 더 디테일하게 몇 시에 어떤 행동을 했니라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what time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en did your son join the army?
0: When did your son join the army?
1: Alright. 자, 여기서 이제 살짝 틀렸죠. 아, 6개월 됐지.
0: 그러니까 네. 6 months는 알았는데 it's been을 안 했어요.
1: Right. It's 아까 전에 it's 6 months.
0: Yeah, yeah, yeah. 6개월, 6개월이면.

0: 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냥.
1: 복수로 S 네. 해서 썼습니다. So it's been 6 months. 안내지 보겠습니다. Here you go. 자, 여러분 이거 발음 기억나세요? month라고 하는 거.
0: 네, month.
1: 얘를 지금 TH만 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0: month.
1: 한번 더.
0: month.
1: 완벽한 발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뒤에 S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0: 네.
1: 이거를
0: month 하면 month 이게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그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정확하게 하면은 months가 실제로 발음이 되기는 해요.
0: Yeah.
1: months, months. 근데 이거를 천천히 하면 더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빠르게 발음을 하면서 거의 사운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So months, months 이렇게 발음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0: Month.
1: Alright.
0: Month.
1: Month. Right. Very, very nice.
0: 그래서 살짝 번데기 발음하는 청만 하고 츠 하면 되죠. Month.
1: Yes. Month.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month라는 발음이 너무 익숙해지면 s가 붙는 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month, month 비슷하게 될 겁니다. So 그리고 누가 들었을 때 did you say months or months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거든요.
0: 맞아요.
1: 오케이. 자, 6개월이 됐다. 이거 전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복습이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It's been 하고 나서 어떤 기간을 쓰는 거예요. 지나간 기간. 그걸 쓰면 와, 뭐뭐 한 지가 얼만큼이 됐다. 어떤 기간이 됐다. 얼만큼이 지났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얘를 문법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얘가 뭘까요?
0: Has죠.
1: 네. It is는 아니고요. It has been. 오케이? 그 사건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얼만큼 지난 상태다. 이건데 그건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이거는 아예 이 통째로 연습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할게요. So, it's been 얼마, it's been 얼마, 이렇게요. 자, 예를 들면, 3시간은 뭐예요?
0: 3 hours.
1: 어허. 오랜 시간은 뭐라고 하죠?
0: A long time.
1: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3시간이 됐어.
0: Oh, it's been 3 hours.
1: It's been 3 hours,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피터가 화장실 갔다가 계속 안 돌아오는 거예요.
0: 네.
1: 와, 오랜 시간이 지났어. 어떡할까요?
0: 이거는 뭐 저희가 덩어리로 또 자신 있죠. 저 비춰주세요. It's been a long time.
1: 그렇죠. It's been a long time. 이거 영화나 이런 데서 들어봤어요?
0: 예.
1: Right? Now yeah. you know. 이게 왜 It's been a long time인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0: Yeah.
1: Right? It's been a long time. 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가사로.
0: 노래는 하지 말아주세요.
1: 알겠습니다. 제가 하면 모르시더라고요.
0: 예, 음을 너무 저희가 다르게 하시니까
1: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작곡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요. It's been 뒤에다가 시간이든 기간이든 넣으면 그만큼 지났다는 느낌.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been 3 hours.
0: It's been 3 hours.
1: It's been a long time.
0: Wow, it's been a long time.
1: 그렇죠. 오랜만에 친구 만날 때도 쓰잖아요. Yeah. It's been a long time, man.
0: Long time no see.
1: Yeah.
0: It's been a long time.
1: Yes. 자, 그리고 참고로요. It's been 6 months라고 쓴 거를 또 다르게 풀어내면 6 months have passed. 이렇게 하면 6개월이 지난 상태다. 이거는 좀 이제 이거는 이해가
0: 돼요. Have PP다.
1: 그렇죠. Have PP는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겁니다. 여러 가지 펑션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과거에 그랬지만 그것보다 그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다.
0: 지금도 그런 상태다.
1: PP. Yes. So 6개월이 지난 상태다. Okay. Anyhow, 이 두 개 다 바꿔서 쓰실 수 있고요. 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조금 더 회화적인 느낌이고요. 얘는 조금 시적인 느낌도 살아있어요.
0: 6개월이 지났다. 지난 상태다.
1: Six months have passed.
0: Yeah.
1: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읽어볼게요. It's been six months.
0: It's been six months.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n did your son join the army? When did your son join the army? 6 months. It's been 6 months.
1: Alright, you guys.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아, 진짜 보고 싶겠네. 좀 분명히 그럴 것이라는 약간 느낌을 살린 거거든요. 분명히 보고 싶겠다.
0: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네. Must.
1: Nice.
0: 당신은 반드시 뭐뭐 하겠네. 반드시 really. 진짜로.
1: 분명히 뭐뭐 하겠네.
0: 네, 분명히. 보고 싶겠다. 그가. 미스임.
1: 미스가 뭔데요?
0: 그리워하다.
1: 그리워하다.
0: 네.
1: Yeah? Okay. 만나지 보겠습니다. You must really miss him. Check it out. 그리워하다. 보고 싶어하다. That's right. 자, 지금 상훈 씨가 너무 잘 맞춰줬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처음에 보면은 Hey, I must go. 이거를 떠올려요.
0: 맞아요.
1: 제가 지금 I must go. 이거 무슨 말이에요?
0: 나 가야만 돼.
1: 그렇죠. Must는 물론 아주 강력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많아요.
0: 네.
1: Okay? So I must do this 이러면 거의 의무 수준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0: 오.
1: 강력한 확신입니다. Right? 뭔가 정황상 판단이 딱 됐을 때 아, 너 그러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상훈 씨가 저한테 나 3일 굶었다고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제가 그 느낌을 듣고 배고플 거라는 걸 느낌 제가 알잖아요.
0: Yeah.
1: 그래서 oh, you must be
0: starving.
1: Starving. Yes.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정황상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이럴 것이다라는 느낌. So 여기서 진짜 보고 싶겠네. 분명히 그러겠어.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So 이렇게 must에 동사 원형을 넣어주세요. 확신을 강력하게 만들게요. 분명히 뭐뭐 할 것이다. 뭐 그러겠네. 이런 표정으로. 오케이?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너 정말 그를 사랑하나 보구나. 너 정말 진짜 그를 사랑하나 봐.
0: Oh, you must really love him.
1: Him?
0: 그렇죠.
1: No, her? Her? 그런 식으로. 그렇죠? You must really love him. You must really 뭐 like her.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루한 거 뭐라 그래요?
0: Boring.
1: 그거는 지루하게 만드는 걸 boring이라고 하고 내가 지루함을 겪고 있으면
0: bored.
1: Bored.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녀는 정말 지루하겠다. 할 게 너무 없대 거기서. 그러면서
0: she must really bored.
1: She must really bored. Hold on. Bored는 형용사니까 뭐가 빠지지 않았어요?
0: 다시 주세요.
1: 아,
0: she must be really bored.
1: Bored. 그렇죠. 지금 상훈 씨가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집어넣습니다. Why? 왜냐하면 여기 형용사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동사 아니란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얘는 동사니까 되는 거고.
1: 아, 얘는 동사가 아니래? 이거 보시죠. 그렇죠?
0: 얘는 동사니까
1: 되는 거고.
0: 되는 거고. 얘도 동사니까.
1: 얘는 동사니까 되는 거고.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저도 지금 살짝 이러면.
0: 감독님이 저보다 더 부끄러워하시네요. 다들 고개를 막.
1: 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할 텐데 대신에 성훈 씨. 여러분들도 이거 발음할 때는요.
0: 네.
1: 분명히 그러겠네. 내가 좀 알지. 확실해. 라는 느낌을 안 살리면 얘는 그냥 조동사라는 걸로만 들어올 뿐이에요. 오케이? 자, 갑니다. You must really love him.
0: You must really love him.
1: She must be bored.
0: Oh, she must be bored.
1: 오케이. 뭐 집에 지금 5시간째 혼자 있다고? Oh, she must be bored.
0: 여기 지적을 하자면 뉘앙스가 욕했네. 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본문도 그렇게 읽어볼게요.
0: 네.
1: You must really miss him.
0: Oh, you must really miss him.
1: 자, 그랬을 때 마지막 미션 문장입니다. 그렇지. 안전하게 돌아오면 좋겠어. 누구나 다 부모님의 바람이죠.
0: I do, 그죠? I do, 그렇지. 저는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게 조금 헷갈려요. 그렇지 하면은 alright, 뭐 correct,
1: right.
0: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지. I do 하면 좀 나는 그러니까, 한다 그쵸? 이렇게. 그쵸?
1: 이거는 이제 영어를 조금 중급 이상으로 써봐야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yes, okay 이런 것만 나오죠.
0: 그거밖에 안 나와요.
1: 맞아요.
0: I do가 일단은 좀 어색했었고 저는. 아이 호프 아까 잘했어요. 아이 호프 평서문을 결국 공상 씨가 머리 써서 했죠.
1: 맞아. 너무 잘했어요.
0: 네, 나는 뭐,
1: 바란다.
0: 나는 바란다. 그가
1: 뭐 하길 바래요?
0: 컴백하기를 안전하게.
1: 거의 맞췄어요. 아까 전에 거의 맞췄는데요.
0: 그리고 3인칭 단수인데 컴백에서 그것도 틀린 거예요. 컴스백 해야 되는데.
1: 근데 그 정도는 제가 봐드릴 수 있어요. 근데 품사가 너무 틀린 게 있었어요.
0: 저는 사실 그 공상 씨는 safety를 썼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까 피터가 조금 수정을 해준 게 safely라고 했어요. safely.
1: Right.
0: 근데 저는 약간 이 safely가 조금 뭔가 전 사실 좀 어색해요. 제가 모르는 느낌이에요.
1: 자, safely. 만약에 제가 오픈하기도 전에 1단에서 safely 맞아요. 뭐 답을 보여드리면 네. 이게 맞는데요. 이게 맞는데 만약에 safety라고 하잖아요. 네. safety는 안전이란 명사인데
0: 명사.
1: 걔를 넣어버리면 그가 돌아오길 바래 안전. 갑자기 혼자 이렇게 남아버린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죠? 네.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래.
0: 부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You got it.
0: 부사가 보통 약간 뭔가 그런
1: 하게라는 말투를 이제 보통 쓰게 되죠.
0: 그렇죠?

0: 와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1: No, yeah,
0: 그렇죠.
1: mostly, not always.
0: 예.
1: 근데 many times 보통 그렇게 많이 쓰게 되죠. 오케이? 동사를 막 꾸며주면서.
0: 외워야 되겠네요.
1: Comeback 하는데 어떻게? Safely comeback 하는 거예요. 그렇죠? Study 하는데 어떻게? Hard, 열심히 하는 거죠. 오케이? 동사를 좀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safely도 좋은데요.
0: 네.
1: 제가 예전에 어떤 시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무사히라고 해가지고
0: 어머.
1: safe and sound라는 덩어리 부사가 있어요. 얘는 굉장히
0: 오.
1: 조금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죠. safe and sound,
0: Safe and sound.
1: safe and sound. 이게 견고하다라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사운드가. 그러니까 뭐 다치거나 이런 거 없이 단단하게 해서 뭐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식으로 써도 되죠. I hope he comes back safe and sound. You know?
0: 왜냐면 이것도 부사니까.
1: Yeah, yeah, exactly. 자, 일단은 safely로 처음에는 익혀주세요.
0: 네.
1: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frame patterns 중에 또 하나예요. 뼈대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I hope. 자, I hope가 뭐예요?
0: 나는 바란다. 뭐뭐이길
1: 바란다.
0: 바란다.
1: 그쵸? 그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뭐면 좋겠어.
0: 맞아요.
1: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에 대한 정말 단순한 바람인 거예요. 오케이? 벌어지지도 못할 가능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만한 거, 벌어질 수도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바람.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거에 대한 바람인 겁니다. Alright? So for example, 이거 해볼게요. 난 바란다.
0: 네.
1: 네가 곧 돌아오길 바란다. 어떻게 할까요? 난 네가 곧 돌아오면 좋겠어.
0: I hope you come back soon.
1: 좋아요. I hope you come back soon. 이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게다 괜찮으면 좋겠네요.
0: 이게 원래 I hope everything is okay.
1: 너무 잘해줬어요.
0: 좋죠.
1: I hope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으면 좋겠네요. Hope, 바람.
0: 그러니까 요즘에 뭐 뉴스 보면은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I hope everything is okay. 사건
1: 맞아요.
0: 사고가
1: 사건
0: 많으니까.
1: 사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오케이. So, 요 정도로 해서 평소문으로 이어가주면 되겠습니다. And again,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 한 1억 번 하셔야 돼요.
0: 너무 많은데요?
1: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hope you come back soon.
0: I hope you come back soon.
1: I hope everything is okay.
0: Oh, I hope everything is okay.
1: Alright. 자, 그러면은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I do. I hope he comes back safely.
0: I do. I hope he comes back safely.
1: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must really miss him. You must really miss him. 'I do. I hope he comes back safely.' 'I do. I hope he comes back safely.'
1: Alright,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en did your son join the army? When did your son join the army?
2: It's been 6 months. It's been 6 months.
3: You must really miss him. You must really miss him.
2: I do. I hope he comes back safely. I do. I hope he comes back safely.
1: Alright, 이병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되게 해서 크게 해서 틀려도 되니까 따라해 주세요. It's been 어떤 기간, 얼마가 됐다, 얼마가 지났다 가볼게요. Alright, 첫 번째, 6개월이 됐지.
0: It's been 6 months.
1: 그쵸, It's been 6 months. 두 번째, 3시간이 지났어. 어디 간 거야?
0: 지난 상태야. It's been 3 hours.
1: 그쵸, It's been 3 hours. 자, 세 번째. 오랜 시간이 지났어. 너무 오래됐어.
0: Oh, it's been a long time.
1: It's been a long time. 비슷하게 참고로 It's been forever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0: 오.
1: Forever가 오랜 기간을 또 나타낼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blah, blah, blah. 평소문을 넣어주세요. 그러기 바라는 거. 자, 첫 번째.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좋겠어.
0: 나는
1: 나는
0: 바란다.
1: 바란다.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0: I hope he comes back safely.
1: Safe.

0: I hope he comes back safely. Yeah? 두 번째 가볼게요.
1: 네가 금방 돌아오면 좋겠어. 나는 바라해 네가 금방 돌아오길.
2: I hope you come back soon.
0: 아주 좋아요. I hope you come back soon. Like that.
1: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전부 괜찮으면 좋겠다.
2: Oh, I hope everything is okay.
0: 완벽합니다. I hope everything is okay.
1: 괜찮아요, 느낌?
2: Yeah.
0: Alright,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병작 한 거 사무실 한번 달려볼까요?
2: 네. 6개월 됐지. It's been 6 months. 3시간이 지났어. It's been 3 hours. 오랜 시간이 지났어. It's been a long time.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좋겠어. I hope he comes back safely. 내가 금방 돌아오면 좋겠어. I hope you come back soon. 전부 괜찮으면 좋겠다. I hope everything is okay.
0: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3: When did your son join the army?
4: My son? It's been 6 months.
3: You must really miss him.
4: I do. I hope he comes back safely.
3: I'm sure he will. Fingers crossed.
4: Yeah.
2: Okay.
0: Well done, you guys.
2: 너무 잘하셨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Right. 자,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그럼 알려드릴게요. 내가 여기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난 너무 기뻐. 막 이러면서. 자, 우리가 thank God 또 있지만은
2: thank goodness,
0: right? Thank goodness you're here.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2: 네.
0: I hope 하고 나서 평서문을 쓰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들이 내게 전화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일자리.
2: 아, 이제 그 뭐 취업
0: 인터뷰 같은 거
2: 그게
0: 하고
2: 이제 와야 되는데.
0: 아, 그러니까 연락이 와야 되는데.
2: 취업에 성공하려면 전화가 와야 되니까.
0: 와야 되니까. 오케이. So 뭔가 나는 좋은 거죠. 나는 바라는 거죠. 그들이 나에게 전화하면 좋겠어. 요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2: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1: 네, 화요일도 랜덤 데이고요.
0: 좋습니다.
1: 일상 영어 배웁니다.
0: 오늘은요, 네. 특히 중요해요.
1: 왜요?
0: 안전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스쿨존에선 더 조심하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1: 이런 이제 특히나 어린이들 이런 또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특히 조심해야 되고 어른들이야 뭐 사실 이렇게 뭐 조금 그냥 천천히 다니지만 아이들 항상 좀
0: 맞아요.
1: 뛰어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0: 굉장히 unexpected, right?
1: Unexpected가 뭐예요?
0: 뭐 기대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strict하게 엄격하게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조심해! 아이가 있어! 다급한 느낌.
1: 와,
0: 다급한 느낌.
1: 조심해 하면 딱 떠올리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0: 아, 저는 뭘 쓸지 벌써 느낌이 와요.
1: 예.
0: 네. 자, 두 번째 미션이죠. 조심해야. 스쿨존이잖아, 스쿨존.
1: 조심해라 두번 나옵니다.
0: 네.
1: 그렇다면 조금 섞어서 쓸 필요도 있어요.
0: 오, 이제는 막 추론까지.
1: 예,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또 그런 거 약간 급하게 막 멈춰! 막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 이런 거 있거든요.
0: 오케이. 아마 여러분들도 사실 조심해라고 하는 거가 하나 이상 떠올랐을 수도 있는데 한번 섞어보세요.
1: 맞아요.
0: 틀려도 되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꽁상식 보내볼까요?
1: 일단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1: 도전합시다! 오! 아, 조심해! 아이가 있어! Watch
2: Sorry?
1: out! Watch out! There is a child!
2: I almost didn't see him.
1: Didn't see? 아우, 그러니까.
2: Almost.
1: 조심해. 야, 스쿨존이잖아.
2: 응?
1: 조심해, 야. Be careful, man. It's a school zone.
2: School zone.
1: Yeah, zone, school zone.
2: I know. I should slow down.
1: Yeah, slow down.
2: Okay, slow.
1: Yeah, calm down, slow down.
2: Okay, sorry.
0: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한 거 아니냐고요.
1: 아니, 뭐, 또
0: 네.
1: 그렇게 잘하는 날도 있고. 뭐, a little bit easy 했잖아요, 오늘.
0: 그런 거라기보단 덩어리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훈 씨가 혹시 뭐 미드나 아니면 영화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되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1: 그렇죠.
0: 예.
1: 좋아하니까.
0: 거기에서 또 계속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뜻인지 몰랐는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표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상훈 씨가 그거에 굉장히 노출이 잘된것 같고,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순 그대로 아주 잘해줬습니다. 오케이. 뭐 너무 칭찬 퍼레이드 같지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어순이 엉망진창이었다가, 그게 점점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는 거, 그런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Look out! There's a child! Oh, I almost didn't see him. Be careful, man. It's a school zone. I know. I should slow dow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우리 미션 문장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근처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갑자기 조심해! 그래서 아이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는 이제 look out 했네요. Look out! There's 있어! 뭐가? 하나의 아이가? Child. 그쵸?
0: I. Child?
1: Yeah.
0: There's a child. Okay. So there is가 있어라고 해석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상훈 씨도 정말 이거 지겹게 반복해서 그런 건데요. 요거 일단은 child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 There you go. Right? Child. 이거 다르게 또 어떻게 쓸수 있죠?
1: Kid.
0: Kid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근데 kid가 훨씬 더 casual 해요. Okay? So child라고 하는 건 그래서 보통 이제 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my kid이라고 더 많이 쓰는데
1: 네.
0: 남의 아이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격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공식적으로 글에 쓰거나 할 때는 child를 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1: 네.
0: 근데 뭐둘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So there is a child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조심하라고 할때 뭐라고 했어요?
1: Look out.
0: 상훈 씨가 아까 어떤 거 썼었죠?
1: Watch out.
0: 맞아요. Watch out 썼죠. 그게 맞는지도 좀 이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look out이라고 하는 거 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out이 상훈 씨 어느 쪽이에요?
1: 바깥쪽입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Look out 하는 게 조심하는 거. 항상 watch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해요. 나중에 무슨 혹시 좀비물 이런 거 좋아하세요?
1: 좀비도 많이 보죠.
0: 오케이. 그러면은 look out for zombies 이렇게 하면은 좀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이렇게 살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바깥쪽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look out 자체가 뭔가 주의를 기울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ook out 조심하다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고요. 얘는 갑작스런 문제가 닥쳤을 때팍 얘기하기가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조심해. 자동차가 있어. 어떡할까요?
1: Oh, look out! There's a car!
0: Oh, beautiful. Look out! There's a car! 차가 있다. 자, how about this? 우리가 뭔가를 조심한다라고 한다면 예. 여기선 그냥 lookout만 썼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를 뭐를 조심하는가? 그때는 이제 for something이라고 쓰시면 돼요. Look out for something.
1: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힌트 드렸습니다. 어, 조심해. 자전거가 있어. 혹은 뭐 오토바이가 있어. 조심해.
1: Oh,
0: look out for the bike. Exactly. Hey, hey, look out for the bike. Do you understand?
1: Yeah.
0: All right. So, 대부분 사람들은 이 lookout을 쓸 때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이 뒤에 뭐가, 뭐를 조심하는지를 굳이 쓰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오케이? 그런데 굳이 써야겠다. 그러면 look out for something. 오케이? 요런 느낌, 뭔가를 주의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ook out. There's a car.
1: Look out. There's a car.
0: Okay. Look out for the bike.
1: Look out the... For, look out for the bike.
0: For the bike, 아, right.
1: 빨리 하려니까 좀. 예.
0: 이게 좀 말렸죠. 예,
1: 더듬네요. 오케이.
0: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아껴뒀던 건데 나훈 씨가 오? 했었던 것도 맞습니다. Watch out 하는 거.
1: 예.
0: 보통 이게 사실 정해져 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Look out하고 watch out은 약간 immediate danger. 오, 조심해! 닥쳤을 때의
1: 네.
0: 느낌, 일보 직전에. 근데 be careful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1: Be careful.
0: 걔는 좀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조심하라.
1: 조심하자.
0: 조금 시간 차가 있는 느낌?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the roads are slippery. 차길이 굉장히 미끄럽고 비가 왔으니까 하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할 때는 그때는 이제 be careful 느낌. 네. 근데 look out이나 watch out은 hey watch out!
1: 지금 바로 앞에 지금
0: out.
1: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미 그
0: 그쵸, 그쵸.
1: 미끄러운 길에.
0: 네, 그럴 때 특히나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Look out, there's a child.
1: Look out, there's a child.
0: 오, 이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도 문제는 없었지만, 오우, 못 볼 뻔했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저, I didn't see him. 음흠. 나는 그를 못 봤다. 근데 이제 못 볼 뻔 했다잖아요.
0: 음흠.
1: 뭘 써까 써야 될까요? Oh, I
0: 만약에 그냥 얘 없이 I didn't see him 네. 이러면은
1: 너는
0: 못
1: 그를 못 봤다.
0: 어. 그냥 그게 팩트가 돼버리죠, 그렇죠?
1: 팩트가 네. 되는 거고 뭐 할 뻔했다.
0: 그럴 뻔했다. 거의 가까이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1: 가까이 같은데. 갔다.
0: 거의
1: 그러면 close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close 더 써야 되는데요.
0: 다들 뭐 다 드실 건가 봐요.
1: 자, 어? 아닌가?
0: 지금 I didn't see him. 이게 문제가 뭐냐면 I didn't see him 자체가 말이 되잖아요. 네, 동사랑 네. 이런 어순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양념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난 닫았다. 그를 안 봤다. 네. 이상해요. 그렇죠? 야, 지금 가까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쓴 것 같긴 한데 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냥?
1: 네.
0: 오케이. Okay? So, oh, I didn't see him. 정답은 yes. almost가 무슨 뜻이에요?
1: 거의. 그러면은 거의 못 볼 뻔했느라고 써주셨어야죠. 직역을 하셨어야죠.
0: 제 잘못이군요.
1: 이렇게 하면 제가 헷갈리죠.
0: 원래 직역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거의 못 봤네. 거의 못 봤네. 그게 직역이잖아요. 그렇죠?
1: 맞네요. 그랬어.
0: 근데 우리가 그렇게 또 안 쓰니까.
1: 그러네요.
0: 예. 그러니까 거의 못 봤어. 그 얘기는 못 볼 뻔했네. 라는 걸로 의역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할 뻔했다라고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I was close, 나 가까웠어 to doing something or some 명사 뭐에 가까웠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할 뻔했다인데 걔는 좀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회화체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lmost 한 다음에 이렇게 동사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어머스트 또 발음 전문가 아닙니까?
1: 제가요?
0: 네. 그렇다고 들었는데.
1: 좀 한번 주세요. almost.
0: Exactly.
1: almost.
0: 그렇죠. 지금 상훈 씨도 almost가 아니라 al. 얘는 얼로 입모양을 벌렸죠. 그래서 almost. almost 하지 마시고 앞으로 almost. 대신에 most 할 때는 입모양 다시 모으셔야 돼요. almost. almost. go ahead.
1: almost.
0: yes.
1: almost.
0: alright. 자, 거기에 뭐 할 뻔 했다. 동사가 현재형이 나올 것 같아요? 과거형이 나올 것 같아요?
1: 과거가 나와야 되는
0: 그렇죠. 무조건이죠, 이거는. 네. 그렇죠? Right? 너 뭐뭐 할 뻔 할 거야?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하네요.
0: So, almost 뒤에 과거 동사 넣으면 그 행동 할 뻔했다. 정말 가까웠다. 거의 그랬다. 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almost 어쩌고 저쩌고

0: 뭐 주어가 꼭 I일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 그거 놓칠 뻔했어. 어, 나 지나가다 슉 지나가다가 나 그거 거의 놓칠 뻔했다. 어떻게 할까요?
1: I almost missed it.
0: 그렇죠. 그냥 missed가 아니라 missed it. Right?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부정문도 얘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I didn't see something, right? Yeah.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오, 나 그 차 못 볼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나 그 차 못 볼 뻔했어.
1: I almost didn't see the car.
0: Exactly. I almost didn't see the car. 못 볼 뻔했네. So, 많은 분들이 여기에 부정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어떤 문장이든 넣고 almost만 넣으면 할 뻔했다. 이런 느낌 줄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요거 낭독해 볼게요. I almost missed it.
1: I almost missed it.
0: I almost didn't see the car.
1: I almost didn't see the car.
0: 오케이,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Oh, I almost didn't see him.
1: Oh, I almost didn't see him.
0: Very, very nice.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out, there's a child. Look out. There's a child. 오, I almost didn't see him.
0: 오케이. 자, 미션 문장 하나 더 나와 있죠. 야, 조심해야. 스쿨존이잖아. 그렇죠? 스쿨존이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생긴 지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Right. 근데 아무래도 뭐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30km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스쿨 존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특정 그 속도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옐로우 스쿨 버스 아시죠?
1: 네.
0: 거기에 이렇게 막대 같은 게 이렇게 스탑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차가 멈추고. 만약에 딱 멈췄다. 그때는 지나가도 되기는 해요. 슬로우 다운 해서. 네. 얘가 bar가 만약에 stop하라고 나오면 전방, 후방 다 얼마 거리 안에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할까 하는데 정말로 해요. 정말 다 잡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좀 멈춰주는 거 그런 거 아무튼 그런 또 그게 있습니다. So school zone이라는 거는 뭐 한국에서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아이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So 여기서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school zone이잖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자, 뭐 문장 구조는 간단합니다. Be careful, man.
0: 나왔네요. Yeah. 나왔네요.
1: 조심해야. 네. It's a school zone.
0: Yes. 네.
1: 요거를 공상 씨가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0: 그렇습니까? 예.
1: School zone.
0: 아하.
1: 학교 school zone.
0: 지역 이렇게 네. 나왔네요. 오케이. 자, 스펠링 Z O N E가 맞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Be careful, man. It's a school zone. Check it out. Perfect. 오케이. So 어린이 진짜 보호 구역. 으로 이제 한국어로는 되어 있고 우리가 외래어로도 근데 스쿨존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1: 네. Right? Okay. 두 개 같이 쓰죠. 스쿨존도 right. 쓰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쓰고.
0: 둘 다 쓰죠, 그렇죠? 존이 뭐예요, 존?
1: 존, 지역.
0: 아, 지역 네. 맞습니다. 어떤 구역을 얘기하죠.
1: 예, 구역.
0: 저 이런 특정한 구역을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존이 아니라 이걸 잘못하면 존.
1: 사람 이름처럼.
0: 사람, 그렇죠. Z 사운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Z 사운드는 사실 C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성대가 좀 웅하고 울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랫니 뒤에 혀가 살짝 붙어 있다라는 상상으로 벌이 날아간다는 느낌으로 zone, zone. 해볼게요.
1: zone.
0: 아하.
1: zone.
0: 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So school zone. 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자, careful. 요 자체는 형 씨 품사가 뭐겠어요?
1: 형용사죠.
0: 오케이. Okay. Alright. 어떻게 like how would you know?
1: Yeah. 왜냐하면은 비동사와 같이 쓰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오케이. Okay? 우리가 일반 동사였으면 그냥 그 동사를 그냥 명령으로 써버리겠죠.
1: Yeah.
0: Right. Walk, come, eat 이런 식으로. Right. But 형용사는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명령어를 쓸 때 비동사랑 같이 씁니다.
1: 네.
0: So 얘는 obviously 형용사. It's an adjective. Alright. 자, 그리고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거. 아, careful. 일단은 요거 발음부터 연습 좀 해보고요. 뭐냐면, 네.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고. 얘를 빼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주위에서 발음하는 거 어떤 거 봤어요?
1: R 발음을 좀 강하게 가져야 돼요.
0: 그쵸? 원래 해야 되는데 막 careful. care. 안 되죠. 아, 근데 사실. care라는 말을 또 쓰는군요. 그 청구에서.
1: 네, 우리가 또
0: care이라고 안 하다 보니까.
1: 네, care 해줘 안 하잖아요. 나 좀 care 해줘.
0: care 해줘 하니까. 네.

0: 느낌?
1: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예. 하지만 얘는 갑작스러운 느낌, 더 강력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또 조심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스컬 좀 이따가 조심해! 이런 느낌보다는 미리미리 좀 조심해라 좀. 네. 약간 부드럽게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방금 제가 설명한 거 명령을 할 때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해버리면 돼요.
0: 맞아요.
1: 그렇죠? Right? 그런데 형용사는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비동사의 원형이 뭐예요?
0: Be.
1: Be이에요. 그냥 is or am 이런 것이 아니라. So, 실제로 예를 쓰고 이 단어 자체를 be,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형용사 해. 이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어라, 그렇게 굴어라, 말해라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에 이 비동사, 네, 형용사 요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Be quiet. 좀 조용해라, 너. 이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1: You talk too much. 이런 yeah, 느낌으로.
2: Be quiet.
0: 상훈.
1: 아, 상훈 씨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0: 저요? 말 많이 했죠. 저는 뭐 학창시절에, 예. 그때도 뭐 거의 comedian이었어요.
1: That's why you became a comedian, yeah. you know? You talk a lot, but you're funny, you know? So be 어떤 상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형용사를 많이 알아야겠네요. 자. 침착해라. 좀 막 흥분해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0: 침착해라.
1: 네.
0: 원래 왜 컴다운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컴다운 생각나죠. 예. 그 calm이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0: 설마 그러면은 be calm?
1: That's correct. That's correct. 우리가 calm down만 들어봤잖아요. 걔는 calm을 동사로 써서 명령을 한 거예요.
0: 맞아,
1: calm, calm, right? But calm은 침착한이라는 형용사도 되겠지만 hey, be calm, be calm.
0: 너무 재밌네요.
1: Don't be nervous. Wow. You know? 자, 그리고 방금 한 거. 조용해. 어떻게 해요?
0: 우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상훈, be quiet.
1: Be quiet. Just like this. Okay? Alright, 좋습니다. 요거 한번 간단하지만 읽어볼게요. 네? 이거 quiet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추천하는 거는 이를 그냥 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at에 가깝게. quiet, quiet.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okay, 네. 갑니다. Be calm, be calm. 먼저 한번 해보세요.
0: Be calm. Uh-huh. Be calm.
1: 두 번째는 hey, be quiet. Be quiet.
2: Be quiet.
1: Uh-huh.
2: 상훈, be quiet.
1: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비동사 넣어준다는 거.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누구한테 되게 잘 대해주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0: Nice.
1: Nice. Oh, you're really nice. Yeah. 너무 착하시다, 친절하시다, right? 누구에게라고 하면 우리 보통 전체 다 못 써요. 누구에게.
0: To.
1: To, right? 그러면 그녀에게 좀 잘해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령어거든요. 그렇죠? Be
0: nice to her.
1: That's it. Hey, be nice to her. 아니면 막 나한테 계속 못되게 굴어. 그래서 hey, be nice to me, man.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도 좋겠죠. 얘 덩어리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0: 괜찮네요.
1: Right, right, right. 자, 요거 읽어볼게요. Hey, be careful, man. It's a school zone.
0: Be careful, man. Mm-hmm. It's a school zone.
1: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here, okay? 아, 알아. 아휴, 속도 줄여야겠어. 네, 이런 느낌.
0: I know. 나도 알아. I should. 난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속도를 줄이다는 뭐 우리가 네. 그죠? Slow down.
1: 오케이. 덩어리로 한번 나온 적이
0: 맞아요.
1: 있었죠?
0: 맞아요. 한번 배웠었던 것 같아요.
1: 오케이. 얘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자를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So slow down. 그러면 slow 여기서 품사가 뭐라는 얘기예요?
0: Slow가요?
1: 네, 여기서.
0: 뭐예요, 여러분들?
1: 알아낼 수 있어요.
0: 동사.
1: 동사.
0: 네.
1: 어디, 어떤 선한 영혼이 여기 떠 있나요? 오케이. 자, 일단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I know. I should slow down. Correct. 속도를 줄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덩어리 동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동사라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slow라는 게 진짜 동사로 쓰이는데, 얘 뒤에 원래 뭐예요?
0: 동사 원형.
1: That's right. That's right. Okay. So slow는 느린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속도 뭐 천천히 가다 뭐 요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근데 down이랑 같이 안 쓰면 사실 slow를 동사로 그대로 쓰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Okay. So slow down 자체를 속도를 줄. 그러면 상훈 씨 전에도 이거 똑같이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속도를 내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면 원래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Speed up.
1: 오, 맞습니다.
0: 와우.
1: Speed up이 그냥 정속 주행을 하다 속도를 훅 내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slow down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은 뭐
0: fast up?
1: fast up 막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얘도 speed up.

0: 가 동사입니다. 오케이? So speed up.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씨가 이거에 아예 이제 여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1: Yeah.
0: 흡수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하나의 언어로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1: Yeah.
0: I should do something. I should, you should do that. Should는 have to보다 좀 약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1: Yeah.
0: 너 꼭 해야 된다. 이거 법적이야. 거의 수준이 강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해야지. 이렇게 좀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 역시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So, should do something. 여러분, 말투도 좀 부드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해야겠다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추천하는 느낌이죠.
1: 반복만이 살 길이라 해서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 We should be repeat.
0: We should repeat. 아니요, good try. Like I said, 진짜 trying is beautiful.
1: Yeah. Repeat you know? 자체가 동사인가 봐요.
0: Repeat, 그렇죠. 반복하다라고
1: okay,
0: 하는 거.
1: Okay.
0: So we should repeat.
1: We should
0: know? Over and over again. 뭐 이런 식으로. We should keep practicing.
1: Yeah.
0: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 집에 가야겠어. 아우, 피곤하다. 아우.
1: I should go home.
0: I should go home. 너 조심해야겠어.
1: You should be careful.
0: 좋아요. 두 번째는 비동사까지 같이 나왔죠. Right? 오케이.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I know. I should slow down.
1: I know. I should slow down.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e careful, man. It's a school zone. Be careful, man. It's a school zone. 빵! I know. I should slow down. I know. I should slow down.
0: 자, 전체 대화 다시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Look out. There's a child. Look out. There's a child.
2: Oh, I almost didn't see him. Oh, I almost didn't see him.
5: Be careful, man. It's a school zone. Be careful, man. It's a school zone.
2: I know. I should slow down. I know. I should slow down.
0: 자, 그러면 우리 뼈대 패턴, 프레임 패턴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out 가볼게요.
1: Yeah.
0: 연기해 주세요. 조심해, 아이가 있어.
6: Oh, look out, there's a child.
7: Hey, look out, there's a child.
0: 조심해, 차가 있어.
6: Oh, look out, there's a car.
0: 그렇죠,
1: there's
0: look out.
1: No car.
0: There's a car, right?
1: A car.
0: Alright. 자, 오토바이 조심해, 그 오토바이 조심해, 바이크를 써볼게요.
6: Look out for the bike.
0: 그렇죠. Look out for the bike. 눈앞에 서로 보고 있는, 알고 있는 바이크라서 더를 쓴 것뿐입니다. 자, 두 번째. 뭐뭐해. 자, 갑니다. 조심해, 야. Man 써보세요, man.
1: Oh, be careful, man.
0: Be careful, man. Alright? 자, 침착해.
1: Be calm.
0: Be calm.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오케이, 갈게요. 마지막. 조용해. 이거는 다 외워지겠네요.
1: 상훈, be quiet.
0: be quiet. 상훈이 중요한 거죠.
1: Yeah.
0: Right. Okay. 자, 이런 식으로 이 명장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상훈 씨 한번 달려볼까요?
1: 네.
6: 조심해. 아이가 있어. Look out. There's a child. 조심해. 차가 있어. Look out. There's a car. 오토바이 조심해. Look out for the bike. 조심해, 야. Be careful, man. 침착해. Be calm.
1: 조용히 해. Be quiet.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6: Oh, look out! There's a child!
2: Oh, I almost didn't see him.
6: Oh, be careful, man. It's a school zone.
2: I know. I should slow down.

0: 오케이,
1: Alright,
0: 여러분.
1: alright. You guys
0: 수고하셨습니다.
1: did a great job.
0: Look
1: 자,
0: out.
1: look
0: 네,
1: out.
0: 알았습니다.
1: 오케이. 자,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1: 그들이 내게 전화하면 좋겠어. 뭐, 그때 인터뷰를 보러
0: Yeah.
1: 갔다든가, you know? 뭔가를 바란다는 걸 뭐라고 해야 돼요?
0: I hope.
1: I hope 그들은 나에게
0: 병서문.
1: 전화한다. 어, 병서문. So, they call me. I hope they call m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Look out! 조심해!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조심해! 벽이 있어! 그쵸? 자전거를 타다가. 네. 조심해! 벽이 있다!
0: 요거 알려주면 벽셀수 있나요?
1: 벽이요? 어, 셀 수 있죠?
0: 아, 그러면 그것만, 오케이.
1: 하나의 벽이 있어! 네. 오케이. 자, 뭔가 감이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E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1: 네,
0: 올려주세요.
1: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1: Wednesday 또 직업 영어 배우고요.
0: 그렇습니다.
1: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떤 직업 영어입니까?
0: 오늘은 모델 직업 관련된 있습니다.
1: 아, 저와 딱 맞는 직업인가?
0: 모델이신가요?
1: 전 프라모델.
0: 괜찮았는데요. That was a good one. 자, 이래봬도 모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져볼 텐데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델이면 왠지 좀 스타일이 괜찮아야 될 것 같고.
1: 뭐, 키도 크시고.
0: 맞아요. 좀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스타일 감각, 그리고 뭐 모델, 요런 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외모를 칭찬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등. 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좀 길어요. 아, 그런 말 자주 들어요. 패션 모델이거든요.
1: 설마 이 미션 문장을 홍성 씨가 하는 건가요?
0: 그럴 것 같은데요.
1: 오, 이거.
0: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1: 이게 약간 미스캐스팅인데요.
0: 있는데.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손 모델입니다.
1: 재밌는데요? 약간
0: 괜찮아요?
1: 위트 있게 잘 꺾으셨네요.
0: 괜찮겠습니다. 손 모델도 또 손이 예뻐야
1: 그러니까 나는 손
0: 되거든요.
1: 모델입니다.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0: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요거는 it's so easy.
0: 아,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제가 많은 점수 드리겠습니다.
1: 예.
0: 자, 일단 콩상 씨 보내볼까요?
1: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죠.
0: Yes.
1: 시작.
0: 영어 합시다. 도전 합시다.
2: 와우. You have a great sense of style.
3: 스타일이 그레이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 자주 들어요. 패션 모델이거든요. I heard this word many, many. So I'm a fashion model.
2: Really?
3: Yeah. 알아들으셨네?
2: But you're not that tall.
3: 아, 키가 안 크다고?
2: Fashion model? Are you
3: 아,
2: sure?
3: 예, 저는 저기 손 모델입니다. Yeah, I'm a hand model.
2: A hand model?
3: Yeah, hands is nice.
2: Really?
3: Yes.
2: Wow.
3: Yeah, man's hands model. Yeah.
0: Okay. You did a pretty good job today.
1: 야.
0: 오늘 표현들이 당연히 이제 다양히 나왔는데,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강의를 할 때, 기존에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 거의,

0: 아예 픽스가 돼 있는 덩어리 표현, 관용적인 표현을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걸 조금 맛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꽁상씨가 이걸 해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내가 모르는 표현이 있어도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유기농 같은 단어들, 얘를 조합해서 내가 도전해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꽁상씨 제가 들었을 때, 뭔가 here, 뭐 words, 뭐 이런 것들을 쓴것 같거든요. 말
1: 히어로의
0: 많이
1: 뭔가 그럼
0: 듣는다?
1: 과거를 썼죠.
0: 아, heard 썼군요. 오,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에이, 이 표현 설마 안 쓰겠지 하고 안 해보니까 문제인데요. 아무튼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ow, you have a great sense of style.
3: I get that a lot. I'm a fashion model.
2: Really? But you're not that tall.
3: Well, I'm a hand model.
0: 오케이.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좀긴 문장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와, 스타일 감각이, 어우, 아주 좋으시네요. 상훈 씨를 딱, 상훈 씨가 또 스타일 감각이 있잖아요.
1: 제가요?
0: 오, 배우고
1: 금시초문입니다만.
0: 싶습니다. 네.
1: 요즘에 맨날 저는 제옷 한벌 입고 다니는데요. 원래. 자, 와우 해주고요.
0: 아하.
1: You have. 당신은 가지네요.
0: 가지고 있네요.
1: 네, 가지고 있네요. 뭐를 하나의 좋은 감각 스타일을. 그러니까 스타일 감각이 아주 좋다.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0: 전체를 명사로 잡았네요.
1: 그렇죠.
0: 오케이.
1: 이게 굿 센스인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면 뭐, 뭐, 좋은 거 나도 쓰면 될것 같아요. 나이스.
0: 하긴 뭐
1: 뭐.
0: 센스가 어떤 센스다. 뭐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렇죠? 뭐 심플하게 good? Yeah, okay. So, 와우, 딱 보더니 oh, you have a good sense of style. 맞는지 볼게요.
1: 아오, 좀더
0: 야,
1: 좋네요.
0: 더 좋네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Good, great. 근데 이왕이면 남을 칭찬할 때 실제로 좀 약간 감각 있다라고 할 때는 great을 굉장히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정해져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많이 쓰는 것뿐이죠. So great은 good보다 조금 한창 더 나가서 아주 좋은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근데 great만 알아서는 절대로 이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덩어리 표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상훈 씨가 느낌이 왔죠. 이 전체가 뭔가 덩어리 같다.
1: 맞아요.
0: 그쵸? 오케이? 우리가 스타일 감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뭐 옷이 예쁘거나 뭐 매칭을 잘한다든가, 뭐 신발을 잘 신는다든가 이럴 때 얘기하는 스타일 감각은 바로 a sense of style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인 게. 그래서 사실, oh, you have a sense of style. 이것만 해도 스타일 감각이 있다이기 때문에 칭찬이에요. 근데 great까지 써줬다? 그러면 오, 정말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해줄 수가 있는 것뿐이고요. 자, 비슷하게 스타일 감각도 좋고. 좀 비슷하게 옷을 되게 잘 입고 이런 걸또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1: A sense of passion.
0: 뭐야
1: Fashion.
0: 그죠? 패션은 열정이니까 안 돼.
1: 아니에요?
0: 진짜 감각은 있으시지만 스펠링이 없네요.
1: 예.
0: 자,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FASH 아이 예스.
1: 많이 보긴 봤어요.
0: 눈에서는 많이 봤죠, 그렇죠? 지금 처음에 passion이라고 했었던 걸 일단은 P로 되는 거는 걔는 이제 열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FASHION. 우리가 이제 소리로는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좀 스펠링을 헷갈려하는 거. Fashion 입술도 붙으면 안 되겠죠. So anyways, a sense of style, a sense of fashion 이런 것들 스타일 감각, 뭔가 패션 감각이라는 덩어리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암기하면 좋은데요. 응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1: 너무 좋죠.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감각, 어떤 감이 있다라고 할때 어쩌구, a sense of 한다면 뒤에 어쩌구저쩌구라고 그냥 명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유머 감각이 떠올랐어요. A sense of humor.
0: Oh my goodness. 오늘 나올 수도 있거든요.
1: 나오네요,
0: 오늘 나올 수도
1: 그러면은.
0: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a sense of something. 그러면 뭔가에 대한 감각, 이런 느낌, 막 이런 것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So,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오, 스타일 감각이 아주 좋아. 그냥 good 써보세요.
1: Oh, she is
0: 아,
1: a,
0: she has죠.
1: she has a sense of, she has a good sense of style.
0: 좋아요. She has a good sense of styl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상훈 씨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겠죠. 아까 상훈 씨가 실제로 본인이 직접 했던 그 단어 아. 활용해서 당신은 유머 감각이 있네요.
1: You have a sense of humor.
0: 그렇죠. You have a sense of humo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머가 아니라 humor. humor. 이라고 H 사운드를 내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만약 더 칭찬하고 싶다. 그러면 great 같은 거. 상훈 has a great sense of humor.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Yeah. By the way, you do. 예? 있다고요.
1: You do. You do.
0: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She has a good sense of style.
1: She has a good sense of style.
0: You have a sense of humor.
1: You have a sense of humor.
0: 그렇죠? 나는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I have a sense of humor.
0: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 막 a sense of adventure, 모험심,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you have a great sense of style.
1: Wow, you have a great sense of style.
0: 자, 이랬을 때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은데 우리 보통 같았으면 No.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할 텐데, 이 사람 약간 자신감이 좀 과다해요. 그런 말 자주 들어요. 패션 모델이거든요. 요런 느낌.
1: 와, 요건 조금 새로운 표현 같아요. 일단은, I get.
0: 그렇죠. 자, 모델. 제가 아마 발음 달리한 거 여러분 느끼셨을 것 같아요. 5에다 강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5에 강세를 찍으면, 5의 강세에 가면 대부분의 입모양이 벌려집니다. 그래서 마 이렇게 입모양을 좀 벌려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D는 힘을 못 받아서요. 플랩이라는 현상이 벌어져요. 모음 사이에 D나 T가 꼈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리을 비슷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마로, 마로.
1: 마로.
0: 오,
1: 마로.
0: 오,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패션 모델 이거보다는 마로 이런 느낌이 되겠고. 자, 벌써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이제 느낌 오죠?
1: 네.
0: Right.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상훈 씨가 뭐, I heard that, 뭐,
1: many words.
0: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heard를 썼다면, 뭐, I hear that a lot. 이렇게 쓰던가. 난 그거 듣는다. 왜냐면 단순히 과거에만이 아니라 원래 듣는다. 라는 식으로 현재형을 썼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So I hear that a lot. Okay? 뭐, people say that all the time.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시 하나 변하지 않고 I get that a lot. 그러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칭찬에만 뭐 쓰는 거는 아니고 누구 닮으셨네요 해도 쓸 수 있죠. You look like 상훈.
1: I'm 상훈.
0: You are. Yeah. Sorry.
1: I get that a lot.
0: 그렇죠. 닮았더라도 I get that a lot. So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방금 전에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 닮았다. 당신은 뭐가 좋다. 뭐 감각이 있다. Et cetera, et cetera. You know? So I get that a lot, money. You good?
1: Yeah.
0: Alright. 자, a lot이라는 거 따로 뽑아서 많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A lot, right? 얘가 뭐와 비슷할까요?
1: So many.
0: No, so many가 아니라?
1: Sorry, so much.
0: Much. 그쵸? Alright. So much라고 해서 부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o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I ate so much. 엄청 많이 먹었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I get that. So much, 뭐 이런 식으로, many, many times, 이런 식으로, right? 자, 그러면 a lot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A lot, 네? right? 방금 한 거 해볼게요. 나 많이 먹었어를 예로 한번 해보세요.
1: Wow, I ate a lot.
0: I ate a lot. 우리 많이 냈어. 돈을 많이 냈어.
1: We paid a lot.
0: 그쵸, we paid a lot.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죠. 엄청 심플하죠, 그쵸?
1: Yeah.
0: 심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 ate a lot.
1: I ate a lot.
0: We paid a lot.
1: We paid a lot.
0: All right.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자신감 있는 느낌. All right. I get that a lot. I'm a fashion model.
1: I get that a lot. I'm a fashion model.
0: Fashion model, right? Okay.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4: Wow. You have a great sense of style. Wow. You have a great sense of style. I get that a lot. I'm a fashion model. I get that a lot. I'm a fashion model.
0: Okay,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수업 보더니 키가 그렇게

0: 크진 않으신데 우리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요즘엔 다 다양하잖아요. 개성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패션 마더라고 하면 키가 크다라는 또 생각이 있다
1: 기본적으로
0: 보니까
1: 뭐 보통 이상은 돼야 되죠.
0: 그쵸.
1: Really? 해줬습니다. 아우, 정말요? But, 그러나, you're not that, 야, 아시죠? 이거, 너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0: 오,
1: 어떻게? 키가 커 보이진 않아요. 여기 키가 크다. 톨 하나
0: 키가 큰게
1: 들어갑니다.
0: 뭐예요?
1: Tall.
0: Are you sure?
1: 야!
0: T-A-L-L? 키가 큰 거, 형용사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Really? But you're not that tall, right? 그렇죠. 우리가 키가 큰이라고 하는 거, 형용사로 쓸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lmost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것처럼 입 모양을 톨이 아니라 좀 벌려줘야 돼요. A-L-L은 올이 아니라 얼에 가깝다는 느낌으로 제가 두번 발음해 드릴게요. Tall, tall.
1: Tall,
0: Yes.
1: tall.
0: 훨씬 나아요.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키가 작은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Small인가요?
1: Short.
0: 길이, 거리 자체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뭐 big and small 이것보다는 tall and short. 왜냐면 big and small 하면 덩치를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길이, 거리는 이런 식으로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도 또 배우시게 되겠지만 사람 키만이 아니라 뭐 나무의 키라든가 이런 것도 tall. So a tall tree, a tall building 이런 식으로 이제 또쓸 수가 있죠. 자, 상훈 씨가 너무 좋은 거를 익히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You're not tall. 이런 무슨 말이에요? You're not tall.
1: 당신은 키가 크지 않아요.
0: 네, 이거는 그냥 팩트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1: 네.
0: 당신 키안 크다. 근데 You're not that tall.
1: 아, 당신은 뭐 그렇게까지 키가
0: 그렇죠.
1: 크진 않아요.
0: 그렇게까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that이에요. 오케이? 아주 그 말투를 변형시키는데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형용사를 쓰면 형용사 한 이거지만 그렇게나 형용사 한 이렇게 쓰려면 that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 오호.
0: You know? 얘는 부정문에서도 쓸수 있고요. 아닐 때도 또 사실은 쓸 수가 있어요. 질문 같은 데도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은 부정문에서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이거 해볼까요?
1: 네?
0: 웃긴 게 영어로 뭐예요?
1: Funny.
0: Funny. 그러면 너안 웃겨. 너안 웃겨. 막 친구가 나 놀린 거야. 화가 났어. 너안 웃겨.
1: Hey, you are not that funny.
0: You're not that까지 해버렸군요. Okay, I was gonna say 그냥 you're not funny 하고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왔습니다. So you're not funny. 그럼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you're not that funny. 그러면 약간은 인정하는 느낌.
1: 너 그렇게 안 웃겨.
0: 그렇죠. So 2% 정도 인정하는 느낌이 들어갔고요. 질문형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예뻐? 이거 그냥 단순하게 영어로 뭐라 그래요? Pretty 써서 나 예뻐?
1: Am I pretty?
0: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예뻐? 이렇게도 할수 있죠.
1: Hey, honey. Am I that pretty? 아니, 저를 잡고 있는 카메라 감독님이 그렇게까지 크게 웃으시고.
0: 헛웃음을, 거의 헛웃음을 지셨어요.
1: 자, 눈 감고 계세요. 잠시만,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Honey, am I that pretty?
0: I'm sorry,
1: 오.
0: girl. 그러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1: Yeah.
0: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느낌을 또 살리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말할 때.
1: 살려줘야죠. 말맛을 살려야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자, you're not that funny.
1: Oh, you're not that funny.
0: Am I that pretty?
1: Am I that pretty?
0: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Really? But you're not that tall.
1: Oh, really? Oh, but you're not that tall.
0: 이제 제가 마무리로 무슨 문장을 쓰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소모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1: 예, 사실은 정확히 맞지는 않죠.
0: 잡았습니다.
1: 왜냐하면 패션 감각, 패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0: 근데 손모델, 아니 손모델도 패션 감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잠깐만, 손모델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0: 네.
1: I'm a fashion 모델이라고 앞에 하지 않았어요?
0: Right.
1: 예.
0: Yeah.
1: 근데 손모델은 패션 모델은 아니잖아요.
0: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뭔가 토시
1: 예, 뭐
0: 팔토시 모델일 수 있죠.
1: 재밌게 뭐 하신 거 아니에요?
0: 노력을 했습니다.
1: 예. Well, I'm a hand model. 요거는 뭐 쉽죠, 그쵸?
0: 아하. Okay. I'm a hand model. Okay. 모델 약간 지금 다시 좀
1: 아.
0: 아쉬웠는데. 네. And
1: 마루.
0: 그렇죠. Hand model.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핸드가 아니라 A가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입 모양을 좀 많이 벌려주면 더 정말 끝내주는 발음 나올 수 있습니다. Hand. Hand. 이런 식으로
1: Hand.
0: 조금 많이 벌려주시고. 그래서 왜 사과할 때 애플이 아니라
1: Apple.
0: Apple. Yeah. Just like that. Right? So I'm a hand model. 이제 모델 아니라 model인 것도 아니까 완전 beautiful.

0: 이제 발음 가능하겠고요. So hand은 당연히 손입니다. 자, 여기서는 너무나 짧고 심플한 문장이죠. 오케이? So 어떻게 보면 왕초보 영어의 기본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누구다, 그녀는 누구다, 그들은 누구다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신분을 얘기를 하거나 정체를 뭔가 얘기를 할 때 이것도 비동사와 함께 명사를 섞어 쓰면 됩니다. 그렇죠? So I 무엇 이게 아니라 I am 무엇, she is 무엇 이렇게 비동사와 섞어 써 줘야 돼요. 오케이? Alright. So 신분이나 처지라든가 꼭 뭐 물건에도 당연히 쓸 수가 있겠고요. 자, very simple 하지만 중요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이거 어떨까요?
1: I am a taxi driver.
0: Okay, I am a taxi driver. By the way, 왜 어 썼어요?
1: 네?
0: 왐 I am taxi driver?
1: 명사니까요.
0: 거? Okay, 명사인데, 명사인데 왜 어를 넣었죠? I'm a taxi driver. 그냥 I'm taxi driver 안 하고.
1: 아, 직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의...
0: 아, 그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하나의. 하나의. Right? 왜냐면 driver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1: 아, 그 얘기하신 거예요.
0: 그렇죠. 만약에... 우리는 택시 기사들입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1: We are taxi drivers.
0: 이렇게 복수로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분들은 하도 하다 보니까 잠깐만, 뭐가 왜 쓰냐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1: 그렇죠.
0: 오케이.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녀는 내 사촌이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Oh, she is my cousin.
0: 그죠? She is my cousin. Simple, right? 자, 두 문장 다 봐도 A taxi driver, 그리고 my cousin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Right.
1: 네.
0: 근데 그 앞에 공통적으로 뭐랑 같이 썼죠?
1: 비동사와요.
0: That's right. 이다라는 말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kay? So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 taxi driver.
1: I'm a taxi driver.
0: Okay. She is my cousin.
1: She is my cousin.
0: Okay.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신분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살짝 어드밴스드가 되면 입니까? 당신은 그런 신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려면 뭐를 바꿔주면 될까요? 첫 번째 문장 예를
1: 들어. Am I?
0: 아하,
1: 주어 그렇죠. 동사를 바꿔주면 되죠.
0: 그렇죠. Am I? 주어하고 동사. 여기서 동사는 비동사니까 바로 am이 되겠고 두 번째도 she is를
1: is she?
0: 그렇죠. So 그녀가 뭐 너의 사촌이니? 그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1: Is she your cousin?
0: 그렇죠. Is she your cousin?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앞으로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충분히 계속 배우시게 될 거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essential한 거 있죠. basic한 것들을 설명을 따로 안 해도 문장들에 계속 노출이 되면요. 자동으로 어순이 익혀질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너무 여러분 나는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구분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보셔서 그래요.
1: 네.
0: 여러 가지 노출이 되셔야 돼요. Don't worry.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I am a taxi driver.
1: I am a taxi driver.
0: She is my cousin.
1: She is my cousin.
0: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Well, I'm a hand model.
1: Well, I'm a hand model.
0: All right. 모델?
1: I'm a hand model.
0: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Really? But you're not that tall. Really? But you're not that tall. Well, I'm a hand model. Well, I'm a hand model.
0: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ow, you have a great sense of style. Whoa, you have a great sense of style.
2: I get that a lot. I'm a fashion model. I get that a lot. I'm a fashion model.
3: Really? But you're not that tall. Really? But you're not that tall.
2: Well, I'm a hand model. Well, I'm a hand model.
0: Okay,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frame patterns, 뼈대 패턴들 활용해서 입영작해 보겠습니다. A lot이라는 단어. 얘는 패턴이라기보다는 부사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연기하면서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어우, 저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저 그거 많이 들어요.
1: Oh, I get that a
0: 아, 저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1: lot. Oh, I get that a
0: 그쵸?
1: lot.
0: I get that a lot. Oh, you're very handsome.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1: 그건 못 들어봤어요. I don't get that a lot인가요,
0: 근데
1: 그러면?
0: 제 주위에서는 아, I don't get that a lot. 그렇게는 쓰지
1: 그럼
0: 않습니다.
1: 어떻게 해요?
0: 무조건 긍정으로 쓰게 돼요. 이렇게.
1: 이거 하나 배우셨죠,
0: People don't really say that to m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라리
1: 여러분?
0: 쓴다든가. 오케이. 자, 두 번째. 나 많이 먹었어. 어우, 무서워.
1: I ate a lot.
0: 저 많이 먹었어요.
1: I ate a lot.
0: I ate a lot. 세 번째, 우린 돈 많이 냈어.
1: We paid a lot.
0: 저희 돈 많이 냈어요.
1: Oh, hey, we paid a
0: We
1: lot.
0: paid a lot.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신분 나타내기, 정체 나타내기, right? 전손 모델입니다.
1: Look at this. I am a hand
0: 저
1: model.
0: 손 모델이에요.
1: I am a hand
0: Right,
1: model.
0: I'm a hand model. Right?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1: Oh, I am a taxi driver.
0: 저는 택시 기사예요.
1: I am a taxi
0: 그죠?
1: driver.
0: I'm a taxi driver. One more. 걔는, 그녀는 내 사촌이야.
1: Oh, she is my cousin.
0: 그녀는 내 사촌이지.
1: Oh, she is my cousin.
0: 아, she is my cousin.
1: 어.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비교적 굉장히 좀 기초적인 내용, 좀 중요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반복을 좀더 오늘 많이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병자 패턴 한거 상훈 씨 혼자 달려볼까요?
1: 네. 저 그런 말 자주 들어요. I get that a lot. 나 많이 먹었어. I ate a lot. 우린 돈 많이 냈어. We paid a lot. 저는 손 모델입니다. I'm a hand model.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I am a taxi driver. 그녀는 내 사촌이야. She is my cousin.
0: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해결! Wow, you have a great sense of style.
2: Yeah, I get that a lot. I'm a fashion model.
1: Really? But you're not that tall.
2: Well, I'm a hand model.
1: Oh. Huh?
2: Bling bling.
0: Yes! You made it! 수고 많으셨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은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조심해! 벽이 있어! 요거 어떻게 할까요?
1: Look out,
0: Look
1: 해주지.
0: out!
1: 있다. There's a wall.
0: A wall! There you go. 완벽합니다. Look out! Or watch out! There's a wall.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 a lot!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우린 많이 웃었어. 우린 많이 웃었지.
1: 우리는 웃었다 많이.
0: 웃음 너무 완벽합니다.
1: 네.
0: 단어도 많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오케이.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도움 많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사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지리산의 여름이 오자 초록의 숲이 무성해졌습니다. 무더위에도 그 초록을 거두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1: 조심히 와요, 조심히. 이 얼마나 좋은 보약인데, 예, 신이 인간에게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이게.
0: 산이 준 귀한 선물로 형제가 빚어낸 한 그릇. 여름에 빠질 수 없는 바로 그 음식.
1: 아, 이게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봐봐. 비빔면.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지리산을 담은 맛이.
0: 가슴 속까지 얼얼해지는 차가운 물냉면이냐, 새콤 달콤한 비빔냉면이냐 고민마저 즐거운 살얼음 동동 냉면으로 혀끝 바캉스를 떠나봅니다. 세계 도에 걸쳐 있을 정도로 넓고 깊은 지리산. 그 큰 산을 품은 하동에서 나고 자란 김종관 씨는 오늘도 지리산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1: 제가 지금 지리산을 걸은 지가 55년 차예요. 그 1년에 하여튼 300일 정도 올라가. 야, 65일 빼는.
2: 지금 찾아가는 곳은?
1: 지금 찾아가는 곳은 지리산에 있는 그 숨은 비경인데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이 쿵쿵 폭포라 해가지고 이 막 그 비가 많이 와고 물 떨어지면은 물소리가 쿵쿵쿵쿵 흔들어서 쿵쿵 폭포라.
0: 지리산에는 제집처럼 산을 오르내려야 비로소 발견하는 숨은 곳들이 많습니다. 세차게 떨어지는 물소리가 쿵쿵쿵, 자연의 소리대로 이름 붙은 쿵쿵폭포도 그중 하나입니다.

0: 지리산에는 뭐 특별한 이름이 있는 폭포가 아니고 다들 이름 있는 폭포는 거의 없어요. 다 그 나름대로 그 상꾼들이 거기에 맞도록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무명 폭포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아이고, 차와, 차와. 이게 지금. 아, 이 지리산 계곡물이 이렇게 시원해요. 사실상 여기서 한 30초를 손을 못 담가.
1: 종관 씨가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찾아오는 이유. 지리산이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제가 이제 너미 알려지지 않고 남이 볼 수 없는 곳, 이런 곳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제 카메라에 담아놓는 거예요. 48년째 지금 얼마를 찍었냐 하면은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500만 장 찍었어요. 500만 장.
1: 50년 가까이 지리산을 기록해온 종관 씨. 10살 무렵 할아버지와 함께 오른 지리산에 반해 산을 누볐고 카메라도 들었습니다. 그 산의 마을, 꽃, 구름, 여명, 작품 하나하나에 그가 걸어온 오랜 발길이 담겨있지요.
0: 자, 오늘 내가 갖고 다니는 보물이야, 보물. 이게요. 이 지리산 구경 다 온 놈들이야. 와, 멋지다. 대목차.
1: 폭포를 벗삼아 나누는 시원한 차 한 잔도 종관 씨가 수십 년째 지리산과 마주하는 이유입니다.
0: 자, 폭포야. 너도 한 잔 오고 나도 한 잔 하자. 자, 너도 한 잔 해. 자. 이야, 제가 한 잔에서 딱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하면 신선이. 신선님은 따로 있습니까? 이러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도인이 되고.
1: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다 잘 알려진 화계면에 그의 터전이 있습니다.
2: 아이고, 어디 갔다 온디야?
0: 아, 저 사진 찍고 온다. 뭐, 오늘 좋은 거 담았어요.
2: 아, 못 담았어. 내일 작업아, 냉면 만들려고.
3: 아, 그래, 욕분석 더운데.
2: 따놔야 또 작업을 하지.
3: 그러니까, 날씨 더운데 고생.
2: 날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너무 급해지네. 같이 내려갈까?
1: 카메라 대신 집어든 장갑.
4: 사진 작가 아니셨어요?
0: 아, 예, 지금, 저, 사진도 해야 되지만은, 촌 생활에 일을 많이 해야 돼. 아, 이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어. 예. 사진 찍어가고 답 없다. 이 예술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예.
1: 종관 씨는 사진 작가이기 전에 농부이기도 합니다. 동생 종희 씨와 30여 년 일궈온 야생 녹차밭. 여름이면 그야말로 무성한 덤불 숲입니다.
5: 덤불이네요.
6: 그렇죠.
4: 남들 보면 녹차인 줄 모르겠어요.
6: 네, 아주 오래된 거예요.
4: 얼마나 됐어요?
6: 이게 한 20년 정도. 20년. 네,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따고 이렇게 한 재고 하니까 네. 네, 오래가요.
4: 아, 그러면은 뭐 관리를 하시는 아니신가요?
6: 뭐 이걸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병충해도 붙고 그런데 이게 야생으로 놔두면은 그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요즘에 보면 뭐 말차해가지고 차광 재배하죠. 자연스럽게 차광 재배가 되는 거예요.
1: 햇빛을 가려 찻잎의 맛과 향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차광 재배. 형제의 야생 녹차밭은 숲 그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야생으로 자란 찻잎은 잎이 두껍고 결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6: 색상은 아주 연녹색으로 바르고 향은 녹차의 그 풋풋한 향이 아주 깊이 나죠.
1: 기계가 들어오기 힘든 숲속의 밭이라 손으로 직접 수확하지만 그만큼 애착도 깊습니다.
6: 지금 제가 이 산 지가 12대째 살고 있어요. 녹차 따고 나면 다 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걸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걸 녹차를 먹을 수 있는 녹차는 없을까.
2: 자,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으이, 자.
6: 완전 한진데, 한진.
2: 지게 한진데.
6: 한 50kg 될 것 같은데.
5: 자, 요거 먼저 나 좀 밀어주고 해야 돼. 와, 너무 무거워. 오늘 욕심을 많이 부렸나 봐.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습니다. 하나, 둘, 으이싸. 됐어요.
6: 아이고,
2: 야.
5: 괜찮아.
2: 네, 됐어, 됐어. 자, 가, 가.
1: 어깨는 무겁지만, 수확의 기쁨을 알기에 보람된 시간입니다.
2: 으이차. 조심히 와요, 조심히.
1: 형제가 함께이기에 든든한 길.
6: 오늘 욕심을 좀 부렸는가 봐.
4: 세상에, 몸살 나겠다.
6: 오늘 좀 사진 찍고 온다고 해, 잡아가지고.
4: 아이고, 이게 뭐야, 세상에.
6: 같이 하자고.
4: 어머나, 아니, 형님 저거밖에 안 떴네.
6: 안 딴다, 이러면 갖고 온다. 아이고, 죽는 줄 안다.
2: 너무 많이, 오늘 너무 많이.
6: 고맙다, 손님.
4: 삼촌이 고생했다. 그, 새벽에 나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어디 나갈 때도 있고.
7: 오늘 그렇게 가요?
4: 그리고 이제 한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뭐, 어디 나와 있다 그러고. 근데 오늘은 어쩐지, 조금 배가지고 왔네. 이것도 아마 시동생이 다 뱄을 거예요, 아마. 설사 자기가 뱄다 해도 안 믿어, 이걸 내가. 믿을 수가 없어.
6: 내가, 나 이게 메고 왔다니까. 가방, 이 무거운 가방 메고 내가 이걸 꺾고 내려왔어. 너무 많아갖고.
5: 그래도 오늘 많이 해줬어. 그래. 떠갖고 배가 중간에 만나가 싸고 메고.
6: 아이고, 죽겠다.
5: 내일 작업하면 그건 충분하겠구만.
4: 70이 되더니, 이제 70이 다 되어 가더니 이제 조금 철이 드나 보네. 어? 이제 빨리 땁시다, 이거.
5: 빨리 따야지, 그것도 시들기 전에.
1: 산을 내려와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찻잎이 마르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거든요. 이 과정도 손으로 하는 일. 번거로워도 찻잎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가족의 선택이었습니다.
4: 아,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5: 아니 뭐 네. 기계로 저 배가지고 이렇게 싼 걸로 막 기계로 하면 되는데 막 줄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품질도 떨어지고
4: 그리고 잎도 이렇게 뭐
5: 이게 향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1: 넓고 험한 밭을 일구는 형을 돕기 위해 온 동생 형은 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4: 아주 파릇파릇 이 녹차 잎처럼 파릇파릇 총각을 이 향골에다 데려다 놓고 청춘을 보냈습니다.
6: 아 그때는 이제 또 일을 사람도 없고 또 일을 또 사실 이걸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예, 가르쳐 놓고 이제 일이 하면은 잘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잘 됐지. 잘 됐는데 뭐.
1: 형제는 새 순만 따고 버려지던 잎을 활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갓 수확한 생잎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 생잎을 갈아 즙을 내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야생 녹차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아주 진녹색으로 나옵니다.
6: 밀가루, 그 다음에 녹차, 그 다음에 이 물, 뭐 소금,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가, 다양하게 들어가.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 이걸 달기까지는 그래도 한 3년? 네.
1: 은은한 녹차 향은 살리면서도 쫄깃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반죽하고 면을 뽑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3년이 지날 무렵

0: 형제만의 배합을 찾아냈습니다. 냉면 어서 맛있게 만들어 봐야죠. 물이 팔팔 끓기를 기다렸다가 면을 넣으면 집중해야 하는 시간 30여 초. 짧은 시간에 익혀야 쫄깃함이 살아납니다. 찬물에 빠르게 헹궈 면의 탄력을 잡아줍니다.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초록빛 면발, 여기에 살얼음 동동 시원한 육수를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원한 한 그릇 녹차 물냉면. 새콤달콤한 양념이 면발과 어우러지는 순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녹차 비빔 냉면.
1: 야, 여러분 역시 냉면이 녹차 냉면이 최고요.
2: 자, 이게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봐봐. 비빔면. 내가 항상 해도 맛있어.
1: 야, 그래도 삼촌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것 같다, 그지? 이 좋은 산에서, 산 속에서 냉면도 먹고.
3: 그걸 이제 느끼냐?
0: 무더운 여름, 푸르른 지리산을 혀끝에서 통째로 맛보는 기분입니다. 형의 또 다른 아지트로 향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형이 찾은 숲속 계곡.
2: 아, 이 또 숨은 비기.
4: 많이 앉아갖고 심은 것만 신선이 따로 안 돼. 따로 그러니까 그만 나오는 게 이제 뭐.
1: 물운동원이라 그럴까? 여기 오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4: 수박 하나 먹을까요? 수박 하나 먹읍시다. 이야, 와, 오늘 제대로 골랐다.
1: 와, 오늘 잘 먹겠습니다.
2: 아, 맛있겠다. 내가 더 맛있는 것 같다.
4: 와, 이거 진짜 맛있다.
2: 와, 그럼 맛있다. 기분하고.
4: 지리산은 그만 막 피서지가 따로 없어. 막 이거 나오면 그만 바로 집 앞에 문 열면 피서지라.
2: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뭐 건강하게 또 저렇게 사진 찍는 비경도 한 번씩 보고 그런 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0: 지리산 덕에 올여름도 참 시원합니다.
5: 아, 맞습니다.

0: 하늘에 제가 떠 있는 기분이에요. 여기 와서 진정한 싸눅을 배우고 갑니다.
1: 김치 가.
0: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아프셨더니 제가 마음이 드나 봐요. 이 코끼리는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대요. 이런 데서 오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태국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봐도 심장이 뜁니다. 절벽 위를 달리는 기차.
2: 아들 고무신데 아찔해요 지금.
0: 오래된 교각 위로 아슬아슬 조마조마. 그렇게 어렵사리 다한 곳, 신들의 정원이 숨어 있습니다.
2: 하늘 걷자마자 애들이 모여들어요.
0: 태국의 여름은 축제의 계절. 누군가의 말처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 와, 이 엄마네 축제 같아요.
0: 지나치는 누구라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곳. 태국으로 떠납니다.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태국 여행 바람이 불었습니다. 신혼여행지로도 사랑을 받았죠. 지금도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로 태국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아유타야로 가볼까요? 방콕에서 1시간 남짓의 거리에 아유타야.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도시입니다. 1350년 타이족이 건설한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어딜 가든 환대가 넘치는 태국이지만 왠지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느껴지는 곳이죠.

0: 아유타이 왕국의 역사가 남아있는 오래된 사원을 찾았습니다.
1: 여긴 플라투 헨칸 웰라라는 시간의 문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 아유타야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지금으로부터 670년 전 치앙마이 출신의 라마티보디 1세가 짜오프라야강 삼각주에 아유타야 왕국을 세웠습니다. 당시 중국, 인도와 함께 아시아 3대 강국으로 불릴 만큼 위세가 대단했죠.
1: 아유타야 왕국은 북쪽에 살던 타이족이 남하하면서 세운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400년 동안 번영을 누렸는데요. 번영을 누릴 시기에는 사원이 무려 400여 곳, 포장된 도로만 57km가 넘게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고대 도시였다고 해요. 서양 문명과 첫 번째로 조우했던 왕국도 바로 이 아유타야 왕국입니다.
0: 크메르 제국의 심장부 앙크르와트까지 정복했던 아유타야. 유럽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외국인 관리를 드릴 만큼 부강하고 개방적인 나라였지만 그 번영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 여기 보시면 불상들이 전부 머리가 잘려진 상태예요. 버마군의 침공으로 아유타야가 함락되었을 당시 버마군이 이렇게 잔혹하게 불상들의 머리를 다 잘라냈다고 하니.
0: 버마군은 부처님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불상을 훼손하고 금붙이를 떼어내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1: 여기가 이 왓 마하타 사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버마군들이 침공했을 때 머리를 잘라서 땅에 구르게 놔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보리수나무가 올라오면서 불상의 머리를 떠받들어서 지금의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0: 탐욕과 분노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생명이 싹돋고 그렇게 불상을 품었습니다. 낮은 곳에 계신 부처님의 높은 뜻을 헤아려 봅니다.
1: 제 아내를 소개할게요. 제가 태국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옆에서 저를 지탱해줬던 그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사탕 발림하지 말라고.
0: 경찰이었던 아내는 다정하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덕분에 전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렸고 19년째 태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지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아 이번 여행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인 태국. 인생은 흐르는 강물 같아서 현생에 선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 돌고 돌아 또 다른 삶이 찾아온다 믿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국경일도 많죠.
1: 이곳 아유타야에서는 카오판사 행사를 아주 크게 하는데요. 지금 준비가 한창이에요. 카오판사는 불교의 우기철에 시작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안거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0: 8월 중순부터 3개월 동안 스님들이 직거 수행하는 카오판사가 시작됩니다. 전날 불자들이 양초와 의복, 음식을 들고 사원을 찾습니다.
1: 예쁘게 문장을 하셨어요.
2: 자, 거품가.
0: 저도 배를 타고 따라가 볼 참입니다.

0: 평소 느긋하고 온화한 사람들인데 오늘은 봉인 해제된 것처럼 흥이 넘칩니다. 교통경찰까지 신이 났네요. 백길 따라 발길 따라 행한 곳은 왓 라차도 사원. 내일부터 스님들은 3개월 동안 사원 밖을 나가지 않고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며 수행에 들어갑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탁발이 어려워 절에 머물면서 자기 수양에 시간을 갖습니다. 불자들은 존경의 표시로 스님께 양초와 의복, 음식을 바칩니다. 산천 초목이 무성한 우기에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밟는 게 염려돼 외출을 삼가던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행사가 끝나고 공양 간 보살님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우리가 절밥을 먹듯이 태국식 볶음국수, 팟타이를 만들어 나눠 먹습니다.
1: 야, 이곳엔 특이하게 팟타이에 망고가 들어왔는데요? 팟타이 좀 달고 느끼한 맛을 이 신 망고가 그걸 아주 싹 잡아줘요. 색다른 별미인데요?
0: 경건하고 거룩하기보다 즐겁고 유쾌한 축제. 구두의 길을 걷는 스님 덕분에 한층 더 나아질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유타야 거리를 걷다가 달콤한 향기가 나는 가게를 만났습니다.
1: 이곳은 노띠 사이마이를 파는 많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길인데요. 아유타야에서는 노띠 사이마이가 특산품이에요. 노띠 사이마이는 밀 전병에 솜사탕을 싸서 먹는 태국의 디저트식인 간식입니다.
0: 태국의 국민 간식 노띠 사이마이의 고향이 아유타야입니다. 설탕에 물과 기름을 넣고 녹이는데요. 휘저으면 설탕이 뭉치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다 시럽이 됐을 때 차갑게 식힙니다. 천연색소와 섞은 뒤 엿처럼 꾸덕하게 굳으면 철판 위에 올려놓는데요.
1: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
0: 시럽 반죽이 달라붙지 않게 밀가루와 코코넛 기름을 바른 후 늘리기 시작합니다.
1: 지금은 국수 정도 면발? 예, 그 정도 굵기인데 이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가늘어질 때까지 해야 된대요.
0: 밀가루로 만든 수타면은 탄성이 좋아 쭉쭉 잘 늘어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닥이 얇아질수록 반죽을 늘리기가 힘든데요.
1: 이제 바톤

0: 터치했습니다. 너무 힘드신가 봐요.
1: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인지요.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카레를 만듭니다.
0: 와, 안 땡겨져요. 오, 제 힘으로 얼음도 없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와. 오. 이게 보이세요? 제 머리 굵기보다 훨씬 가늘어요. 완성된 건데요. 이 정도로 가늠요.
1: 이렇게나 얇아졌습니다. 입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데요.
0: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솜사탕 맛 있잖아요. 그 맛에다가 땅콩가루가 좀 들어갔대요. 고소한 맛이 더 나요. 달면서도 고소한 맛. 네.
1: 한 봉지 작은 건 1,000원. 가득 담아도 3,000원 남짓입니다. 드림공이 아까울 정도로 싸죠? 전병에 싸서 먹는데 밀가루에 소금 타피오카를 섞고 향신료의 일종인 판단잎을 넣어 얇게 부칩니다.
2: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3: 한국에 가본 적
2: 없는데 전찬빈 김치 가
1: 다양한 맛의 전병을 골랐습니다.
2: 블루베리, 홋카이도, 바나나, and green flower.
3: 맛있다.
4: 아유, 이거 하나 할까?
2: 맛있다.
4: 맛있어요.
0: 우리 솜사탕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설탕 타래는 사르르 입에서 녹으면서 이 밀 전병 맛이 그래서 이 밀전병 맛이 중요한 것 같아요.
2: 바로 얼마?
4: 빙콘디오 나이카.
2: 빙콘디오
4: 나이카. 아이 몰래.
5: 이건 바우와나카.
2: 마이패드라이. 호스피톤 인 프론노.
0: 네. 아유타에 오시면 로띠 사이마이 꼭 잊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6: 고마워.
2: 고마워.
6: 고마워.
1: 태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번영을 누린 아유타야 왕국. 그 경제적 기반은 짜오프라야 강이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수로를 따라 교역이 활발했죠.
7: 사디카.
1: 아유타야 상인들이 배 위에서 먹던 쌀국수가 있습니다.
8: 특이하게 밑에가 뻥 뚫려 있어요. 오.
0: 여기가 아유타야에서 유명한 대왕 쌀국수집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옆에 강도 있고 강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이 테이블도 유리로 돼 있어갖고 발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1: 와, 그릇 크기부터 놀랐습니다. 오. 세수 때야만 하죠.
0: 이렇게 큰 쌀국수는 난생 처음 봤어요. 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정말. 그리고 이 젓가락이 말도 안 되게 커요. 제 팔만 해요. 보이세요? 오.
7: 크리킨 아니 탕모마에? 콘디요.
9: 크리킨 갑 농타오 미 크리킨 콘디요. 크리킨 갑 농타오 2콘 카테고모쭈.
1: 아유타야 대표 음식 꾸이띠올르아. 흔히 보트 누들이라 부릅니다.
0: 아주 껄쭉한 육수국물이에요. 야, 이거를 다 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 식당 주인분이 발상의 전환으로 네 가지 면발이 다 들어가는 대왕 쌀국수를 만드셨답니다.
0: 완자가 제 눈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1: 고기 완자와 소고기, 돼지고기, 향긋한 채소, 타이 바질까지 고명도 푸짐합니다.
0: 혼자서 먹기에는 이거 도저히 무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오시죠.
1: 어때요?
2: 오야 임마. 와. 야 임마. 낀 모델이야.
3: 제작진과 아내까지 성인넷이 먹어도 바닥이 안 보입니다.
2: 아, 쉽겠다.
1: 네 명이 함께 먹었는데도요. 결국은 다 못 먹었어요. 도전 실패.
3: 오랜 역사만큼 다채로운 미식으로 기억되는 도시 아유타야를 떠나 미얀마 국경에서 가까운 깐사나브리로 갑니다. 온통 푸른 숲입니다.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인 깐사나브리. 영화 콰이강의 다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유명하죠.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2차 대전 당시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1: 우리에겐 콰이강의 다리란 영화로 잘 알려진 그 다리를 제가 지금 걷고 있는데요. 이 다리는 1942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일본군이 병력과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해 연합군 포로들을 이용해서 만든 다리라고요.
3: 일본은 당시 버마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연합군의 보급로 버마 로드를 막기 위해 군대와 무기를 수송할 열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태국과 지금의 미얀마를 잇는 철도 공사가 시작됐죠.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태국인들의 친절함과 개방성은 유명하죠.
1: 기차가 오고 있어요. 지금 안전지대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3: 미얀마에 있는 철도는 해체되었지만 태국 일부 구간은 지금도 기차가 다닙니다.
1: 지금 코앞으로 지금 열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 무서웠어요. 방콕에서 출발한 기차가 이곳 콰이강의 다리를 거쳐 죽음의 계곡을 지나 미얀마 접경 지역의 남동역까지 운행합니다.
1: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요. 이 다리가 생각보다 튼튼하네요. 저 거대한 육중한 기차가 지나가도 뭐 별 흔들림이 없었어요.
3: 공습으로 다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기차를 한번 타봐야죠.
1: 죽음의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3: 잔혹한 역사가 숨어 있어 지금도 죽음의 철도라고 불립니다.
1: 기차 위에 선풍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80년대 기차를 타는 기분이에요. 비둘기호 있잖아요.
3: 1943년 철길이 놓인 후 2년 동안 50만 톤이 넘는 군수물자가 오갔습니다. 지금은 130km의 구간만 운행되고 있는데요. 기차 요금은 태국인 1,300원, 외국인은 4,000원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를 기억하는 전쟁 유산으로, 주민들에게는 출퇴근과 등하교를 돕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1: 이 열차가 방콕에서 출발하는 열차거든요. 방콕 근교에 가실 거라면 이렇게 한 번쯤은 열차 여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 기차 타고 집에 가는 학생들을 만났어요.

0: ก็รู้สึกก็ดีนะคะแบบไม่อันตรายด้วยแล้วก็ลมเย็นดี
1: เพื่อน
2: 남학생은 딱히 부정하진 않네요. 좀 마음이 있나 봐요. 몽글몽글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차여행. 어느덧 학생들이 내립니다.
3: 엄마가 마중 나왔어요.
2: 걸어오면 힘들까봐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셨네요. 자나깨나 자식 걱정. 부모 마음은 어디나 같습니다. 드디어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섭니다. 철도 건설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곳이죠.
3: 본격적으로 지금 죽음의 계곡으로 열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들 보고 있는데 아찔해요 지금. 금방이라도 나무가 진짜 부서질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걸 견디네요. 와.
2: 80년 전 지어진 목조 교각 위로 절벽을 따라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궤도를 지납니다. 아주 외지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산이 높고 숲이 울창해 철도가 놓일 수 있는 길이 아니었죠. 전쟁의 광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여기가 죽음의 철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인데요. 이 깎아지른 바위를 정과 꽃갱이만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와, 보기만 해도 어떻게 이런 작업을 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2: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온 민간인들과 연합국 포로 25만 명이 동원돼 1년 반 만에 철도가 놓였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 부상과 풍토병으로 1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죠. 피와 눈물로 낸 길이었습니다.
4: สวัสดีครับมาจากไหนนะครับมาจากเมซอดมาที่นี่ก็รู้สึกเป็นยังไงบ้างครับโอ้ชอบครับผมเป็น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เนาะเป็นสถานที่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คือเรามาดูเนาะเป็น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ที่เรามาแล้วเราภูมิใจครับเอาอีกผมก็อยากจะไปเกาหลีแล้วดีใจสุดๆเลยครับเอาอีกผมก็อยากจะไปอีกครับผมขอบคุณครับ
0: I love Korean.
2: Sometimes it's hard. 불과 한 세기도 안 된 일입니다. 야망과 폭력의 시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이곳은 평화롭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3: 이거 뭐 신선놀음이 따로 없어요. 진짜 밀림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밀림의 왕타산.
2: 어느새 한낮의 햇살이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이네요.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갈 참입니다. 여름에는 이런 곳이 시원하죠?
3: 쾌강이 한눈에 다 보여요. 경치가 진짜 끝내줍니다.
2: 깨끗하고 단정한 호텔이네요.
3: 베란다가 있어요.
5: 우와.
6: 우와.
5: 우와, 진짜. 우와. 뷰 소매그레이.
3: 아, 경치 너무 예쁘다고. 아, 이렇게 바인도 탐구고 앉을 수 있구나.

0: 물살이 되게 빨라요. 와.
1: 돌장구 쳐본 기억이 언제인지. 비가 많이 내려 좀 혼탁해 보이지만 강물이 아주 맑고 깨끗했습니다.
2: 그리고 여기가 1박에 가격이 1200바트 정도인데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한국 같으면 이런 관광지에 그 가격이면 정말 상상도 못할 가격이에요.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1: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밤에는 등불을 켭니다. 하룻밤 TV나 인터넷 없이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3: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4: 내일 봬요.
1: Today, while the blossom... 젊은 날 마음 둘 데가 없어 이곳저곳 또 돌아다녔습니다. 소란스럽던 제 인생이 여기 와서야 고요해졌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오늘 밤, 제가 태국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날 아침 화해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에라완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에라완은 힌두 신화 속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흰 코끼리의 이름인데요. 일곱 계단에 걸쳐 쏟아지는 폭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런 이름이 붙었답니다. 석회암이 녹으면서 에메랄드빛 물색을 띠죠. 방콕에서 멀지 않아 현지인들과 여행자들까지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0: 물 색깔이 예술이에요. 완전 빛이 세게. 이렇게 영롱한 빛이 어떻게 날까요?
1: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합니다. 안전요원들이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0: 지금 닥터피쉬를 하고 계시네요.
1: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유행했던 닥터피쉬, 가라루파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0: 발을 넣자마자 애들이 몰려들어요. 각질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제 살점을 띄워먹는 것 같아요.
1: 발에 붙어서 열심히 각질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좀 큰 애들은 따끔하고 아팠어요. 우기라 비가 자주 내려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흐르기 때문에 꽤 차가웠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던데요.
5: 물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옆에서 고기들도 막 같이 헤엄치고 있어요.
1: 나만의 낙원입니다.
5: 정말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청량함이 느껴집니다.
1: 태국이 여행자의 천국이라지만 정작 태국에서 밥벌이하며 살다 보니 이런 여유를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랜만에 한가치고 느긋한 시간이었네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한국을 떠나 이곳에 사는지. 저는 어질고 선한 사람들이 참 좋았습니다. 늘 웃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나죠. 팽팽한 삶에 익숙했던 저에게 느슨한 행복의 기쁨을 알려준 곳입니다. 바쁠 것 없는 여행. 천천히 숲길을 걷습니다. 나무에서 뭔가 채취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2: 와, 수액이 고무나무 수액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페인트 같아요.
4: 어디가? 깜랑 파마라이카. 아.
1: 하루 동안 모인 수액을 통에 담고 계셨어요. 바닥에 굳은 고무까지 싹싹 긁어냅니다.
4: 어, 브라마니 껍벤 깹 난 타올라이카.
6: 페이능.
4: 띠능.
6: 띠능 근처에 떠 있네.
4: 아, 로가.
6: 띠능 막 혹몽 색.
4: 엘레나.
1: 고무나무 껍질에 흠을 내면 우윳빛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바로 라텍스예요.
2: 오, 진짜 나무에서 수액이 흘러나와요. 고무나무가 아니라 우유나무 같아요. 우유 같은 액체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엄청 엄청 신기해요. 오.
1: 한 방울 한 방울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힘든 작업이죠.
4: 저 강렉 나가 루스 배냥아이가
6: 강렉입니다. 강렉이 뭔가 사원마 왜 사원 사원마
4: 알라가
6: 캡 사원마 라가 기발리리리리 사원작품아 니마논
4: 올라가
6: 캡 사원게 니마.
1: 미얀마 출신의 몬족 부부입니다. 태국의 고무 농장은 남부 지방에 많은데 미얀마와 접경 지역인 이곳도 열대 우림이 많아 고무나무가 흔합니다.
4: 아니 약간 용으로 갑
6: 밑에 미와요 왜 용요
1: 모기향입니다.
2: 아 고무나무 숲이 모기가 진짜 많아요. 여기 얼마 안 있었는데 지금 모기에 물린 데가 지금 수없이 많아요.
6: 본덕네 용요
7: 아 야, 신기하네요.
1: 고무나무가 고온 다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새벽부터 애쓴 덕분에 네 통이나 가득 찼네요. 근처에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4: 오, 오, 나가, 나가, 자, 둘, 셋. 자, 하나, 둘, 셋.
1: 돌아와서도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굽기 전에 가공을 해야 하는데요. 수액에서 30%만 고무 성분이고 3분의 2가 물과 불순물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식초를 넣어 응고시켰대요.
2: 와, 벌써 두부처럼 굳었어요.
1: 태국은 세계 최대의 천연 고무 생산국입니다. 세계 고무 생산량의 3분의 1이 이런 분의 손끝에서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정전입니다. 자주 있는 일인가 봐요. 불병 한마디 없이 온몸에 힘을 실어 고무를 펴니다. 힘들고 짜증날 법도 한데 여전히 웃는 얼굴이죠.
2: 아, 오! 이 탄성 보세요. 오! 와, 성인 남자 두 명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야
1: 누군가의 운동화로, 자동차 타이어와 세상 모든 고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4: 어디가? 아, 근데 이 카이나가?
6: 룩사오가.
2: 어? 룩사오로 가?
6: 가.
2: 룩사오, 여기 타올라이카.
6: 여 입성가.
2: 입성래요?
6: 가.
2: 어, 그럼, 타이나, 여기 타올라이카.
6: 삼가가.
2: 오,

0: 39살이래요.
1: 대망 나 대망 나가.
2: 란자.
1: 아, 나 좋아해. 아.
3: 아직 39밖에 안 됐지만 일 끝나고 손자 재롱 보는 게 가장 큰 낙이라는 톤 씨. 자랑할 게 있답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 매일 새롭고 신기한 일이 생기죠.
4: 섰다.
5: 아이, 임마.
3: 밥 먹고 가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태국 음식과는 좀 다르죠?
1: 팔라, 군팔라야 가.
3: 맘마, 깜짝 놀랐습니다.
1: 미얀마에서도 꺼 파사 파마 뺀 맘맘 불러가. 오, 아이한테, 아이한테 밥을 줄 때 맘맘 이렇게 준대요. 한국에서도 맘맘 먹자 이러잖아요. 오, 언어가 비슷해요.
3: 맛있어요.
1: 매워요. 매운 카레 맛이에요. 태국 음식보다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몬족들이 좀 맵게 먹는 것 같아요.
6: 그, 삼랍, 쿵팔라에 나가. 사미 베냥아에 나가.
3: 살면서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고단하고 힘들어도 자식들만은 이렇게 웃고 살라고 평생 일만 하셨던 부모님. 우린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보이고 앞으로 살아갈 나를 그려보는 시간. 이런 태국 여행 어떤가요?
1: 올드타운은 골목길을 구경하는 것도 한 재미예요.
7: 너무 재밌어요.
4: 너무 재밌어요. 너무 무서워요, 정말.
3: 오늘 제대로 목욕하는 날이네요.
1: 너무 맛있어요. 이 아름다운 경치를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인 ADHD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 방건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성들의 ADHD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남녀 구분 없이 성인이 된 뒤에 실생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을 볼 텐데요. 의외로 국내나 또 해외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가 있는 학생들 중에 ADHD로 첫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마치고 또 소위 이제 스카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있었는데 1학년을 마치고 F학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부모님이 진료받으러 오셨습니다. 지방에서 과학고를 다녔는데 그때는 월반도 하고 그래서 2년 만에 졸업을 할 정도로 수재였는데 대학 가서 기숙사 생활하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원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올빼미형이라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어머니가 아침마다 이제 아이를 깨우고 전쟁을 치르면서 또 차에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다고 하고요. 게임이나 이제 유튜브를 사실 많이 통제를 하셨고 뭐 대학 가면은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다루기도 했고 뒤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 주시면서 고등학교까지는 잘 졸업을 하는데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스스로 관리하는 게 잘 안 돼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외래에서 보면 아이들한테 ADHD가 있는 걸 부모님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걱정은 그러면 우리 애는 커서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넘게 저희 학생들하고 동료들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만한 위인이나 유명인들 중에 ADHD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정신과 전문의한테 가서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분들의 자서전이나 어떤 역사책이나 유튜브라든가 요즘에 이제 SNS 같은 걸 보고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상이 된 인물들 중에는 뭐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체 게바라, 또 심지어 이제 전직 미국 대통령들도 몇 분 있고 또 우리나라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80분 정도를 분석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직업이 한 45%는 문화예술계에서 성공한 분들입니다. 뭐 화가라든가 작가라든가 음악가, 작곡가, 뭐 영화배우나 감독. 그리고 약 4분의 1 정도는 뭐 굉장히 굵직굵직한 분들인데 대통령, 뭐 장관, 아까 이제 윈스턴 처칠 같이 총리도 있었고요. 요즘에 이제 프로 운동 선수나 뭐 발레리나 같은 체육 인사들도 한 10% 정도 있었고 또 엄청난 그 업적을 이룬 뭐 테슬라 같은 그런 과학자 같은 인물들도 한 10% 있습니다. 기타 이제 의사나 교수나 유명 셰프 같은 분도 있었는데 이 문화예술계에 유독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술가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들 중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추진력 또는 뭐 남다른 에너지 또 기본 모드 즉 디폴트 네트워크 모드 하에서 탄생하는 다양성, 창의성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 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자기 재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HD 여부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가 아니고 자녀분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활용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사실은 그걸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군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인구 절반인 남성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군대라는 관문을 거치게 되는데 ADHD로 치료받는 아들이 있는 어머니들은 걱정이 많죠. 우리 애가 ADHD 때문에 좀 욱하는 성질이 좀 있어서 혹시 군대 가면 사고 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해를 줄까 봐 그렇다. 군대를 안 가게 할 수 없느냐. 미국에는 이런 ADHD 군대 문제에 대한 논문들이 우리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모병제고 또 군대라는 게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미군에 입대하는 기준에 ADHD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에 보면 ADHD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입대하기
24개월 전 동안에 약물 치료 없이 생활이 가능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체계라든가 어떤 조직화된 그런 시스템들이 ADHD가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규칙적으로 군인들은 계속 체력 단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ADHD 증상 조절에 유익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경희대학병원에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처음 ADHD 진단을 받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군대 경력을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역으로 만기 제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ADHD에 비해서 지능이 높고 공존 장애가 적었습니다. 즉, ADHD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성격 장애라든가 다른 정신과 문제가 겹쳐 있는 경우에 군 생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군대 안갈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한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드님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되게 10년 이상 같이 보다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되는데요.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잘 길러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군대 가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인이 되는데 ADHD가 있는 사람의 사회생활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같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건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내가 ADHD가 아니고 동료가 ADHD가 있다는 걸 알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인 ADHD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는 이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DHD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터득을 해야 될 거고, 또 주변에 ADHD 문제가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례를 하나 보면은 20대 후반의 여성 직장인인데, 대학에서 이제 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뭐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다니는 동안도 이제 공모전에서 당선도 하고 해서 졸업하기 전에 이제 큰 기업체에서 스카웃을 했고요. 헌데 한 6개월이 채못 돼서 사실은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많이 관리를 해주니까 넘어갔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은 좀 다르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회 생활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약속을 지켜야죠. 시간도 지켜야 되고. 이제 이 점을 환자도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ADHD의 마음 방황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ADHD가 있는 분들은 특정한 작업을 하는 작업 모드 동안에도 어떤 기본 모드가 자꾸 불필요하게 활발하게 같이 일을 해버려서 창의성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 모드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성분은 기본 모드가 굉장히 활성화된 게 일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뭐 마감을 마친다든가 아침에 출근 시간을 지킨다든가 하는 것들은 어떤 작업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모드도 좋지만 사실은 작업 모드하고 분리돼서 서로 일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약물 치료를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시간 관리 개선 프로그램들을 병행하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드렸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요. 나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같은 팀에 그런 ADHD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또 비슷한 질문으로 내가 ADHD가 있는데 막상 직장에다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괜히 이걸 내가 얘기했다가 뭐 인사 고과라든가 이런 데서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말하고도 싶지만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소심해지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누군가 자기 문제를 알아챌까봐 이렇게 걱정도 하고 신경을 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막상 눈에 보이는 문제를 누군가 지적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되면 더 당황하죠. 물론 이제 직장이라는 게 굉장히 경쟁 사회고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하기도 하지만 동료니까 좀 포용하는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언젠가 뭐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생기겠죠. 그럴 때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으면 고마운 거니까. 예,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ADHD가 없는 사람은 모두 직장생활을 잘한다. 이 답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제를 바꿔서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래에서는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을 앞두고 찾아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제 서로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한 분들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이혼 서류 내려가기 전에 도대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나 보자 해서 오기도 합니다. 가정법원 통계에 보면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이라고 나옵니다. 성격 차이가 있어서 이혼하려는 부부 중에 사실은 ADHD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있다고 봅니다.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ADHD의 특성 중에 어떤 충동성이나 자기 조절의 어려움이 결국은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배려나 공감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사춘기 때좀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위험한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한다든가 뭐술 담배에 손을 댄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때 나타나면 뭐 사춘기 때 일시적으로 그러려니 하겠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뭐 과속운전 딱지가 쌓이고 음주운전으로 자꾸 면허도 취소되고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되면 이게 어떤 ADHD 증상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흔히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홈쇼핑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됐는데 쇼핑 중독이나 게임 중독, 뭐 주식이나 도박 중독,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이런 ADHD의 충동성의 일부는 아닌지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공감과 배려는 대단히 고차원적인 집중력을 요하는 능력이라고 보입니다. 이 공감과 배려를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은 눈치인데요. 그 눈치야말로 가장 어려운 주의력과 집중력의 집합체라고 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일머리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일머리라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직장 생활을

어떤 뭐 규범집에 나오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일몰이라고 하는데요. 눈치도 비슷하죠. 책으로 배우거나 인강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살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집중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ADHD가 있는 분들은 이 눈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이 눈치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집중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ADHD한테 집중력 문제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으면 결국 대인관계에서 은따가 되기도 쉽고 자꾸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러니까 좀 ADHD를 의심해 볼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공감 능력을 평가하는 어떤 설문 문항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이제 누나가 수능 모의고사 수학 점수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자랑하죠. 아빠 나 수학 모의고사에서 전교에서 3등이래. 이제 아버지가 또 쿨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근데 1등이 항상 3등보다는 좋은 거 아니냐? 딸은 자기 방으로 쾅문 닫고 들어가서 저녁도 안 먹습니다. 아버지는 왜 딸이 저녁도 굶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생각을 한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 텐데, 여러분들은 누나가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버지 생각은 얘가 다음 시험에서는 전교 1등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벌써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구나. 기특하다. 두 번째 생각은 그냥 누나가 내일 학교 숙제가 많아서 빨리 끝내고 좋아하는 유튜브 보려고 저렇게 안 나오는구나. 세 번째 생각은 내가 누나한테 너무 망신을 주고 기분을 나쁘게 해서 화가 난 건가? 또네 번째 생각은 아빠인 내가 축하해 주지 않아서 누나가 슬퍼하는구나. 자,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아버님 되시는 분들은 딸이 어떤 저런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공감을 잘 하는 아버지라면 3등을 하고 와서 얼굴이 막 활짝 핀 딸한테 대고 야, 1등이 제일 좋은 거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학 생활, 군대, 직장이나 가정, 여기서 생기는 ADHD 관련 문제들이 약을 먹는다라고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개선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ADHD가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평생 노력하고 있는데 실패가 반복이 되면서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ADHD가 있는 인물이 내 주변에 있다면 뭐 지적하고 내치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보듬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은 강원도 정선의 안경다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1: 힘든가요?
0: 이곳에서 광부들을 만났고요.
2: 이게 제가 선발 때 쓰던 안전모입니다.
0: 봄을 맞아 바삐 움직이는 농부도 만났죠.
3: 농사일은 좀 게으르거나 운배 가벼우면 안 돼요.
0: 무려 기타를 치는 농부랍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태백산맥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 한백산은 험한 산세 탓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간직된 곳이죠. 그 한백산 자락에 자리한 마을이 있었으니 바로 안경다리 마을입니다. 마을에 있는 다리가 안경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과거 한백 광업소가 쉼없이 돌아가던 시절에는 전국에서 만 명 이상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는 것. 극장이 생길 정도로 마을이 번성했고 정선의 서울이라 불리던 호 시절이 있었다죠. 정선군 남서쪽의 끝자락. 이곳에 안경다리 마을이 있습니다. 벽마다 그려진 광부 모습이 나 탄광 마을이요 하고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은데요.
2: 햇살이 좋아가지고 많이 자랐네.
0: 한평생을 광부로 살아온 임종섭 이장님. 은퇴 후 매일 이렇게 마을을 도는 것이 일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이 왠지 좀 휑해 보이죠?
2: 지금 93년도 폐강대고로 사람들 떠나가면 공가가 돼가지고 다 철수 중입니다. 철거를 다 했어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집들만 있고 거주하는 그 하자는 공가들은 흉물스럽다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중입니다 지금.
0: 광업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전에는 돈도 사람도 흔했던 마을이랍니다.
2: 한 70년대에 되면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광산에 그 뭐 개가 돈 물고 다니는 그 좋은 시절에는 그 빈 칸이 없어서 집이 그 칸칸이 세를 줘가지고 팍팍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사람 많이 살았어요.
0: 세월의 흐름 따라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많은 것이 그대로입니다. 오늘날까지 마을을 지키고 있는 두 광부가 바로 그렇죠.
2: 이게 이제 갱도 입구입니다. 여기서 아침에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 배치 받으면

0: 이제 임차를 타고 일로 들어가요, 이게.
1: 그렇게 갱에 들어가면 검은 탄가루를 마시며 곡괭이질만 꼬박 8시간. 식사도 화장실도 어두운 갱 내에서 해결해야만 했다는데요.
2: 이런 걸 뚫으면 무기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스크 수건으로 이래 동해 메고 뚫는 거예요.
0: 힘들죠. 예. 위험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보수가 좋았으니까 그때는 탄광리의 강부들이 보수가 대우가 좋았어요.
1: 보수가 좋았던 것은 그만큼 위험했기 때문이겠죠. 한백광업소 추모공원은 이곳에서 숨진 광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2: 우리 형님도 독에
0: 그때 내가 그래.
2: 오면은 요 우리 형님의 요렇게 요 요 요 요 우리 형님 딱 여기 있어요.
0: 그 내가 잘 아는 네. 분은 그 아까 앙다리 철물 좋아하는 그 명구 형 명구 형이 있고 요 박노진이라고 내 동갑내기 친구 참 그립네 보니까. 예.
1: 가족과 동료를 잃고 청춘을 바친 이곳. 그렇다고 해서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0: 우리 한백이라는 동네가 한동안은 진짜 인기 좋았습니다. 인기 좋았고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동네였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형님의 그 간주랑 있잖아요. 월급 난 날. 전국에서 상인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전부 얼과 해가지고 뭐 3355 그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1: 고된 만큼 값지고 행복했던 시절이었겠죠. 세월이 흘러 광부의 삶은 가족을 건사했다는 자부심으로 남아있답니다. 폐광 이후 한백역마저 문을 닫자 돈을 모아 건물을 복원했다는 주민들. 특히 김승아 씨는 영무원 복장을 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했다는군요.
0: 가이드도 하고 또 한백을 잘 워낙 잘 아시니까 또 한백이 오래되셨어요. 한 60년 이상 사시다 보니까 한백이 골고루 다 잘 알고 이러니까 또 옛 추억 향수에 젖어가지고 한백 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면 이제 설명 잘 해드릴 거예요.
2: 그전에도 했었죠.
3: 아, 그전에도 역장을 해서 네. 해오셨다는 거죠?
2: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월급은 못 받고 공짜로 해준 거예요.
3: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0: 예. 예. 그렇죠. 예.
1: 저희도 공짜 가이드 한번 부탁드리드래요. 정성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는 한백역. 그만큼 추억도 많습니다.
2: 여기 명절 때면은 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복죽복죽 해고 뭐 술 한잔 농구 먹던 그런 식이 여기 있는 찍은 겁니다.
1: 탄광촌의 애환이 깃든 역사가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한백산 두이봉에 위치한 방재갱. 70년대 사용했던 석탄 운반 차량이 그대로 남아있고 갱 내부가 실제처럼 재현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광부들이 막장에서 꿈꾼 것은 그저 평범한 삶이었을 테지요. 구비구비 고갯길을 오르는 이장민 부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발 600m 고지에 이르자 차에서 내리는 아내 문자 씨. 어째 이장님 표정도 영 그렇고. 두 분 혹시 싸우신 건가요? 아니죠?
4: 경치도 좋고요. 여기 너무 공기도 좋고 참 좋거든요. 걷기가요. 애들하고 어릴 때 굉장히 많이 걷고 댕겼어요 여기에.
3: 아, 이 높은 산을 넘어 다니셨다는 건가요?
4: 예예예. 예. 높은 산을 넘어서 어른들 인사하고 그다음에 농사도 이제 짓고 그리고 살았어요.
1: 몇십이나 되는 길을 아이를 업고 걸었다는 문자 씨. 지긋지긋하던 이 길이 추억의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17의 광부가 된 소년은 50년 세월이 흘러

0: 농부가 되었죠. 이 또한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1: 이장님 지금 캐고 계신 게 뭐예요?
2: 명이나물요. 이게 산마늘을 하대요. 산마늘.
0: 알죠. 산마늘.
3: 이거 돼지고기 싸먹으면 참 좋거든요.
0: 두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놓고 이제 요 고랭지 채소들을 자식처럼 키운다는 부부. 그래, 어떤 아이들을 키우시나요?
2: 여러 가지 작물 심고 있어요. 뭐 겨덕을 제일 많이 심고, 그 다음 고추농사, 콩농사, 고구마, 뭐 옥수수 고루고루 심고 있습니다.
0: 와우, 2500평 규모라니. 이 정도면 분홍 맞죠?
2: 아이고야, 잘 자랐다.
4: 자, 송씨다 왔어.
0: 그렇게 시작된 부부의 꿀맛 같은 휴식 시간.
3: 여보세요? 예, 예. 예, 내려갈게요.
5: 뭐 찾는 전화요?
3: 예, 예, 빨리 오래요. 예.
5: 먼저 내려가.
0: 아내 문자 씨가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마을까지 차를 타고 15분. 집에 오자마자 앞치마를 하고 났습니다.
3: 아이고, 늦었네. 빨리 앉으세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머리 말아드릴게요.
6: 예. 예쁘게 해주세요.
3: 예.
7: 밭일하고 오셨잖아요.
3: 예예예. 예, 예. 밭일하고 왔어요. 밭일하고 오다가 손님이 이제 머리 해달라 하면 해주고요. 그렇게 해요.
0: 어허야, 투자. 머리 많은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결혼 전 미용 기술을 배우셨다는군요. 마을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지도 35년. 손님 귀한 시골이지만 단골이 많답니다.
7: 우리 머리 하시는데 매번 마음에 드세요?
6: 잘해줘. 잔존나가 하지 못해주면 안 하지.
0: 예예, 지당한 말씀 있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기에 문자 씨의 하루는 오늘도 분주합니다. 한편 그 시각 임종섭 이장님은 골목길을 누비며 어디론가 향합니다.
2: 아이고, 이 보물 찾아갈 때 한번 나와 계셨네. 안녕.
0: 아니, 보물이라고요?
2: 얼마나 이쁩니까?
0: 아우, 아유, 예뻐라. 보물 맞네요.
7: 얼마 만에 아이를 보신 것 같습니까?
8: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기 울음소리 들은 지가.
2: 이거, 이 흥아는 이거 잘 먹는다네.
9: 네.
2: 어, 그래, 흥아 왔죠.
9: 고맙습니다.
2: 어, 그래. 에이. 근데 이거는 뭐, 뭘 먹는지 뭐 대화가 통해야지. 응?
9: 아이고. 못 먹어요. 어?
10: 아니, 저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한 분씩 모아갖고, 가게에서 배 차 불러갖고, 배이장치. 동네에서.
0: 10년 만에 아기도 태어나고, 올해 시작이 좋은데요.
2: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짜증나요. 짜증나요.
0: 안경다리 마을은 오늘도 맑음입니다. 석탄을 나르던 옛길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11: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0: 힌트는 바로 이 자전거. 운탄 고도라 불리는 이곳은 트레킹 코스로도 좋지만 산악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더할 나위 없다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주말이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답니다.
12: 안전하게 타자.
13: 그럼요. 너무 걱정된다.
7: 어떤 기대로 좀 오셨어요?
13: 좋은 풍경 보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래서 왔습니다.
10: 일단 길도 한적하고요. 그다음에 뭐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렇게 어필 코스도 많고 해갖고 좋습니다, 저는.
12: 자, 팀 뉴스에 출발하겠습니다.
14: 예,
12: 안녕하십시오.
14: 예. 예. 마지막에 갈게요. 팀 먼저 왔어요.
0: 예, 안전하게 타시길 바랍니다. 석탄을 나르던 길을 자전거로 싱싱 누비는 사람들. 이제 곧 이들은 산이 바다처럼 펼쳐진 해발 1000m의 고지와 능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문탄고도 바로 옆에 아담한 마을이 있는데요. 전석화 씨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농부입니다.
15: 밥은 줬는데 왜 밥 달라 이래. 알았어?
0: 아이고, 참 다정한 농부네요.
15: 알았어.
0: 제 말이 맞죠? 다정한 인사를 끝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선 석화 씨. 조심스레 검은 천과 비닐을 걷어내는데 이 안에 보물이 있답니다. 1년 중 딱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다는 보물들. 얼굴 구경 좀 해볼까요?
15: 산초시도 잘 크고 있고.
14: 여러 종류가 있어 보여요.
15: 예, 여러 종류가 있죠. 요거는 한 4월 15일이나 20일 사이에 내다 심을 오이하고 호박이고, 요거는 상추, 적상추, 청상추, 지커리 뭐 요래 한 4가지 정도 있고, 요건 대파는 곧 내다 밖에 심을 거예요. 밭 정리가 되는 대로 갔다가 이제 정식할 거죠. 네.
14: 선생님 자산이겠네요.
15: 예. 이걸 전부 제 혼자 다시 놓고 뭐 가식하고 한 거예요. 이걸 전부.
0: 자식 자랑처럼 뿌듯해 보이죠? 농부에겐 자식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번엔 지난해 고추를 심었던 비닐하우스로 들어서는 석화 씨. 겨우내 바짝 말라버린 고춧대를 기계에 넣고 잘게 잘라내면 천연 그름이 된다는데요.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비법이죠. 비료가 넉넉하니 올해도 고추 농사 대풍이겠네요.
14: 농사일 굉장히 손이 많이 가네요.
15: 엄청 많이 가죠. 농사일은 좀 게으르거나 엉덩이 가벼우면 안 돼요. 네. 뭐 조금씩이라도 자꾸 움직이고 현장에 와보고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해서 빨리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게으름 피우면 농사는 안 돼요.
0: 부지런한 농부의 일터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정선으로 귀농한 초보 농사꾼 백봉현 씨입니다.
16: 저는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든 걸 제가 모르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잘 가르쳐 주셔.
15: 그럼 가서 차나 한잔 하십시다.
16: 그래.
15: 하십시다. 예.
16: 고생했으니까.
0: 역시 농부 마음 알아주는 건 농부밖에 없네요.
15: 기계가 잘 돌아가나 보자. 한번 놀아보고.
14: 오, 선생님 이게 다 뭡니까? 야, 이게 키타가 어떻게
15: 네, 키타를 사준 건데.
0: 누가 사줬냐고요? 효녀 딸이요. 기타뿐 아니라 최신 음향 장비까지 세트로 말이죠.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중요한 건 연주 실력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실력자를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이거 노래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여기는 다남천 흥남포도 예백. 잘했나요? 중학교 때 독학으로 시작한 기타. 아버지 반대에 부딪혀 오랜 세월 포기했던 기타를 늦은 나이에 딸의 권유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자식 농사도 참 잘 지은 것 같네요. 이야, 기타 소리 참 좋다.

0: 점심시간이 살짝 지났을 무렵 스쿼 씨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칼칼하면서도 감칠맛이 일품인 육개장이 식당의 대표 메뉴라는데요. 이 손맛의 주인공인 아내 옥자 씨. 점심 장사가 끝나면 정성스레 남편 밥을 준비하는데 지난 20년간 이 식당의 VIP는 바로 석화 씨였다죠. 석화 씨 또한 농사지은 채소를 대주고 식당 일도 거둔다니 안팎으로 참 부지런한 부부입니다.
1: 처음에는 우리 식당을 고깃집으로 해가서 시작을 해가지고 고깃집을 하면서 이제 기관사님들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도시락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서둘러 해줄 수 있다고 도시락 하나에 3,000원씩 받을 때예요. 그 기관사들이 이제 제천 기관사들도 한 4, 500명이 들어오고 또 영주 기관사들이 한 200명이 들어와요.
2: 아, 그럼 600명이 도시락을
1: 네, 그 사람들이 매일 교대로 오니까 그러니까 애들 아빠는 자전거 타고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해야 되고 아줌마 두 사람을 한 사람 밥해가지고 바쁘고 한 사람 반찬 싸고
0: 함께였기에 해낼 수 있었겠죠. 그 사실을 잘 알기에 서로를 말없이 챙기는 두 사람입니다. 또다시 어딘가에 도착한 석화 씨. 이번엔 기타를 맸군요.
3: 안녕하세요.
0: 네. 석화 씨는 정선의 한 기타 동호회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3: 제가 회장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차성신 회장님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고령자이신 누님, 우리 누님 소개해 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3: 네. 그 다음에 고다시마 마키코.
4: 일본?
3: 네네네.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머리가 좋아서 기타 빨리 배워요.
5: 예. 그 이제 저희 동아리는 저희가 동아리에서 같이 이제 연습도 자주 모여서 연습해서 저희 실력도 키우고 또 이게 지역에 저희가 이제 공연이나 행사 있을 때는 저희가 참여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철이 되면 다양한 지역 행사에 초대될 정도로 기타 동호회는 정선에서 이미 유명하다는데 그 실력을 안 볼 수가 없겠죠.

0: 딱딱 쉬고 울고 가는 삼가학지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다시 한번
1: 누가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0: 우리 여기 회장님. 회장님을 내가 지적을 했어요.
2: 아, 연습을 많이 했는데
0: 우리 있었는데. 회장님이 뭐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2: 회장 체면이 아쉽네요.
3: 이해합니다. 카메라 때문이겠죠.
0: 그다음에는 간추리 반주를 한번 해 볼게요.
4: 네. 둘, 셋, 넷.
3: 이야, 이제야 실력들이 나오시는군요. 저도 조용히 감상을 좀 해야겠습니다.

뜨겁고 치열했던 탄광촌의 역사를 뒤로하고 다시 일어설 내일을 노래하는 곳. 이곳은 봄날의 정선입니다.

0: 그 맛 그대로 아마 그래서 이 집을 많이 찾나 봐요.
1: 콩이 있으니까 사 먹는 게 맛이 들어가잖아요.
2: 네. 네.
3: 나에게 부평면이란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곳이다. 가슴이 따뜻해서요.

0: 욕심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은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1: 예, 함덕을 살아가시는 분들 함덕 놀러 모아주세요.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잡았다!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는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자, 모두 함께 신나게 딩동댕 쇼! 어우, 샤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온대요.
1: 알죠, 알죠.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팀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모습이 똑같은지요.
1: 우리 얼른 불러요.
0: 그래요, 그래요. 자, 전 세계를 돌고 돌아 지금 막 딩동댕 쇼에 도착한 우주 최강 아이돌.
1: 묵직한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2: 돌돌돌.

0: 쩔 돌돌
1: 돌돌
0: 쩔 돌돌돌
1: 돌돌돌
0: 좋았어. 셋 둘 하나
1: 안녕하세요. 우리는
0: 돌돌돌 예.
2: 보라트 해주세요. 보라트요.
3: 정말 인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4: 그러니까요. 돌돌돌 여러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5: 뭐 설명이 필요한가? 누가 봐도 이 팀의 비주얼 담당. 우유빛깔 샤이니 블링블링 반짝이는 돌 석회암. 편하게 반짝돌이라고 불러주세요. 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돌. 도시의 높은 빌딩도 우아한 건축물도 눈이 부시게 멋진 건 다 저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6: 스파
0: 돌반 구멍반 공기 반 소리 반 저는 구멍이 숭숭숭 현무 암 이 팀의 메인 보컬이라요. 구멍 뚫린 돌 본 적 있습니까? 내 고향은 뜨거운 화산. 용암이 굳은 후 가스가 쑥 빠지면서 구멍이 송송송 생겨났죠. 저는 단단한 돌 화강암. 이야 파쇄! 이야 파쇄! 이 팀의 퍼포먼스 담당이죠. 저는 아주 단단해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돌이죠.
1: 우리는
0: 돌! 돌!
1: 예!
4: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띵동댕쇼
1: 돌돌돌쇼!
4: 네, 돌돌돌 여러분 지금 세계 투어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재밌는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5: 아, 네. 뭐 나쁘지 않죠. 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네. 구경도 하고.
4: 그 우리 어디 갔죠?
6: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고 중국을 돌아 바로 이곳 한국에 오게 됐죠.
3: 와,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7: 근데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한국에 온 거예요?
4: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던데.
8: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계신 기자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저 구멍숭숭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표하겠습니다.
6: 여기서 하긴 좀 그러지 않아?
8: 괜찮아.
6: 괜찮아?
8: 이제 밝혀야 할 때야. 저 구멍숭숭돌 사실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4: 정말요? 아니 여기 그럼요? 자 그럼 한국 어디예요?
8: 정말 아름다운 섬이죠. 화산섬 제주도.
3: 구멍숭숭돌 제주도 출신.
2: 충격적인 사실.
8: 자세한 설명은 노래로 해드리죠. 돌돌돌 컴온.

0: 제주 돌민 여러분, 우리 곧 만나요.
1: 와! 네,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2: 저요!
3: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4: 오, 우리가?
5: 진짜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
6: 아, 저기 나랑 같은 초록색 옷 입은 친구.
1: 자, 하늘이 뭐가 궁금할까요?
7: 네, 저는 반짝돌림께 질문이 있어요.
1: 네, 뭐죠?
7: 반짝돌림이 가보신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궁금해요.
1: 파리의 루브르? 아니. 로마의 콜로세움? 아, 모르겠다. 너무 고민되는데요.
3: 딱 한 곳만 골라주세요.
1: 그렇다면 노래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돌돌돌 이리요.

0: 저라니까요. 이집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 피라미드 진짜 크네요.
2: 네.
1: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0: 매일 단

0: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작업해서 적어도 20년? 20년?
1: 너 꽤 열심히 살았구나.
0: 그러던 때가 있었지.
2: 정말 대단한데요.
3: 자.
4: 아니, 뭐 하고 계세요?
3: 아이, 참, 보면 모르세요? 돌탑 쌓잖아요. 자, 조심. 자, 다 됐다. 자, 다들 눈 감고 소원 비세요.
4: 네? 네? 저기, 근데 저 무슨 소원을 비시는 거예요?
3: 앞으로도 저랑 신나게 놀자고요.
4: 놀아요? 어떻게?
3: 알려드리죠. 돌돌돌, 렛츠고!

0: 먹을 수 있네요.
1: 아, 맞아요. 저도 어제 댕구랑 빵 따먹기 했어요. 올맹이를 던지고.
2: 던지고?
1: 펄쩍펄쩍.
3: 저희 인기가 대단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 돌 하나가 위대한 건축물도 되고 또 소중한 장난감도 되죠.
4: 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오! 자, 이리 와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아유, 자 하나씩.
5: 하나씩이에요, 좋아. 하나씩. 하나씩. 와,
6: 감사합니다. 예뻐.
5: 오, 예뻐. 정말 고맙습니다. 돌돌돌 여러분 덕분에 오늘 하루 그냥 아주 알찬 하루였습니다.
1: 아차, 벌써 끝났다니 너무 아쉬워요.
3: 아쉽다고요?
5: 네.
3: 그렇다면
5: 한 번 더
7: 돌돌

0: 왔어요. 인생은 단단하게, 우리 단단하게 삽시다.
1: 언젠가 꼭 또다시 만나요. 모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준모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yes, 지.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질뚱.
14: 얼굴엔
15: 순한 질질.
14: 눈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 유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비, 나무.
1: 캐나다 기차가 출발합니다.
2: 이번에
3: 나비야, 나비야.
2: 우와, 나비네. 우와. 나비가 한글 나 위에 앉았어요. 나로 시작하는 말 나비.
3: 나비가 나풀 나풀. 나비야, 나들이 가자.
2: 나비야, 나비야,
3: 나랑 놀자. 나비야, 정음이 머리 위에 앉아봐.
2: 머리?
3: 나풀 나풀 나풀.
2: 아이, 예뻐라.
3: 나비야, 훈민이 코 위에 앉아봐.
2: 나풀 나풀 나풀 나풀 나풀.
3: 아이, 간지러.
4: 바꿔라 한글.
2: 이게 뭐야?
3: 아이, 따가워. 이건 나무잖아.
2: 나비가 나무로 바뀌었어.
3: 나는 나비랑 놀고 싶은데 속상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그래,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나비가 나무로 바뀌었어. 나비, 나비가 필요해.
6: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나비를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헛!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저기야, 바위 사이에 한글 나비가 있어. 하,
1: 돌아와 한글.
2: 가져갈 테면 가져가 보시지.
0: 어?
3: 조심해.
2: 한글 나비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크다!
4: 바위가 커졌어.
5: 너무 무거워.
0: 바위에 깔리겠어.
5: 야용사, 시공간을 멈춰줘.
1: 멈춰라, 시공간!
0: 아니, 원차로 시공간이 통하지 않아.
4: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5: 우리도 한글

0: 너 맞서야 해.
1: 크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찾다.
1: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2: 아니, 나의 크다 공격을 작다로 막아내다니.
0: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글을 찾겠어.
2: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안 돼. 다행히 한글 나와 비읍은 무사해. 나와라, 한글! 허타! 비읍이 이를 만나 비!
3: 나 비!
4: 저장 완료! 훈민정음의 손으로!
5: 나비 한글 카드다. 나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얏! 나! 비! 나! 비! 나비?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팔! 나팔! 나팔!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1: 나비다! 나비에 나 먹어야지! 냠! 꿀깍! 슝!
0: 오? 비만 남았네? 나가 어디로 갔지? 한글 나비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나비! 나! 비! 나비를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나 비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 비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 비 끝.
1: 나비의 끝소리를 팔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나방 나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방 나팔
0: 나비 나무 훈민정음이 나비랑 놀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나비를 나무로 바꾸자. 나비가 나무가 되었어요. 나비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크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작다로 막아냈어요. 비읍이 이를 만나 비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나비가 나왔어요. 나비가 훨훨 날아요. 나비가 훨훨 날아요. 나비가 훨훨 날아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람쥐, 다리미.
1: 훈민정음! 유치원 가자! 잠깐만! 우리 머리띠 하고! 머리띠? 어떤 머리띠?
2: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머리띠가 있어.
3: 어떤 동물이게?
1: 도토리를?
3: 아작, 아작.
1: 아, 알았다.
2: 뭐야?
1: 다람쥐.
3: 딩동댕.
2: 다람쥐.
1: 우와, 예쁘다.
2: 우리 다람쥐처럼 뛰어가자.
3: 좋아.
4: 바꿔라 한글.
2: 다람쥐가 다리미로 바뀌었어.
3: 나는 다람쥐 머리띠가 하고 싶은데 속상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그래.
5: 한글 용사 아이야.
6: 훈민정음 주리,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다람쥐가 다리미로 바뀌었어.
2: 다람쥐, 다람쥐가 필요해.
7: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다람쥐를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저기 갯벌에 한글 다람쥐가 있어.
2: 한글 다람쥐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1: 어림없지. 나에겐 뿅망치가 있어.
3: 수사라 한글
4: 붙이다.
1: 뿅망치가 갯벌에 붙어버렸어.
5: 우리가 도와줄게.
4: 붙이다.
5: 갯벌에 발이 붙었어.
6: 움직일 수가 없어.

0: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부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대다! 아니, 나의 부치다 공격을 떼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한글!
0: 재벌의 한글 다람쥐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
1: 내가 시공간을 멈출게!
3: 멈춰라, 시공간!
1: 한글을 되찾았어. 다람쥐읒? 어떡하지? 쥐에 지읒만 남았어. 한글 쥐를 찾아야 하는데.
0: 우리가 해볼게. 쥐에 지읒. 쥐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합체!

0: GUC 위를 만나 G
1: 다음 G
0: 저장 완료 흥민정매 손으로
2: 다람쥐 한글 카드다 다람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와 다람쥐 머리띠다
4: 세 개나 있네 정음이 하나
2: 감사합니다
4: 주리 하나 나 하나
2: 귀여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다로 시작하는 말은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아항.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 아항.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1: 다람쥐는 귀여워. 다람쥐에 다 먹어야지. 냠. 히히.

0: 오잉! 다가 어디로 갔지? 람쥐만 남았네. 한글 다람쥐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다람쥐! 다람쥐!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1: 디귿이
0: 알을 만나 다
1: 리을이
0: 알을 만나 라 라가 받침 미음을 만나 람
1: 지읒이
0: 위를 만나 쥐 다람쥐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다람쥐. 친구들 따라해봐요. 다람쥐. 끝.
2: 다리의 끝소리를 서스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다섯. 다시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다섯 다시 흑
0: 바람쥐 다리미 훈민이와 정음이가 다람쥐 머리띠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다람쥐를 다리미로 바꾸자. 다람쥐가 다리미가 되었어요. 어? 다람쥐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붙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떼다로 막아냈어요. 지읒이 위를 만나 쥐.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다람쥐 머리띠가 나왔어요. 귀여운 다람쥐 머리띠가 생겼어요. 귀여운 다람쥐 머리띠가 생겼어요. 귀여운 다람쥐 머리띠가 생겼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성장 고민이 되면
1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정말 대단하잖아. 실례합니다. 모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나요?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까?

0: 정말 으스스해 보이는데?
1: 검은데 고맙습니다.

무서웠잖아. 얘도 쓸모가 있단 말이야.

0: 저 모자는 제 건데요. 내 모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1: 이거 내 거야, 이리나.
0: 아니, 내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1: 내가 주웠단 말이야. 나도 오늘 내 소중한 로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0: 고맙습니다. 행운을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
1: 나중에 꼭

여기 마사와 곰이 너희 구해줄게. 아, 자꾸 뽀송뽀송한 친구들 너무 귀엽다. 이 귀 좀 봐. 근데 엄마 토끼는 어디 있어? 알겠다. 너희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곰아, 우리가 얘들 엄마를 찾아줘야 해. 포스터를 붙여보면 어떨까?

준비 완료. 시작해볼까? 자, 여기 모두 붙일 수 있겠지? 난 얘들을 돌보고 있을게. 오늘은 내가 최고의 유모야. 두고 봐. 이제 게임

지금 당장 손 씻고 와.

얇았으면 식사 시작. 여기 얌전히 있어. 다시 가져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무슨 엄마를 찾는 거야?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을 해야 해? 그래 좋아.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얘가 대장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엉망인 거잖아.

이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야? 아하! 네. 좋아. 이제부터 청소를 실시한다. 빨리, 더 빨리. 그럼 청소는 모두 끝났으니까 산책을 시작해볼까?

이건 고칠 수 있는데 필요한 연장이 지금 하나도 없네? 어쩌지?

0: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고마? 아, 알겠다. 오늘 너 생일이구나. 좋아, 나도 선물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1: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 나도 이제 예의란 걸 안다고.
2: 그게 뭐라고 하더라?

안녕 얘들아. 아 이런, 이거 완전 나랑 똑같은데. 잠깐 실례할게 얘들아. 오늘은 아주 예의 바른 마샤가 돼야지.

너도 알겠지만 난 오늘 최고로 예의 바르게 지낼 거라고.

0: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여기서 최고로 예의 바른 사람이 된 거란 걸.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2: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 팀이구나.
1: 안녕하세요, 아저씨. 집에 콩순이 있어요. 안녕.
0: 오늘 콩순이 할머니 댁 놀러 갔는데 곧 올 거야. 안에서 기다릴래?
1: 네.
0: 어? 여보세요? 네? 프로그램 오류라고요? 네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1: 무슨 일 있으세요?
0: 팀이야, 혹시 잠깐만 콩콩이랑 놀아줄 수 있니? 내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1: 네.
0: 어제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1: 뭐 하고 놀까, 콩콩아? 이건 멜빵이라고 하는 거. 아파, 콩콩아. 재밌나 보네. 안 돼. 바지 내려간단 말이야. 당기지 마. 안 된다고. 내가 졌다. 그렇게 재밌어? 왜 그래, 콩콩아? 왜 울어? 콩콩아, 울지 마. 이게 무슨 냄새지? 설마. 기저귀. 어딨지? 뭐? 찾았다! 콩콩아, 내가 빨리 기저귀 갈아줄게. 일단

끼고 엉덩이를 닦아준 다음

너도 배고프구나. 같이 맘마 먹을까? 좋았어. 내가 분유 맛있게 타줄게. 고소한 냄새. 조금만 먹어볼까?

0: 작아졌지만 분유는 만들 수 있어. 잘 섞여라, 잘 섞여라. 됐다. 우와, 콩콩아, 이걸 다 먹어버린 거야? 내가 떡볶이보다 더 맛있는 분유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1: 예! 우와!

0: 아빠, 응? 오늘 티미가 쿵쿵이 돌봤어요?
1: 응.
2: 고마워, 티미야. 도와드릴게요. 고맙기도 해라. 티미는 정말 친절하구나. 지금 상태로는 들기 어렵겠는걸.
0: 걱정 마세요.
2: 됐다. 그 쿠키 신기한데 먹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다니 마술 같아.
3: 마술은 아니고 제가 만든 사레르 쿠키예요.
2: 아,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3: 콩순이가 알려준 방법으로요.
2: 콩순이가?
3: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
4: 티미, 안녕?
3: 안녕하세요, 아저씨.
4: 부탁할 일이 있는데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3: 제가요?
4: 어제 마을 행사에 네가 떠준 이 가방을 메고 갔는데 너무 솜씨가 좋다면서 티미에게 뜨개질을 배우고 싶다지 뭐니.
3: 저에게 뜨개질을요?
5: 티미가 뜨개질 선생님이 됐다고? 멋지대!
3: 근데 한 번도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걱정돼. 연습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안녕하세요. 티미, 왜 그래? 부끄러워서 작아질 뻔했어.
6: 뭐가 부끄러운데?
3: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 티미가 등장한

0: 하면 모두 박수를 칠 텐데.
1: 봄이 귀마개를 쓰자.
0: 우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2: 다시 해보자.
0: 안녕하세요.
2: 와!
0: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3: 아, 부끄러운가 봐.
0: 부끄러워.
1: 몸이 귀마개도 했는데.
0: 박수 소리가 아니라 모두 날 쳐다봐서 부끄러웠나?

0: 지금부터 뜨개질 하는 법을요.
1: 티
2: 자고 있어.
0: 깜빡 잠들었네.
3: 아하, 쓸만한 발명품이 생각났어. 어? 전반경 헬멧이야. 이걸 쓰면 사람들 쪽을 안 보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어.
4: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를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2: 힘이 잘하는데?
3: 내 전망경 헬멧 덕분이라고.
4: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코디? 이제 앞을 보려면 어떻게 해?
3: 옆에 버튼을 눌러봐. 각도 조절이 될걸?
1: 티미, 왜 그래?
5: 안경이 이상해. 너희가 엄청 크게 보여.
3: 전망경 헬멧에 앞을 보면 사물이 아주 크게 보이는 확대 기능을 넣었단 걸 깜빡했어.
5: 얘들아, 안녕.
1: 공순아.
5: 무슨 일 있어?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부끄러움을 없애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건 긴장을 해서 그래. 긴장을 풀어주면 사라질 거야.
6: 어떻게 푸는데?
5: 티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거든.
6: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생각났어. 난 이 사르르 쿠키를 먹을 때가 제일 좋아.
7: 사르르 쿠키?
6: 응, 내가 만든 간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르르 녹아. 기분 좋아.
1: 돌아왔다.
5: 다행이야.
4: 이 사르르 쿠키만 있으면 뜨개질 교실은 문제 없겠어.
8: 안그라! 이 못된 외계인! 홍맨이 용서 착했다!
5: 홍홍맨! 조금만 더 힘을 내!
7: 홍홍맨! 화이팅!
8: 조기의 힘으로 안녕!
5: 홍홍맨이 이겼다!
2: 홍홍맨 진짜 멋있다!
3: 나도. 그럼 직접 영화를 찍으면 되겠네.
5: 이야, 그거 재밌겠다.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찍는 거야?
3: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 말고도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랑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도 있어야 해.
4: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랑 감독이 없잖아.
3: 짜잔! 이 카메라로 멋진 영화도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5: 우와! 군이 최고!
2: 카메라는 있으니까 그 다음 감독은 누가 해?
4: 큐리가 감독하고 싶다고?

0: 나는 큐리 옆에서 도와줄게.
1: 이제 주인공만 정하면 되는 건가?
0: 주인공은 내가.
2: 주인공은 내가일게.
3: 나는 UFO 할 거야.
0: 그럼 외계인은? 그럼 그냥 외계인은 내가 할게. 큐리 감독님,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레디 액션!
4: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아니, 지구는 모두의 것이지. 왜?
0: 큐리 감독님이 악당 외계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목소리도 크게 하고, 크앙! 인상도 쓰래.
4: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일부러 쓰러뜨린 거 아니야. 컷이야?
0: 진짜 악당 외계인처럼 가짜 도시를 부숴보래.
4: 부수라고? 같이 힘들게 만든 건데.

0: 사르르 쿠키.
1: 큐리 감독, 우리 다음 장면은 언제 찍는 거야?
2: 나도 계속 티미를 태웠더니 힘들어.
3: 나는 언제 나와? 계속 앉아만 있었단 말이야.
0: 큐리 감독님이 그냥 그대로 촬영한대.
2: 몸이 살려.
3: 이 못된 외계인 슈퍼 공순이가 절대 용서치 않겠다. 공순이 레이저빔.
4: 나는 싸우는 건 잘 못하는데.
3: 왜 컷이야? 나 방금 공순이의 빔 진짜 좋지 않았어? 왜요?
0: 큐리 감독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속닥속닥속닥.
2: 지금 뭐 하는 거지?
0: 영화 내용을 조금 바꿔서 공순이랑 티미가 둘 다 주인공 영웅을 하는 거야.
4: 정말?
1: 그럼 악당 외계인은?
2: 됐다! 내가 하면 되는 거지!
0: 레디 액션!
2: 지금은 이제 내 것이다!
3: 그렇게는 안 되지!
4: 슈퍼 콩순이와 슈퍼 티미가 용서하지 않겠다! 슈퍼 레이저 빔!
0: 그래, 이거지!

0: 무슨 일이니?
1: 어? 어? 코가 빨갛게 됐어요.
0: 아이고, 모기가 물었나 보네.
1: 언니, 이봐. 콩콩이다.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
2: 간지러워도 긁으면 안 돼.
1: 네.
3: 공숭아, 놀자.
1: 얘들아, 안녕. 어? 여기 봐. 모기 물렸단 말이야. 땀나니까 더 간지러워. 긁고 싶다.
4: 바다에 가면 시원하니까 덜 간지러울 거야.
1: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가느라. 우와, 시원해. 진짜 하나도 안 간지러워.
5: 다행이다.
1: 어제 모기 때문에 못 잤더니 졸리네.
6: 민수야, 너 코가
1: 설마 또? 너는 못 참아. 죽은 어젯밤 그 모기 거기서.
6: 민수나 같이 가.
1: 내가 놓칠 줄 알고.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4: 잠깐만 기다려봐.
7: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 안경이 있지.
6: 안쪽에 숨었나 봐. 안 보여.
5: 강수야, 내가 플랜해 볼게.
8: 찾아볼게. 아, 이게 아니고, 어, 이것도. 어, 이건 어때?
1: 우와, 좋다. 고마워, 뭉치야.
4: 공수나, 위쪽.
6: 어? 나도 도울게.
4: 저기, 저기.
7: 뭘?
6: 근데 왜 여기서 기절했지?
9: 냄새가 대단해.
6: 고맙다니 칭찬 아니거든.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0: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덕분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